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살펴보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Bright city lights might be making your allergies worse.
0: 밝은 도시 불빛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제목인데요.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봄철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서 도시의 밝고 환한 불빛으로 인해 밤도 충분히 어둡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 시즌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겪는 이 알레르기 증상도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의 빛 공해와 알레르기 증상의 상관관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Light pollution is widespread. Almost 80% of North Americans can't perceive the Milky Way because of sources like streetlights, car headlights, and illuminated billboards. Beyond washing out the stars, all that light appears to change the physiology of living organisms, humans and ragweed included. Plants often use things like how long a day is in order to make decisions about when they flower or unfurl their leaves, said Daniel Katz, a plant ecologist at Cornell University and an author of the study. The paper built on earlier research findings that plants in light-polluted areas leaf out earlier in the spring and lose their leaves later in the fall. We've basically tricked plants into making decisions they wouldn't ordinarily make, Katz said.
0: 빛 공해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북미 주민의 거의 80%가 가로등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조명 간판 등의 빛 때문에 은하수를 볼수 없고요. 이런 빛들은 이렇게 별빛을 가려버리는 것 외에도 인간이나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인 돼지풀, 뭐할것 없이 모든 생물체의 생리학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넬대 식물 생태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인 카츠 교수는 식물은 꽃을 피우거나 잎을 펼칠 시기를 결정할 때 낮의 길이 같은 요소를 활용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논문은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식물들이 봄에는 더 일찍 잎을 틔우고 가을에는 더 늦게 잎을 떨어뜨린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카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식물들이 평소에는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All right, so the light that the plants are exposed to, they might think of it as sunlight.
1: Exactly. Yeah, so it's like, wait a minute, these days are really long. It must be summer already.
0: And so let's sort of give out more pollen. What causes the allergies? The
1: Yep,
0: pollen,
1: pollen.
0: right? Yeah.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밝다 보니까 계속 낮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식물들이. 자, 어떻게 지각하다, 받아들이다, 인지하다라고 할때 percei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표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The paper was built on earlier research.
1: Yeah, so it was dependent on what happened before or based on past information. So much the way that when you build a building or build a house, before you have the walls go up and the roof on top, you make a foundation. You make something that's hard and heavy at the bottom. And that's kind of like the information that you're basing everything on. So you need something to build on top of, and that information in this case is the information that was already proven before.
0: 여기서 페이퍼는 논문을 얘기하고요. 그 논문이 기존에 있었던 논문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So this paper was built on earlier research. 자, 그다음에는 trick someone into something.
1: If you trick someone or something, then you're fooling them. So you're making them believe something that perhaps isn't true.
0: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we've basically tricked plants into making wrong decisions.
1: So they think, oh, it's already spring? Whoa, I better get busy.
0: Yeah, 그러니까요. 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꽃들을 속인 셈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0: Katz and his colleagues used nighttime light data from satellites and airborne pollen counts spanning more than a decade and found that in places like New York City, the allergy season often starts before March 1st compared with darker areas like rural Connecticut, where the season usually begins a month later. In New York, the allergy season drags on until early November, while in darker places, it tends to be over by October. What's more, the study found pollen counts in light-polluted areas are classified by scientists as severe on about 27% of days during the pollen season, compared with roughly 17% in darker areas.
1: 카츠 교수의 연구팀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위성을 통해 수집한 야간 조명 데이터와 공중에 떠 있는 꽃가루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시즌이 3월 1일 이전에 시작될 때가 많은 반면 코네티커트 주 시골 지역처럼 조명이 적은 곳에서는 보통 그보다 한 달 뒤에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알레르기 시즌이 뉴욕에서는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데 비해서 조명이 적은 지역에서는 대개 한 10월이면 끝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 연구에 따르면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꽃가루 농도는 꽃가루 시즌 동안 약 27%에 해당하는 날을 과학자들이 심각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였던 반면 빛이 적은 지역에서는 약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the allergy season in New York drags on until November.
0: Yeah, if something drags on, then it is going longer than expected and probably longer than people want it to.
1: 계속 질질 끈다는 뜻이에요. To drag on. What's more, what does that mean?
0: Basically the same as saying, and, so there's more information, and on top of that, or however, even though, like something going on top of.
1: 게다가, what's m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0: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a phenomenon in which sun-baked buildings, roads, and sidewalks absorb and then radiate heat, can also stretch the allergy season. So, the researchers incorporat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their model, which allowed them to show that bright night skies had independent effects on pollination. This aligned with a 2025 scientific finding that light pollution has more influence than air temperature in lengthening the urban growing season.
1: 건물 도로 보도가 햇볕에 달궈진 뒤 열을 다시 방출하는 현상인 도시 열섬 효과 역시 알레르기 시즌을 연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모델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밝은 밤하늘이 식물의 수분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이는 빛 공해가 기온보다 도시의 생육 기간을 연장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2025년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도시 열섬 현상, 효과, Urban Heat Island Effect라고 하고요. What's incorporat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a model?
0: If you incorporate something, then you're adding something into something bigger or larger. And this is a term that I see very often when it comes to cooking videos, because when they're cooking, you're making something and then you'll incorporate certain ingredients into your final product or your pot. You might incorporate something into this, or if you're baking something, well, incorporate some baking soda into the dough.
1: 포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searchers incorporated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ata into their model. 그들의 데이터, 그들의 모델에다가 이제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nd what about aligning with something?
0: Aligning with something is agreeing with something or being along the same line. It's actually spelled differently with

0: 니온 라이츠도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밤에도 환한 불빛 때문에 충분히 어두워지지 않는 도시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시즌의 길이와 강도 모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라면은 똑같이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그 괴로움을 더 세게 또더 오래 겪는다는 뜻이 되겠죠. 빛 공해가 초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이렇게 더 많이, 더 오래 날리는 꽃가루를 혹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Not all plants are equally sensitive. Some, like lime trees, rely more on temperature for pollination, while others, like plane tre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light. Plane trees also have what Katz called the dubious distinction of being among the most allergenic trees in cities like New York. It was planted in vast amounts in cities because it's quite hardy and does very well in urban conditions, he said. However, it produces a large amount of allergenic pollen. And while we shouldn't cut down plane trees because they provide cooling, they help with stormwater infiltration, Katz said. In the future, we should plant trees that produce less pollen and are less affected by light, such as sugar maples and magnolias.
0: 모든 식물의 민감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피나무처럼 수분, 그러니까 가루바지에 있어서 온도가 더 중요한 식물이 있는 반면, 플라트너스처럼 빛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식물도 있습니다. 플라트너스는 카츠 교수가 도시 가로수로서는 의문성의 명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알레르기를 제일 많이 유발하는 나무 중 하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플라터너스 나무에 대한 그의 말입니다. 이 나무는 척박한 조건도 잘 견디고 도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도시에서 대량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나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은 꽃가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플라터너스를 베어서는 안 되는 게 플라터너스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빗물을 흡수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설탕 단풍나무 아니면은 목련처럼 꽃가루 생산량이 적고 빛의 영향을 덜 받는 나무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Alright, so, 그 플라티너스, 영어로는 그냥 plane tree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plane, plane tree. 그 다음에는 또 아까 그 피나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lime tree.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You don't need to know all of the tree names, but just in case. It was dubious.
1: So it says a dubious distinction, and a distinction is something that makes you different or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something that makes you stand out. But if you have a dubious distinction, then suddenly that distinction is negative. So it's for a reason that you don't want to be known as.
0: 자, 여기서 말하는 distinction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뉴욕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겠죠. 많이 사용이 되는, 많이 가로수로 사용이 되는 플라티너스 나무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it's a dubious distinction. dubious라는 거 단어 일단 스펠링부터 알려주시고요.
1: Dubious is Dubious.
0: 뉴욕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가로수를 대표하는 그런 명성이 있는 나무이긴 한데, 왜 그런지는 의문이다. 이 의문성의가 dubious예요.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나무인데, 또뭐 좋은 점도 많이 있긴 하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In addition, some research has found that our bodies are more prone to allergies and not only pollen allergies. If the night skies are bright, that may be because artificial light can trigger inflammation and disrupt the circadian clock upon which allergic reactions run. A recent meta-analysis.

0: analysis found that living in light-polluted areas is associated with a 62% higher risk of asthma and an 89% higher risk of allergic rhinitis, irrespective of air pollution. If you mess up the clock, then some of these pathways will be out of kilter, said Hannah Durrington, a professor of respiratory and circadian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in England and an author on the study on circadian rhythms.
1: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밤하늘이 밝을 경우 우리 몸은 꽃가루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다른 알레르기에도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공 조명이 염증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반응에 기반이 되는 생체 리듬, circadian rhythm을 교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대기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천식 발병 위험이 62%, 알레르기성 비염, rhinitis 발병 위험이 8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호흡기 및 생체 리듬 의학과 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Durrington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체 리듬, circadian rhythm이 흐트러지면은 몸속 반응 경로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irrespective of something.
0: Irrespective of something means regardless of something. So it doesn't matter about this or that. It's still going to be whatever they're saying. So irrespective, like this is not a factor.
1: Yeah. Irrespectiv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관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rrespective of air pollution이라고 했죠. 대기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이 빛 때문에만 봐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발병 위험 또 천식 발병 위험이 밝은 도시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What about to mess something up?
0: If you mess something up or mess up something, then you're ruining something or making something not work properly. You can also say that I messed up. Yep. And if I say, oh, I'm sorry, I messed up, it means that I made a mistake or I did something wrong.
1: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messed up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잘못했다? 내가 뭐 이걸 다 망쳐버렸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If you mess up the clock, the circadian clock, 그래서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이런 뜻이 되겠죠. Then, of course, some of the pathways will be out of kilter.
0: Out of kilter, meaning that it doesn't run properly anymore or things might not align. So something is basically out of order.
1: Yeah.
0: Things don't line up properly. So the machine or the rhythm of something, it's not working the way that it's supposed to.
1: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은 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몸속 뭐 반응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And I've heard this out of kilter, but I've also heard it off kilter as well.
1: Okay.
0: So yeah, I think you'll hear it or it can be used in both way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섯 개의 표현을 복습해 볼게요. Let's have a look at tric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0: If you trick somebody into doing something, you're fooling them or making them do something that maybe they didn't want to, but you were able to convince them with a method that might not be moral.
1: Okay.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속인다. Trick 누군가 into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He tricked him into buying the expensive upgrade by promising a discount on the warranty.
1: 그 보증 대한 할인을

0: 보장하면서 그는 이 비싼 업그레이드를 상대방이 사도록 속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tric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Sometimes you can trick your kids into eating vegetables by cutting it up and making it
1: Really fine.
0: almost invisible.
1: Yeah.
0: 그렇게 할 수도 있죠.
1: Or you might call it something else.
0: Yeah. 그렇죠. 아이들 이제 채소 안 좋아하고 그럴 때잘안 보이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표현을 좀 귀엽게 쓸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먹게끔 내가 좀 눈속임을 했다든지. 자, 다음 표현입니다. Dubious distinction.
1: A dubious distinction is something that you or somebody, something might be known for, but it's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to be known for. So it has a negative connotation to it, something that you're famous for that you don't want to be famous for.
0: 좀 famous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distinc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만큼의 뭐 빼어남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와 대단하다 하는 이런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이제 distinction이라고 하는데 dubious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He had the dubious distinction of having the most sales pitches without a sale.
0: Sales pitch라는 것은 홍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업사원은 가장 이 제품에 대한 영업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 영업 실적은 없는 참알수 없는 그런 뭐 영예 아닌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세일스 피치는 정말 많이 하러 다녔는데 정작 세일은 없어요. 뭐지? 이럴 수 있죠. Alright.
1: Must have been a bad salesperson.
0: Maybe. 자, 그다음에 irrespective of something.
1: Irrespective of something is regardless of something, or making that this doesn't matter.
0: 그렇죠. 그러니까 무관하게.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played outside, irrespective of the rain.
0: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비가 왔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이 밖에 나가서 그들은 놀았습니다. 다음 표현은 to mess up.
1: To mess up or mess something up means to make a mistake or to ruin something or to do something wrong.
0: 망치다. 예문 볼게요.
1: He messed the magic trick up by revealing the second coin up his sleeve.
0: 그는 마술쇼에서 이제 하나의 트릭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망쳤어요. 왜냐하면은 숨기고 있던 동전이 소매끼 사이에서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out of kilter, KILTER.
1: Out of kilter, meaning something is wrong, it's not working properly or not working efficiently.
0: 정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1: He was away for 1 week, but it was enough to send his restaurant out of kilter.
0: So he must be the manager, maybe? Or
1: Probably
0: the
1: manager,
0: owner?
1: owner, could be the head chef.
0: 그래요. 자, 그가 일주일밖에 빠져있진 않았었는데, 그가 없는 동안에 레스토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는 셰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의 부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안 좋은 쪽으로.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자, 오늘 기사는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What don't you get from an allergy?
1: That would be number two, a bone fracture.
0: Yeah, that would be awful
1: Oh,
0: if you
1: gosh.
0: broke your bones during allergy season. Bone fracture라는 거는 골절이에요. 골절 아니죠. 저 알레르기의 반응으로
1: I hope not.
0: 골절 아니죠. 나머지는 흔한 반응들인데요. 발진, rash,

0: Rashes,
1: if you're really itchy and things come up on your skin because you're itching it.
0: 그렇죠. 두드러기 같은 거. 그리고 재채기, sneezing, 그리고 콧물, a runny nose. 자, 정답 2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김보미님과 뒷번호 5883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김보미님께는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5883님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홈페이지 속 당첨자 주소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isten to Come Rain or Come Shine. This is B.B. King and Eric Clapton.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2: 쇼타입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축구 열혈 팬으로 첫 선에 꼽히는 인물 바로 쇼스타코비치입니다. 그의 축구 사랑이 얼마나 유별났느냐? 책상 위에는 5선지 대신 축구 리그의 경기 결과와 각종 통계로 빼곡한 현황표가 올려져 있었고요. 경기를 보는 것만으론 성이 안 차서 아예 심판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뿐인가요? 그의 발레 황금시대는 서구로 파견된 소련 축구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스탈린 체제의 삼엄한 감시하에 있던 쇼스타코비치에게 어쩌면 축구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축구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잠시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있을 우리 대표팀 경기에도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디단조 작품으로 47종 2악장 알레그로토였습니다. 베르나르 다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르테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클래식계에도 축구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3테너 공연이 처음 열린 것도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전야였습니다. 사실은 3테너 모두 열렬한 축구 팬이어서 월드컵을 핑계로 뭉치면서 3테너 공연이 시작된 거였고요. 작년 내한 공연 때 연주복과 악기 대신 유니폼을 입고 공을 차며 친선 경기까지 했던 빔필하모닉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죠. 축구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바라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 즉석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같이 들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연은 한 줄로 충분하고요. 작곡가 이름과 곡명도 아는 대로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 시청 중이시면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주영님 안녕하세요. 어반스케치 수업 가면서 들어요. 내일 치킨집 난리 나겠네요. 보내셨습니다. 네. 아, 이 치맥하면서 축구 보는 맛이 아주 좋죠. 내일 모든 치킨집이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3357님 안녕하세요. 쇼스타코비치에게는 축구가 숨구멍이었군요. 저는 혼자 공연 보고 공연장 앞 잔디밭에 걸을 때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3357님은 공연을 딱 보시고 극장 앞에 잔디밭을 산책하실 때 좋으시군요. 갑자기 예술의 전당 앞 잔디가 떠오릅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글루크의 오페라로 준비했습니다. 오르페오와 에오리디체 중 행복한 정령들의 춤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행복한 정령들의 춤 들려드렸습니다. 김근아님, 새벽 2시 개막식, 내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4835님, 이번엔 경기 시간대가 치맥대가 아니라서 치킨집 사장님들이 울상이라고. 아, 그러네요. 오전에 이 치킨을 먹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 4835님 말씀 들으니까 딱 그렇습니다. 저녁에 할 때도 있겠죠? 옹이뉴키님, 축구 열기가 그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하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8737님, 선생님 따라온 아이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뛰는 사람, 지팡이에 의지하고 걷는 노인, 이어폰 꽂고 열심히 걷는 나, 오늘의 아침 풍경입니다. 와. 한분한분 모두 다 다른 그림으로 있는 걸 8737님이 멋지게 그려주셨습니다. 상상이 되는데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곡이죠? 오늘은 핸델의 음악입니다.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재즈 한 곡 같이 들어볼까요? 브레이트의 음악극 서푼짜리 오페라의 작곡가 쿠르트 바일의 음악인데요. 미국에 정착한 뒤로는 클래식, 뮤지컬, 재즈를 어우르며 활약했죠. 그가 남긴 재즈 명곡 스피클로우, 나지기 말해요.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이 노래한 크루트 바일의 스피클로우, 나지기 말해요 였습니다. 이번엔 한껏 화려함을 뽐내는 바이올린 선율에 빠져보실까요? 사라 서태.

해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종 3악장과 4악장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황지혜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름 커튼 뒤에서 햇빛이 예쁘게 비치는 오전입니다. 이지수 작곡 센티멘탈 왈츠아리랑을 신청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부터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찾아보니까 이 곡은 음악감독 이지수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프로젝트 앨범 아리랑 콘체르탄데 수록된 곡입니다. 피아니스트 안정도가 연주했는데요. 아리랑 선율이 숨어서 맴도는 듯 멀리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또 우리 수요 초대석 출연자인 안정도의 피아노를 들을 수 있다니 더 반갑습니다. 감성 왈츠 아리랑이라 궁금하시죠?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아리랑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지수의 센티멘탈 왈츠 아리랑, 안정도의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종도의 피아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린 이지수의 센티멘탈 왈츠 아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2부 첫곡 신청곡 아직 안 보내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번더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핸델,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2번 핸델, 수상음악. 문자 샵1045와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최인경님, 센티멘탈 왈차리랑 색다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감상하는 내내 아, 참 색다르고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 한과 흥도 저는 느꼈습니다. 최인경님,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김민혜님, 오케스트라로 듣는 아리랑 어느 버전으로 들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라 사태의 카라멜 환상곡은 사라장과 힐러리 한 연주를 번갈아서 듣곤 해요. 같은 곡이지만 무척 다른 연주. 곡 해석에는 연주자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곡이더라도 연주자에 따라 정말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는 그 연주자의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원님, 새벽부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간 줄도 몰랐어요. 정경쌤 목소리 듣고 시간을 감지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에 푹 빠져서 사시는 김종원님, 그 땀방울이 아름답습니다. 2316님, 정경님의 목소리는 늘 활기차면서도 정감이 있네요. 목소리만으로도 정이 든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퇴근길에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이번에 아, 오랜만에 푹 쉬고 있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읽고 싶은 책도 보고요. 어떤 일이든 100%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경님의 추천곡을 듣고 싶어 문자 올립니다. 정경님의 최애곡도 궁금하고 사연이 있는 곡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해요 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2316님,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부디 빠른 시간 안에 완쾌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좀 체력도 보강하시고 잠도 푹 자시고 또 그 사이에 못하셨던 생각들도 책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곡을 물어보셨는데 어떡하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요즘에는 한국 가곡에 또 빠져있는데요. 경복궁 타령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곡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곡을 좀 알게 됐어요. 재미있는 건 흥선 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 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아, 그 의미를 알고 또 노래 부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경복궁 타령 또 흥타령에 빠져있고요. 최근에 발매한 신사랑가도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2316님,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곡 하나하나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 혹시 새소리에 눈을 뜨셨나요? 알람으로 이 곡을 사용하면 매일 아침이 굉장히 상쾌할 것 같습니다.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D장조 리옹보너 428 홍방울새 중 1악장 알레그로. 리사 베즈노슈크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크가 주시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리사 베시노슈크의 플루트,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디장조 리옹모로 428 홍방울스의 종 희락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헨델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엄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카운터 테너 발레르 사바두스의 음성과 크리스티나 플루아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종 호모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컨터테너 발레르 사바두스 음성과 크리스티나 플로아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숙님, 오, 노래 들을 때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생각나요. 실기 시험 볼때 단호하게 그만 들어가 하시던 여기저기 킥킥대던 그 시절이 참 따뜻했지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참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숙님 덕분에 또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음악감독, 지휘자 진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함인데요. 무엇보다 얼마 전 400명이 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말러의 천인 교향곡을 무대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포켓몬 같은 게임 음악 전문 지휘자. 이건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 지휘만큼 게임을 좋아했다는 진솔 지휘자. 밤을 새우며 즐기던 게임 음악을 무대에 올리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지휘자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그 서사를 체화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사운드가 태어날 수 없다고 하네요. 게임 음악이 공연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무스록스키의 전람의 그림 중 바바야가와 키위의 대문입니다. 구스타포 두다멜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에서 뵙겠습니다.

권기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 첫 곡은 2254님의 즉석 신청곡이었습니다. 프랑스 영화 디바에 나왔던 오페라 라왈리에 아리아 듣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탈라니 오페라 라왈리 중 에페네 안드로논따나 나 멀리 떠나가리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 앤드류 그린우드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3357님, 저 진솔지휘자의 말러 천인교향곡 공연 봤어요. 아, 만인교향곡으로 아마 포스터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원래는 천인교향곡이죠. 워낙 대규모라 공연이 별로 없는 작품이라 어찌나 귀했던지요. 지휘자님 에너지가 엄청나시고 독특한 경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걸 실행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멋진 분이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공연입니까? 권현정님, 고향 생각이 간절한 아침이네요. 통영에 있는 충렬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교가를 윤인상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유치환 선생님께서 가사를 만드셨어요. 와, 학교 다닐 땐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교가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권현정님 아까 아리랑 왈츠를 듣고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교가를 윤인상 선생님이 작곡하셨다니요. 유치환 선생님의 작사까지. 정말 대단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클래식 살롱으로 건너갑니다.

0: 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은찬입니다.
0: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1: 예, 한 주가 정말 빠른 것 같네요.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0: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죠?
1: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0: 어제 수요차 대석에 출연한 백주영 교수님이 우리 김은찬 선생님 자랑을 저에게 엄청 하셨습니다.
1: 아,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가뜩 정말 일정이 맞았으면 어제도 제가 출연을 할 뻔했던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0: 대기실에서 얼마나 멋진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듬뿍 하시는지.
1: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김은찬의 피아노. 지난주 베토벤의 오늘은 어떤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십니까?
1: 오늘은 슈만의 작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곡들을 선정해야 될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0: 아, 어떻게 그 고민에 좀 실마리가 좀 풀렸나요?
1: 예, 고민의 결과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선정해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만의 물론 뭐 유명한 곡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김은찬 선생님이 직접 연주를 하셨었고,
1: 예,
0: 잘
1: 그렇습니다.
0: 알고 있는 곡들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감상을 하면 아마 처음 만나는 슈만이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나눠드리는 것이 감상을 도와드리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베토벤은 고모님이 갖고 계셨던 클라우디오 아로의 앨범으로 처음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슈만과 김은찬은 어떻게 처음 만났습니까?
1: 고등학교 때까지 슈만의 작품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0: 예.
1: 예, 베토벤 소나타나 쇼팽 에티드 이런 작품들을, 쇼팽의 작품들을 주로 연습을 하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클라리넷 전공을 하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0: 네.
1: 그 친구와 슈만의 판타지 슈티케, 첼로로도 연주되는 작품 번호 7집 3번을 처음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슈만이 가진 어떤 낭만적인 로맨티시즘에 제가 흠뻑 젖어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베토벤은 고모님, 슈만은 친구분.
1: 클라리넷 친구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트 이런 말을 했네요. 슈만은 낭만적이기 짝이 없는 예술가다. 그가 작곡한 음악은 물론이고 생각들까지 모두 다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격렬하고 마술적인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 그렇죠.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슈만의 음악에서 청취자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것이 이 로맨티시즘이다. 슈만의 낭만성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슈만의 낭만성. 참, 여러 가지 곡이 있겠지만 또 좀 곡을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낭만적인 곡 어떤 곡이 있습니까?
1: 예, 그래서 많은 곡들 중에서 이런 낭만적이고 환상적이고 슈만이 어떤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세계를 많이 담고 있는

0: 슈만의 판타지 슈티케 작품 번호 12번 피아노 솔로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이 곡은 8개의 낭만적인 소품으로 되어 있고 8곡을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3곡만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여덟 곡을 저도 다 듣고 싶지만,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서 우리 김은천 선생님 이야기를 못 듣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예, 세 곡만 청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의 곡들은 꼭 개인적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곡 중에 몇번 듣습니까?
0: 1번, 2번, 3번을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이 8곡은 모두 제목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제목이 주는 그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이 곡을 감상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1: 예.
0: 첫 번째 곡이 데스 아벤츠, 저녁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혹시 밤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제목을 쓴 의미를 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 그러게요. 나크트를 충분히 쓸만한데.
0: 그렇죠.
1: 워낙 제목에 나크트도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이 나중에 이제 낙트라는 밤이라는 제목이 가진 곡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1: 네.
0: 첫 곡이 저녁이라는 것은 이 낮과 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1: 네.
0: 이 모호함 가운데 슈만의 어떤 몽상적인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주 깊은 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을이 진 저녁을 보면서 낮도 아닌 밤도 아닌 그 어중간한 시간 속에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되는 아주 로맨틱한 어떤 무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슈만의 밤의 세계, 공상의 세계, 낭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슈만이 그 낮과 밤의 중간계를 또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표현했군요. 와, 2번은 어떻습니까?
0: 2번은 아프시붕이라는 비상이라는 뜻인데요.
1: 예.
0: 이 비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아주 솟아오른다. 급격하게 솟아오른다.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 인생의 시련? 아니면 어려움, 아니면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 솟아오른다는 것인지 많은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제목이고요.
1: 네.
0: 3번 역시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라는 제목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혹은 왜 너는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 정말 제목부터 센티멘탈하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와, 왜 밤이 아니라 저녁인가? 무엇을 향해 날아오르는가? 왜? 야,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제목의 의문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보면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12중 1번 저녁에, 2번 비상, 3번 왜?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가 연주합니다.

0: 슈만의 환상 수곡집 작품으로 12중 1번 저녁에 2번 비상 3번 외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헥스가 연주했습니다. 김민혜님, 슈만의 저녁에 붉은 노을에서 옅은 쪽빛으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이 그려져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멋진 문장입니다. 이수진님, 오랜만에 듣네요. 집에 돌아온 듯 정말 편하고 좋아요. 함께 슈만의 곡을 감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님,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송엑스님, 어머, 웃는 인상이시네요. 평소에 웃고 있으면 주변 분들도 밝은 에너지를 받겠어요. 나가서 운전하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아예 쇼파에 자리 잡고 앉아버렸어요. 이것이 슈만의 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엠마누엘 엑스 너무 좋은데요.
1: 그렇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0: 네.
1: 엠마누엘 엑스는 너무 유명한 명 피아니스트이지만 내한 공연을 이제 종종 하곤 하죠. 그 지난번 아마 오랜 시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엠마누엘 엑스가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하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연주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 엠마누엘 엑스가 아니, 나는 오늘도 부족했어. 나는 지금 연습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 그만큼 음악에 정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0: 그리고 갔나요?
1: 연습을 하러 가셨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을 막 끝나고 나서
1: 나자마자
0: 나자마자
1: 그렇습니다.
0: 대단합니다. 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슈만을 잘 치는군요.
1: 맞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하시는 그런 피아니스트이신 거죠.
0: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0: 감상한 슈만의 환상 소극집. 이 제목부터가 낭만주의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베토벤과 다르게 슈만의 작품들은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토벤의 작품이 고전주의 형식미가 극대화된 장르라면 이런 슈만의 작품은 19세기 낭만주의를 표방하여서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 환상적인 분위기, 예술적인 영감을 표현한 작품들이고요. 이런 장르를 소나타가 아닌 경우에 캐릭터 피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더구나 또 슈만은 동시대 낭만주의 음악가들 중에서도 인문학적 면모가 좀 두드러졌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문학적 소양도 높았죠.
1: 그렇습니다. 이 슈만을 얘기하자면 문학 금수저라고 할수 있고요. 슈만의 아버지께서 출판업자였고 서점을 운영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슈만이 어렸을 적부터 글을 쓰고 글을 읽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소양,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슈만의 독창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사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에 슈만이 문학적인 소양이 드러나는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1: 그렇습니다. 슈만의 문학적인 소양이 드러나는 곡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에 빠졌는데요.
0: 네.
1: 제가 그 중에서도 몇년 전에 귀국 독주회 때도 연주를 했고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번호 16번을 골라봤는데요. 이 곡은 슈만이 좋아했던 작가 E.T.A. 호프만이라는 작가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호프만은 환상, 광기, 풍자 이런 것들이 넘치는 소설로 독일의 낭만주의에 꽃을 피운 작가인데 슈만의 어떤 이중적인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상반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을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작가가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작가가 기르고 있던 고양이는 글을 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쓰던 글에 고양이가 글을 덧붙여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뒤죽박죽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는 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슈만이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이 크라이슬레리아나고요. 그러다 보니 음악이 가지는 어떤 내용 자체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내용이 나왔다가 다른 내용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굉장히 상반된 내용들이 판타지처럼 겹쳐서 진행이 되는 곡이고요. 이 크라이슬레리아나 곡도 8개의 곡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곡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연주해줄 피아니스트 누구입니까?
1: 김다솔 피아니스트이고요.
0: 네.
1: 김다솔 피아니스트는 제가 예전에 스위스 취리히에 계자한다 콩쿠르에서 만난 적이 있고요. 그때 직접 이 크라이슬레리아나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골랐고, 얼마 전에 슈만 앨범을 또두 번째 슈만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우리 3월에 수요 초대석에 출연했기 때문에 아주 반갑고 오늘 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으로 16중 제3곡 제아프트헤르트 아주 불안하게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연주합니다.

0: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연주한 슈만의 크라이슬레 하나 중 제3곡 Sehr Hauf Charakter 아주 불안하게였습니다. 옹인육회님, 김다솔은 엠마누엘 엑스랑 많이 다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 곡 자체가 조금 더 격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아주 불안하고 음산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행길이다. 그럼 중간에 등장하는 완전 메이저 섹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여행. 예, 그것을 이제 김다솔 피아니스트가 표현을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0: 0820님, 슈만의 음악을 들으며 컬팅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평온과 격렬함이 번갈아가며 지나가는 느낌이라 바느질을 잠시 멈춰야겠네요.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하려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면 이 하시던 바느질도 멈추고 잘못하면 찔릴 수 있거든요. 너무 깊이 지금 감상을 하시기 때문에 0820님 좋습니다. 음악 감상 다 하시고서 바느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만 음악의 이중성 많이 표현들 하는데요. 슈만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명도 두 개를 썼죠?
1: 그렇죠. 이게 조울증도 이제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제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슈만이 자기의 음악적 페르소나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죠.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인데요. 플로레스탄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의 어떤 페르소나라면 오이제비우스는 부끄럼쟁이입니다. 극소심하고 내성적인 어떤 인격인데 이렇게 자신의 필명이자 음악적인 페르소나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슈만이 이것을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만이 어떤 말년에 겪었던

0: 심각한 정신병,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슈만은 말년에 어떤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과 가상의 세계의 경계에서 이제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분열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1: 자, 하지만 누구나 서로 상반되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MBTI만 봐도 그때그때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슈만은 그 말씀하신 그 상반된 차이가 좀 간격이 크고 급격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베토벤의 익스트림 콘트라스트를 기억하실 텐데요.
1: 네네.
0: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베토벤이 어떤 한 명의 인격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슈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두 개의 인물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자아가 만드는 아주 다른 세상을 슈만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금 들으신 환상 소곡집이나 크라이슬레리아나에 대립되는 분위기도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인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개의 인격이라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슈만의 음악.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곡도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틴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다비드 동맹 무곡집 이런 조금 생소한 제목의 음악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비드 동맹이라는 것은 슈만이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이고요.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들 잘 아시겠죠?
1: 네.
0: 예, 그 다윗은 너무나 약한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은 거인족의 일원이거든요. 그런 어떤 약한 다윗이 돌팔매 질로 어떤 돌을 던져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이런 얘기에서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어서 슈만이 지은 가상의 단체인데, 슈만이 자신을 어떤 다윗과 같은 굉장히 힘이 약한 새로운 음악 단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인 골리앗과 같은 음악가들을 대항하겠다.
1: 와.
0: 이런 다윗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들이 만드는 춤곡입니다. 이 곡은 두 권의 어떤 나누어진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1: 네.
0: 총 18개의 곡으로 묶여진 모음곡이고요. 매 곡마다 이 곡은 플로레스틴의 인격으로 썼어. 그리고 어떤 곡에는 이 곡은 오이제비우스야. 이렇게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나타내는 F, E라는 이니셜이 매 곡마다 적혀 있어서 아, 이 곡은 어떤 인격이 쓴 곡이구나를 잘알수 있도록 슈만이 다 적어 놓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18곡 중에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예, 저희는 2권의 4번과 5번 곡을 들으실 것인데요. 2권의 4번 곡은 이런 외향적인 플로레스탄과 내향적인 오이제비우스 음악이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F와 E가 적혀 있고요.
1: 네.
0: 5번 곡은 오이제비우스의 솔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E라고 이제 5번의 끝에 적혀 있거든요. 이 5번 곡이 제가 이 무곡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또 5번을 또 우리 김은창 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유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2권 중 제4곡 거칠고 즐겁게 제5곡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 이권종 제4곡 거칠고 즐겁게 제5곡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피아니스트 케빈 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슈만의 곡더 많이 소개해 주시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만의 피아노 곡 중에서 이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 있을까요?
1: 피아노 작품이 정말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저에게 정말 고문과 같은
0: 죄송합니다.
1: 그런 질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제가 오늘 이 곡들을 고르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0: 아.
1: 그 후보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0: 네.
1: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라베스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슈만의 아라베스크를 넣을까 말까 제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플레이리스트가 완성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0: 네.
1: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곡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곡들이 뭐 카니발, 그다음에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 곡들은 이제 조금 더 개수가 많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만의 방금 말씀드린 이중적인 어떤 인격들이 번갈아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자유롭고 환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슈만이 피아니스트에게는 결코 만만한 작곡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 모르는 입장에서는 리스트보다는 슈만이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 음이 조금 적고요,
0: 네.
1: 리스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니스트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테크닉적으로는 쇼팽 리스트, 뭐 생상,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작곡한 피아노 곡들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곡들은 조금 내추럴하게 손이 돌아간다, 어떤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 슈만의 곡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손에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기교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낭만주의 사조에서 개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키 포인트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요. 더불어서 이 슈만의 음악 세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구조이거든요. 이 감정적인 소모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에서 울었는데 두 번째 곡에서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감정 소모가 크고 낭만적인 표현을 해야 되고 독창적인 어떤 음악성을 보여줘야 되면서 손은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0: 그 마지막 과정까지 가기 전에 약간 진을 빼는 낭만적인 부분이 있군요.
1: 굉장히 진을 빼고요. 굉장히 진을 빼고요. 브람스도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할수 있고요.
0: 네.
1: 약간 독일 음악가들이 가진 어떤 진을 빼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느낌이 있지만,
0: 네.
1: 슈만의 그 낭만성을 표현을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0: 오늘 그 방송 내내 김은천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슈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1: 아, 정말 좋아합니다.
0: 예, 느끼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선생님이 약간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곡도 슈만을 들어야 되는데 한 곡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어떡합니까?
1: 제가 또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피날레를 정해야 될까
0: 네.
1: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제가 정말 수없이 뭐 100번, 200번 넘게 들었던 마르타 아레르치의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듣자. 그러면 어떤 버전을 들을 것인가? 그러면 슈만의 본고장인 라이프지 개반타우스에서 연주한 앨범을 듣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게 된 것이 슈만 피아노 협주곡 사막장인데요.
0: 네.
1: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베토벤 28번 마지막 악장처럼 거대한 환희, 거인들이 추는 춤, 정말 기쁨이 터져나올 것 같은

0: 주 동안 건강하시고
1: 예,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도니제티의 미공개 악보를 국내 최초 소개하는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도니제티의 광채. 7월 4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념원의 챔버에서 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6월 19일 금요일엔 피아니스트 함수연의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전곡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선 엘렌 메르셔의 피아노와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말씀드린 대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으로 54종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마르타 하레리치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좋아하는 게 약점이라면 싫어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무언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놀림받은 경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싫어하는 걸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 이를테면 품이 넉넉한 옷을 좋아한다는 걸 몸에 붙는 스타일의 옷을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시기다. 나는 부정적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절대로 빼놓고 출발할 수 없는 귀한 승객이었다. 박수영 작가의 책 아무튼 새벽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레저의 Let It All Ou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제철소 출판사에서 펴낸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박수영 작가의 아무튼 새벽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하아영님. 아, 지난주에 읽은 책이에요. 아무튼 새벽. 출석합니다. 반짝반짝이라고 하셨고요. 이 아무튼 시리즈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근데 거기다가 또더 좋아하는 단어인 새벽이 붙으니까 얼른 읽어봐야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뒤에 무언가 그 저자들이, 작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 같아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바로 이 지점을 깔아드렸습니다. 뭔가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너무 재밌잖아요. 부정적인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달려나갈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승객이 바로 나였다. 그 정도로 뭔가 부정적인 표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때큰 목소리 내는 그런 고객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 이제 말하련다. 좋아한다고. 그 대상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이 해가 뜬 뒤에 달뜬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은 새벽이 고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작가. 새벽에 얽힌 여러 추억들, 에피소드, 단상들이 이 책에 가득 들어가 있고요. 읽고서 정말 박수영 작가는 새벽쟁이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좀 어색해. 이런 표현에 비해서 생각보다 나 그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그거 사랑해. 나 그거 그거 편이야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로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무엇이든 갖고 있는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좀 드려볼까요? 이 아무튼 새벽 을 읽고 나니까 카페이님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는 이 시간대를 특히 좋아해요. 우리 1시간 단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저녁, 요즘 기준으로는 저녁 7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요. 일몰을 볼수 있는, 하늘이 예뻐지는 시간이니까 좋아하는데, 카페이님들도 물론 북카페 들으시는 시간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그거 기본으로 두고, 내 삶에서 특히 하루 중에 이 시간대 좋아해요 하는 게 있으면 언제인지, 아무튼 그 시간 하고 사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어떤 유형일까 궁금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지 않아, 그리고 몽니의 그대와 함께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 시간만 한번 골라보시죠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녁 6시 고르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하네요. 퇴근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님 밤 10시 고르셨어요. 밤 10시쯤부터 집에 간접등만 켜두고 책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해요. 형광등을 끄면 오늘 일과 끝! 이런 느낌이라서 오롯이 내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쭉 보면 공통적으로 오롯이 내 시간, 지금 채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를 많이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채연님에게는 밤 10시쯤이군요. 너무너무 그때 호젓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애청하는 한재웅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조용히 애청하시는데 지금 사연을 주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재웅님. 재웅님은 저는 요즘 밤 11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채연님은 밤 10시였는데, 재웅님은 밤 11시입니다. 아이 재우고 운동까지 마치고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알죠. 우리 오롯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좀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의 모서리를 살짝 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혜님은 아침 6시 고르셨습니다. 이제 약간 종달새형이 등장합니다. 아침 6시. 물한잔 하러 싱크대 앞 창문 넘어 신천을 바라볼 때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처음 딱 일어나자마자 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딱 시작하는 느낌, 그 시간대를 고르셨습니다. 최유하님은 오후예요. 오후 4시. 이유는 아무튼 살쪄도 당 떨어질 때 달달한 걸 먹는 오후 4시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애프터눈티를 마시는 그 시간대잖아요. 우리 이제 간식 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또 좋아하시는 유하님. 그리고 이승영님, 요즘 쉬는 날에는 오전 집안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11시부터 커피 내려서 1시간 무조건 책 읽기 합니다. 그 시간 소중해요 하셨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커피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그리고서 지금 12시에 북카페로 이렇게 마실 나오시는 거죠. 승영님의 또

그 루틴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24시간 중에 이건 내 시간입니다 하고 빨리 찜 하세요. 네. 뭐 겹쳐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겹치면 또더 뭔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 한편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시간 많이 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적으로 특히 이타심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는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책 다윈 2.0에는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가 들려주는 인간의 이타심에 관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사는 조조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어느 날 하수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침팬지 조조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조를 바라보며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이 홀연 릭 스워프라는 남자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있는 데다 체중도 엄청난 조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죠.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조조도 살리고 본인도 무사했던 그날의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뜻 조조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 없나요? 모두가 그 눈을 보았을 텐데 누군가는 자신이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는 오래도록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에비게일 마쉬가 대표적입니다. 그의 연구 대부분이 이타주의와 희생을 감수하며 타인을 돕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이타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 본인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로를 지나던 사람에 의해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본인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달려와 주었던 사람의 이타심에 크게 감동받은 그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이타적인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게일 마쉬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면 대조군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극히 이기적인 사람, 소위 사이코패스의 뇌를 먼저 연구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인식하는 편도체가 평균보다 10% 이상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 극도로 이타적인 사람의 편도체는 보통 사람들보다 8%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의 뇌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체계가 반응한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리 스타일스의 Treat People with Kindness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타심, 이 뇌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연구자도 있고, 이 편도체가 조금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 반대로 사이코패스들은 좀 작고, 평균보다도. 그러면 이게 타고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타고나는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뇌의 그 편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쉽게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모방 심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행복감이 전염되듯이 그렇게 많이 많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카페가 그런 영향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이잖아요. 이승결님. 등굣길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이 좋아요. 이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꼽아주셨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로 상쾌한 에너지를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버스 기다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길가의 개미를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어요. 승결님 이렇게 주신 이 사연 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가 개미와 이렇게 눈맞춤도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 정말 승결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져요.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후 3시 20분 45초. 잘못 읽었네요. 오후 3시 20분 42초. 정확해야 되는데. 42초를 고르셨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 숫자가 좋은가 봐요. 라고 하셨어요. 오후 3시 20분 42초?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어제 왜 우리 이 송용진 교수님 수학자 오셔서 문명의 뼈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명의 뼈대 책에 보면 그 어제 교수님이 특히 좋아하는 수학

수학자로 꼽아주셨던 몇분 중에 한 사람, 그 라마누잔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라마누잔 수학자가 택시를 탔나? 근데 그 택시 번호가, 그 번호는 지금 기억 안 나요. 네 자리 1749? 뭐 이런 식의 번호였는데, 그 번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749라고 한다면, 1749는 뭐 어떻게 하면 무슨 소수와 약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벽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그 숫자를 설명한 부분이 한 페이지에 걸쳐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너무 재밌어서 모서리를 접어놨거든요. 그게 떠오릅니다. 어쩐지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이 오후 3시 20분 42초를 잘, 이 숫자적으로 잘 뜯어보시면 내가 이거를 완벽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한번 물고 뜯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철님은 아무튼 자정, 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이 시간, 아이들 자고 아내도 자고 있는 시간. 아이들 책상이 빈 공간이어서 제가 앉아 일기 쓰고 책 읽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아, 많은 카페인 분들이 바로 이 시간을 선택을 하십니다. 각자 시간대는 달라도 온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 인철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또한 느껴집니다. 윤상의 너희들 것이니까, 아이, 노랫말과 상관없이, 어쩐지 너희들 것이니까가, 네, 우리 카페인분들이 지금 찜한 그 시간대에 온전히 가지시라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1: 네.
0: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펼쳐보기 시작한 책은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이 작가가 스포츠 기자예요. 30년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열광의 순간을 함께한 39곡의 플레이리스트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책 이렇게 넘겨서 목차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왠지 막 힘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명승부, 명장면들, 그리고 그 순간을 빚는 음악의 이야기가 책 안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격투기의 최고 무대는 일본의 프라이드 FC였다. 프라이드 FC에는 최고 선수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이벤트를 연출하는 능력에서 신생단체였던 미국의 UFC를 압도했다. 러시아의 표도르 예멜리아넨코에게 60억 분의 1이라는 멋진 애칭을 선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타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프라이드 FC 선수들은 등장할 때부터 UFC를 비롯한 그 밖의 단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크로아티아의 영웅 미르코 크로캅은 1980년대 듀란듀란의 더 와일드 보이즈와 함께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고 미국 출신의 거구 밥샘은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리듬에 맞추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며 링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보통 선수들이 등장 음악부터 강함을 드러내려는 것과는 달리 격투기와는 어울릴 법하지 않은 잔잔한 음악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추성훈이다. 추성훈은 본격적으로 격투기에 뛰어들고 프라이드 FC 무대에 이름을 알리던 시절부터 세라 브라이트먼의 Time to Say Goodbye를 입장곡으로 사용했다. 거친 격투기 세계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노래였지만 세라 브라이트먼이 잔잔한 음성으로 부르는 Time to Say Goodbye는 격투기 입장곡으로 절묘하게 어울렸다.

사실 Time to Say Goodbye는 거친 격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와도 같다. 한 전설적인 프로복싱 선수의 마지막 시합을 위해 탄생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독일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헨리 마스케로부터 은퇴 시합을 위한 노래를 부탁받았다. 헨리 마스케는 1988 서울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해 세계 챔피언에 오른 독일의 복싱 영웅이다. 그는 1996년 버질 힐과의 시합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은퇴 시합에 앞서 세라 브라이트먼에게 은퇴 무대에 알맞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헨리 마스케의 고별곡 부탁을 받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당시 무명이었던 안드레아 보첼리의 1995년 첫 앨범 보첼리에 수록된 그대와 함께 떠나리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이 곡을 Time to Say Goodbye로 리메이크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의 입장곡이자 마지막 시합에 어울리는 노래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은퇴 시합에서 헨리 마스케가 2대1로 패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한 뒤 팬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퇴장하려 했던 계획이 어긋난 것이다. 심판이 헨리 마스케의 2대1 패배를 발표하자 경기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헨리 마스케가 소감을 밝혔다.

익힌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장래에는 복싱 영웅에 대한 완벽한 헌정곡이었던 Time to Say Goodbye가 울려 퍼졌다.

사라 브라이트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한 곡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글에 등장한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박진영님이 아 제가 그 경기장에 있었다면 이 노래 들으며 광광 울었을 거예요. 광광 울었을 거라고. 아, 심금을 울리는 노래니까라고 하셨고요.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 30년 다닌 회사를 곧 은퇴하는 남편에게 저도 이 노래를 헌정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곡을 그 은퇴할 때그 테마곡 이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무대든

거기서 이제 퇴장할 때 어떤 음악을 선물할 수 있을까? 또 선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고 있습니다. 이 헨리 마스케 선수의 은퇴곡, 이 얘기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사실 아쉬울 수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은퇴 시합 11년 후에 다시 한번 버질 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헨리 마스케 선수가 그때는 또 3대 0 판정승을 거두면서 11년 전에 패배를 서륙했고 두 번째 은퇴 시합을 멋지게 마무리했다는 이 후일담도 전해드립니다. 그때 관중들이 또 다시 또이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또 이제 부르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도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가볼게요. 뉴욕시티 필드에서 펼쳐진 뉴욕 매츠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 8회 초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공격이 끝나자 야구장에 낯익은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야구장 전광판에는 뉴욕을 대표하는 가수 빌리 조엘의 모습이 나타났다. 뉴욕 매츠 모자를 쓴 빌리 조엘은 평소보다 더욱 행복해 보였다. 5만여 관중이 일제히 피아노맨을 합창하기 시작했다. 10월 30일 저녁 쌀쌀한 날씨에 털모자를 쓴 관중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전광판에는 빌리 조엘이 흐뭇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잡혔다. 노래의 절정 부분으로 향할 때 관중들은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했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같은 음악으로 하나 된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전광판에 잡힌 빌리 조엘이 드디어 힘차게 피아노맨을 부르기 시작했다.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빌리 조엘, 그의 모습에 환호하는 관중들,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맨의 선율에 5만여 관중은 일체감을 느꼈다.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른 사람은 바로 빌리 조엘이었다. 빌리 조엘은 뉴욕에서 태어난 뉴욕 토박이로 뉴욕 매츠의 열혈 팬으로 유명하다.

빌리 조엘의 대표곡 피아노맨은 뉴욕 매츠가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발표된 노래다. 뉴욕 매츠는 1969년 기적의 매츠라는 애칭을 얻으며 월드시리즈 첫 우승을 했고 1973년에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신흥 명문 뉴욕 매츠의 힘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뉴욕 매츠의 월드시리즈가 끝난 1973년 11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세상에 나왔다. 토요일 밤 술집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곡이다. 실제로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던 빌리 조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빌리 조엘과 피아노맨 합창으로 기억되는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은 뉴욕 매츠의 승리로 끝났다. 아쉬운 점은 이 경기가 2015년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매츠가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는 것이다. 뉴욕 매츠는 1승 4패로 패했고 월드시리즈 우승은 캔자스시티 로열스에게 돌아갔다. 뉴욕 매츠는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는 빌리 조엘이 월드시리즈에서 미국 국가를 부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빌리 조엘은 뉴욕 매츠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1980년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성윤 작가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축구, 테니스,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까지 다양한 스포츠에 그 얽힌 음악 얘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들 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 존 레전드가 함께한 곡 Please Baby Don't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똑똑 이문학 이민님, 박태근 편집자가 또 좋은 책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분리와 단절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단절의 의미 짚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시자마자 우리 1부 끝자락에 읽었던 이 빌리 조엘 이야기, 이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수록된 그 부분 들으시면서 좀 울컥하셨죠? 약간 슬펐다고.
1: 그렇죠. 스포츠 팬이라면 네. 누구나 울컥하는 대목인데 현실이 또 반영이 됩니다.
0: 현실이?
1: 그 뉴욕 매치가 다시 우승하는 꿈을 꾸잖아요.
0: 네.
1: 현 시점 뉴욕 매치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0: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뉴욕 매치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스포츠가 참 늘 네. 희로애락에 섞여 있는데 네. 뉴욕 매치 팬들은 지금 우울하겠지만 NBA 농구에서 뉴욕 닉스의 팬들은 오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0: 와.
1: 지금 챔피언 결정전인데 네. 오늘 한 점 차로 이기면서 3승 1패거든요.
0: 네.
1: 1승만 더하면 무려 53년 만에 우승입니다.
0: 와, 53년. 한 사람이 그냥 장년이 될 때까지.
1: 아, 그렇게까지.
0: 그렇잖아요. 쉰을 넘어서.
1: 아, 그러네요.
0: 53살에 이제.
1: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우승을 봤던 분이
0: 네.
1: 이제는 초로의 나이가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뭉클할까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아, 스포츠의 세계는 아무튼 너무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재미난 얘기라고 선그을 수 있는 것이 좀 좋기도 합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카페인 분들 중에서.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철학 에세이입니다. 제목이 아주 단호해요.
1: 맞아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클레르 마랭의 책이고요. 제목이 단절, 괄호치고, 들입니다.
0: 왜 괄호 안에 들을 넣지?
1: 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함께 전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이 책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님에도
0: 네.
1: 프랑스에서는요. 지금까지 1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되었고 프랑스에서 매해 고등학생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철학책 이런 선정하는 행사가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선정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책이거든요.
0: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읽은 책?
1: 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0: 네.
1: 일단 제목에 단절이란 말이 되게 힘있는 말인데 저는 책 제목에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 차라리 반대쪽. 단절보다 뭔가 이렇게 이어가고
1: 연결 관계
0: 맞아요. 그런 것 많아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딱 끊는 이런 말은
1: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0: 네.
1: 또 하나는 이 작가가 작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책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책도 제목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제목이냐면 제자리에 있다는 것.
0: 이 책을 우리 지난주였나 그 시코너에서 한 챕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긴 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언어와 상황을 가지고
0: 네.
1: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란 제목을 들으면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0: 그렇죠.
1: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0: 네.
1: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발적인 거,
0: 네.
1: 우연적인 거, 이전과 다른 거, 변화 이런 게 생길 틈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삶을 당신에게 살라고 하면
0: 네.
1: 괜찮겠느냐.
0: 어...
1: 이렇게 묻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순간 제자리라는 게 내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0: 네.
1: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0: 뭔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많이 책으로 쓰시네요.
1: 그렇죠.
0: 이분은
1: 이번 책 단절도 단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끼죠.
0: 그렇죠.
1: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0: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니까 뭔가를 실수했나? 이런 잘못했나?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런 단절이 벌어지면
0: 네.
1: 1차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죠.
0: 맞아요.
1: 내가 뭘 잘못했나?
0: 맞아요. 이 단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단절의 경험들 떠올려보시면 많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데 아마

0: 이 작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단절의 경험을
1: 네.
0: 단절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단절을 겪는다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1: 부인할 수가 없네요.
0: 그렇죠.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1: 그렇죠.
0: 보통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하고 단절을 반대쪽에 두기 때문에 탄생이나
1: 네.
0: 출생은 시작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1: 그렇죠.
0: 단절이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은 미처 갖지를 못하는 거죠.
1: 우리 뭐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뭐 태주를 끊고 뭐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그 끊음을 단절로 생각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휘 자체가 다르잖아요.
1: 네.
0: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자체가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1: 네.
0: 엄마가 다른 방식으로 딱 연결돼 있잖아요. 정말 신체적으로.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데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것과는 단절이 되고 다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서 이제.
0: 맞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1: 네.
0: 우리의 삶은 오직 단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정리합니다.
1: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근데 이게 되게 묘하게 계속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프랑스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0: 뭐 일상적인 단절의 경험은 훨씬 쉽게 예를 들수 있는데
1: 네.
0: 뭐 졸업이 있죠.
1: 아, 졸업.
0: 10대
1: 그쵸.
0: 때.
1: 네.
0: 그리고 뭐 이사나 이주. 저는 사실 10대 때 이거 너무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1: 이사나 이주를?
0: 무슨
1: 전학
0: 얘기냐면
1: 이런 거?
0: 전화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1: 네.
0: 전학해가지고 자기소개하고 막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그걸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
1: 전학생이 되고
0: 거예요.
1: 싶었던 거예요?
0: 그쵸?
1: 아니, 그러면 진짜 오롯이 전학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볼 법도 한데.
0: 그러게요. 근데 저는
1: 네.
0: 초중고를 다한 동네에서 쭉 다녔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그 경험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1: 전학생 미미님 상상하니까 너무 얼마나 또 준비 많이 하셔서 가셨을까.
0: 이렇게 단절을 꿈꿨던 저를 오랜만에 떠올려 봤는데 또 이런 단절도 있죠.
1: 네.
0: 투병. 건강한
1: 그쵸.
0: 삶과의 단절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별과 결별, 사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1: 보통 이런 걸 먼저 떠오르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데
1: 단절하면.
0: 앞에 딱 출산으로 시작을 하니까 뒤에 단절들은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0: 그럴 수 있는
1: 출산부터
0: 일이지.
1: 갈줄 몰랐어요.
0: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작가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단절과 조금 비슷한 말 중에 분리가 있는데
1: 분리.
0: 분리와 단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분리라는 거는요.
1: 네.
0: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딱 떨어졌다가 다시 합칠 수 있는 것. 단절은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 네.
0: 그에 비하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다.
1: 슬프잖아요. 슬프긴 슬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맬 수는, 아무래도 분리보다는
0: 그걸
1: 어렵죠.
0: 꿰맨다.
1: 네.
0: 작가에게 한번 제안해 봐야겠네.
1: 작가에게.
0: 이 작가는 이렇게 은유를
1: 네.
0: 하거든요. 단절이라는 거는, 점선을 따라서 자르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분리는 점선도 있고,
1: 네.
0: 도안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는 거니까,
1: 아.
0: 나중에 딱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다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단절은 그보다 긴밀하게 엮여있던 종이가 아니라 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확 찢는 거니까
1: 네.
0: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하고 사실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1: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단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0: 그렇죠.
1: 인정하게 됩니다.
0: 그리고 그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위로 자르는 건 종이를 자르면 면이 깔끔하죠.
1: 맞아요.
0: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딱 찢어졌을 때
1: 네.
0: 이 실올들이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우리가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미를 되짚어 보면 오히려 분리가 단기적으로 깔끔하고 다시
1: 네.
0: 붙을 수 있고
1: 네.
0: 단절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지저분하고 지우고 싶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1: 그 비유가 너무 와닿습니다. 천을
0: 거예요.
1: 찢는 거. 찢다 보면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찢고 보니까
0: 아,
1: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내 마음대로 안 되죠.
1: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뭐 깔끔하지 않음은 뭐 둘째 치고서라도. 여지영님, 아, 미미님과 함께 하는

0: 새로운 시선, 생각 너무 좋네요.
1: 네,
0: 라고
1: 제
0: 하셨습니다.
1: 생각이라기보다 끌레르 마랭 선생님의
0: 네, 끌레르 마랭의
1: 생각입니다.
0: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승명 님이, 미미님 월드컵 컨셉인가요?
1: 알아주시다니.
0: 와.
1: 요번 월드컵이 열기가 좀 덜한데,
0: 네.
1: 내일 한국의 첫 번째 경기가
0: 맞아요.
1: 벌어집니다.
0: 맞아요.
1: 오늘 저의 착장이 이제 약간 축구
0: 네.
1: 유니폼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0: 일부러 지금 하루 전부터 입고서.
1: 아무도 모르는 것
0: 아,
1: 같아서 혼자 좀
0: 네.
1: 흥을 내보려고.
0: 네.
1: 최승용님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제 혼자서 흥을 내보겠다고 한. 자, 이용성님.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매번 전학을 다녀서 개교 기념일을 4학년이 되어서야 알았는데, 4학년 때 집에 가서, 엄마 내일 학교 오지 말래. 개교 기념일이라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 부럽네요,
1: 또
0: 미미님.
1: 전학을 많이 다니신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군요.
0: 네. 아, 그리고 매번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을 피해서 전학을 다니신 거잖아요. 학교 쉴수 있는 하루를.
1: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생각해 볼수록 왜 그렇게 그런 단절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나 그러면 가서 내
0: 네.
1: 소개할 때 존댓말을 쓸까? 평어를 할까?
0: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지? 저는 전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1: 그러세요.
0: 지금 그렇게
1: 지금 너무
0: 이게
1: 부러워졌어.
0: 두손 모아서 이렇게 감탄을 들을 정도인지 몰랐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학생으로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마가 막 연습시켰던 기억은 나요. 야무지게 잘, 착한 인상을 보이면서 해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멘트는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죠. 나 너희를 해치지 않아.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었던 거겠죠.
1: 좀 다른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0: 아,
1: 해봅니다.
0: 그 당시 나로서 꿈꿀 수 있는 최대치의 이제 이동이라 함은 전학인
1: 그렇죠. 예,
0: 거니까.
1: 막뭐 이민 이런 건 생각할 수가
0: 그렇죠, 그렇죠.
1: 없으니까
0: 네.
1: 전학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0: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메신저가 있기도 않고 뭐 폰도 스마트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전화기면 진짜 많은 걸 많이
1: 그러니까 생각해
0: 바꾸는
1: 보면
0: 거거든요.
1: 그때는 단절이 익숙했습니다.
0: 아, 지금에 비하면?
1: 전화가 안 돼도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0: 그쵸.
1: 했으면.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냥 단절이라는 걸 바로 알려주잖아요.
0: 아,
1: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0: 네.
1: 네, 뭐 숫자일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든지.
0: 맞아요. 아, 시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풍경도 바뀌었는데, 자, 전학생을 꿈꾸던 미미님이 골라오신 오늘의 음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 음악 세 곡을 어떤 만남과 헤어짐과 재회의 흐름으로 골라봤거든요.
0: 네.
1: 첫 번째
0: 많은 걸
1: 곡은
0: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1: 그 릴라 말즈와 토일이 함께 부른 분리불안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오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사람인 출판사에서 펴낸 클레르 마랭의 단절,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들입니다. 단절, 단절들. 류제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화면에 뜬, 보라 화면에 뜬그 미미님, 그 바이크 타는, 바닷가에서 바이크 타는 그 여름 버전 보셨죠?
1: 네, 아,
0: 네.
1: 남해로 떠나고 싶습니다.
0: 아, 보고 계속 지금 떠나고 싶으시다고.
1: 네, 그 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0: 네.
1: 뭐 남해의 여러 섬들 여길 따라갈 때그 연륙교들이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0: 네.
1: 아, 그 풍경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0: 와, 저는 그, 뭐, 어디로 가든 그 여행 혹은 조금 먼 소풍? 긴 소풍? 요런 것들도 그 또한 제가 약간 단절
1: 그렇죠.
0: 욕구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굉장히 능동적 단절이라고 봐야죠.
0: 그렇죠. 완전히 내 몸을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여행 또한 단절이구나. 아, 최은희님. 저도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로망, 단절되고 싶었던 10대 시절을 지금 돌아보셨습니다.
1: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절에 대한 느낌이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1545님도 단절하니까 와닿습니다. 저는 긍정적 단절을 위해 지금까지 폴더폰입니다.
0: 오,
1: 와,
0: 멋있어요.
1: 이거 쉽지 않은데?
0: 네.
1: 마치 아직 AI를 쓰지 않는 저와 비슷한.
0: 그러니까요. 이 긍정적 단절을 위해서, 이, 지금 1545 쓰신 카페인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1: 요즘 아마 뭐 전철 같은 데서 폴더폰을 꺼내서 이렇게 전화 받으신다면
0: 네.
1: 다들 의아하게 쳐다볼 것 같기도 해요.
0: 신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0: 디자인, 요즘 워낙 다양한 게 많으니까. 자, 0829 쓰신 카페인님. 단절, 새로운 단계나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던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책이 궁금해지네요.
1: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단절들 중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숙한, 그리고
0: 네.
1: 하시기 쉬울 이야기를 하나 꼽아봤어요. 바로 연인과의 결별이죠.
0: 연인과의 결별.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단절을 원한다.
1: 그렇죠.
0: 이거 얼마나 천 찢는 거죠.
1: 제가 이제 첫 번째 연인과의 이제 만남과 이별을 떠올려 봤는데,
0: 아, 연의담이 나오나요, 이제 미미님의?
1: 저는 그때가 첫 연애였기 때문에
0: 아.
1: 끝이 있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0: 그러면, 그럼, 뭐, 미래를
1: 아,
0: 상상하지
1: 그렇다고
0: 않았어요?
1: 뭘, 뭐 결혼을 꿈꾸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사건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0: 네.
1: 상상도 못 해봤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일방적 통보를 받고,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거의
0: 그렇죠.
1: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길바닥에 누워서.
0: 길바닥에 누워. 길바닥에 왜 누웠어요? 다른 사람들 놀라게. 왜 길바닥에
1: 이제
0: 눕냐고요?
1: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0: 아,
1: 나네요.
0: 진짜요.
1: 네.
0: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남의 일 같죠?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그런 일이 있었나 싶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단

0: 관절을 경험하고 나면
1: 네.
0: 이후에는 어떤 삐걱거림이 있을 때
1: 무섭죠.
0: 무섭기도 하고 관절을 그려보게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건 끝이 있을 수 있다.
1: 근데 저는 연애는 시작할 때부터 단절이 올수 있다는 것을
0: 선행학습을 하셨구나.
1: 선행학습을. 아니, 그렇죠. 우리가 책이나 뭐 영화 보면 이별이 있잖아요.
0: 아, 내일이 아닌 줄 알았죠.
1: 난 괜찮을 줄 알았어, 그거.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은 이제
0: 예.
1: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페이님들 어떠세요? 한번 그 이별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지.
0: 고 이제 이별의 단절에 대해서 착하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일지 모른다.
1: 더 슬퍼요? 더 슬퍼.
0: 그쵸?
1: 아니, 그게, 그 묘하게 지금, 나를 원인에서 빼주는 것 같으나? 이 또한 약간
0: 이렇게
1: 더
0: 생각해 보시면
1: 단절시키는 느낌인데?
0: 보통 시작될 때는
1: 네.
0: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시작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
1: 슬픕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좀 전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별로 넘어오니까, 아, 이 철학자의 이 문장들이 후벼파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1: 네.
0: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1: 네.
0: 아, 난 너의 어디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아름다워.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즐거워.
1: 네.
0: 이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될 때 나에게 부여했던 장점과 의미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헤어지면 그 장점과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1: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0: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나일까? 이걸 묻더라고요.
1: 아니, 그거까지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 떠났다고 지금 갑자기 그 이미지까지.
0: 그래서 작가도
1: 네.
0: 이별이 잔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 진짜 읽으면서도
1: 네.
0: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나 싶은데, 이별한 거예요.
1: 네.
0: 갑자기 나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너그럽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당신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1: 그렇겠다.
0: 나를 봐준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1: 그렇죠.
0: 거라고 착각했는데,
1: 그렇죠.
0: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된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1: 맞아요. 진짜 빛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0: 네.
1: 예, 드는 거죠.
0: 그래서 그런 이별을 겪게 되면
1: 네.
0: 자아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보게
1: 정체성에 대해서
0: 된다는
1: 다시 또
0: 거죠.
1: 질문까지.
0: 맞아요.
1: 와, 이별이 그냥 단순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이 끝나고 그런 이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벌어지는 그 다음 나의 정체성 대혼란, 이게 이렇게 적확한 언어로
0: 그 제가
1: 풀어지니까.
0: 읽다가
1: 네.
0: 뭐라 그럴까? 정말 우리가 그 이별의 어떤 장면들에서
1: 네.
0: 상대의 탓을 하고 상대를 욕할 수 있는 어떤 이별의 장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아,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1: 아.
0: 그럼 일단 나로 돌아올 필요가 적어지잖아요.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게 되니까.
1: 맞아요. 제가 나빴어. 제가 잘못했어. 나 피해자야.
0: 그쵸.
1: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면은, 이, 뭔가 이렇게 핀 조명이 다 꺼지고 지금, 내가
0: 그렇죠.
1: 무대에서 떠나지 않고
0: 말씀처럼 나를
1: 있는,
0: 비춰주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1: 또 누가 켜주겠죠? 다음 누군가가.
0: 아,
1: 그
0: 그럴까요?
1: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지금 최은희님이, 와! 뼈 때려요.
0: 네. 6634님께서도 미미님처럼 길바닥은 아니지만 이별한 다음날 출근한 아침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아프다는 핑계대고 휴게실 가서 철퍼덕엎어져서 하루 종일 끙끙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몸으로 오죠, 이 정도 되면.
1: 그렇죠. 진짜 이별의 충격이라고 하는 거. 유용하님, 30년 전에 홍대 앞 카페에서, 이렇게 특정 곳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30년 전 홍대 앞 카페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났는데 이불킥 하고 싶은 기억이 됐습니다. 지금은
0: 30년 전.
1: 이불킥이지만, 그땐 정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0: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22년 전이네요.
1: 그 홍대 앞 카페는 아니셨죠?
0: 다행히 전
1: 그쪽은 아니고.
0: 예, 그 집에

0: 왔을 즈음에
1: 아, 집앞
0: 집에
1: 골목에서.
0: 들어가지 못하고. 네.
1: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뭔가 이렇게 진짜 아까 얘기하신 그 천이 뜯기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뜯겨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원래 내 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거의 딸려간 것 같은 느낌.
0: 아, 그럴 수 있죠. 그렇듯이 이별의 이제 모습도 여러 개가 있는데
1: 네.
0: 작가가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페이딩이라고 해서 달이 기우는 것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거. 그래서 막뭐 엄청 싸우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서로가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결별에 가까이 갈수록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어떤
1: 네.
0: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별임을 직감하는 거죠.
1: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
0: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제 개인의 연애사를
1: 네.
0: 털어놓겠는데 어떤 한 번은
1: 어떤 한 번. 아, 갑자기, 네, 선수가 이제 어떤 한 번으로
0: 그 이제
1: 됐어요?
0: 뭐 서로 마지막 만남을 하는 날에 서로가 알았죠.
1: 아, 오늘
0: 아,
1: 마지막이다. 아,
0: 오늘은 그 얘기 서로 하는 날이다.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요즘 그리고
1: 그게
0: 요
1: 끝이에요? 더 들을 자신 있었는데, 네.
0: 여러 또 사례가 있어서
1: 네.
0: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손가락질하는 헤어짐의 방식, 고스팅.
1: 고스팅.
0: 네. 상대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행위.
1: 뭐 요즘이 아니라 이건 예전부터도 그쵸. 이거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마냥
1: 네.
0: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왜 가면 간다 말을 못 하죠? 왜 끝나면 끝난다 말을 못 하냐고요. 욕먹을까 봐?
0: 그쵸.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1: 이거는 얘기해 줘야죠.
0: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셨네요.
1: 지금 미미님 연애사에서 근데 이런 지금 고스팅 이별 방식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걸요? 네.
0: 근데 고스팅이든 페이딩이든 이 저자가 이 결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헤어짐은 늘어지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어떤 촉발된 사건이나 다툼으로 결정될 수는 있지만
1: 네.
0: 거기 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늘
1: 네.
0: 맴돌기, 의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났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딱 그냥 끝이라면 좋겠지만
1: 네.
0: 그런 가지치기에도 불구하고 파편들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1: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쓸것 같아요.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진짜. 이 용성님, 이별 통보 받은 것보다 이별 통보 했을 때가 더 아팠어요. 더 오래, 더 깊게
0: 그럴
1: 말을 먼저
0: 수도
1: 꺼내야 되는
0: 있겠군요.
1: 상황. 그렇죠. 이 또한 진짜 계속 같이 갈순 없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또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와 미래는 아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제 분리불안을 지나서 이별에 왔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골라왔습니다.
1: 얘 너무 좋아하던 노랜데.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원미연의 이별여행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이 곡 이후로 이별여행이 유행했었죠. 이 제목처럼
1: 맞아요.
0: 그럴 정도 이별 얘기에 지금 사연들이 올라오는 거 문자 반지를 보는데 특정 지명 같은 게 많아요.
1: 다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네. 거죠.
0: 단절된 순간.
1: 그렇죠.
0: 그 지명을 정확히.
1: 5624님께서도 이별이 단절이라니 슬프네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대와는 단절이지만 같이 했던 시간과 추억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떠오르더라고요.
0: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떠오르는.
1: 근데 이게 추억들. 이런 거죠. 이건 내 생각 속에서만 있을 때 괜찮죠. 만약 또 다시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면,
0: 네.
1: 그게 추억이 여전히 즐거운 것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단절과 이제 정서의 단절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0: 그죠. 속도도 다르고.
1: 네.
0: 0675 쓰시는 카페님, 연애 이야기 숨죽이며 듣고 있어요. 역시 북카페 늘 고마워요. 숨죽이면서 들으신다고, 지금. 아, 다 내 맘, 이 맘 다 이런 거예요, 지금.
1: 네. 김미성님께서는 사람과의 이별도 힘들지만 우리 강아지. 제리와 이별한 지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순간 울컥하네요. 해주셨어요.
0: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마음이 변해서 지금 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정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0: 맞아요.
1: 기대하거나 바라는 일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어떤 단절에든 단절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네.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거나 시도해

0: 보게 되거나 이런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1: 네.
0: 저자가 중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1: 네.
0: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1: 오.
0: 의외의 그 변화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도 된다.
1: 아.
0: 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딱 얘기가 이런 게 떠올랐는데
1: 네.
0: 오른손을 다쳐서 예를 들어 깁스를 했다. 그러면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좀 신선한 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전혀 몰랐던 경험들일
0: 그쵸.
1: 테니까.
0: 제가 이게 또 이제 어릴 때 저는 단 한 번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1: 해본 적이 없다고.
0: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오면 저건 어떤 느낌이야?
1: 또 무서웠어요.
0: 아. 저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1: 네.
0: 했어요. 부럽다기보다 궁금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저자가 또 이어서 합니다.
1: 하긴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일부러 편한 방식을 바꾸게 되진 않을 테니까.
0: 그렇죠. 내 의도에서 그런 걸 가는 일은 너무 힘들죠.
1: 네.
0: 근데 강제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거기에 적응해서 즐거움과 재미도 찾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첫 번째 단절,
1: 네.
0: 그 탄생의 얘기도 하는데 이게 관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여기서 생겨나더라고요.
1: 아.
0: 예를 들면 부모와 조부모라는 관계의 존재가 생겨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에게는 외동이 아닌 상황으로 단절이 벌어집니다. 또 연결도 되죠.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보게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런 와중에 어쨌든 부모가 가장 직결되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부모에게는 이런 이제 이중의 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1: 이중의 단절이라고요?
0: 네, 첫째는 탄생이 일단 단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이걸 굉장히 T인 분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1: 작가 T라고요.
0: 두 번째 단절을 네. 다가올 이별이라는 단절.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1: 네.
0: 탄생의 단절이잖아요. 그때 이미 이 아이는 언젠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거잖아요.
1: 진짜 엄청 멀리까지.
0: 그 단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 이미?
0: 그렇죠.
1: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0: 네.
1: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0: 다행히 이 단절은, 이 분리는 점진적인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1: 네.
0: 준비를 하느냐. 그 아이가 취약한 존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그 단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1: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육아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들도.
0: 그렇죠. 단절이라는 말도 좀 어둡고 무겁고 차가워 보이지만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내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거,
1: 네.
0: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능력을 키워주는 거,
1: 그쵸.
0: 이게 단절인 거잖아요.
1: 그리고 이게 뭐 아이 그 기질마다 또 집집마다 상황마다 이게 또 속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네, 이게 진짜 아이의 분리 독립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속도가 다를 테고, 여러 형태의 이별에 대해서.
0: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절이든,
1: 네.
0: 저는 이 책의 1장 제목이 재밌었거든요. 자신과 타자에게 늘 충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이라는 게
1: 네.
0: 뭐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1: 이래서
0: 생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1: 그쵸.
0: 그게 아니라는 걸 책의 1장부터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 우리는
0: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바꿔 말하면 단절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상수로 존재하는.
1: 상수다.
0: 네.
1: 아.
0: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단절을 마주했을 때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다음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1: 네.
0: 이것을 내 삶의 하나의 과정이자 순간이자 장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진짜 이런 책을 그 아까 프랑스 고등학생들 얘기도 했었지만 10대 때 읽으면 굉장히 이게 뭐 일시적으로 또 잊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0: 그런 10대들에게 훅 할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1: 아.
0: 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단절에는 자신을 찾고 싶은 희망과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함께 있다. 아, 정말 10대 같은 장면 아닌가요?
1: 모험이네요. 이
0: 그쵸,
1: 모든
0: 그쵸.
1: 단절은 모험이네요.
0: 네. 그리고 자신과의 단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1: 자신과의 단절.
0: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누군가가

0: 되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1: 네.
0: 이런 걸 정해놨어요.
1: 네.
0: 그럼 거기서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난 실패한 사람이 되죠.
1: 아,
0: 이상한 사람이 되죠. 나를 또
1: 그렇죠.
0: 채근하게 되죠.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안 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1: 아, 이거 정말 삶에 좋은 지침이 될수 있는
0: 예, 네,
1: 얘기들.
0: 그러니까 자신과의 단절을 날 버리는 게 아니라
1: 네.
0: 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늘려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어우, 멋진 말입니다. 이 서명희님, 이별과 이직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점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듯하네요.
0: 그러시군요.
1: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명희님 탓이 전혀 아닌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단절하면서 여기 이직 말씀해 주시니까
1: 네.
0: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한 지가 다음 달이면 만 20년이 되거든요. 한 달도 안 쉬고
1: 네,
0: 지금
1: 고생하셨습니다.
0: 239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1: 그 매번
0: 네.
1: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네.
0: 근데 제 일의 직장 생활에서
1: 네.
0: 먼저 단절한 사람, 즉 퇴사를 나보다 먼저 한 사람 중에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확인된 결과입니다.
1: 아,
0: 오랜
1: 그래요?
0: 경험을 통해서.
1: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0: 네,
1: 아직은.
0: 맞아요.
1: 이거, 네. 명희님, 지금 이 얘기 들으셨죠?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이별 여행 다음 만남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재회.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아, 지금 재회 띄워주셨는데
1: 네.
0: 하승성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1: 이별, 단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 노래 제목도 재외로 들렸어요.
0: 재회인데 재회로 재회까지 지금 넘어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주현장님은 의존이 인간 본질이라고 보는데 단절이 본질일까요? 단절이 다른 연결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슬픈 일이죠.
1: 사람과의 관계에선 당연히 의존이라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저자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0: 분산.
1: 네. 우리가 어떤 하나에 고정된 것에, 즉, 단절하지 않고
0: 네.
1: 늘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 정해진 답,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기가 쉽고, 거기서 벗어나서 분산할 수 있으면,
0: 네.
1: 즉,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나도 다른
0: 그쵸.
1: 사람이 될수 있고,
0: 그쵸.
1: 여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0: 아니, 이 클레르 마랭 이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궁금증이.
1: 저는 그리고 이분의 얘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인데, 그래서 떠올리면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면,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알츠하이머 같은 것.
0: 그쵸.
1: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관계 맺고 존재하던 방식이 달라졌을 때, 그걸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 그걸 내가 직감적으로 몸으로 알잖아요.
0: 그쵸.
1: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자가 머릿속의 죽음이라고
0: 아, 머릿속에 죽음.
1: 표현해요. 네.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떠올려 보게 된다라는 거죠.
0: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모든 단절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슬픈데요.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게.
1: 네,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남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머릿속에 지속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 머릿속에 지속.
1: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있죠.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이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대해야 만나지 않았던 긴 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이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머릿속에 지속도 좋은데요. 그리고 그게 막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
1: 맞아요.
0: 좀 느껴지는 거 머릿속에 지속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정말 단절과 분리 오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전혀 다른 각도로.
1: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책의 역자가 본인의 경험과 이해를 뒤쪽에 후기로 담아뒀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분리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0: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또 솔깃한데?
1: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단절과 분리는 우리 존재의 상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인지해야지 자꾸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실 빨간 신호등이 켜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0: 그렇죠. 이게
1: 그래서 분리만이 답이다.
0: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류제화 번역가의 의견도, 이것도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정말.
1: 그리고 이 단절이라는 말을 우리 아까 이별 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당하거나 겪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네.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인정하라고.
1: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내가 특히 내 삶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기치 않은 단절 너무 많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과도한 당혹스러운

0: 분리랑은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이 라디오는 끝나도 그러니까 북카페 프로그램은 끝나도 그다음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잔상으로 남아서
1: 그렇죠.
0: 들었던 얘기가
1: 언뜻 그 장면이
0: 네
1: 떠오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제가 꿈꾸는 우리의 연결도 그것입니다.
0: 그렇군. 지금 이 카페인님들의 하승성님 단절도 분리수거하자 이거 같다고 지금 이렇게 명언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네, 이 클라르 마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하아영님은 목요일 이 시간은 테라피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오수미님 미니 테라피라고 하셨는데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 아닙니다. 제가 우리 카페인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일주일 중에 가장 흥이 나는 시간이에요. 예. 아마 제가 목요일에 이 방송을 하고
0: 네.
1: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너무
0: 거네요. 카페인
1: 감사하죠.
0: 분들이. 그쵸.
1: 네.
0: 예, 미미님이 지금 이런 정도로 확신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망고빙수. 예, 못지않게 지금 망고빙수랑 북카페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한 이 이야기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 얘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1: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미미님, 감사합니다.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단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멈춤은 아닌 듯해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적당한 분리 그리고 단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오늘 좀 누려봤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곡으로 오늘 끝곡 정했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Now you are listening to EBS FM. 저는 야사시 종업일번호 이은미
4: 쇼타입니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이요, 최근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라. AI 뒤에서 일하는 인간 데이터 노동자를 뜻한답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분류하고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과를 평가하며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죠.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이 수백만 명이 넘는 데이터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 그들의 권익은 이 AI 산업 관련 논의에서 지워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AI에 가려진 이 노동자들은 21세기 탄광 노동자와 같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본선 6위 올라간 곡이죠. 바이올리니스트 린다 람페니우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피트 파르코넨의 연주와 노래로 라이킨 하이틴 화염 방사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비유가 딱이네요. 광산에서 뭐 희토류가 됐던 필수 광물이 됐던 일단 원석을 잘 분별하고 추려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산업군이잖아요. 신생 산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이런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근데 스멀스멀 이 산업군, 여기에 그 노동

0: 이용자들이 착취 사례가 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관련 다큐도 온라인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악랄한 고용, 해고 구조로 이런 노동자들 개인이 피해를 보고 PTSD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세대 가공하는 인력들이 또 있었다면 이젠 2세대 데이터의 수준이 이젠 전문 인력, 그러니까 미주 본토 같은 경우는 뭐각 분야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이런 고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가 쓱 봤는데,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건별로 실행해야 되는데,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제한 시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 감봉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싫으면 관둬요. 이런 거칠게 좀 정리하자면 그런 노동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든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할 자유 등등.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0912님께서 하청업체가 AI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받는 돈은 더 적어지는 악순환 계속된다고 하네요. 뭐, 많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인력이 좀 늘어날수록 단가는 줄어든다. 이 간단한 논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가능합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콜롬비아의 까롤지,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아티스트죠. 스페인계 마누 차오 함께 발표한 곡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떠돌며. 이어지는 곡 말리계 프랑스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의 두두 내 사랑,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 Salida del vuelo con destino a la ciudad.

0: 캐롤 G와 마누차오의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떠돌며, 그리고 이어서 아야 나카무라의 두두 내 사랑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1: Et me laisser mourir.

1990년 캐나다 가스페 반도에서 열린 샹송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당시 18살이었던 이사벨 블레는 자신의 사소한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친구들이 그녀 대신 신청하는 바람에 참여한 대회였을 뿐 본인은 문학도를 꿈꾸며 퀘벡으로 떠날 생각뿐이었다죠. 그 무대에서 그녀는 우승을 거둡니다. 1년 후 퀘벡시가 주최하는 프랑스 어권 음악 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자 문단보단 음악계에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대신 노래하는 더빙 가수로 발탁된 지 2년 후 이사벨 블레는 프랑스에서 열린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 중에 거장 작사가 윅 플라몽동이 있었습니다. 플라몽동은 2년 후 이사벨 블레를 불렀고 자신이 제작한 전설적인 록 오페라 스타마니아의 무대로 이끕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 마리잔느 역할로 이사벨 블레는 퀘벡의 유망주에서 샹송의 본고장 프랑스가 인정하는 국제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사벨 블레는 셀린 디온과 함께 쾌백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립니다. 그녀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파악하려면 가스페의 불꽃 라 플람 드 라 가스페시라는 별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스타마니아 무대에 서면서 프랑스 어권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발표한 첫 앨범에서도 릭 플라몽동이 참여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이 샹송의 연극성 그리고 대중음악의 스케일을 익혔지만 이사벨 블레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벨 블레의 음악에서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자 샹송에선 흔히 접하기 힘든 스타일이죠. 컨츄리와 포크. 이 두 가지는 고향 가스페의 음악 유산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와 인접한 가스페는 일찍부터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이

주민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이후 넘어온 영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다문화적 토양을 일궜습니다. 이 과정에서 켈틱 민요와 함께 미국의 블루그라스, 초창기 컨트리 음악이 섞이며 이후 가스페 사운드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음악 문화가 형성됐죠.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의 대도시가 프랑스 전통 샹송이나 팝, 록 음악의 중심지였다면 가스페 반도를 비롯한 퀘벡의 외곽 지역은 컨트리 프랑코폰, 즉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컨트리 음악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스페에서 나고 자란 이사벨 블레가 에디트 비아프와 돌리 파튼을 동시에 듣고 사랑했다는 일화는 그녀가 왜 가스페의 딸로 불리는지를 단적으로 뒷받침하죠. 이사벨 블레의 음악은 거칠게 나누면 두 개의 갈래로 해석됩니다. 프랑스어권 샹송을 팝과 록으로 확장한 전성기 이후 어쿠스틱한 사운드, 절제된 가창 스타일을 강조하는 포크와 컨트리 락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중후반기로 말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난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셀린 디옹과 함께 퀘벡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리는 아티스트, 그리고 컨트리 포크 스타일을 프랑스 호권 샹송과 접목한 퀘벡 가스페 반도 사운드의 주역인 이사벨 블레를 만나봤습니다. 1998년 발표곡 난 널 잊을 거야, 난 널 잊을 거야 라는 Je t'oublierai 먼저 들으셨는데요. 릭 플라몽동 작사의 리카르도 꼬찌안테 작곡이네요. 스타마니아의 인연,

그리고 이두 사람이 뭐 노트르담 드 파리 작업하던 시기에 또 이런 작업이 있었군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차트 성적 45주간 쾌백에서 머물렀고요. 평단의 평가도 좋았네요. 캐나다의 필릭스상 최우수 여성 보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된게 분명하기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주 올랭피아 공연을 또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그런 신고식을 치르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면서 퀘벡 지역 신인이 이제는 프랑스어권 전체의 스타가 되는 출세곡이다. 출세 음반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출세 음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출세곡도 있고.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들은 두 번째 곡은 가도 가도라는 그런 로드무비 테마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컨트리 테마 중에 뭐 윌리 넬슨 같은 사람의 On the Road Again이라는 곡도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Mille après mille, 가도 가도. 이 곡은 2011년 시기적으로는 뭐 자신의 뿌리라고도 말하는 이 가스펠 사운드로 또 집중한 그런 시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요소들 뭐 페달 스틸 기타, 블루스 하프 뭐 이런 악기 구성도 명확하죠. 이 곡은 그러니까 이사벨 블레는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잖아요. 이 아주 탁월한 해석가로서 또 가스펠 그 퀘벡 컨트리 전통의 스탠다드를 불렀습니다. 뭐 셀린 디온도 듀엣 형식으로 이 곡을 커버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새 음행에서 또 소개했던 로크 부아진 같은 아티스트도 언젠가는 불렀던 밀 아프의 밀 이사벨 블레에도 불렀습니다. 이 음반에는 미국 컨트리의 상징적인 아티스트인 돌리 파튼과 또 듀엣을 불러서 수록하기도 했고요. 재밌는 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 평단에서 이 비평적 신뢰도를 높인 그런 전환점이다. 평단이 좋게 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쓰여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후기에는 이 해석가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도 다 받았고, 장르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니까 이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그런 뭐 고전이랄지 자신이 모델로 여기던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헌정 음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번 주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올게요. 독일 밴드 뮌헤너 프라이하이트의 Liebe auf den ersten Blick, 첫눈에 반한 사랑, 그리고 스웨덴 밴드 부 캐스퍼스 오케스테르의 Innan alt Forsvinner, 모든 게 사라진 지기 전에 두곡 듣고 새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흥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지 뱅이 부르는 Feel You Maravilha 괄호 열고 Fiu Maravilha 괄호 닫고 입니다. 월드컵 시즌 맞춤 선곡이죠. 조지 뱅, 그가 1972년에 발표한 자작곡인데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클럽인 플라멩고의 공격수였던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에게 바친 헌정가입니다. 1972년 바로 그 해에 브라질에서 열린 플라멩고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투입된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은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곡 제목이 중복되는데요. 정식 제목은 선수의 이름인 뭐 별명이죠. 피우 마라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사용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원곡자 조르지 뱅은 음가가 비슷한 조어 필유 마라빌리아를 만들어내서 썼습니다. 대신 필유 마라빌리아 푸르면은 경이로운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피우 선수가 오해를 풀자 원래 제목을 그냥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필유 마라빌리아 그리고 피우 마라빌리아 헷갈리는 이 두 제목이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나섰다. 넘치는 영감, 넘치는 사랑과 감정을 에너지 삼아 힘차게 골을 넣었다. 후반 33분 관중을 뒤흔드는 천상의 플레이로 골을 터뜨린 것이다. 패스와 드리블을 오가며 수비수 두 명을 제치더니 툭 건드리듯 골키퍼까지 제친 것이다. 그는 공을 몰아 골문 안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은 것에서 그의 겸손함이 묻어난다. 그것은 품격 넘치는 골, 그의 노련함과 담력을 보여주는 골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골이었다.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이었다.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천사의 골,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V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V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V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V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뱅이 전한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조르지 뱅의 1972년 발표곡 Feel You Maravilla Feel Maravilla 아주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아 경이로운 아들이었지 그리고 실제 축구선수의 이름까지 뭐 사람들은 그냥 브라질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듣겠네요. 김정한님께서 이 오해가 풀자는 오해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저희 최 작가가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가 브라질 내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히트곡이 되자 Viu Maravilha 이 축구 선수의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였답니다. 변호사가 화근이었죠. 야, 네 이름 가지고 저렇게 돈을 찾

마라빌리우한테 팬심으로 이걸 헌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곡인데 이런 흙탕물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실망감, 배신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선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까지 했다는데요. 뭐 그래서 탄생한 다른 표현, Feed You Maravilla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아예 안 부른 건 아니네요. 이거 불러야 되니 히트곡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피유 선수의 지금 현재 근황은 아니고 은퇴한 후에는 평범하게 미국 가서 잘 살았다는데요. 언젠가 브라질 방송사를 통해서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이겠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이하립의 음악 정찬이죠.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컬 앙상블 Freshly Ground의 Do Be Do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이비오스의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핀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로 란탈라가 연주로 표현한 6월, June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요즘 뭐 유튜브가 전 세계로 통하는 이 통로가 된지 오래죠.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청취자 한 분이 요즘 열심히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 즉석 통역기도 돌리면서 아크에인젤 0778이 아이디 쓰시는 이 청취자 멕시코에서 들으시는 이분하고 소통도 나름 원활히 하고 있는데요. 취향적으로는 멕시코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루이스 미겔의 모든 곡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한곡 저희가 골라보겠습니다. 아크에인젤 0778님을 위해서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겁게 타오를 때 1987년 루이스 미겔이 17살에 발표한 이 곡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크에인젤 0778님 지금 듣고 계시면은 고맙습니다. 음악 듣고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2부 순서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네. 영희 페스티벌.
1: 아 맞습니다. 네. 내일 시작을 하죠.
0: 아립시 공연은 첫째 날인가요? 두 번째 날.
1: 두 번째 날.
0: 두 번째 날이에요.
1: 네. 율디와 같은
0: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입니다.
0: 이 음악 루이스 미겔 노래 나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립 씨한테 공감을 좀 얻고자 네. 말하려고 그랬더니 노래가 끝나버렸는데 그 이틀 전인가 그 네. 유명한 연주자들의 페스티벌 공연 실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럼 세계적인 드러머 그다음에 뭐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 와. 그를 서포트하는 후배 뭐 기타와 건반주자 이렇게 쿼텟의 연주였는데 이 그들은 뭐 경력이 막 수십 년이니까 뭐 덜덜 떨지 않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첫 곡이 딱 시작되기 전에 이게 마치 시동을 걸어서 엔진도 이렇게 두룩 두룩 두룩 두룩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서 네.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1: 맞습니다.
0: 뭐 어디로 뭐 방향을 정해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짧은 순간이 있어요. 뭐 첫 곡의 전부든가 아니면 첫 곡의 도입부든가 막 그렇잖아요.
1: 네.
0: 그거는 누가 공연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과정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약간 유기적인 뭐 어떤 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드러머가 굉장한 그 캐릭터거든요. 정말 막 천방지축 에너지 덩어리예요. 와, 저 사람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한 명 같이 서주면 모든 시선이 절로 가니까 살짝 고기에 이제 비껴 서서 네. 나는 좀 집중을 하면서 시선을 좀 피하면서 긴장을 덜 수 있을 텐데 그런 꼼수가 좀 떠올랐거든요.
1: 네.
0: 뭐 근데 저는 저와 함께 연주하는 뮤지션들 아티스트 중에는 다 저 같은 사람뿐이 없어서
1: 진짜 드럼이 이제 그 스틱을 땅땅땅땅 이렇게 네. 시작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뭔가 드럼에 좀 숨고 싶은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드럼은 항상 뒤에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뭐 이 경우는 드럼도 이제 피처링도 아니고 이제 메인 아티스트니까 이제 상소에 이제 이렇게 딱 앞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다들 그 사람의 얼마나 그 몸짓과 제스처들이 다 이렇게 커다란 그런 걸 볼 수 있죠. 네. 시선이 글로 뺏기는데
1: 네.
0: 아무튼 뭐 드럼이 됐든 기타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이 씬 스틸러가 필요해요.
1: 맞습니다.
0: 우리 같은 사람들.
1: 씬 스틸러 필요합니다. 뭐 저기 등신대라도 들고 들어가서 뭐 비욘세 등신대라도 들고 들어가서 정말 네. 그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네. 빼꼼 정말 발가락 하나 내밀고 공연하고 싶은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0: 공연을 이틀 앞둔 우리 아립 씨가 네. 뭐 더 떨라고 하는 질문은 아닌데
1: 네.
0: 무대 공포증 극복 노하우가 있나?
1: 정말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마주 봐야 하는데
0: 네.
1: 혼자 이렇게 약간 주문 같은 거 있거든요.
0: 네.
1: 저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 방이다.
0: 아,
1: 여기는 내 방이야.
0: 내 방이다.
1: 내 방이야. 방이 좀 넓은 것뿐이야.
0: 저 앞에는 약간. 아무도 없고.
1: 이 앞에는 네. 그냥 우리 집 고양이들 오키나와가 있는 거고 뭔가 보이면 그냥 그 유령이야. 약간 이런 식의.
0: 유령?
1: 뭐 저기 할머니도 계시고 다 약간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곤 하는데 바로 깨지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다 하는 순간 다 깨지고 그냥
0: 그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정리를
1: 하세요?
0: 했냐면 예전에는 최악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럼 뭐 최악에 대비하는 뭐 이런 루틴이랄까 이런 매뉴얼이 이제 생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보다는 최고, 최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최악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을 상상을 하면서 그냥 내가 거기 가 있다 하고 즐겨보면 좋지 않을까?
1: 적어야 되겠어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0: 최악보다는 최상을.
1: 최상을 상상하면서
0: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 황홀한 광경 뭐 이런 거 있잖아.
1: 진짜 노래와 막 관객과 이런 게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막 네. 여기가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을
0: 영화에
1: 상상하면서.
0: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1: 그게 마치 나인 거죠.
0: 근데 이거의 약점은 그 현장과의 괴리가 이제 딱. 그게 자각이 되면 네네. 약간 좀 스스로
1: 너무 현타가
0: 에너지 떨어지는
1: 네
0: 괜찮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마음을 그러니까 무대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상상을 막 하면 네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1: 네. 그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0: 뭐 그들도 졸이고 있잖아요 저 찐 팬들은 첫 곡이 어떻게 잘 나올까 하면서
1: 마음 졸이고.
0: 손에 땀을 쥐더라고요
1: 맞아요. 같이 보면서 네. 떠는 경우도 있어요.
0: 언젠가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졸이고 있구나 마음을.
1: 네.
0: 뭐 같이 가는 거죠.
1: 네, 같이 갑시다.
0: 뭐 뾰족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1: 네, 없는 걸로.
0: 오늘 음악정찬 메뉴는 뭔가요?
1: 오늘 음악정찬은 목요일에 추구미는 반전미.
0: 인절미도 아니고 반전미.
1: 네, 반전미.
0: 반전미.
1: 네, 추구미 요즘에 또 하는데. 제가 그 가장 그래도 뭐 이런미 저런미 해도 반전미가
0: 정부미도 생각난다 왠지 그분 좋아했는데 저
1: 일반미
0: 정부미
1: 정부미도 저 좋아했어 네. 저 정부미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0: 설마
1: 아버지냐 뭐 이런 얘기도
0: 닮을
1: 들었었고
0: 닮을 수 없는 얼굴인데 너무 뭐 하나뿐이 없는 얼굴 같은 독특한 분이셨잖아요
1: 이제 막 떠올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여러 미 중에 그래도 네. 최고의 반전 미는 반전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뭐 마동석님 같은 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되게 귀여운 키링 인형 키링을 꺼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0: 그런 반전은 우리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마동석 배우가 보여주셨잖아요.
1: 시동에서 보여주셨군요. 네,
0: 그
1: 이미
0: 아이돌 그
1: 힙합 그
0: 댄스를 따라하는 네. 그 큐티한 모습을 보여준 네, 적이 있는데.
1: 그런 반전
0: 그런 반전
1: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아티스트로 골라온 카메론 워터라는
0: 윈터
1: 미안합니다 네. 카메론 윈터 이분의 음악을 RM이 추천하는 걸 들었었어요
0: BTS의 RM 씨가 카메론 윈터를 추천했어요
1: 네 그래서 찾아 들었는데 이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왜 아버지가 저 낮에 기분 좋게 술 한 잔 걸치시고 약간 그 흥얼거리는 그 술 톤의 목소리인 거 완벽한 만취 음색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근데 2002년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듣고 반전미 최고의 반전미에서 음악을 꾸려보자. 그래서 시작된
0: 카메론 윈터를 중심으로
1: 시작되었습니다.
0: 카메론 윈터가 솔로 활동도 하지만 이 밴드가 또 주목을 먼저 받았던 것 같긴 한데.
1: 네, 그 기스라는 또 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있죠.
0: 네네.
1: 네.
0: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온라인상에서 이거 약간 기믹이다. 밴드. 연출과 이 약간 뭐 이런 거가 너무 많은 거다. 뭐 이런 말도 한다 그러는데.
1: 너무 다 잘하니까.
0: 근데 노래는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약간 비껴난 거 아니에요, 사실?
1: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뭔가 흥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떤 에너지인가 약간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를 때는 뭐 여기를 써서 목을 성대를 지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반야신경 외는 느낌도 좀 들고 약간 그런 좀 신기한
0: 그러니까 밴드로서 표현이 좀 약간 독특하면서 멋지다. 그 멋을 사람들이 알아봤다. 뭐 이런 거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헤비메탈이라는 2024년 카메론 윈터의 데뷔 앨범이거든요.
0: 네.
1: 데뷔 앨범으로 이런 솔로 데뷔 앨범으로 이렇게 독특한 음악이 나올 줄이라면서 찬사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 뮤비에서도 되게 또 재밌죠. 이렇게 기러기 막 날아다니는 공원에서 마이크 이렇게 들고 막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음주 청취를 부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1: 그렇죠. 네. 수연기가 좀 난다.
0: 근데 여기 보니까 정보가 그 미국의 레이건 암살 시도해가지고 결국 법정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그 정신 이상으로 판명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그 악명 높은 존 힌클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 네, 그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브라이언 존슨에 대한 그 언급도 있거든요. 그
0: 롤링 스톤즈
1: 롤링스톤스.
0: 멤버인
1: 네네. 이분이 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수영을 하고 있어. 이런 가사도
0: 이
1: 나오거든요.
0: 사람이 익사였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인물들을 비유하고 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투영을 하면서 뭔가 그런 우여 과거의 연인에게 맞대으려는 그 처절한 시도를 노래하는
0: 그
1: 노래입니다.
0: 혹시 그 긍정화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1: 긍정화건?
0: 확언.
1: 화건? 아, 네네네.
0: 그러니까 나는 뭐 성공할 거다. 나는
1: 네.
0: 뭐 정확히는 뭐 내년이면 뭐
1: 결혼할
0: 대리가 될
1: 것이다.
0: 것이다. 뭐 이런
1: 네.
0: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긍정 확언도 있더라고요.
1: 네, 미래지향적인
0: 네.
1: 글로. 네.
0: 이제 카메론 윈터는 이 곡을 통해서 아주 부정 확언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의
1: 나는 이렇게 몰락할 것 같아. 약간,
0: 이게 반전인가?
1: 이게 진짜 반전인 것 같고요.
0: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 그리고 막 앨범도 헤비메탈이고, 이름, 노래곡도
0: 아니,
1: 롤링스톤스고요.
0: 음악 헤비메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혹시 그 위험한 중금속인가? 그런 생각. 수질 오염의
1: 진짜 이렇게 상상력을 더하게 만드는 음악가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0: 카메론 윈터
1: 듭니다. 네.
0: 괴물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이하립의 음악 정찬 목요일 2부 순서.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라는 선곡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중에서 첫곡 들어왔고요. 캐머런 윈터의 The Rolling Stones였습니다. 조이선 청취자가 그저께 갑자기 헤비메탈 이 음반 땡겨서 들으셨다.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새 음행 매직이라고. 무슨 벗은 양말 휙 던지듯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양말의 포물선이 완전 예술이라
1: 와,
0: 넋 놓고
1: 진짜
0: 보게 된 느낌이다.
1: 비유가 정말 너무 최고인데요?
0: 조이선님의 얼굴로 향한 그 포물선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1: 나이 양말에 얼마든지 맞아줄 자신이 있어요.
0: 얼굴에 나뭐 머리에 탁 떨어지면 땡큐.
1: 뭔가 진짜 그 인디록 보컬이 아니라 많은 평론가들이 밥 딜런, 뭐 레너드 콘, 톰 웨이츠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요리님께서 톰 요크도 얘기하셨어요.
0: 고음역대로 또 올라가면 그런 느낌도 나는데 결과적으로 딜런이나 뭐 코엔이나 뭐 심지어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1: 맞아요.
0: 그 문학적인 어떤 또 선지자적인 좀 큰

0: 단어를 쓰자면 그런 21세기에 그런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거군요.
1: 그러네요.
0: 예.
1: 근데 진짜 다음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0: 다음 모습 아직
1: 네.
0: 안 나왔나요?
1: 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0: 예.
1: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오늘 골라오신 목요일은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 두 번째 곡 소개해
1: 네,
0: 주세요.
1: 두 번째 음악가는요, 사야 그레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일본계 음악가.
0: 아, 일본계예요?
1: 네, 일본계 캐나다인 음악가고요.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집안에서 음악가의 부모님들 아래서 자연스럽게 뭐 작곡도 배우고 그렇게 음악을 10살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대요.
0: 아.
1: 그래서 10년 넘게 투어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는데 뭐 다니엘 시저의 투어 베이시스트였다고
0: 아,
1: 합니다.
0: 다니엘 시저.
1: 네, 그리고 윌로우 스미스의 음악 감독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쌓아오다가 자신의 이제 앨범을 쫙 하고 발매한 그런 뮤지션인데 앨범을 이분 음악을 예전부터 틀고 싶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뭘 골라야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렇게 베이시스트에서 자신의 음악가로 쫙 하고 나왔는데 너무 멋진 음악가이지만 이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게 음악이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뭔가 포크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컨트리로 갔다가 어쨌든 실험 음악을 계속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데 이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규정 짓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그래서 말씀 계속하세요.
1: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음악을 보여줘서 팬들도 이 사야그레이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측 불가의 어떤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어도 진행 자체가 막팡 터지고 막 여기서 폭죽이 팡 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야그레이 음악을 좀 예측 불가의 반전미로 또 들고 와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선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예 미라고 해야 되나?
1: 네.
0: 그것도
1: 예측 가능 미.
0: 그거를 팬들이 좀더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골라오신 음악 중에
1: 네.
0: 여성이면서 베이스 연주하는 분이 한번더 있지 않아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0: 아,
1: 이어서
0: 바로
1: 두분 더.
0: 이어진 예.
1: 네, 베이시스트.
0: 혹시나 해서 체크. 예.
1: 네.
0: 자, 말씀하신 사야 그레이 캐나다의 일본계 아티스트의 Thus is why 괄호 열고 I don't spring for love 괄호 닫고 25년 발표곡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이제 출발인 이하립 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 이 테마로 고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사야 그레이의 2025년 발표곡 Thus is why I don't spring for love이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베이스 연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뭐잘 알려진 연주자들은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타리스트로 초청받는 여자 기타리스트이자 밴드 리더 뭐 그런 걸좀 찾으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베이스 연주자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도 그래요? 주변에 여자 베이스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이 더 많나요?
1: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 말하면서 바로 떠오르네. 아도이라는 팀의 그
1: 맞아요.
0: 예, 그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1: 오히려 기타보다는
0: 예.
1: 베이스 주자들을 훨씬 더
0: 좀
1: 많이
0: 더
1: 본것
0: 많은
1: 같아요,
0: 것
1: 공연에서.
0: 같아. 그런데 그 빅베이비 드라이버가 이번에 오지은 씨 밴드에서 연주를 한다고
1: 아,
0: 그러더라고요.
1: 진짜요?
0: 예.
1: 빅배트가 하나 보다.
0: 그 어느 캐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쿠스틱을 주로 치시는데 이번에는 일렉트릭을 치시면서 오지은 밴드의 일원으로 합주를
1: 너무
0: 한다고
1: 좋을 것
0: 그러는데
1: 같은데요?
0: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그분이 있어요. 베이비
1: 맞아요.
0: 드라이버.
1: 맞아요. 그래,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왠지 이분 네, 이름을 치면 이제 나이는 안 나와서 사야그레이가 95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0: 네.
1: 왠지 또래일 것 같은 한국의 음악가이고요. 이분도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앨범을 낸 그런 친구입니다. 우희준이라는 음악가고요. 그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 2025년 앨범 제목 너무
0: 무서워.
1: 재밌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들도 너무 막 제목들도 막 나는 영영 모를 것들만 궁금하지 막 이런 노래도 있고 굉장히 이런 가사 이런 게 독특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자신은 이제 가사 등록을 하고 싶지 않대요.
0: 아, 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
1: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개를 좀안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인터뷰도 살짝 읽었는데
0: 그러니까 피지컬 앨범을 사면 그 슬리브에는 가사가 작게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음반은 작게 있어도 암호처럼 이렇게 폰트 자체가 막 이상해가지고 돋보기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보지 말란
0: 네.
1: 얘기죠. 그냥
0: 그렇게라도 싫고 싶지 않다.
1: 귀 기울여 들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또 샛별처럼 등장한 한국의 음악가인데 이분이 2026년에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노래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 그때 올해 신인상까지

0: 받았어요?
1: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넓은 집이라는 이 노래가 바로 올해 노래에 노미네이트 된 곡인데요. 같이 노미네이트 된곡 보니까 이찬혁, 제니와 함께 노미네이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
0: 네.
1: 뭐, 나는 넓은 집에 살기 싫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무슨
1: 근데,
0: 뜻인지 알것 같아요.
1: 그쵸. 이게 뭔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수치심? 그런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그냥 음악 자체는 되게 단조로워요. 베이스가 되게, 물론 되게 크고요. 베이스,
0: 좋던데요.
1: 음악 되게,
0: 미니멀한데 그 기타 리프도 저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니멀한데 엄청 울림이 크다? 근데 이 울림이 뭘까?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솔직함? 이런 거를 또 들어주시고 어떤 가사에 어떤 은유나 철학을 담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럼 들어볼까요?
1: 네.
0: 우희준이 연주하고 부릅니다. 넓은 집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2부 순서 선곡 테마는 목요일에 죽음 있는 반전미 그렇게 골라오신 세 번째 곡으로 한국의 아티스트 우희준 그의 발표곡 넓은 집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1: 노래가 너무 그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0: 자유롭죠?
1: 네, 나는 이제 내 몸에 살기 싫어요. 막 이런 것부터 아 진짜 기타 마지막에 막 웅웅웅 하는 것까지
0: 클라이맥스인데 거기.
1: 뭐 어떤 형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대로 하는 느낌이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0: 제가 언젠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말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이 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도대체 몇 평에 사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의 그
1: 그 평수만큼이나
0: 무의식에 이런 게 담겨 있나?
1: 아 진짜 정확한 질문을 하셨네. 답변 기억 안 나시죠?
0: 관심 없죠.
1: 어, 그치. 그냥 질문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0: 이 등식 그러니까 이게 아니 몰라 하여튼 어쨌든
1: 아무튼
0: 이하립의 음악 정찬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 다음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인 선곡이네요.
1: 네, 진짜 기네스 펠트로 저 가끔씩 분기별로 들어주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해가지고 그 영화 듀엣 OST였죠.
0: 네네네네.
1: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원래 킴 카니스
0: 킴카니스 버전이 정말
1: 인기를
0: 라디오에
1: 많이
0: 엄청 나왔던
1: 맞아요.
0: 그 히트곡인데.
1: 네, 저 베티 데이비스라는 그 여배우.
0: 그러니까요.
1: 네.
0: 눈이 그렇게, 노래 듣다가 눈이 정말 그렇게. 근데 비디오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눈이.
1: 맞아요. 제가 그래서 베티 데이비스를 옛날부터 이제 찾아봤는데, 아,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 매력에 많은 분들이 다 빠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런 거리에서 그런 눈으로 이렇게 탁 보면은
1: 진짜 놀랄 것
0: 빠져들까?
1: 같아. 가까이서 보면 놀랄 것 같아.
0: 그렇죠.
1: 예.
0: 이러면서.
1: 거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놀랄 것 같은데. 왕방울론이라고 써주셨는데, 아, 정말. 근데,
0: 캔디 눈 정도로 이렇게 보면 막
1: 맞아.
0: 거의 기절할 것
1: 그
0: 같은.
1: 만화 속그 캔디 눈 보면 눈 안에,
0: 얼굴의 3분의 1이잖아,
1: 네,
0: 눈이잖아.
1: 눈 안에 토끼랑 다 살잖아요. 토끼랑 다람쥐랑 뭐, 모든 동물들이 다 살잖아요.
0: 큰 평수네.
1: 네, 진짜 그
0: 큰 눈이네, 큰 눈.
1: 평수가 크다. 그래서, 근데 정말 배우로 좋아하던 기네스 펠트로였는데 와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에게는 정말 반전이었던 그리고 저는 이 기네스 펠트로 버전이 훨씬 좋아서 정말 자주 듣는데 뭔가 약간 처음에는 차갑게 AI가 부르는 것처럼 싹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친 목소리가 싹 들어오거든요 그럴
0: 그래요.
1: 때 꺾여지거나 이럴 때 허스키해지는데 그때 저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반전에
0: 알겠습니다. 배우인 Gwyneth Paltrow의 노래로 Betty Davis Eyes 오늘 이하립 씨가 고른 네 번째 곡입니다. 듣고 오죠.

0: 배우 그위넷 펠트로우의 베리 데이비스 아이즈였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정찬 네 번째 메뉴로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마지막 목요일에 추구미는 반전미였는데
0: 네.
1: 마지막에는 그레이엄 콕슨의
0: 블러 출신의
1: 네, 블러의
0: 기타리스트,
1: 기타리스트.
0: 싱어이기도, 싱송라이기도 하죠.
1: 네, 싱송라이기도
0: 예.
1: 한 그분의 2026년. 네, 올해의 신보, 빌리 세이스. 빌리가
0: 아, 새로
1: 말하기를.
0: 나온 곡이에요?
1: 예, 새로
0: 아.
1: 나온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커피 앤 TV 텐더의 그레이엄 콕슨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약간 생존 신고, 근황 신고를 제가 이렇게 대신 해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이분이 기타만 잘 치는 그런
0: 네.
1: 음악가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렇게.
0: 화가예요?
1: 네,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림을 전공하고,
0: 네.
1: 13 앨범도 다 이제 자신이 그리고, 앨범의 아트웍을 거의 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0: 그 이런 음악가들 중에서 어떤 세레피 개념으로 그림하는
1: 분들도
0: 스스로를
1: 계시죠.
0: 위해서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도 약간 좀 평탄치 않았던 느낌이던데
1: 그렇죠.
0: 블러
1: 평탄치
0: 시절에
1: 않았죠.
0: 약간 좀 알코올
1: 알코올 중독으로,
0: 의존성으로 막
1: 네.
0: 고생도 많이 하고
1: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0: 네.
1: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림이 또 너무 잘 그리시고 그래서, 아, 이 그림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아트웍을 다 직접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기타리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타리스트 중에 저는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1: 네.
0: 앨리스 쿠퍼 뭐 이런 사람들도 혹시 꽃그림 그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1: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이렇게

0: 들어가야겠군.
1: 블러 시절에 기타 리프나 이런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송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연주들이
0: 네.
1: 좀, 와, 이런 건 있었어요.
0: 실용적이었었어요. 네.
1: 런던 스웨이드인가? 스웨이드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시절에
0: 아,
1: 좀 약간, 예.
0: 스웨이드 너무 오랜만에. 너무 듣고
1: 예.
0: 싶네요.
1: 기타로 이끌어가는 그런 곡들이
0: 네,
1: 그립네요. 이
0: 맞습니다.
1: 새로운 곡은 어때요?
0: 새로운
1: 기타가,
0: 곡은
1: 예.
0: 그냥 신납니다.
1: 신나요?
0: 신나는 약간 그냥 팝, 락앤롤 약간 이런 신나는 노래고요.
1: 네.
0: 가사는 뭔가 가사가 또 되게 재밌어요. 가사가 뭔가 지금 그는 너에게 영원히 거짓말을 먹이고 있는 거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그러니까 그가 약간 여자친구가 있는데
1: 가스라이팅.
0: 나는 얘랑 헤어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올 거야 하고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너 걔한테 속지 마. 약간 요런 느낌의 노래 가사를.
1: 누구한테 이걸 이런 조언을 하는 건가?
0: 뭔가 조카의 남자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빌리는 그렇게
1: 조카.
0: 말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어느 청취자분께서 너무 좋다고 우리 아립시 선곡이
0: 감사합니다.
1: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들어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감사드립니다. 공연 잘 하시고요.
0: 네, 공연
1: 살아서 우리 다음 주에
0: 화이팅
1: 봅시다.
0: 합시다.
1: 예,
0: 네,
1: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레임 콕슨의 빌리 세즈 올해 발표된 신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EBS 아이돌 한국어의 앵커 나캠드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카 특파원.
3: 캡틴 앵커!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지금 부산인데 휩쓸려 갈 것 같아요!
4: 예? 무슨 일이죠?
2: 뉴스고 뭐고 지금 당장 구하러 가겠습니다.
5: 역시 캡틴 앵커. 뉴스보다 저를 더 좋아했군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보랏빛 설렘에 휩쓸린다는 거였어요. 이번 주말 부산에서 BTS의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벌써부터 부산 전역이 축제장이 되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 아, 마카츠파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BTS의 콘서트라면 전 세계 팬들이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겠어요?
5: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방탄소년단 팬들을 비롯해 손님 맞이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산역에 도착하면 BTS 웰컴 센터에서 노래도 듣고 방탄소년단의 멋진 사진이 가득한 지하철도 탈 수 있다고 하니 부산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2: 와우, 선물의 스케일이 블록버스터급인데요. 저 나캠든도 아이돌 아미로서 보랏빛 행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5: 그렇다면 제가 특파원 말고 가이드로 변신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 출신 아이돌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1차로 씨앗 호떡 먹고, 2차로 돼지국밥 먹고, 3차로 횟집에 가서.
2: 아, 스탑. 아니, 먹방 가이드입니까? 팬들은 먹는 것보다 BTS를 원한다고요.
5: 아,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우선 시민 열차부터.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캠든입니다.
1: Yes, sir. 앞서 들으신 곡은 BTS의 Swim이었습니다.
0: 예, 어때요?
1: 좋은데요?
0: 그쵸.
1: 훈이 씨 지금 헤드셋. Swim이 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이게 BTS가 단체로 이렇게 노래를 내서 너무 좋았는데요.
0: 맞아요.
1: 아, Swim. 너무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먼저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한 시간이죠?
1: 맞습니다.
0: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자, 우리 나무하림님 안녕하세요. 캠디 막디, All the Fighting 보라해.
1: 보라해. 왜냐면 또 BTS의 상징 컬러가 또 보라색이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리고 아기두부 육구님께서 캠디 막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오늘도 캠디 막디 덕분에 행복한 오후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 주세요.
0: 네, 그리고 YOUNG0609님께서 부산이면 막디죠.
1: 아, 막디죠. 아, I'm from 부산. 부산 사야 아이가. 네, 그리고 S2Pendo님께서 야스민 캔디 막디 환영해!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기에 게스트가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0: 그러니까 오늘 야스민님 오늘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1: 맞아요. 오늘 아쉽게도 네. 장난이고요.
0: 네. 자,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항공이들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우리 아이돌 한국의 행복 홍삼을 소개합니다.
1: 네, welcome our happiness booster who brings joy to everyone. The mini mini Yasmin, Yasmin, come on in.
2: Mini mini Yasmin입니다. Thursday vitamin.
0: 홍삼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2: 네.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 네. 또 5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0: 아, 그러셨나요?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또 미국 투어 따라올 뻔하셨다고.
2: 그러니까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또 제가 또 여기 스케줄 있고 하니까 네. SNS로 엄청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2: 잘 지켜봤습니다.
0: 오케이, 그럼 SNS에서 제 인상 깊었던 그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2: 무대 하셨을 때죠.
1: 와, 무대를 우리가 했어요?
0: 제가 무슨 무대를 하셨어요?
2: 무대 했잖아요.
0: 저희 무대 God.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갓 말고요. 지금
2: 갓 말고.
0: 네, 갓 말고.
2: 또 커버를 하셨잖아요.
0: 어떤 커버 하죠?
2: 다 봤어요.
0: 무슨 커버였죠?
2: BTS 노래도 커버 하셨고요.
0: 예전에 했죠, 그건.
1: 그건 저번 투어예요.
0: 네, 이번 투어에 무슨 노래 커버했죠,
2: 제가? 아,
1: 네. 괜찮아요. 그걸...

0: 뭐죠?
1: 않나요?
0: 뭐죠? 뭐요?
1: 아, 진짜, 근데 진짜 봤어요.
0: 아,
1: 진짜 봤어요.
0: 저는 믿어요. 지금 이쪽을 설득하는 거. 저도 믿고 있어요.
1: 여기
0: 저는, 아,
1: 의심병이 있어요.
0: 의심병 전혀 없고요.
2: 아, 근데 순수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순수.
0: 네, 저희가 미국 가서 제가 그 Thursday Event Man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 호호 했어요? 힘
0: 가끔
1: 빠질 때마다?
0: 저희끼리, 예, 호호! 이거 몇번 했어요. 그래서
1: 효과 좀 어땠어요?
0: 아, 효과 너무
2: 아, 효과
0: 좋습니다.
2: 너무
1: 진짜
2: 좋았어요.
1: 네, 진짜 진심으로.
0: 무대 올라가기
2: 진심으로
0: 전에
2: 사실 별 효과 없었긴 했어요.
1: 하지 마요, 그럼. 하기만 해봐요, 캔디님.
0: 우리 캔디 벌써부터 아, 재미를 보고
2: 네, 지금
0: 있네요.
2: 시동 걸었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봐서 오늘 너무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네.
2: 자, 우리 야스민 씨 오늘 K뉴스는 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1: Yeah, BTS, who have led the globalization of K-pop, will be holding a concert in Busan this weekend,
2: 와우.
1: drawing huge anticipation from fans all over the world. And since Busan is the hometown of members Jimin and Jungkook, this concert feels even more meaningful.
0: 네.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콘서트 소식. 아,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요.
2: 그렇죠.
1: Yeah.
0: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그리고 정국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2: 와우.
0: 네, 사실 저도 부산에서 어렸을 적에 자라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되게 저의 스페셜한 고향 같은 느낌인데요.
2: 네.
0: 아, 부산 사실 수미님
1: 네.
0: 부산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스케줄도 있고 또 뭐 놀러 가셨을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부산에서 뭐 추천할 거 있으신가요?
1: 추천할 거 바다 말고요. 바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0: 오.
1: 바다 말고도 먹는 거 추천해드리자면
0: 네.
1: 국밥.
0: 국밥.
1: 기본적인 거를
0: 네.
1: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기본 예의.
1: 그렇죠. 국밥이랑
0: 그쵸.
1: 그리고 또 그 국밥집 건너편에 아이스크림이랑 와플집 있거든요.
0: 오.
1: 가보시면
0: 뭐예요?
1: 아실 거예요. 아, 네, 그것까지 안 되고.
0: 아, 진짜.
1: 근데 노란색인가, 뭐, 오렌지 간판인가, 뭐, 이렇게
0: 네네네.
1: 그 큰 도로 있어요.
2: 부산에 국밥집 되게 많잖아요.
1: 바다 앞에 바로 있는 국밥집이에요.
2: 바다도 많은.
0: 그러면, 야스민 씨 말하면 그 부산에 있는 바다 앞에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2: 네.
0: 거기에
2: 노란색,
0: 가서
2: 주황색 간판, 아이스크림.
0: 거기서
1: 찾으세요.
0: 밥을 먹고 건너편에 가서
2: 네.
0: 와플이랑 아이스크림.
1: 디저트를 먹는 거죠.
0: 아이,
1: 전 이
0: 맛있겠네.
1: 코스를 좋아합니다.
0: 디저트
1: 그리고
0: 좋아요.
1: 바로 그 건너편에 또 그 사진 4개 이렇게 한 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한 코스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밥을
0: 그러네.
1: 먹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와플
0: 먹고.
1: 드시고
0: 네.
1: 바로
0: 사진 찍고.
1: 그 사진 찍고.
0: 그러면 와. 밥을 먹고 길을 건너서 디저트 먹고 다시 길을 건너서
1: 그렇죠.
2: 사진 찍고.
0: 사진. 아, 너무 좋다.
2: 신기하다.
0: 오케이. 그럼 이게 야스민 씨의 부산 코스이군요.
1: 맞아요.
0: 사실 저는 또 부산 어묵을 되게 좋아해요.
2: 아, 저 어묵 진짜 좋아해요. 네.
0: 제가 어렸을 적에 부산에서 뭐 엄마 따라 시장을 많이 갔었는데요.
2: 예.
0: 시장에서 그 어묵을 또 파시잖아요.
2: 아, 저는 웨이브 어묵 굉장히 좋아합니다. 웨이브.
0: 아,
2: 이렇게
0: 웨이브 어묵.
2: 웨이브 어묵.
0: 그 나무 꼬챙이 있는 거.
2: 네.
0: 그거 좋아하고, 저는 또 서클 어묵도 좋아해요. 서클러.
1: 아.
0: 실린더.
2: 네.
1: 아, 저는 이게 그리웠어요.
2: 뭐가요?
1: 이렇게 좀,
2: 네.
1: 그 탄화를 모를 때.
2: 네. 네. 바보 같다는
1: 3명
2: 지금.
1: 아닙니다.
2: 아, 네.
1: 근데 이제 우리 셋 다 모를 때 그 서클러 뭐 웨이브 이런
0: 맞아.
1: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리웠다고요.
0: 저도
1: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0: 맞아. 이게 저희의 약간 케미라고 할 수 있나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전 부산 어묵을 너무 좋아해서 호주에서도 부산 어묵을 먹었어요. 그 마트 한인 마트 가면 또 팔거든요.
2: 아, 진짜.
0: 네, 부산 어묵 진짜 좋아합니다.
2: 저도 와우. 호떡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케네 씨 진짜 좋아해요, 호떡.
1: 부산 호떡 따로 있어요?
0: 씨앗 호떡이 또
2: 네.
0: 부산에서 유명해요.
2: 네. 네.
0: 그 안에 씨앗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식감도 있고
2: 네, 이렇게 생겼어요.
0: 맞아요. 좀 더 고소하고
1: 먹어는 봤던 것 같아요. 네.
2: 사실 씨앗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요.
0: 네.
2: 근데 맛있어요. 완전 크리스피해. 완전 저렇게 완전 여기는 저게 특징이야.
0: 호떡 아 여름이라서 이제 호떡 파는 곳이 많이 덜 있을 수도
2: 아, 그러니까.
0: 있는데
2: 사실 부산 음식들은 다 생각해보면 겨울에 많이 먹어야 될
1: 아,
2: 것 같네.
1: 그러네요.
2: 국밥도 그렇지 어묵도 그렇지 호떡.
0: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이제 겨울이 아니라서
2: 네.
0: 이게 안 땡길 수도 있잖아요.
2: 네.
0: 여름이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2: 그래.
1: Yeah.
0: 바다에 가서 swim.
1: Swim. What if I... 그리고 나와서 밀면 먹으면 돼요.
0: 와.
1: Yeah.
0: 야스민 씨 부산 지식이 좀 있으신데요.
1: 나쁘지 않죠?
2: 밀면.
0: 밀면도 너무
2: 밀면
0: 좋고.
2: 맛있어.
0: 일단 부산은 또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0: 네.
1: Yes.
0: 한번 뭐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관광할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야스민 님이 BTS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0: 오,
2: 아, 저는
1: 네.
2: 진정한
1: 또 되게
2: 아미입니다.
1: 신기한 게 최애도 딱 지민
2: 미니의
1: 정국 딱 예,
2: 지민이잖아요.
1: 이렇게 딱 아, 그, 아, 미니미니 지민. 아, 이제야
2: 미니미니랑
1: 그렇게 만들 수 있구나.
2: 정국님을 저는
1: 그,
2: 되게
1: 아,
2: 좋아합니다.
1: 오.
2: 네.
0: 두분 중에서 한
2: 아.
0: 분만 뵐수 있다면,
2: 아,
0: 누구를?
2: 뺄수 있, 아, 어려운데요? 못 뵙니다.
1: 뱀.
2: 아,
1: 만날 수 있어요.
2: 아, 만, 아,
1: 보자.
2: 배.
0: 뵐수 있어요. 뵐면 안 되죠.
1: 뵐수 있다면.
2: 아, 발음이 좀 그랬어요.
0: 뵐수 있으면.
2: 뵐
1: 제가
2: 수
1: 발음 안
2: 있으면.
1: 했는데요.
0: 뵐수 있으면. 미팅.
2: 만날 수 있으면. 아, 너무 어려운데?
1: 그리고 마카에도
2: 잠시만요.
1: 보내볼게요. 마카에도 그렇게 딱 셋이 없죠. 왜냐면 또 부산이니까.
2: 아, 세명 중에서 한명 골라야 되는 거예요?
0: 굳이 저를
1: 네.
0: 이렇게 뵐려고.
2: 일단,
1: 네.
2: 우리 마카님 저는 매주 볼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저는 배워버리고요.
2: 예, 네, 폐해버렸기 때문에.
1: 네, 바로 버려버리기.
0: 아, 뭐,
1: 네,
0: 괜찮아요.
1: 그리고, 네, 그리고.
2: 아, 저는 그러면.
0: 지금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하고 계세요.
2: 정말
1: 네.
2: 행복한 상상인데, 저는 그러면. 미니민 짐이 만나면 좀 그래도 좀 케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1: 그치,
2: 해봅니다.
1: 미니
0: 오케이.
1: 이렇게
2: 인트로는 일단 되잖아요.
0: 그쵸.
1: 인트로만 하고 갈 거예요.
0: 안녕하세요. 미니민 짐이에요. 바이바이.
2: 바이바이. See you later.
1: 아,
2: 이런 느낌.
0: 혹시 좋습니다.
1: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2: 아,
1: 딱 하나만.
2: 그 새로운 앨범에서 요즘 약간 좀 고친 노래긴 한데
0: 네.
2: Into the Sun라는 노래예요.
1: 인트로 선.
2: 네.
0: Into the
2: 되게
0: unknown?
2: 가사가 안 들어봤죠?
0: 네? 인트로 선 들어. 저는 새로운 앨범 다 들어갔습니다. 네.
2: 어쨌든 가사가 되게 예쁘고 저는
0: 네.
2: 약간 BTS 노래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주 노래도
1: 아,
2: 있잖아요.
1: 아, 알죠.
2: 네, 소우주랑 Into the Sun 뭔가
1: 이거 발음 잘못하면 소주로 들려.
2: 아, 소우주.
0: 소우주,
2: 소우주, 스몰 우주, 야.
0: 오케이, 그럼 BTS의 곡을 되게 좋아하시고 많이
2: 맞아요.
0: 아시잖아요.
2: 맞아요.
0: 자, 그러면 또 BTS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2: 그렇죠?
0: 약간 같은 업계죠.
2: 우리,
0: 같은 업계잖아요. 우리 앰퍼센드원.
2: 당연하죠.
0: 자, 앰퍼센드원 피땀 눈물 저희가 커버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 본 적은?
0: 없어요.
2: 없습니다.
0: 아, 되게 스릴 넘치게 말하시네요. 원작은
2: 없습니다. 하지만 볼 거예요.
0: 오케이.
2: 오늘 바로.
1: 오늘?
2: 끝나고 바로 볼
1: 오케이.
2: 거예요.
1: 오케이. 좋습니다.
0: 저희가 또 커버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0: 네.
1: 혹시 만약에 마카현 씨 앞으로 커버를 하나만 더 할 수 있다면
0: 저는
1: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또 다이너마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아~
0: 네,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1: 저는 작은 것들을 유한 씨 엄청 좋아해요.
0: 그리고
1: 언도 좋아해요. 언.
2: 언. 약간 줌 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김대님한테.
1: 감사합니다.
0: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1: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수민님과 얘기하니까 아, 굉장히 즐거운데 어떠세요?
2: 아, 저는 너무 재밌어요.
1: 그렇죠.
2: 정말 너무
1: 오케이,
2: 재밌어요.
1: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 오케이.
1: 진디 vs 캔디 마피 right now.
2: 근데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예상을 못했네요.
0: 캔디는 야스민 씨만 오면 대본이 새로 생기나 봐요.
2: 그러니까요.
0: 항상 뭔가 새로운 질문들이 나타나.
1: 새로운 코너를 잡아요. 네.
2: 저는 깔끔하게 대답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그냥 해본 말이었고.
0: 오케이.
2: 저는 당연히.
1: 네.
2: 당연히 우리. 마카이님이랑 김대님이죠.
0: 오~
2: 이걸 오, 어떻게
0: 진짜요?
2: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0: 오늘...
2: 진디 키마가.
0: 아, 오케이.
2: 왜냐면 저... 지금 진디가 갔기
1: 네.
2: 때문에 저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1: 아, 되게 그런 되게 좋다 마인드가.
0: 아, 솔직하네.
1: 네,
0: 아 좋아요.
1: 좋습니다. 자, 슬슬 이제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0: 네.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입니다.
1: Cheers.
0: 아, 예를 들면 뭐 아이돌 콘서트 Cheers. 티켓팅에 도전을 했을 때, 아니면 원하던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아니면 명절에 기차표 구매할 때 등등 내 평생 가장 치열했던 순간에 대해 보내주세요.
2: Yeah, today's message event theme is the most intense moment of my life. Whether it was trying to get concert tickets or booking train tickets during the holidays, so feel free to share your most intense moments with us.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인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이진아의 메트로놈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2: 한국은!
0: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2: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tough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3: Questions.
2: Yeah.
1: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네, 오늘도 인기 검색어와 아마도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정했다고 합니다.
0: 자, 한국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겁니다.
1: 와우.
2: 예. Yeah.
0: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대표가 수민님인 것이죠.
2: 그렇죠.
0: 네,
1: 맞습니다.
0: 자, 수민님 오늘 자신 있나요?
2: 오늘 정말 제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긴장하세요.
0: 아니, 왜냐하면 5주 동안 정답을 굉장히 많이 맞추셨다고 들었어요.
2: 그러면 여기서
0: 미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2: 잠깐만요, 캠디님.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0: 당연하죠.
2: 아이돌 한국어 같이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퀴즈 뭐였죠? 정답이 뭐였어요? 제가 찐디랑 같이 한 거?
0: 그건 안
1: 소음,
0: 맞아요.
1: 소음.
2: 마카야니 진짜. 그럼 그전 거는요?
1: 그전 게 소음.
0: 맞아요, 소음.
2: 아, 그 다음 거.
1: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바나나.
2: 와, 진짜. 와, 하나도 안 봤구나.
1: 아니요, 저희가.
0: 왜냐면, 그 안 터졌잖아요.

0: 나그
1: 예,
0: 뭐죠?
1: 데이터.
0: 데이트가 안 터졌어요.
1: 아니, 저희가 보다가 갑자기 무대 올라가야
0: 진짜.
1: 돼가지고, 네.
2: 어쨌든 제가 찐디한테 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왔거든요.
1: 오,
2: 딱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김디님한테 이렇게 좀
0: 네.
2: 그걸 이제 적용하라고, 당하지 말라고, 이제
1: 아,
2: 당하지 말라고.
1: 진짜요?
2: 그래서
0: 네.
2: 좀 훈련을 잘 받고 왔기
0: 오,
2: 때문에
0: 강력해져서 돌아오셨군요.
2: 긴장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어우,
0: 자,
1: 참.
0: 그러면 저도 긴장 안 하고 더 강력하게 한번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과연 오늘도 수미님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저희가 선물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1: 오.
0: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4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정답 초성은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2: Wow.
0: Today's answer starts with a Korean letter, 시옷.
2: Okay.
0: Let's go.

0: 질문 좀 쉽게 갈까요?
1: 네. 오케이, 오케이.
2: 네,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0: 진짜요?
2: 네. 빠르게 하세요. 네.
0: 언어랑 관련이 있나요? Is it related to language?
3: 와,
0: 야.
3: 야. 와 대박. 야. 언어랑 관련이 없어요.
0: 있잖아요.
3: 없어요.
0: 마카리님 진짜 거짓말 안 돼요?
3: 아, 거짓말 안 해요.
2: 마카리 안 해요.
3: 첫 질문인데.
2: 네.
0: 진짜로?
2: 언어랑 관련이 없습니다.
3: 네, 기고만장 하셨는데 틀렸네요.
0: 오케이. 사이즈 있나요?
2: 네?
0: Does it have a size?
3: 사이즈.
2: 있죠?
3: 뭐 다 달라요.
2: 네, 다 다르죠.
3: 사이즈가 다 달라요.
0: 사이즈,
3: 달라요.
0: 사이즈 있다고요, 네, 그러면? 네, 사이즈 살아 달라요. 있어요? Is it alive?
2: 네, of course.
3: 살아 있습니다.
0: Yeah. 살아 있네. 그렇죠?
3: 살아
0: 맞잖아요, 아카야님.
3: 살아 있어요.
0: 안 당해요.
3: 아니, 살아 있어요.
0: 오케이. 그러면 혹시 아카야님 네. 그걸 썼었나요? Did you?
2: 아, 저한테도 질문하셔야죠. 왜요?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3: 저요?
0: 오케이. 캔디님이랑 아카야님 둘 다 그걸 쓰나요? Do you guys use that thing?
2: 어떻게 써요 그거를?
3: 쓰는 것보다.
0: 근데 지금 쓰신 것 같은데?
3: 아, 뭐,
0: 아니에요?
3: 그거 소리 아니에요.
0: 소리 아니죠. 아. 소리는 아니죠.
3: 쓸 수는 없고.
0: 침호의 상기적 힘든.
3: 내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0: 적용될 수 있다고요?
3: 네. 내가 전 적용 오늘 적용됐습니다. 오늘. 오늘 저는 적용됐어요.
0: 잠깐만요. 세 글자인가요?
2: 두 글자입니다.
0: No way.
3: 저희가 정답을 말해주는 건데.
0: No way.
2: 도대체 어디서 그 정답을 알아서 오시는 거야?
0: 그냥 이렇게 느낌이.
2: 아, 그 느낌인
0: 와요.
2: 거죠?
3: 두 글자예요.
2: 너무 자신감 넘치신다, 근데.
3: 두 글자입니다.
0: 진짜 두 글자예요?
3: 네, 진짜 두 글자.
2: 진짜 두 글자.
0: 잠깐만요. Can you see it? Is it visible?
2: Yes, yeah, of course.
3: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0: 아, 그러면. 안에 스튜디오 안에 있나요? Do we have it in the studio?
3: 뭐 여기 yeah? 있긴 한데 근데 여기 상황상은
2: 보통 여기는 없어요. 네, 이런 여기 이런 스튜디오 안에는 없어요.
3: 스튜디오는 없어요.
2: 근데 저희 예.
0: 네. 오케이. 그걸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that?
2: 반갑죠.
0: 네, 반가워요.
3: 너무 반가워요.
2: 네, 반갑죠.
3: 네. 우와, 드디어.
0: 드디어.
3: Oh my god.
0: 드디어?
2: 예. 네.
3: 아, 드디어에 너무 머물지 마세요.
2: 네. 이상한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네.
3: 반가워요, 맞아, 반가워.
0: 아, 지금 살짝 이제 점점 정신이 나가고 있거든요.
2: 처음부터 자신감이 그렇게 넘쳤으니까.
0: 그렇다면, 오늘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Did you guys do that thing today or not?
2: No.
0: You didn't.
3: 딱히 막 하는 건 아니고,
0: 하는 건
3: 그게
0: 아니고.
3: 됐어요. 오늘 됐어요.
0: 오늘 됐어요.
3: 됐어요.
0: 됐다고요?
3: 오늘 됐어요.
0: 오늘 됐다고요.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3: 네네네. 컴온 네. 빨리 많이 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 Do we need that thing?
3: 필요하죠.
2: We do.
3: 이 세상에
0: 필요한 거예요.
3: 이 세상에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2: 근데 오늘 진짜 제일 못하실 것
0: 같아요. 진짜, 아니, 잠깐만.
2: 아니, 그냥, 난 되게 약간, 우리 5주 동안 되게 많이 맞추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좀 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긴장은 상대방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0: 아니, 네, 왜냐면, 네. 설명을 하자면, 제가 사투리를 생각했거든요? 세 글자잖아요?

0: 되게 좋은 접근이었긴 했는데.
1: 근데
0: 여기 아이돌 한국에서는 항상
1: 열려 있어야 돼요, 생각이.
0: 너무 열려
1: 그쵸?
0: 있었어.
1: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생각하다가
0: 네.
1: 그 다음에 두 글자라고 하시니까
0: 맞아요.
1: 사람을
0: 오,
1: 생각했는데.
0: 맞아요.
2: 사람 맞아요.
0: 네. 그걸 왜안 물어보셨어요?
2: 아니, 사람이 맞죠, 이걸.
1: 사람이라고요?
2: 네.
1: 정답이?
0: 자,
2: 아니.
0: 일단 수민님은 정답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0: 네,
2: 일단 우리
0: 일단
2: 항공인들
0: 네.
2: 한번 답들을 확인해 볼까요?
0: 좋아, 좋아. 항공인들이 과연 뭐라고
1: 뭐지?
0: 맞췄을지.
2: 자, 일단 윤옥님께서 수영 아니면 수박이라고 하셨는데,
0: 수영 수박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두 개인데요.
2: 네,
0: 오.
2: 아닙니다.
0: 자, 남화림님께서 시험? 시험 아닙니다.
2: 자고좋아 1115님께서 방금은 신상이라고
0: 이거
2: 하셨는데요.
0: 되게 비슷해요.
2: 네.
0: 뭔가 결이 맞아요.
2: 예.
0: 신상이 결이 되게 비슷합니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네, 그리고
2: 05571님
0: 05571님께서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오, 손님이
2: 손님도,
0: 신상이랑 되게 결이 비슷하네요.
2: 결이 비슷해.
1: 결이
0: 오케이.
1: 비슷하다.
0: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2: 근데
0: 읽어보도록
2: 오늘
0: 하겠습니다.
2: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이제 잘
0: 똑똑하다.
2: 맞추시고, 하면서 우리 대표를 바꿔야 되겠다.
0: 네. 자, 그러면 수미님.
2: 네.
0: 시간을 저희가 조금 더 버려드렸어요. 저희가 또 항공인들 메시지를 읽으면서 시간 좀더 있으셨을
2: 혹시
0: 텐데.
2: 마지막으로,
0: 감이 와요? 정답이.
2: 네, 딱 지금
0: 정답이.
2: 오는 답이
1: 사람이라면서요.
0: 맞아요,
2: 사람입니다.
0: 맞아요.
2: 사람. 답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0: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요.
2: 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1: 뭐지? 사람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시옷으로 시작하고.
0: 사람과 관련된 거죠. 사람이야.
1: 오늘, 아까 마크님 오늘 됐어요라고 말한 게 약간 계속
2: 네,
1: 이렇게
2: 오늘
1: 좀.
2: 됐잖아요.
0: 오늘 됐습니다.
1: 오늘
0: 네.
1: 됐다고요?
2: 네, 오늘.
0: 오늘 또 맛있게, 네, 됐습니다. 네.
2: 자, 오늘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고요. 자,
1: 진짜 1도
2: 알겠습니다.
1: 모르겠어요.
2: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 오케이.
2: 수민님과 한국인들을 위해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1: 왜요?
2: 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쉽죠.
1: 쉽죠?
2: 자.
1: 손님?
3: 뭐라고요?
2: 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쉽쇼. 자, 저희 아도란 식당에
1: 쉽시오.
2: 우리 손님이 오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신메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듣고 올게요.
1: 응?

0: 네, 여러분은 오늘 손님이었던 DJ 마카야와
1: Spicy Hand DJ 나켄든 그리고
2: 그리고 오랜만에 오답만 골라서 말하는 게스트 야스민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기쁜 마음으로 항공이 손님들을 맞으며 Stray Kids 신메뉴 듣고 왔고요. 모두 정답을 이제 맞히셨겠죠?
1: 네, 그럼 이제 발표할까요? 정답은 바로 손님입니다.
0: 네, 손님!
2: 우후! Today's screen word is 손님. It refers to a person who comes from somewhere else or someone visiting a place of business like a restaurant. It's a respectful way to say guest or customer.
1: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이 손님이 된 이유는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BTS 콘서트로 부산에서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라 손님으로 정해봤습니다.
0: Yes, we chose 손님 because BTS's Busan concert is bringing visitors from all over and the city is getting ready to welcome many guests.
1: 자, 수민님 정답을 맞추셨나요?
2: 아니요. 아. 깔끔하게 못 맞췄어요. 아, 왜? 아, 진짜 잘 맞추고 있었는데.
0: 저희가 거짓말 안 했죠?
2: 왜 이번
1: 그러니까
2: 주...
1: 다 근데 힌트 받았잖아요. 사실.
2: 아 진짜 진심으로 이게 신뢰가 다 깨졌나 봐요.
1: 아, 깨지 마세요. 오주의 시간을 들었잖아요.
2: 그러니까요. 다시 제자리로 온 기분이네요.
1: 다음 주부터는 저희 믿어볼 생각이신가요?
2: 믿어볼게요.
1: 오, 네, 좋아요.
2: 진짜.
1: 네.
2: 좋다, 좋다. 오케이.
1: 좋아요. 자 그러면 손님 발음 어떤가요?
2: 손님. 아 쉬운 것 같아요.
0: 손님 약간 영어 스펠링으로도 손님 되게 스펠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 O N
1: N I
0: N I N
1: 손님
2: 손님
0: 손님에서 son만 좀 son으로 바꾸면 손님이니까
1: son S O A N 손님
0: 제 생각에 이거 발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2: 오 손님
0: 왜냐면 어려운 그 받침이 없어.
2: 맞아요.
0: 미음이랑 미음이라 가지고
1: 그럼 손님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케이
2: Let's go.
1: 가게에 손님이 몰려서 줄을 서야 했어. Mm-hmm. The store was so crowded with customers there was a long line.
0: Mm-hmm. 오늘 라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데서 떨려. I'm nervous because we're having a special guest on the radio today.
2: Okay. 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칩으로 손님 조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invite guests to my house.
0: 오, 나이스. 그러면 이제 손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2: Yeah.
0: 일단 수미님.
2: 네.
0: 한국은 손님을 맞이할 때 집주인이 음식을 다 준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국, 뭐 고기, 반찬, 그렇죠. 밥 되게 많거든요.
2: 맞아요.
0: 특히 손님이 오면 신기하게 엄마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많은 음식 종류를 할 줄 아는지도 몰랐고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것도 몰랐는데 손님이 오면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1: 셰프로 변신하시죠.
2: 신메뉴가 네. 많이 나타나죠.
0: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집트도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편인가요?
2: 아, 이집트도 이제 손님 대접하는 문화 따로 있거든요.
0: 진짜요?
2: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문화예요.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랑 호주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0: 네.
2: 친구끼리 만날 때도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으로 이렇게 조대하는 게 더 흔하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2: 그래서 그만큼 손님이 집으로 왔을 때 대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많이 준비해요.
0: 오.
2: 거의 그냥 그 손님이 한두 시간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0: 네.
2: 거의 여섯 시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 그만큼 음식이나 그런 걸 다 미리 준비해놔요.
0: 이야,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0: 이야.
2: 이게 약간 이집트 예의.
0: 그럼 약간 뭐 나 잠깐 시간이 비어서 그런데 30분만 너네 집에 있어도 될까?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진수성찬이 딱 펼쳐져 있는 거죠.
2: 그렇죠.
0: 이야,
2: 이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갈 건데 엄마 이미 전화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와, 아, 친구들 데려오라고.
2: 네. 그럼 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이제 디저트 코스 다 있어요.
0: 야.
2: 음식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디저트 그 다음에 뭐 티타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0: 너무 좋은데요. 와, 한번 놀러 가야 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미국이랑 호주는 좀 더 프리한 것 같긴 한데.
1: 맞아요.
0: 미국은 또 뭐 어떻게 하나요?
1: 사실 손님이 올 때 네. 손님이 오히려 뭘 사갖고 와요.
0: 네. 음식을
1: 간식도 그렇고.
0: 맞아 맞아.
1: 음식도 그렇고 뭐 아니면 마실 음료라든지 뭐 막 술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오세요.
0: 호주도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그 뭐지? 포트럭? 포트럭.
1: 포트럭.
0: 포트럭이라는 뭐 파티 같은 게 있는데 각자 요리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2: 아.
0: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집에서 만난다고 쳐요. 그 사람 집에서 파티를 하러 가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은 장소를 제공해 줬잖아요.
2: 아, 그렇죠.
0: 장소를 제공해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뭐 흐트러 놓고 쓰레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는 걸 자기가 이렇게 희생한 거죠.
2: 감당해야 되니까.
0: 감당하니까 일단 그 사람은 집을 제공해줬어. 그럼 이제 게스트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라자냐 가져올게.
1: 와, 맞아. 맞아. 진짜 약간 라자냐, 뭐 맥앤치즈,
0: 샐러드도
1: 샐러드. 가져오고. 맞아요. 뭐 가릭 브레드.
0: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칩스. 가져와서
1: 팝콘.
0: 각자 이렇게 뭐 퍼서 먹는 거죠. 이렇게 양이 많게. 그러면 또 이게 음식 종류도 많아지고 각자 하나만 요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그게 그 문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집트 네. 젊은 친구들끼리 이 새로운 문화 들어오긴 왔거든요.
0: 오, 진짜요?
2: 그래서 디시 파티라고 해요. 영어로.
0: 디시 파티.
2: 디시 파티. 진짜 자기 그 디시 갖고 와서.
1: 난 방금 디시 파티라고 들은 줄 알았어.
2: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같이 먹는 문화인데 되게 비슷해지고 있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문화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왜냐면 한 명이 부담을 감당하는 것보다 나는 다 같이 하면 또 재밌잖아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자, 그러면 내가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한다면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2: 아, 오케이.
0: 자, 직접 요리를 한다 vs 내가 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킨다.
2: 오케이, let's go.
0: 이 중에서
2: go.
0: 골라야 되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배달!
1: 그래요? 이건 왜냐하면 저도 웬만하면 배달을 시킬 것 같은데요.
2: 네. 잠깐만요. 김대님 요리 잘하세요?
1: 아, 당연하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제 집이 생기면 네. 너무 요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2: 잘하냐고요?
1: 네?
2: 잘하냐고요?
1: 잘하죠. 잘하죠.
2: 뭐 제일 잘해요?
1: 저 일단 라자냐, 맥앤치즈.
2: 대박.
1: 뭐
2: 이렇게 말하면 안 믿겨진다면
1: 뭐 아니 왜요?
0: 짜장면을 만든다고요?
1: 짜장면을
0: 만든다고요?
1: 짬뽕, 탕수육
0: 지금 알고 있는 음식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제가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거예요.
0: 제 생각에 캠든 씨 집이 네. 중식집이랑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정말 네. 근데 진짜로 저는 제가 집이 생긴다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걸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
0: 되게 먹여주고 싶어요가 아니라 먹여보고 싶어요.
2: 그러니까 네. 약간 좀
0: 실험지.
1: 아니 그게 아니죠.
0: 과연 이거
1: 파티를
0: 먹고.
1: 오니까 당연히 다들 기분이 좋아야겠죠.
0: 맛있는 거를.
1: 네, 내 집에 온 파티인데 당연히 기억에 좋게 남아야죠.
0: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제가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초대를 한다면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2: 어떤 거요?
1: 뭐 짜장면, 뭐 짬뽕, 탕수육.
0: 수타면이죠.
1: 네, 뭐 라자냐, 맥앤치즈 뭐 이런 거. 갈비탕. 갈비탕. 뭐 팟타이.
0: 이 정도면 제 생각에 부산을 약간 초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 돼지국밥. 돼지국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저 진짜 못하는 거 없어요.
2: 진짜로요?
0: 사실 레시피만 있으면 하죠.
1: 내 말이. 네.
0: 근데 이게 저는 문제가 뭐냐면 요리하는 게 힘든 게 요리가 아니라
1: 뒷정리요?
0: 뒷정리입니다.
1: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들아 맛있게 먹었어? 저기 주방 저기 얘들아 맛있게 먹었으면 저기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저기 한번 봐줄 수 있어? 자, 맛있게 먹었으면 저기로 다들 집합. 이런 느낌이죠.
0: 또 사람이 많으면 설거지도 빨리 끝나니까.
1: 그렇죠. 그거죠.
0: 아, 좋다. 네. 그러면 완전 설거지 파티네요.
1: 그렇죠. 다 같이 끝나면 이제 보드게임 하고. 얼마나 좋은 마무리 합니까?
0: 완벽하네요. 야스민 씨는 배달 음식.
2: 아, 전 무조건 배달이죠.
0: 무슨 배달 음식 시킬 것 같아요?
2: 일단 제가 혼자 있을 때 못 먹는 것들 좀 자주 시키는
1: 편이에요. 양이 많은 것들?
2: 네. 양이 많거나 아니면 혼자서 뭔가 멈출 수 없는 그런 피자 같은 거. 아, 너무 맛있잖아요.
1: 몇 조각 드세요, 피자?
0: 조각이요? 지금 판을 물어봐야 돼요. 몇 판 드세요?
2: 아니, 마카레님.
0: 아, 너무 좋아하신다길래.
2: 훈련을 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세 조각밖에 못 먹어요.
0: 그래?
2: 진짜 이건 너무 많이 먹었다. 약간 좀 지책감 들 정도로. 그러면 세, 네 조각.
0: 어?
2: 그러면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0: 저희는 판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2: 진짜요?
1: 진짜로.
0: 네.
2: 몇 판 먹어요?
0: 저요? 저는 그냥 배에 들어갈 때까지. 넣어요 그냥.
1: 어제도
2: 그게 몇 판
1: 같이 먹었는데요.
2: 이에요?
1: 너 어제 몇 조각 먹었지?
0: 저는 어제 한
1: 거의 한 판?
0: 한 판 정도.
2: 진짜요?
0: 네, 저는 뭐 피자면 많이 먹어요.
2: 우와.
0: 갈릭 소스 있으면 저는 플러스 2개.
1: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조각 넘어서면 진짜 길티해져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네 조각. 저 딱 네 조각까지예요. 저는.
2: 저도 그래요.
1: 그냥 이게 배부르기보다도 뭔가 내 조각 이상은 진짜 내가 몸이 완전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뭔가
2: 맞아요.
1: 제 기준에서.
0: 저는 그때 약간 죄책감 들 때 탄산을 마셔요. 그러면 싹 죄책감이 내려가요. 죄책감이 쑥 내려가고
2: 죄책감도 내려가고
1: 다시 죄책감을
2: 죄책감도 이렇게 네. 내려가고
0: 정답입니다.
2: 좋다.
0: 자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니까
2: 재밌다.
1: 자 슬슬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발표로 넘어갈게요.
1: 아, 이 발표군요. 자, 저희가 또 손님과 관련된 토크까지 되게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0: 네.
1: 이쯤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 있죠.
0: 정답 맞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제 2의 고향이자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는 곳 부산. 부산 사투리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2: 와우.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네. 사투리를 그쵸?
0: 네.
2: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마카야님이랑 김대님 정해야 되니까 네. 가위바위로 한번 해서 이렇게 정해 보시죠.
0: 오 네. 가위바위보. 그럼 승자가 발표를 부산 사투리로
2: 거죠.
0: 하는 걸로.
1: 승자가요?
2: 네. 이기는 사람.
0: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위바위보 성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2: 안 좋다고요?
0: 네, 지금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1: 좋은 줄 알았는데
0: 오늘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렛츠 고.
0: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1: 주먹!
0: 주먹. 같이 주먹을 했어요.
1: 네.
0: 역시 남자는 주먹이죠.
1: 예.
0: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주먹!
1: 네, 역시.
0: 자 여기서 또 심리전이 이제 심하게 들어가요.
2: 그렇죠.
0: 자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
1: 주먹!
0: 종이! 오케이! 마카야가 종이를 내고 캡틴씨가 주먹을 내면서
1: 나 근데 종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봐. 나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걸 종이!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0: 아니 페이퍼잖아요 페이퍼.
1: 오케이. 네. 와 나 종이 처음 들어봐요.
0: 자 제가 종이를 내고 캠디가 주먹을 내서 오늘의 정답자 발표는 승자인 캠디가 하겠습니다.
1: 내가
0: 이겼네.
2: 마카야님.
0: 승자인 막디가 하겠습니다.
1: 그러네.
0: 캠디 너무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1: 저 사투리 잘 몰라서.
2: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원래 이 게임으로 이렇게 정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0: 네.
2: 그러면 진 사람이 발표하는 걸로 하죠.
1: 갑자기
2: 제가 정할게요.
1: 지금 타임. We have no time for today. Okay, guys. We have no time. No rules change. Okay.
0: 오늘 그럼 대본대로 네. 승자인
1: 진짜.
0: 제가
1: 승자가 한 거죠.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마 항공이들. BGM이 있구나. 마 항공이들. 우리 최고 아이가. 아 퍼뜩 오라. 아이 마카이가 정답 발표하라고 한다 아이가. 아 진짜 음악 좋네. 아 오케이 보이소 집중하이소 화끈하게 당첨자 발표 간대. 아 우리 박채호님께서 식당과 관련된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하니 손님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 피부 광채나 준비 단디하이소 선물로 화장품 싸드립니다. 와우. 네 그리고 우리 에스투팬도님께서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예. 아 보이소 오늘 운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거 받고 손님맞이 제대로 하이소 스페셜하게 손님맞이용 슬리퍼 보내드립니다. 야 예쁘다.
1: 푹신한 거 보이소 그름이를 걷는 기분 아닙니까?
2: 이제 고마해라 선물 많이 받았다 이가
1: 마 이것도 바다가게 안 되겠나? 사랑도 듬뿍 바다가 있어. 부산 사나이 사랑한 찍찍입니다. 그럼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패자도 많네 이거. 패자도 멘트가 많네. 어쨌든 했어야 되구나.
0: 아 근데
1: 시간이 없구나.
0: 뭔가 볼륨이 올라가네요. 부산 사투리를
2: 와,
0: 하니까.
2: 근데 김대님 진짜 너무 외국인 같았어요.
0: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이게 부산 사투리로 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당첨되신 두 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디 박채호님과 아이디 에스투펜도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1: 이 슬리퍼가 굉장히 폭신합니다.
2: 네. 색깔도 예쁘네요. 네.
1: 자,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 생애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했을 때, 원하던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을 때 등등 내 평생 가장 치열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고요.
2: Yeah, Global 항공이들, share your stories about the most intense moment of your life. We're looking forward to your messages.
1: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Listen, Love Attack.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싶잖아.
1: Now it's time to read your stories and chat together. Today's theme is the most intense moment of my life.
2: 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0: Andy Rose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fighting for M% tickets for USA tour.
2: Oh.

0: 그때의 나 정말 수고했다. 야,
1: 으...
0: 수고 많았어요. 아, 진짜 청심환이 그거죠. 좀 안정,
2: 맞아요.
0: calm down 하는.
2: 저한번 먹어봤어요.
1: 아,
0: 효과 있어요? 어때요? 저 항상 궁금했어요.
2: 제가 그때 무슨 면접 이런 거 보는 거예요.
0: 오.
2: 아, 저 대학교. 예, 네, 맞아요. 아, 맞네. 아, 저 대학교에 연기예술학과 들어가려고 했을 때,
0: 네.
2: 그때 무슨 면접 하나를 봤어야 됐거든요.
0: 네.
2: 제가 연기 하나 준비했는데 그 너무 긴장돼가지고.
1: 오.
2: 저 청심환이 이렇게 생겼어요.
0: 동그랗게.
2: 예. 네. 효과가 저한테는
0: 아, 캡니
1: 없었어요.
0: 씨는 약간
2: 네.
0: 한약을 물리치는 그런 몸.
2: 아니, 왜냐면
0: 해독해버린 거 아니야?
2: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예.
0: 근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제 미술 입시.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고생했다고
0: 아, 캡니
2: 하는데.
0: 씨. 캠 씨도 고생했어요.
2: 아,
0: 네.
2: 감사합니다.
1: 다음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5362님.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기 때 처음으로 뒤집기 할 때? 요즘은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살고 싶네요.
2: 참,
1: 라고
2: 그때가 치열했다고요?
0: 재밌으시네. 아, 이분 제가 좋아하는 유머 스타일입니다. 5362님. 아, 전 이런 개그 아주 칭찬합니다.
1: 저 약간 헷갈렸어요.
0: 네.
1: 읽으면서도 이게 진짠가 농담인가?
0: 이거 재밌네요. 전, 아, 진짜 아기 때 처음으로 뒤집기 할 때. 아, 이거 진짜 근데, 그래서 뭐지? 제가 영상을 또 봤어요.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처음 뒤집기 할때
1: 오.
0: 엄청 환호를 하거든요. 엄청 박수치고, 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게 아기가 처음으로 하는 게 인생 처음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진짜 어려운 거래요. 그래서, 아유, 5362님, 처음 뒤집기 하셨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1: 고생했어요.
0: 고생했어요.
1: 고생했네.
0: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수미님,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오늘? 오늘 오랜만에
1: 아,
0: 봤는데.
1: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얘기도
2: 네.
1: 많고
2: 네.
1: 반갑기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0: 그러니까요.
1: 다음 주또 못한
2: 네.
1: 얘기를 이어서 하시죠.
0: 너무
2: 네,
0: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야.
2: 그러면 끝곡으로 저희 추천곡 보넥도 할리우드 액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땡튜브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0: 그럼 항공이들아, 잘 먹고 잘 살자.
3: 안녕!
0: 안녕!
3: Yeah.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겨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When you think of Argentine football players, who comes to mind first? 아무래도 리오넬 메시겠죠. 이 축구 황제 메시가요.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통산 117골의 주인공이자 아르헨티나 대표팀 중 역대 최고령 득점자가 됐다고 합니다. 역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뭐 축구뿐이겠나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얼마든지 한 골 더 넣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Urban Cone, Pumping Up Clouds.

0: 6월 11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까지 통산 6번째 출전인데요. 이번 월드컵이 또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날두 역시 마지막 월드컵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저도 언젠가 마지막 방송을 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겸손하게 50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왠지 50년 받고 50년 더 해서 도합 총 100년은 더 방송할 것 같은 우리 불사조 같은 선생님,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은
1: Rising
0: 그냥
1: Phoenix.
0: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1: It'll be forever. You know, I really do wonder. I've been here for so long.
0: Yeah.
1: It's been almost 30 years.
0: 30 years
1: Yeah.
0: now,
1: So I kind of wonder, gosh, when will be my time to leave?
0: 그런
1: Because
0: 시간
1: everybody leaves.
0: 그때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approve 하지 않습니다. 네.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A new study warns that the world is rapidly burning through its remaining carbon budget and could exhaust it entirely within 3 years if global warming is to stay below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The carbon budget represents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humanity can still release before that critical climate boundary is breached.
0: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가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이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소 예산은 정해진 기온 상승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1: Barcelona's iconic Sagrada Familia has marked the completion of its exterior, coinciding with the centenary of architect Antoni Gaudí's death. Yet the milestone is clouded with growing controversy. Residents are pushing back against plans to demolish nearby homes for the cathedral's final completion.
0: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외관 완성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순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완공을 위한 주택가 철거 문제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World-renowned professional gamer Lee Sang-hyuk, known by his handle Faker, has made history as the only Korean honoree on Times Magazine's inaugural Time 100 sports list. Releas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list recognizes 100 trailblazers, including athletes, coaches, and investors who are reshaping the sports industry.
0: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미국 타임즈가 처음 발표한 타임 100 스포츠 명단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이 명단은 선수와 지도자, 투자자 등 스포츠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1: As temperatures rise,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VDT syndrome, eye strain, shoulder pain, and fatigue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use. Symptoms tend to worsen in the afternoon as hours of close-up screen work gradually wear down the eye's ability to focus.
0: 기온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VDT 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은 장시간 화면을 보는 것과 강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눈의 피로, 어깨 통증,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오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운 화면을 오래 보는 작업이 계속되면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warns that the world is rapidly burning through its remaining carbon budget and could exhaust it entirely within 3 years if global warming is to stay below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The carbon budget represents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humanity can still release before that critical climate boundary is breached.
0: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가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이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소 예산은 정해진 기온 상승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국제학술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 Yeah, this is not a long time.
0: Right.
1: And if we continue at this pace, it's going to just disappear, that budget.
0: Right.
1: And the global temperature is going to rise.
0: 지금 가뜩이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I mean, it's critical. And so basically,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hit a record high in 2024. And of course, the majority of the emissions come from burning fossil fuels.
0: Okay. So,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 연소에서 비롯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엔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해로 집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쌤도 느끼세요? 여름 같은데 아 평소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나요?
1: Well, I mean the thing is we're getting extreme weather conditions.
0: Right.
1: This is a huge problem.
0: 그러니까.
1: So if it's hot, it's not just hot. It's desert hot.
0: 숨을 못 쉴 정도라고 할까요?
1: Yeah.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내에서 일을 하면 그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나가면 와, 이게 말이 되나?
1: Right.
0: 할 정도인데요. 지구가 이제 흡수하는 열이 늘어나면서요. 바다, 뭐 땅, 빙하, 해수면 곳곳에서 이런 기후 변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갖고 더 노력해야겠죠.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A new study warns that the world is rapidly burning through its remaining carbon budget and could exhaust it entirely within 3 years if global warming is to stay below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0: 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가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이 탄소 예산이 3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는 좀 무서운 문장인데요. 지금 그 세상이 그저 the world is rapidly 빠르게 burning through its remaining carbon budget이라고 했는데 carbon budget이 뭐 말 그대로 탄소 예산이죠. 남아 있는 이제 탄소 예산을 burn through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the idea is it's almost like fire. It's on fire and it's just like disappearing. It's just like destroying everything.
0: Okay.
1: So this idea is that you are using up something very quickly and sometimes wastefully even. So when we burn through something, we're doing it so quickly, it's faster than we would like.
0: 아, 오케이. 뭔가를 waste한다는 거, 소진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burn 자체에서 태워버리는 것 같으니까
1: yeah, it is.
0: 여기에 지금 rapidly라는 게 있지만 없어도 이미 좀 빠르게 소진한다는 느낌 있나요?
1: Yeah, so I'll give you an example. You have some savings and you get sick.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have to tap into your savings.
0: Right.
1: But there's the medical bills are so high, you burn through your savings.
0: Oh, no.
1: This is often how we use even with money.
0: Exactly.
1: If you burn through money, burn through your savings, burn through your budget, what have you.
0: 아, 그러니까 뭔가를 써버린다라는 느낌인데 갑자기 돈을 모아놨어도 갑자기 아픈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빠르게 소진을 시켜버린다. 정말 지갑을 태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1: It is.
0: Oh, okay.
1: Right. Like it's just burning up and it's gone.
0: Alright, so burn through someth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를 빠르게 뭐 순식간에 써버리다, 소진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rbon budget이라는 걸 burn through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1: Yeah.
0: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여기 패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If global warming is to stay below 1.5 degrees Celsius 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 쌤, if global warming이 지구 온난화가 is to stay 한다면 근데 이거 왜 그냥 global warming stays가 아니라 is to stay일까요?
1: Oh, that's a very good question. So what this is really saying is if this should happen, it hasn't happened yet,
0: right?
1: But if this continues,
0: okay,
1: right, and we're going to have some sort of consequence,
0: right?
1: So the pattern is if something is to verb, and it's you might not look at this as a pattern,
0: right?
1: But basically, the way we use this is, for example, if peace is to be achieved, or if a negotiation is to be achieved, then something must be done.
0: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다른 건가요? 그냥 if it stays랑 if it is to stay랑.
1: Yeah. So if it stays, it's very similar. However, I would say that this is a little bit more formal.
0: Okay.
1: Right. We would not use this in conversations.
0: 이게 한국 문법책에도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한국 문법책으로 어렸을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be-to 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 verb and then there goes to there, right? 그게 약간 뭐 어떤 예정. 벌어질 것이다. 라든가 뭘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you are to clean up your room.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Okay.
0: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예정이 stay below 할 거라면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워밍이 앞으로 그렇게 예정이 혹시 돼 있다면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1: Okay? Right. Then we're going to have a problem.
0: Right.
1: Right. Okay.
0: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 carbon budget represents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humanity can still release before that critical climate boundary is breached.
0: 탄소 예산은 정해진 기온 상승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탄소 예산이라는 게 뭔지 모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critical climate boundary라고 하는 거가 나왔어요. 이 boundary는 한계선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한계선이 breach가 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가 breach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And basically it means that you are breaking a rule, breaking that boundary or an agreement.
0: Okay.
1: So oftentimes we use this expression with like breaching a contract or security has been breached.
0: 너무 많이 나와요.
1: Have you ever heard that in
0: a
1: movie?
0: Yes.
1: Yes. Which means that security, someone broke through security.
0: 보안이 뚫렸어요.
1: Yeah.
0: 어떡하죠? 누군가 들어왔나 봐.
1: We need assistance. Right.
0: Okay. So something is breached 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가 뚫리다, 깨지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Right.
1: So you can breach a contract, you can breach regulations, security.
0: Right.

0: All of those things mean that you're breaking through and you're not supposed to.
1: Okay.
0: Yeah.
1: All right. So 뭔가 약속해 놓은 게 있는데 아니면 한계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을 깨버리거나 그 깨지거나
0: yeah.
1: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뚫리거나
0: mm-hmm.
1: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치명적인 그런 기온의 한계선이 이렇게 뚫리기 전에 뭐 우리가 휴메니티가 릴리스할 수 있는 뭐 그런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양을 얘기한다.
0: Yeah.
1: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0: Yeah. So basically we need to We gotta slow down with the fossil fuels.
1: 와 그런데 진짜 그 전 세계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도 이게 결국에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는 기존에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0: Yeah, of course. I mean, just even like a little small amount of increase in the temperature has disastrous results.
1: 아, 우리 진짜 각자 좀 진짜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study warns that the world is rapidly burning through its remaining carbon budget and could exhaust it entirely within 3 years if global warming is to stay below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The carbon budget represents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humanity can still release before that critical climate boundary is breached.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Rachel Platten with Better Place.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Barcelona's iconic Sagrada Familia has marked the completion of its exterior, coinciding with the centenary of architect Antoni Gaudí's death. Yet the milestone is clouded by growing controversy. Residents are pushing back against plans to demolish nearby homes for the cathedral's final completion.
0: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외관 완성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순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완공을 위한 주택가 철거 문제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죠. 가우디의 유작.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이 144년 만에 핵심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준공식을 열었어요. 네, 교황 레오 14세도 현장에서 외관 완성을 기념하는 미사와 축복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주민들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다고 해요.
1: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ere a lot of protests in these major cities, especially Barcelona, because people go to Barcelona to visit the Sagrada Familia. It is their iconic tourist spot. And they say that about almost 5 million people visited. They had tourists. And these paid to visit. So they're, you can look at it from the outside, but you can also pay and go, I guess, inside.
0: 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유료로 볼 수 있는.
1: Yeah, I'm not sure. I've not been. But there were an estimated 20 million from the outside who just looked at it. So imagine the amount of people, the tourists and the traffic and
0: 와, the congestion. 그렇죠. 그 지금 밖에서 구경하는 외관만 구경하는 관광객까지 따지면은 지난해 2천만 명이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위에 그 여파 때문에 뭐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1: And not only that, you know the rents, the apartment housing has dramatically increased.
0: Oh no.
1: So a lot of locals are leaving.
0: 아,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 이거 왜 갑자기 비싸졌냐, 사는 가격이.
1: It's the tourism.
0: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1: The key point is that they're not fully finished. They're not fully completed. They have a few things, a large staircase and a new plaza they need to add. But in order to do that, what they have to do is they have to destroy. They need more room.
0: Okay.
1: So they have to get rid of some of the houses in that area.
0: 아, 이 주변에
1: 있는
0: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당 진입을 위한 뭐 대형 계단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려면 사실 주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생기고 당연히 그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고 적게는 뭐 1,000명 많게는 뭐 만 명의 이주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뉴스 속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Barcelona's iconic Sagrada Familia has marked the completion of its exterior, coinciding with the centenary of architect Antoni Gaudí's death.
0: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외관 완성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뭔가 시기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exterior, 외관의 completion, 완공을 이제 기념을 하게 되는데 coinciding with the centenary of architect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Coincide with something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f something coincides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they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It's like that's a coincidence.
1: Yeah.
0: Wow. It's 거기서 나온 게 이건가요?
1: Possibly.
0: Okay.
1: Yeah. It's very much the same, right?
0: 왜냐면 동시에 뭔가가 발생을 하면 이런 우연이
1: That's right.
0: 이럴 때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Ah, okay. So co가 함께하는 거고 왠지 여기 inside 한다는 거가 incident 같아요. Right?
1: Yes.
0: 오, 그럼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
1: Oh my gosh, Sam, you're like a detective right now. A war detective.
0: 어디 한번
1: cool.
0: 볼까?
1: Incident. Oh, go.
0: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1: Oh, that's good though.
0: Okay, so 그러면은 coincide with something 하면 두 개가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맞물린다는 얘기인 건가요?
1: Right, so it's like two, like you said, like two incidents, two things happening at the same time. So, say for example, if you want to take a trip, maybe there is some important conference or something, you know, that coincides with your date and you cannot do both.
0: Right.
1: You have to choose one.
0: 날짜가 겹친다는 거 말씀하신
1: yes.
0: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 그리고 이 외관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 coincide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무엇과 공

0: 동시에 일어나다, 뭐 무엇과 시기가 맞물린다라고 할 때 coincide with. 자, 연결해 볼게요.
1: Yet the milestone is clouded by growing controversy. Residents are pushing back against plans to demolish nearby homes for the cathedral's final completion.
0: 그러나 이 의미 있는 순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완공을 위한 주택가 철거 문제로 현지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milestone, 뭐 이런 순간에도 is clouded by growing controversy 라고 okay. 얘기를 했어요. 어? 갑자기 구름이 나오고요.
1: Yeah.
0: 뭔가 자라나고 있고요.
1: Okay. yes. Okay. So what's happening is that there's growing controversy. And basically that means that there's just a lot of disagreement and conflict. People are not happy with the situation.
0: Right.
1: So this is a milestone. Wow. The exterior is like, you know, somewhat finished. Yay. It's time to celebrate.
0: Right.
1: It's a big point to remember. However, it is clouded. So instead of having like a happy atmosphere, there's like a dark cloud over.
0: 진짜 구름이 이렇게.
1: Yeah, there's a dark cloud that makes this celebration not so great.
0: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celebrate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빛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클라우드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네요.
1: Yes.
0: 그러니까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거네요.
1: Right.
0: 어, okay. So 이 grow 하고 있는 점점 자라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controversy는 논란이라는 뜻인데 이거 모르면 사실 영어 뉴스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1: So true.
0: Right.
1: So true.
0: Alright. So growing controversy에 의해서 clouded 됐다는 것은 커지는 논란으로 빛이 바래다. 논란에 가려지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residents are pushing back. 오, 전에도 나왔어요. 뭔가 반발하는 거죠. Against plans to 뭐 하겠다는 plans에 반하여 to demolish nearby homes라고 나왔어요. Demolish 뭔가 무서워요.
1: Oh, Demolition Man. There's a movie called Demolition Man.
0: Yes.
1: And basically demolish means to completely destroy. So in this case it would literally being tear down the building.
0: 아, 철거한다는 수준인가요?
1: Totally.
0: Okay. Demolish. 그러면 그냥 destroy를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예 쓰임이 다른가요?
1: Well, no, actually, they're pretty much the same thing, but we use the word demolish, particularly with buildings.
0: 건물에 집중해서 쓰는 단어가 demolish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destroy 하러 왔다 이러는데 demolish 하러 왔다 좀 어색할 수 있겠네요.
1: Yes, that is kind of true. So they're similar in meaning, but the context in which we use those words are slightly different.
0: 아, 오케이. 어, 좋은 포인트 같아요. 지금 demolish는 destroy와 비슷하게 파괴를 하는 거지만 특히 건물을 허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군요.
1: Yes.
0: Okay, so nearby homes는 인근 주택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Barcelona's iconic Sagrada Familia has marked the completion of its exterior, coinciding with the centenary of architect Antoni Gaudí's death. Yet, the milestone is clouded by growing controversy. Residents are pushing back against plans to demolish nearby homes for the cathedral's final completion.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World-renowned professional gamer Lee Sang-hyuk, known by his handle Faker, has made history as the only Korean honoree on Times Magazine's inaugural Time 100 sports list. Releas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list recognizes 100 trailblazers, including athletes, coaches, and investors who are reshaping the sports industry.
0: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미국 타임즈가 처음 발표한 타임 100 스포츠 명단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이 명단은 선수와 지도자, 투자자 등 스포츠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 뭔가 뿌듯한 느낌이 막 오는데요. 젠슨 황이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찾은 선수가 또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잖아요. 2026 타임 100 스포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랄까 느낌이 이상혁 선수를 보면 굉장히 뭔가 humble하고 말도 많이 없고 oh. 뭔가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1: Oh. You need that to be the best.
0: Something that I don't have. 시끄러워요.
1: You have something else. Now what's interesting is people on the list, mm-hmm. he is with these people.
0: Okay.
1: LeBron James,
0: oh.
1: Stephen Curry,
0: wow.
1: Lionel Messi.
0: What?
1: Hello, Cristiano Ronaldo.
0: 아니, 이 정도면 완전히 세계적인 정말 슈퍼스타들
1: Hello?
0: 아닌가요?
1: Yeah.
0: Right?
1: Yeah.
0: 근데 같이 이름이 있다고요?
1: Yes.
0: Wow.
1: He's included on that list. So mm-hmm. it's a big deal.
0: Uh-huh. Mm-hmm. Right.
1: And so, of course, we know that he is huge. It's mm-hmm. so exciting for them to include mm-hmm. him in this list.
0: 와, 진짜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뭐 딱 들어만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든가
1: yeah.
0: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같이 뭔가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
1: Listen, 와. I don't like, you know I don't like sports, but if I know these, all these names, I know their names, that's a big deal.
0: 진짜 yeah. 큰 인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Yes.
0: Okay,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World-renowned professional gamer Lee Sang-hyuk, known by his handle Faker, has made history as the only Korean honoree on Time Magazine's inaugural Time 100 sports list.
0: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미국 타임즈가 처음 발표한 타임 100 스포츠 명단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혁 선수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소개할 때요. World renowned라고 뭔가 딱 봐도 느낌이 좋은데요.
1: You know, anytime you have something with world, mm-hmm. you think, oh, okay, that's impressive. Okay. So the word renowned is spelled R-E-N-O-W-N-E-D.
0: Mm-hmm.
1: So some people, and sometimes even I get confused with
0: right.
1: the spelling,
0: mm-hmm.
1: but you know, renowned, like you want to put a K in there, mm-hmm. known because it's
0: oh, that's
1: K-N-O-W-N,
0: right.
1: but there is no K.
0: Right. Okay. Known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1: Okay. Mm. But it is very similar in that they're famous.
0: Mm-hmm.
1: They're well known,
0: mm-hmm.
1: very respected.
0: Okay.
1: Okay. And so usually they have some outstanding skill mm-hmm. or achievement. And here, because it's world renowned, mm-hmm. it means that not only in Korea,
0: mm-hmm.
1: but around the world, people know who he is.
0: 진정한 글로벌 스타인 거네요.
1: Global star.
0: 아니, 이미 renowned 자체도 famous보다 더 강력한 느낌인데
1: oh, totally.
0: 거의 저명한 수준인데 world까지 붙었다? 대박입니다.
1: That's done.
0: 네.
1: Yeah.
0: So, world renowned,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이상혁 선수가 되겠고요. 또 뭐로 알려져 있냐면 known by his handle, Faker이라고 했는데 handle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 닉네임 같은 거, 계정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has made history 했대요.
1: Mm-hmm. Oh. So the expression is make history. Mm-hmm. And if you make history, it means you do something so important and memorable
0: mm-hmm.
1: that people will remember you. It's almost like 50 years or 100 years later,
0: mm-hmm.
1: they will remember you.
0: 아.
1: You are part of history.
0: 진짜 history를 이렇게 적어서 하든 뭘 하든 그냥 만든 거네요.
1: Yeah.
0: 그냥 part of history라고 하셨잖아요.
1: Yeah.
0: 일부가 된다. So make history라고 하면 진짜 역사를 만들다 혹은 역사적인 그런 중요한 일을 해내다
1: yes.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자, 연결해 볼까요?
1: Releas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list recognizes 100 trailblazers, including athletes, coaches, and investors who are reshaping the sports industry.
0: 올해 처음 공개된 이 명단은 선수와 지도자, 투자자 등 스포츠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The list recognizes 100 trailblazers라고 했는데 일단 recognize 한다는 게 물론 그 알아보는 거 Oh, I'm sorry, I didn't recognize you. 이렇게 알아보다라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인정해 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Mm-hmm.
0: 근데 recognizes 100 trailblazers가 누굴까요?
1: Okay, so this is the idea of blazing a trail,
0: mm-hmm.
1: which means that you go to like a forest,
0: right.
1: there is no path,
0: mm-hmm.
1: and you have that jeep, right?
0: Uh-huh.
1: And you're blazing through, and you're making a trail. Okay, so what this means is that it is a, someone is a trailblazer. They are making a figurative, imaginary road for other people to go on.
0: Okay, so 앞에서 길을 뚫어줘서 뒤에 사람들이 후세대가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선구자, 파이니어 같은 사람들이네요.
1: Yes.
0: So 지금 설명에서 trail이 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blaze through 하는 것이 그냥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게 해서 남들이 갈 수 있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 That's right. They're trailblazers.
0: Okay. So 선구자들 혹은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orld-renowned professional gamer Lee Sang-hyuk, known by his handle Faker, has made history as the only Korean honoree on Time Magazine's inaugural Time 100 sports list. Releas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list recognizes 100 trailblazers, including athletes, coaches, and investors who are reshaping the sports industry.
0: 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방금 페이커 이상혁 선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중 이상혁 선수가 이름을 올린 2026 미국 타임지의 명단은 무엇일까요?
1: Number 1. Time 100 Health. Number 2. Time 100 Sports. Number 3. Time 100 AI.
0: 네, 퀴즈 한번 다시 드릴게요. 다음 중 이상혁 선수가 이름을 올린 2026 미국 타임지의 명단은 무엇일까요?
1: Number 1, Time 100 Health. Number 2, Time 100 Sports. Number 3, Time 100 AI.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the song Problems by Jacob Sartorius.

0: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중 이상혁 선수가 이름을 올린 2026 미국 타임지의 명단은 무엇일까요?
1: The answer is number 2, Time 100 Sports.
0: 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77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1: As temperature rise,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VDT syndrome, eye strain, shoulder pain, and fatigue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use. Symptoms tend to worsen in the afternoon as hours of close-up screen work gradually wear down the eye's ability to focus.
0: 기온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VDT 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은 장시간 화면을 보는 것과 강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눈의 피로, 어깨 통증,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오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운 화면을 오래 보는 직업이 계속되면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요.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줄임말인데요.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흔히 좀 나타나는 증상이긴 한데 여름철에는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건조해진 실내 환경까지 더해져서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죠.
1: Yeah, and looking at the computer or your phone for a long time, it causes dry eyes.
0: Yes.
1: But then on top of that, you've got the air conditioning,
0: right.
1: So it makes it even drier.
0: Right.
1: So what they recommend is to every 30 minutes, you know, the more, the better, but you have to look at the screen. You want to look very far in the distance. You know how Mongolian people have one of the best eyesights?
0: Oh, really?
1: Yeah, because you know why?
0: Oh.
1: Because they look far, far, you know,
0: wow.
1: far away.
0: 몽골인들은 멀리 보기 때문에
1: 막 yeah.
0: 산이라든가 이런
1: yeah.
0: 것들을.
1: They look far away, so they've got one of the best eyesight. So we're so glued to our screens because of work. So what they also suggest is placing your computer monitor slightly below eye level. I did not know that. I'm going to try it. So instead of looking at like this, kind of look at it like this.
0: 아, 모니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눈높이보다 아이 레벨보다 조금 낮게 맞추는.
1: Just a little 맞추는. bit. Yeah.
0: 아, 오케이. 저는 또 사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일부러 좀 높이 보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걸 좀 적당히 조절을 잘 해야겠네요.
1: Perhaps.
0: 이랬다 저랬다가.
1: And make sure you blink.
0: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가 연간 약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벌어지는 뭐 유병 병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 이야기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temperatures rise,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VDT syndrome, eye strain, shoulder pain, and fatigue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use.
0: 기온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VDT 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은 장시간 화면을 보는 것과 강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눈의 피로, 어깨 통증,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temperatures들이 뭐 매일매일 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VDT syndrome 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Alright, if you are susceptible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likely to be affected. You are vulnerable to something,
0: right.
1: which means that other people, it's maybe, you know, it won't affect them. But if you are an office worker and you have looking at the screen all day, you've got air conditioning, you are susceptible to VDT syndrome.
0: 아.
1: It is most likely to affect you.
0: Okay. So, 모두가 다 susceptible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1: Yes.
0: 하지만 if you're susceptible to something 하게 되면 뭔가에 취약한, 그러니까 그거가 걸리기 쉬운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사람마다
1: yeah.
0: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Sure. So, an example is, you know, older people are susceptible to these phishing scams.
0: Right.
1: We know that for a fact, right?

0: Young people are susceptible to peer pressure.
1: Right.
0: So it's not everyone,
1: Mm-hmm.
0: but a particular group.
1: 아, 특정 그룹이라든가 그룹군 혹은 특정 개인이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이것에 걸리기 쉬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fice workers들은 특히나 점점 더이 VDT syndrome에 좀 걸리기 쉬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eye strain이라든가 shoulder pain이라든가 and fatigue, 뭐 피로감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use라고 돼 있는데요. 뭔가에 의해서 brought on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this simply means to cause something to begin. Okay?
1: Okay.
0: So here it says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So these two factors are what is causing this VDT, susceptibility to VDP.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린 타임을 프롤롱하게 봤다는 거는 오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헤비한 그런 AC 유스 같은 거 너무 크게 세게 틀어놓는다든가 저 그러거든요, 사실은.
0: You do.
1: 저는 진짜 웬만큼 낮추지 않으면 계속 더워요. 아,
0: Yeah.
1: 그러니까 그런 걸로 brought on 된 이런 피로감이라 기타 등등등 이것에 약해지고
0: So
1: 있다.
0: it's kind of the pattern is this. The head, for example, you've got a headache. Well, what is the reason for your headache? Maybe it is lack of sleep or stress. So headache was brought on by stress
1: Okay.
0: or lack of sleep.
1: Right. Okay. 뭐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So 결국에는 brought on 그러고 나서 이제 by까지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뭐로 인해 생긴 뭐뭐 때문에 발생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Symptoms tend to worsen in the afternoon as hours of close-up screen work gradually wear down the eye's ability to focus.
1: 이런 증상은 오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운 화면을 오래 보는 작업이 계속되면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수시간 동안 가까이서 뭔가 스크린 워크 한다는 거, 컴퓨터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gradually wear down the eye's ability to focus. 뭔가 집중해야 되는 눈의 능력을 wear down 한다고 했고, 그리고 gradually 하게 그렇게 한대요.
0: Okay, so remember we talked about the word wear and tear yesterday? Okay, so you may wonder, well,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wear and wear down? Wear is the damage by just natural use, okay? Wear down is that sort of gradual process of making something weaker, less effective, and it's just like, oh, after continual wearing down.
1: Okay. 그러면 gradually란 단어가 없어도 이미 wear down 자체가 그냥 한 번에 팍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약화시키다, 힘들게 지치게 만들다 이런 뜻을 좀
0: That's
1: 가지고
0: right. So if
1: 있을
0: you
1: 수가
0: keep
1: 있겠네요.
0: doing it, it's going to get weaker.
1: 아, okay. So wear down 한다는 것은 뭔가를 서서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서서히 약화시키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ear out 시키는 거, 뭐 이런 거는 완전히 고갈시키다 정도로 더 강력해지겠죠. 그쵸?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temperatures rise, office workers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VDT syndrome, eye strain, shoulder pain, and fatigue brought on by prolonged screen time and heavy air conditioning use. Symptoms tend to worsen in the afternoon as hours of close-up screen work gradually wear down the eye's ability to focus.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또 순서잖아요.
0: Yes, indeed.
1: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표현이 많았는데요. burn through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burn through. 그래서 빠르게 써버리다. 순식간에 소진하다.
0: We burned through our travel budget in just 3 days.
1: 우리는 여행 예산을 겨우 3일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0: Gone.
1: 태워버렸다.
0: 아, 예.
1: 이럴 수가 있겠네요. 와, 근데, 3일 만에 그랬다는 거는 큰일 났네요. 어떻게
0: I
1: 해요?
0: know.
1: 이래야
0: The
1: 됩니까,
0: vacation
1: 원래도?
0: is 10 days. They
1: 그러니까.
0: already spent it in
1: I
0: 3 days.
1: know,
0: That's a
1: right?
0: problem.
1: 큰일 났는데요. 자, 그리고 something is bridged 돼 있다는 거는요. 한계선이 넘어선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거 혹은 보안 이런 것이 깨졌다라는 뜻이었죠.
0: The safety limit was breached during the test.
1: 시험 중 안전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와 함께 coincide 한다는 것은 무언가와

0: made history by winning her third gold medal.
1: 네, 그 선수는 세 번째 금메달을 따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Wear down 한다는 거는 참고로 마지막으로 서서히 약화시킨다 정도의 또 뜻이 있었죠.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one. 그리고 coming up in part two,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ll,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Walk the Moon, and it is One Foot.
1: One Foot.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비에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결혼식의 중요한 순서 중 하나죠. 바로 신부의 부케 던지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부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케의 정확한 스펠링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부케. 영어 발음을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3: Oh, it's very similar. It's just bouquet.
2: Oh, bouquet.
3: But of course, it is a French word. So the spelling is a little tricky.
2: 그렇죠. 저희가 그대로 쉽게 드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 부탁드릴게요.
3: Bouquet.
2: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스펠링. 부탁드릴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3: Brides are no longer tossing the bouquet. They're keeping it.
2: 신부들은 더 이상 부케를 던지지 않는다. 이제는 간직한다. 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텐데요. 이 부케가 어디서 온 말일까요?
3: Well, like I said, it's a French word. And literally it means a bunch of flowers.
2: 아,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묶은 꽃다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이게 웨딩과 관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a bouquet of flowers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꽃다발이란 뜻인 거죠.
3: Yes, right.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왠지 부케 하면은 결혼식에서만 쓰는 것 같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3: Well, think of Valentine's Day, Mother's Day.
2: That's right.
3: You always give like a bouquet. Of flowers.
2: Yes, yes. 자, 오늘 퀴즈이기도 한 부케 스펠링 잘 생각해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김미라 님이요. 와, 저 부케 만드는 일을 해요. 하셨습니다.
3: Really?
2: 와,
3: oh, that's
2: 대박입니다.
3: Wonderful. She works with flowers.
2: 와, 그런 거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 저 항상 궁금했어요.
3: 그러니까, oh, it's a skill.
2: 야, 와, 아무튼 2473 님이요. 언니 부케 받으러 이번 주 예식장 가요 하셨습니다.
3: 와. Hope you catch it.
2: catch 해가지고 사진 찍고요. 네. 자, 결혼식에서 신부가 미혼 여성들이 모인 쪽을 향해 꽃다발을 던지면 그 부케를 잡는 사람이 다음 차례로 결혼하게 된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런데 요즘 일부 신부들은 이 부케를 던지지 않고요. 간직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꽃 보존 업체를 운영하는 로렌 윌리스는 17세기 플랑드르 거장들이 거장들의 꽃다발 유화에서 영감을 받아 웨딩 부케 보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3: To preserve the bouquet, the flowers are processed in silica gel for about a month to dry before being cast in a custom wooden vessel. Then, multiple layers of resin are poured over the flowers to build depth and clarity before sanding, applying a top coat of resin and refinishing the wood.
2: 네, 부케를 보존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꽃을 실리카 겔에 넣어 약 한 달간 건조시킨 뒤 맞춤 제작된 나무 틀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꽃 위에 레진을 여러 겹 부어 깊이감과 투명도를 살린 후 사포질을 하고 레진 마감제를 바르고 나무를 다듬어 완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복잡한 프로세스네요.
3: It is. But, you know, I was thinking, oh, wow, 네. I should have done that.
2: 어.
3: You know, at that time, we just did the bouquet
2: 맞아요.
3: toss.
2: 그럼 사라지잖아요.
3: It's gone. I have pictures. But, you know.
2: 그래도요. 그래도. 이게 남은 꽃 조각들로 뭐 코스터나 귀걸이 펜던트 등 추가로 또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하면 웨딩에 가면 그다음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3: Sure.
2: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없어진다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보존하면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3: To preserve the bouquet, the flowers are processed in silica gel for about a month to dry before being cast in a custom wooden vessel.
2: 부케를 보존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꽃을 실리카 겔에 넣어 약 한 달간 건조시킨 뒤 맞춤 제작된 나무 틀에 담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 flowers are processed in silica ge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실리카 젤 안에서 processed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3: Okay, so first of all, what is silica gel? Everybody knows this,
2: 그렇죠.
3: but they don't know the name.
2: 이거 먹지 마시오, 꼭 써 있잖아요.
3: Do not eat, okay?
2: Yes.
3: So usually you find it in like food packets, and it absorbs the moisture to keep it dry. Like vitamins, there's a silica gel in there, right? A packet of that. So basically what this does is it's a drying agent so that moisture doesn't get trapped in there.
2: Okay, so silica gel 자체는 습기 흡수 건조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프로세스 된다는 게 그걸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꽃들이 실리카 젤 안에서 처리가 된다. For about a month to dry 하기 위해서 before being cast in a custom wooden vessel 이러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vessel 이런 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무슨 나무 틀이나 그릇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cast가 되기 전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나물 캐스팅, 뭐 연예인 캐스팅 이거 아닐 것 같은데요.
3: Right, there...
2: 되기 전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dry 해야 되니까.
3: You do.
2: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3: Then multiple layers of resin are poured over the flowers to build depth and clarity before sanding, applying a top coat of resin and refinishing the wood.
2: 네. 그런 다음 꽃 위에 레진을 여러 겹 부어 깊이감과 투명도를 살린 후 사포질을 하고 레진 마감제를 바르고 나무를 다듬어 완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ultiple layers of resin are poured라고 돼 있네요. 진짜 한국에서도 레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발음은 resin 정도가
3: resin,
2: 되겠죠.
3: Yes.
2: Okay, so 그걸 여러 겹이 이제 pour가 됩니다.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Over the flowers, 그 꽃 위에. 근데 그걸 왜 할까요? 바로 to build depth and clarity 라고 했는데요.
3: And I need to spell this because it's tricky. It's D-E-P-T-H.
2: Depth.
3: But we don't, we almost don't hear the P.
2: Right.
3: Depth. But we do actually...
2: 아, 잘못 들으면 death로 들리겠네요. Right.
3: But there is that sort of the P.
2: Depth. Okay.
3: Depth. Okay. So depth,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you're making it kind of not flat looking, but kind of three-dimensional.
2: 아, 2D가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요?
3: Yes.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stands out and visually it's not like linear, but it's got multiple angles where you can look.
2: Okay.
3: So that is creating depth to something.
2: 아, 예술 쪽에서는 워낙 뭔가 depth, 깊이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 너무 그때그때 그때 뜻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선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뭔가 flat한 느낌보다는 살아있는 듯한, 튀어나올 듯한 그런 생동감을 준다는 느낌.

0: 거니까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Okay. So, and even with people, we say sometimes like, oh, he's got a lot of depth. Meaning,
0: 사람이 깊이가 있어.
1: He's like an onion. Right, different layers.
0: 까면 깔수록 yeah. 뭔가 새로운 게 나와.
1: Right.
0: Okay, so 여기서는 그런 깊이감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clarity, 뭐 투명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레진을 붓는다.
1: Yeah.
0: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그 다음에 뭐 sanding도 하고 이 sanding 한다는 게 사포질이죠. 그리고 뭐 applying a top coat of resi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 Yeah.
0: Top coat이 뭐예요?
1: This is just basically the final layer.
0: Okay.
1: Uh-huh. And coat meaning it is the layer. Usually when you paint something, there's different coats.
0: Right.
1: Like the first coat, the second coat. So the top coat is the final.
0: 아,
1: whatever.
0: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고 뭐 레진 다 부었잖아요. 좀 마른 다음에 뭔가 한 번 더 코팅하는 느낌.
1: Yeah.
0: 더 깨끗하고 더 반짝거리게 하는 것이 이제 top coat. So 마무리 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nd refinishing the wood라고 돼 있는데 refinish 한다는 것은 끝 이것도 결국에는 뭐 final touch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
0: 손질이
1: yes.
0: 될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o preserve the bouquet, the flowers are processed in silica gel for about a month to dry before being cast in a custom wooden vessel. Then, multiple layers of resin are poured over the flowers to build depth and clarity before sanding, applying a top coat of resin and refinishing the wood.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Shane Filan with Beautiful in Whit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Brides are no longer tossing the bouquet. They're keeping it.
0: 이런 트렌드는 미혼에 대한 문화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Marriage has started to feel less like an achievement, said Amy Shack Egan, who calls herself the anti-wedding wedding planner and founded Cheersy, a wedding coordinator booking platform. So throwing a bouquet to your single friends, assuming they're all dying to get married, is borderline offensive. She added that she hardly ever saw a bouquet toss these days.
0: 스스로를 반결혼식 웨딩 플래너라 부르며 웨딩 코디네이터 예약 플랫폼 Cheersy를 창업한 에이미 셰크 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미혼인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간절히 원할 거라 가정하고 부케를 던지는 건 솔직히 무례한 행동에 가깝죠. 또 요즘 결혼식에서 부케 던지기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좀 부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에서는 정해놓잖아요. 이게 보통 사진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대요.
1: 아, yes.
0: 그리고 혹시라도 부끄럽고 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다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민망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프리벤트 하려고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1: So during my generation, women would fight each other.
0: Yes.
1: They would be like, you know, like it was major. Like 10 girls,
0: 아니,
1: you know?
0: 제가 학교에서 무슨 뭐 아 그 선배 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 결혼식에 갔습니다. 뭐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다 있는데 던졌어요. 근데 던지기 전에 갑자기 여자분들이 운동화로 갈아 신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갈아 신지? 으악! 하더니 거의 농구 있잖아요. 그때 잡던 한 분이 딱 잡고 남자친구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어요. 알지? 얼마 안 남았다.
1: I believe it. I believe it. But times have changed, right. Sam. They're not doing it anymore.
0: 맞습니다.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Alright,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Marriage has started to feel less like an achievement, said Amy Shack Egan, who calls herself the anti-wedding wedding planner and founded Cheersy, a wedding coordinator booking platform.
0: 스스로를 반결혼식 웨딩 플래너라 부르며 웨딩 코디네이터 예약 플랫폼 Cheersy를 창업한 에이미 셰크 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arriage가 이제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냐면 less like an achievement라고 되어 있네요.
1: Well, if you achieve something or if you have achievement, it is feeling like wow, you're really proud of something that you've done. Like I did this.
0: Right.
1: But it feels less like an achievement. So it's kind of like What's the big deal? There's nothing. Marriage is not an achievement.
0: 아,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어. 성공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지게 돼버린 거네요.
1: Yeah.
0: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chievemen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achievement 하면 뭔가 사업적인 성공이나 막 이런 거, 아니면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았다던가,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 뭔가 해냈다. 결혼에 뭐 꼬리냈다.
1: Right.
0: 이런 느낌이네요.
1: So before it was like, My daughter got married. You know, it was a big deal.
0: Right.
1: Like, oh my gosh, congratulate. These days, you know.
0: What's the big deal?
1: What's the big deal?
0: Ah, okay. So, feels less like an achievement. 이러면 성취처럼 덜 느껴지다. 예전 가치가 않다. 근데 더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more like 정도가 되겠죠.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So throwing a bouquet to your single friends, assuming they're all dying to get married, is borderline offensive. She added that she hardly ever saw a bouquet toss these days.
0: 그러니 미혼인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간절히 원할 거라 가정하고 부케를 던지는 건 뭐 솔직히 무례한 행동에 가깝죠. 또 요즘 결혼식에서 부케 던지기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아, 내 친구들은 다 they're dying to get married일 거야라고 assume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뭔가 추측하고 간주하는 거. If you're dying to get married, what does it mean?
1: Okay, well, if you're dying to do something, that's the expression. It means that you want to do whatever you can to do something, okay? To the point of death.
0: 오케이. 아, 정말 죽겠다. 이 정도로.
1: Like, I'm dying to get married. It's like, you think about it every day. You pray about it, right?
0: Okay.
1: You really, really want to do
0: You
1: something.
0: desperately want something to happen, right? So,
1: Right.
0: you're dying to do something. 이거는 정말 뭐 하고 싶어 죽겠답니다. 정말.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get married가 돼 있습니다. So, 친구들은, 맞아. 내 친구들은 결혼하길 간절히 원하지. 정말 그러고 싶어 죽겠지라고 assume하는 것은 is, offensive가 아니고요. Borderline offensive라고 돼 있네요.
1: This is kind of a trendy expression that I've been hearing a lot lately. If something is borderline, it means that it's almost but not quite. It's at the border. Okay?
0: 경계선에 있는 거네요.
1: It's at the border. And offensive means it's something is rude or insulting. And if you say something and it's offensive, it's like, whoa, very rude. Very disrespectful.
0: Okay.
1: That's offensive.
0: 그러니까 offensive 한 것은 굉장히 무례하거나 그리고 기분 나쁘게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느니 offensive 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왜 borderline offensive일까요?
1: So borderline offensive together means it's almost very close to, not quite, but almost offensive.
0: 왜냐면 offensive 여기 바로 경계선에 서 있으니까.
1: So, the idea
0: 네.
1: that you think all these single women are dying to get married, that's offensive, kind of.
0: Kind of, kind of. 얘가 핵심인데요, kind of가.
1: Kind of.
0: So, borderline이라는 건 경계선에 있는이란 뜻인데, 그만큼 거의 가깝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무례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bouquet toss를 거의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실제로 이렇게 부르나요? A bouquet toss?
1: Yes, bouquet toss. Yeah, or toss your bouquet. It comes from the action of tossing your bouquet.
0: Okay. So, bouquet toss는 부케 던지기. 이거 알아두면 생활용어로 너무 많이 쓸수 있을 것 같고,
1: Yes.
0: 그때 던진다라고 할때막 throw보다는 toss를 쓰는 게
1: Yeah, it's
0: 툭.
1: like shoo. That's right.
0: 저번에 설명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toss,
1: Toss it overboard.
0: 툭 던지다. Al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Marriage has started to feel less like an achievement, said Amy Shackegan, who calls herself the anti-wedding wedding planner and founded Cheersy, a wedding coordinator booking platform. So throwing a bouquet to your single friends, assuming they're all dying to get married, is borderline offensive. She added that she hardly ever saw a bouquet toss these days.
0: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캐의 스펠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Caro Emerald with Completely.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Brides are no longer tossing the bouquet. They're keeping it.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미라 님이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 부케를 받는 친구가 부케 꽃을 말려서 액자나 장식품 같은 걸로 만들어서 다시 신혼부부에게 선물하더라고요. 오!
1: So 네? this is a trend.
0: 와, 이제는 좀 더 실용적이고 아니, 너무 좋죠, 아이디어. 2753님이요. 친구가 던지는 부케 받으려다 남자분이랑 부딪혀서 인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어요. 막상 해보니 부케 던지고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와!
1: What? Congrats to that couple. That is cool.
0: 너무 좋아. 지금 PD님도 완전 지금 댄스를 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로맨틱한데요.
1: That is amazing.
0: That's amazing.
1: You never know.
0: I know. 행복해야 됩니다.
1: Okay. 네.
0: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부케를 색다르게 가공해서 간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부케를 꽃으로 하지 않는 신부들도 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Rather than opting for real flowers, brides are increasingly experimenting with alternative forms. Donna Collinson, an artist from Thorpe, Waterville, England, known as the glass florist, began making glass bouquets during the COVID pandemic and quickly became an internet sensation.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fresh flowers is huge, she said. Instead, a bouquet can become an heirloom piece that you pass down.
0: 생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부케를 선택하는 신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리꽃집으로 알려진 영국 소프 워터빌 출신의 예술가 도나 콜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리 부케를 만들기 시작해 금세 인터넷 스타가 됐습니다. 생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요. 대신 부케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보가 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콜린슨의 유리 부케가요. 유리 막대를 약 1200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녹은 유리를 빚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이거는 절대로 토스하면 안 되겠죠.
1: 오.
0: 큰일 납니다. 예, 유리 맞으면 아파요.
1: No 네. tossing.
0: Alright,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Rather than opting for real flowers, brides are increasingly experimenting with alternative forms.
0: 네, 생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부케를 선택하는 신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Rather than opting for real flowers 라고 되어 있는데요. Opt for 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Mm-hmm. If you opt for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choose.
0: Mm-hmm.
1: Mm-hmm. Especially when you have a lot of choices in front
0: right.
1: of you, you opt for. And of course, it's a little bit more formal, mm-hmm. but we do actually use this in everyday
0: That's
1: conversation.
0: Right. 이게 op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So if you opt for something 한다는 건 you are going for something.
1: Yeah.
0: 결국 그걸로 하기로 선택하는 게 되겠죠.
1: Yeah, so mm-hmm. you can say, for example, if you're traveling, are we going to

0: You can opt to take the train, or you can
1: Opt out of it, right?
0: to, yeah, you can opt to fly.
1: 아하, 아, 날아서 가거나 뭐 트레인을 타고 가거나 선택을 할수 있다. 옵션 중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Real flowers 쪽으로 선택하는 거 대신에 브라이스들은 뭐 굉장히 좀 새로운 alternative
0: Forms.
1: 그렇죠. forms로 좀 실험을 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Donna Collinson, an artist from Thorpe Waterville, England, known as a glass florist, began making glass bouquets during the COVID pandemic and quickly became an internet sensation.
1: 네. 유리꽃집으로 알려진 영국 소프 워터빌 출신의 예술가 도나 콜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리 부케를 만들기 시작해 금세 인터넷 스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스타가 됐는데 인터넷 센세이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0: If something is a sensation, it means that something becomes extremely popular.
1: Okay.
0: It's like, oh my gosh, did you see that? You know, glass bouquet. It's so cool.
1: Right.
0: Everybody's talking about it. You
1: okay.
0: know. Yeah, and posting it.
1: Okay. 그러면은 뭔가가 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센세이션이 될 수 있나요?
0: Yes.
1: 아, okay.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스타가 되거나 유명해진 것을 sensation이라고.
0: Sure.
1: 그래서 sensational.
0: Yes.
1: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0: Yes, we do have that adjective sensational.
1: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fresh flowers is huge, she said. Instead, a bouquet can become an heirloom piece that you pass down.
1: 생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요. 대신 부케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보가 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왠지 요즘 과학이나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왠지 그런 것 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fresh flowe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0: Anytime you hear the word sustainable or sustainability is probably when you are talking about the environment.
1: Yes.
0: So here, sustainability means, you know, how a company or activity or something, what kind of effect does it have on the environment?
1: Okay.
0: And how long can it last?
1: Okay.
0: So here, if it's a sustainability impact, it means that it really is affecting the environment. The waste of the flowers can have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1: Right. 요즘에 sustainability 혹은 sustainable, 특히나 뭐 sustainable energy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가 sustainable 하다는 건 지속 가능한 뭐 그게 이제 조금 의역이 되면서 친환경적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당연히 여기서 명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impact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게 진짜 뭐 flowers, fresh flowers를 쓰는 거가 오래 갈 것인지 아니면 금방 죽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huge, 큽니다. 그래서 instead a bouquet can become a 굉장히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piece가 아니라 heirloom piece가 나왔어요.
0: Okay. Now you don't hear the H, but it's spelled H-E-I-R. L-O-O-M. Heirloom. So this means that it is something that is very valuable or sentimental, and it is being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1: Okay.
0: So usually, like your grandmother or your grandfather gives you a special watch, that becomes an heirloom.
1: Okay. So heir이라고 하는 거가 H-E-I-R이 상속인이잖아요. 뭔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heirloom piece라고 하면 그것을 그러니까 상속받은 물건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0: That's
1: 건가요?
0: Right.
1: 아, 그렇군요. 그거는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뭐 이거 모자 같은 거 간직하고 있다든가
0: that's
1: 그런
0: an heirloom.
1: 것도 heirloom 혹은 heirloom piece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Rather than opting for real flowers, brides are increasingly experimenting with alternative forms. Donna Collinson, an artist from Thorpe Waterville, England, known as the glass florist, began making glass bouquets during the COVID pandemic and quickly became an internet sensation. The sustainability impact of fresh flowers is huge, she said. Instead, a bouquet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림님이요. 노래 나올 때 화면에 보이는 부케 사진들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결혼식 다시 해야 하나. 요즘에는 리마인드 Why 결혼식 not?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유리로 만든 부케 말고도 또 어떤 부케들이 있을까요? 비주로 만든 부케도 있다고 하고요. 신부가 직접 코 바늘로 뜬 부케도 있고요. 또 이런 부케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I thought, how incredible would it be as a beach bride to have an on-theme bouquet that also didn't need to be preserved to be kept forever, she said in an email. Her business, Treasures Untold AU, is based in Sydney, and her commissions are booked through November 2027. The shells I use are byproducts of the seafood industry, which would otherwise go to a landfill, she said.
0: 바다를 테마로 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별도로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부케를 갖는다면 얼마나 멋질까 싶었어요 라고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그녀의 업체 Treasures Untold U는 2027년 11월까지 주문이 꽉 찬 상태입니다. 제가 쓰는 조개 껍데기는 해산물 산업의 부산물로 그냥 두면 매립지로 가게 될 것들이에요. 라고 했네요. 오케이. 이 조개 껍데기를 꽃처럼 이렇게 묶음 단위로 만들어서 줄기에 붙이는 형식 부케 하나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이 $450 안팎 정도 한다고 하네요.
1: Well, it's not, I mean, if she spends a whole month, it's not so expensive.
0: Right, right.
1: For that.
0: 그리고 또 어차피 만약에 이걸 그냥 쓰지 않으면은 그렇죠? 없어지게 될 그런
1: sure.
0: 버려지게 될 것들이라면
1: right.
0: 그렇죠?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I thought how incredible would it be as a beach bride to have an on-theme bouquet that also didn't need to be preserved to be kept forever, she said in an email.
0: 바다를 테마로 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별도로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부케를 갖는다면 얼마나 멋질까 싶었어요 라고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죠? Beach bride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를 테마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먼저 결혼을 올리거나 그런 신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on theme bouquet라고 되어 있거든요.
1: Okay.
0: Right? 그걸 갖는 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했는데.
1: Okay. So on hyphen theme.
0: Right.
1: So if you're on theme, it means that you are matching the theme of whatever is going on.
0: Mm-hmm.
1: The style, the mood, you are matching it.
0: Mm-hmm.
1: So here, if you are, you know, you are getting married on the beach.
0: Right.
1: So if you have a bouquet with seashells, it matches.
0: 뭔가 조개 껍질로 된 부케라든가.
1: Yeah.
0: 오. 오, 쿨한데요?
1: Yeah. So that's why it's on theme.
0: 아하.
1: So if you were to have, to go to a party that had a theme, the theme is disco, you know? And then you wear like this really sexy disco outfit,
0: okay. All right.
1: Then you are on theme.
0: 아, okay. So on theme. 팀에 맞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Right. Off 된 게 아니라 on이니까
1: no, yes.
0: on 하고 hyphen 긋고 theme이라고 하면 테마에 맞는 혹은 우리 흔히 컨셉트에 어울리는 오케이. So 그런 부케 갖고 있는 거 how cool, incredible would it be?
1: Yeah.
0: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Her business, Treasures Untold AU, is based in Sydney and her commissions are booked through November 2027.
0: 네, 시드니에 기반을 둔 그녀의 업체 Treasures Untold AU는 2027년 11월까지 주문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ommission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의뢰 혹은 주문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book돼 있다는 거는 완전히 그때까지 예약 못 받는다. Mm-hmm. 와, 엄청 잘 되나 봐요, 진짜.
1: I guess. Yeah, a lot of orders.
0: I know,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hells I use are byproducts of the seafood industry, which would otherwise go to a landfill, she said.
0: 제가 쓰는 조개 껍데기는 해산물 산업의 부산물로 그냥 두면 매립지로 가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낭비가 안 된다. 결국에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the shells I use are byproducts products of the seafood industry 이렇게 되어 있죠. byproduct. I mean, product라고 하는 건 제품인데 mm-hmm. 그 옆 앞에 by가 들어갔습니다.
1: Yeah, so you have the main product mm-hmm. and the byproduct is the things that are left over mm-hmm. after you make the main product.
0: 아.
1: So, for example, if you're cutting wood, right? And mm-hmm. you're making wood boards. Mm-hmm. You've got your boards. Mm-hmm. But you also, as a byproduct, mm-hmm. have sawdust mm-hmm. and wood chips.
0: Oh, 아, 뭔가 나무로 조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cutting board를 만들거나
1: steel, whatever it is. Yeah.
0: 남은 것들, leftovers들을 또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1: Yes, 오. you can use them mm-hmm. or you can throw them away.
0: 아,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왜 버리냐.
1: Yeah, that's what
0: right?
1: she's saying.
0: Right. Yeah. 그래서 byproducts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쓰이지 않으면 which would otherwise go to a landfill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otherwise는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넣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안 그러면 뭐 다른 식으로 한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Mm-hmm. So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would go to a landfill.
1: Okay, landfill is one word, and basically, this is where garbage is buried in the ground. That is a landfill.
0: 아, 그러니까 landfill 그 뭐 땅을 채우고 뭐 이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매립지라는 뜻이 되겠네요. Mm-hmm. 그렇죠? 그래서 매립지로 간다. 만약에 여기 안 썼으면 버려질 것이다.
1: That's
0: 라는
1: right.
0: 내용이 되겠습니다. Very, very good.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1: I thought, how incredible would it be as a beach bride to have an on-theme bouquet that also didn't need to be preserved to be kept forever, she said in an email. Her business, Treasures Untold AU, is based in Sydney, and her commissions are booked through November 2027. The shells I use are byproducts of the seafood industry, which would otherwise go to a landfill, she said.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웨딩 콘텐츠 제작 서비스 맡고 있는 관계자 말에 의하면요. 지난 3년간 300건의 결혼식 중에 부케를 던지는 신부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죠.
1: 와.
0: 그렇죠.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 드릴게요. 정답 어떻게 됐죠?
1: All right, the spelling is B-O-U-Q-U-E-T.
0: 네.
1: Bouquet.
0: 자,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742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인데요. 이번 달 말에 사촌형 결혼식이거든요. 제가 그 부케를 감히 받아 저도 사촌형 뒤를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뭐 남자라고 못 받을 거 있나요?
1: Yeah.
0: 그렇죠.
1: Sure, why
0: 네.
1: not?
0: 굴럭입니다. 자, 최경아님. 저는 친구가 부케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 늦는 바람에 다음 사람 거 빌려서 간신히 식을 치렀답니다. 나중에 집에서 사진만 찍었네요. 유유 하셨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오디오 학당 1개월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0: 그것으로 이제 부케를 대신하시면 돼요.
1: All right.
0: All 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Okay,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lessia Cara with Trust My Lonely.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두 여자의 대화입니다.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너 정말 결혼식 부케 안 던지고 간직하려고?
1: 부케 돈 많이 썼는데 절대 버릴 수 없지.
0: 인정. 나도 부케 받을 때마다 좀 부담스럽긴 해. 결혼 서둘러야 할것 같고.
1: 그럼 부케 던질 때마다 왜 마이클 졸든처럼 변하는 건데? 왜?
0: 부케 받을 때마다 6개월 안에 결혼 못해서 매번 갱신해야 한단 말이다.
1: 근데 목소리가 왜 바뀌는 거죠?
0: 갑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부케를 받고 6개월인가? 뭐 1년인가? 안에 결혼을
1: Is there
0: 못하면은,
1: time?
0: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타임 리밋이 있어서 뭐 3년 동안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1: Then
0: 그래서,
1: you gotta get another bouquet.
0: That's right. So, renew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좀 억지였죠.
1: But I like it.
0: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부케에 돈 많이 썼는데 절대 버릴 수 없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Spend a lot of money가 아니고요.
0: 아니고요.
1: Okay. Spend a fortune.
0: 오, spend a fortune이요? 이 fortune은 왠지 뭐 행운 이런 거 아니에요?
1: Yeah, but a fortune also means a lot of
0: A
1: money.
0: lot of money.
1: Yeah, that's right. So it is, this is true about English is that we like to be dramatic, right? So, oh my gosh, I spent a fortune on my dinner or on the date.
0: 그러니까 단순하게 a lot of money 쓰면 너무 심심하고 그렇죠. 근데 fortune 하면 엄청 큰 돈을
1: Yes,
0: 썼다
1: that's
0: 이렇게 쓸 수가
1: right.
0: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장화 시키면 좀 이따 여러분 듣게 될 텐데요. No way, I'm throwing it away after spending a fortune on it. 이렇게 쓸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right?
1: that's right.
0: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라고 하면 on something. 이렇게
1: Of
0: 가능하겠네요. Right.
1: course,
0: So,
1: yeah.
0: 내가 지금 부케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1: Yeah.
0: 얘기를 하면서, on the bouquet, right?
1: So it's one of those things, when you go on a blind date and you want to impress the girl and you spent a lot of money and then it didn't work out. So it's like, oh, I spent a fortune on that dinner. Why did I do that?
0: 이거 좀 너무 별론데요, 남자가. 그래서 돈 많이 썼어. 막 이러면서. Okay, so spend a fortune on something까지 쓰게 되면 어딘가에 엄청 큰 돈을 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마유가 인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정.
1: This is a really fantastic expression. Fair enough. Fair enough. And Cameron, my co-partner at Power English, he says this all the time. All the time. Fair enough. Fair
0: Fair
1: enough.
0: enough.
1: Fair enough. Which means, yeah, okay. Yeah, that's a good point. Or, yeah, I accept it. That's understandable. Fair enough.
0: 우리가 fair 하면 뭔가 공평하거나 공정하거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fair enough 이러면 인정한다. 일리가 있다. 당신
1: Yeah,
0: 말도
1: that's right.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So, girl, are you really keeping your wedding bouquet instead of tossing it?
1: No way I'm throwing it away after spending a fortune on it.
0: Fair enough. I feel kind of pressured whenever I catch a bouquet. It makes me feel like I need to rush into marriage, you know?
1: Excuse me? Then why do you turn into Michael Jordan every time a bouquet gets tossed, huh?
0: 덩크해야 돼.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비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비 오는 날에만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오늘 준비해봤어요. 사실 비 오는 날 밖에 잘 못 나가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다보면 어머, 나름 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Sure.
0: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entence is,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이에요. Yeah. 이 표현은 특히 이제 뉘앙스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Yeah. It's nice 하고 It's kind of nice. 의 차이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1: 네. If you say it's nice, 그냥 좋다. 네. It's good. It's a positive sentence. If you say it's kind of nice, it means you didn't expect it to be nice, but it is.
0: 맞습니다. 그냥 it's nice라고 하면 아,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좋았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it's kind of nice라고 하면 어, nice일 것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 근데 꽤 괜찮네? 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1: 그리고 kind, you might think it means, you know, 착해. But this is kind of. You can think of kind of as one word.
0: 맞아요. Kind는 물론 그 자체로 착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kind 뒤에 of가 나왔다. 그러면 kind of를 하나로 봐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o kind of 자체로는 뭐 꽤 대략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자세히 우리가 문장을 파헤쳐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인데요. 뭐뭐 하지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보통은 It's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뭐 비 오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씨를 얘기할 때는 보통 It's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It's nice.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뭐 좋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간 뭐 오, 꽤 이런 뉘앙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줄 때는 kind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kind of 뭐뭐는 약간 뭐뭐해, 뭐 꽤 어떠어떠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간 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kind of가 온다는 거. It's kind of, it's kind of. 그 다음에 좋은인 nic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t's kind of nice라고 하면 나름 괜찮네. 오, 꽤 괜찮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아, 꽤 운치 있구나. 어, 오늘 뭐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날씨 꽤 괜찮네. 라고 할 때 It's kind of nice. 라고 할 수 있어요. 억양은 조금 중요하죠. It's kind of nice.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럼 너무 AI 같아요. 로봇 같죠? It's kind of nice. 약간 이런 뉘앙스 억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꽤 괜찮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비록 영어지만 그 억양에서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0: 될것 같고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kind of 두 개의 단어지만 아까 잭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발음을 할 때도 kinda, of의 F 발음 빼고 그냥 kinda,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미션 문장을 연습해 볼까요?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해 볼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1: It's kind of Momo.
0: It's kind of 뭐뭐라고 해서 꽤 뭐뭐하네요. 뭐 약간 뭐뭐해요. 네,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거를 이렇게 뭐뭐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의견이나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So when can we use this?
1: Well, if you have the sentence with kind of and you use it with a negative word, then that softens that word.
0: 맞아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쓸 때는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1: So let's start with It's kind of chilly in here.
0: Oh, chilly. 자, chilly라고 하면은 추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서늘한 이런 뉘앙스인데 여기 약간 춥네요. 그러니까 어우 추워가 아니라 약간 춥네요. 예, 춥다는 거를 좀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죠. It's kind of chilly in here. 이곳에. 네, 그렇게 쓸수 있겠네요.
1: Another one might be, it's kind of weird.
0: It's kind of weird. 자, 나는
1: 조금 이상하네요.
0: 그쵸, 약간 이상하다는 말인데 정말 이상해를 말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it's kind of weird.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지. 좀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요. It's kind of weird.
1: It's
0: 또요.
1: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좀 direct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It's hard to understand.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똑같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겠죠?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1: But you can also use it with positive words, and instead of reducing that word, it's sort of like before, it's kind of nice. It means you didn't really expect it, but it is.
0: 네, 그래서 kind of 뒤에는 좀 긍정적인 단어가 올 경우에는 아까 it's kind of nice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몰랐는데 요렇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살릴 수 있겠죠. 잭쌤, 아까 에린 피디님이 한그 농담 들었어요? Did you hear the joke?
1: Yeah, it's kind of funny. 응, 나를 웃기더라.
0: 그쵸? 웃긴 줄 몰랐는데? 에린 피디님이 노잼이니까. 농담이고요. 네, 예문입니다. It's kind of funny. 네, 웃길 줄 몰랐는데 좀 그래도 꽤 나름 재밌더라. 뭐 이럴 때 It's kind of funny라고 할수 있겠네요.
1: Let's do another positive word. It's kind of cute.
0: Oh, it's kind of cute.
1: Yeah, maybe you see a toad. It's kind of cute.
0: Or maybe an insect for me. 네, 저는 이제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벌레나 봤을 때 징그러워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it's kind of cute.
1: A lot of people think jumping spiders are
0: Oh,
1: super cute.
0: really?
1: Yeah, they're
0: No.
1: little and fuzzy and they have these little black eyes.
0: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일단 점핑이란 단어부터가 좀 무서워요. 점핑.
1: Hopping spiders.
0: 안 왔으면 좋겠어요.
1: 그래도.
0: 그런데 제가 크레스티드 게코?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로 키우시는데 제 친한 친구도 키워요. 처음에는 나못볼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는 영상들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it's kind of cute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Okay, let's go back to negative ones for a little bit.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0: 아, 제가 아까 에렌 피디님한테 노잼이라고 한 거,
1: 네,
0: 그런 거.
1: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Kaylin.
0: 저 농담이었다니까요, 예문.

0: 그래도 맞아요. 자, it's kind of mean이라고 하면 그건 좀 못됐어요라는 뜻이고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붙여서 it's kind of mean to say that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못됐네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Sorry, Aaron PD님. I hope you're not hurt. 하트를 발사해 주셨습니다. 네.
1: Oh, it's kind of crowded.
0: 아, crowded. Crowded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도가 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쇼핑몰 갔을 때 느낌이겠죠. It's kind of crowded. 아니, 오늘 쉬는 날이고 쇼핑몰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It's kind of crowd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It's kind of uncomfortable.
0: 아, uncomfortable. 불편한이란 네. 뜻이죠. It's kind of uncomfortable. 좀 불편하네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It's kind of comfortable. 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편안할 줄 몰랐는데 편안하네 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Shall we do one more?
1: Okay. This one, if you use kind of with a very positive word, it's not exactly funny, but it engages your mind a little bit. Like,
0: okay.
1: It's kind of wonderful.
0: It's kind of wonderful.
1: Yeah.
0: 좀 멋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1: It's kind of wonderful that you didn't expect to love it, but you really love it.
0: 맞아요. 그래서 좀 extra, extra positive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1: 네.
0: 그래서 it's wonderful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꽤라는 의미로도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와, 정말 멋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s kind of 뭐뭐 연습해봤고요. 쭉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1: It's kind of chilly in here.
0: It's kind of chilly in here.
1: It's kind of weird.
0: It's kind of weird.
1: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1: It's kind of funny.
0: It's kind of funny.
1: It's kind of cute.
0: It's kind of cute.
1: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0: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1: It's kind of crowded.
0: It's kind of crowded.
1: It's kind of uncomfortable.
0: It's kind of uncomfortable.
1: It's kind of wonderful.
0: It's kind of wonderful.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여기 따뜻한 차야.
3: 고마워.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2: 꽤 괜찮지?
3: 마음이 차분해져.
0: 그렇죠. 비 오는 날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따뜻한 차야 이렇게 건네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건넬 때 쓰는 단어가 있었죠. Here를 많이 썼습니다. 자, 따뜻한 차 생각해 보시고요. 고마워.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자, 창밖을 내다보는 것. 요런 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보통 동사에 ing 쓴다고 했잖아요. looking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내다보는데 의도적으로 내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looking으로 한번 시작하는 거 만들어 보시고요. 그게 정말 좋다? 뭐 좋은 건 아까 wonderful도 될 것 같고요. 뭐 super amazing, 뭐 great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괜찮지? 여러분 요거는 영어로 나왔어야 돼요. 꽤 괜찮네. 꽤 괜찮지. 약간 요렇게. 마음이 차분해져. 마음이 차분해진다. 일단 차분한 calm이 올 텐데요. 마음이가 주어가 될까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Here is some warm tea.
5: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4: Yeah, it's kind of nice.
5: It makes me feel calm.
0: 여기 따뜻한 차야. 이렇게 건네면서 말했죠.
4: Here is some warm tea.
0: One more time.
1: Here is some warm tea.
0: 네, here is some warm tea. 여기, here, 따뜻한 차가 있어요. Is some warm tea.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고마워.
5: Thanks.

0: 네, 이건 뭐 간단하네요. 그럼 이어서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1: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Again?
2: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네, 창밖을 내다보는 것. Looking out the window. 네, look out은 어떤 걸 통해서 바깥을 쳐다보다라는 뜻이거든요. So looking out the window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정말 좋으니까 is great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이어서 응, 꽤 괜찮지.
3: Yeah, it's kind of nice.
0: One more time.
2: Yeah, it's kind of nice.
0: 자, 이건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Yeah, 응, it's kind of nice. 꽤 괜찮지. 꽤 괜찮지? 뭐 이런 뉘앙스도 될것 같고요. It's kind of nice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마음이 차분해져 라고 대답을 했어요.
1: It makes me feel calm.
0: One more time.
2: It makes me feel calm.
0: 자, 이런 문장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 makes me 뭐뭐라는 말은 나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요인데 feel calm이라고 했죠? 차분하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makes me feel calm이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니까 이렇게 따라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it makes me feel 뭐뭐로도 패턴화 시켜서 연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 67쪽 보시면 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It makes me feel calm. 요 문장도 오늘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Here is some warm tea.
1: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3: Yeah, it's kind of nice.
1: It makes me feel calm.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It's time for a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2: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kind of는 연음이 됩니다. 그런데 kind of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F 소리가 V 발음으로 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아예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s kind of nice 혹은 it's kinda nice 이렇게 둘다 가능한 거죠. 뭐둘다 많이 쓰긴 하는데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V 발음 빠지는 걸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it's 하고 nice의 마지막 s 발음은 또 s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2: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2: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네, 그래서 있는 버전 V 발음이 없는 버전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2: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 62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Mm-hmm. 오늘은 목요일 11일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제도 이제 그 의류 세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right. 오늘은 옷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 아. 이제 어제는 그 wool 제품, 그러니까 울 제품을 찬물에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right. 넣었다라고 할 때 if you wash it with in the cold water,
1: right.
0: 그렇죠? Or put it in or throw it in the dryer 하게 되면 right. it shrinks라는 말을 했었어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1: So wool shrinks easily. So do not throw it in the dryer.
0: Right. And let's not forget to check the care label. 꼭 그 세탁 right. 방법을 알려주는 라벨을 확인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는데 자 오늘도 옷이 줄었다라는 말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mm-hmm. 옷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커진 거예요.
1: 아, people usually outgrow.
0: 그렇죠.
1: Outgrow your clothes.
0: Outgrow your clothes. Yes. 근데 보통 outgrow라는 말은 mm-hmm.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you actually okay. grow. To yeah. be older and wiser, hopefully.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옷이 줄어드는 경우를 outgrow라고 하는 거잖아요.
1: Right.
0: 근데 내가 살짝 체중이 더 좀 불어서 옷이 줄었다.
1: Right.
0: 이럴 땐 outgrow를 쓰지 않죠.
1: No, you have to physically... Sometimes you can, I think, but usually you don't.
0: 그렇죠.
1: Yeah, yeah.
0: 그런 경우는 yeah. oops가 되는 거니까.
1: 그냥 oops, you just became... Too big for your clothes.
0: Right, exactly.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doesn't fit anymore. Right. 옷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We usually talk about children outgrowing their clothes.
0: 맞습니다.
1: When you're young.
0: Exactly. 보통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제 옷을 사주지만 새 옷을 입은 옷을 사주지만 그 몸이 훌쩍훌쩍 크니까 불과 몇 달밖에는 옷을 못 입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Right.
0: 자, 대화 먼저 들어보세요.
2: Jake가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 안 맞아. 올해 참 빨리 컸다.
0: 어, 벌써? 아니, 그거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2: 맞아. 그리고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단추도 안 잠겨.
0: 아유,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거 어때? 네. 이제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조카들이 yes. 예뻐서 옷을 막 사줬는데 아니 그 사이에 몸이 커진 바람에 바지가 전부 또 안 맞게 된 거예요.
1: Yeah, he has physically outgrown his pants, right?
0: 아, 선생님, physically outgrown이라는 말씀하셔서
1: yeah.
0: 신체적으로 몸이 커져서 옷이 더 이상 안 맞게 되는 경우인데
1: right.
0: 그 철이 들어서 혹은 뭐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바람에
1: That's right.
0: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쓰지 않게 됐다.
1: That's right.
0: 그럴 때도 outgrow를 쓰죠.
1: I had outgrown my toys.
0: 네.
1: Outgrown 그렇게. my comic books.
0: 그렇습니다.
1: Outgrown video games.
0: 네.
1: Yeah.
0: 자, 어릴 때는 뭐 그게 한참 재밌게 갖고 놀던 것이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주 시시해진 거예요.
1: 맞아요.
0: 그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게 됐다. 그럴 때에도 outgrow를 쓴다는 거죠.
1: Yeah.
0: 그러니까 out가 붙게 되니까 앞에 뭐뭐보다 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그래서
1: right.
0: grow 하면은 성장하다, 커지다는 뜻이 되는데 outgrow라고 하니까 너무 커져서 맞지 않게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You no longer fit into your old clothes. You
0: 그렇죠.
1: have outgrown them.
0: 아, you have outgrown them. 그럴 땐 내가 이만큼 많이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방금 여러 예문에서 들으신 것처럼 have outgrown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준 게 1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뜻으로 He has outgrown, she has outgrown, I have outgrown.

0: grown 뭐뭐뭐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으흠.
0: 자, 먼저 보죠. 제이크가 말이야.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안 맞아요.
1: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0: 네.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이렇게 has나 have, 그다음에 outgrown, 그다음에 바로 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오게 되면 그게 pants가 됐든 뭐 shirts가 됐든 sweater가 됐든 더 이상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진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게 됩니다. So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1: Jake is growing fast.
0: 네, 바로 그겁니다.
1: Right.
0: 그 올해 그 아이가 참 빨리 컸어.
1: Yeah, he is growing so fast.
0: That's right. So he grew so fast this year.
1: This year.
0: 네.
1: So Jake grew so fast this year. Sounds like Jake is still very young, elementary school, right? Because every year they grow and grow and grow. You need to get new clothes every year.
0: 그렇죠. I think so too. 맞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가 가장 훌쩍훌쩍 크니까 말이죠.
1: I see my younger daughter growing so fast, so she has to buy new clothes every 6 months
0: Every six
1: because she's
0: months.
1: still in elementary school.
0: Tell her, enjoy while she can.
1: Enjoy while you can.
0: Yeah, that's
1: That's
0: right.
1: right.
0: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하세요.
1: That's right.
0: 저기서도 he grew so fast. 그가 자라났어. So fast. 정말 무척 빠르게. This year. 올해에 그렇다라는 뜻으로요. He grew so fast this year.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 말을 듣고. 아니, 벌써 그 옷이 작아졌단 말이야? 라고 하죠.
1: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이 발음도 중요해야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0: 네.
1: already 아니에요.
0: 네.
1: Not already, it's already.
0: 아.
1: 모든 게 준비되었다. 두 가지 합쳐서 already.
0: 그렇죠.
1: 그런데 벌써?
0: 벌써라는 뜻이죠.
1: Already?
0: 이미 벌써? 아, 선생님, already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여러 번
1: 주변에
0: 뵀던 것 같아요.
1: 참 많이 뵀어요.
0: 예, 저도 많이 뵀어요. already? 예.
1: Already가 아니죠?
0: 그렇죠. alright 같은 경우도 alright. 예,
1: Alright.
0: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거 아니고, L과 R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연달아 발음이 되면 항상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 That's
0: 근데
1: right.
0: 차라리 이때는 L를 포기해 버리시고요. L을 발음하지 말고, 어까지만 발음하고, ready라고 바로 이어지는 건 어떨까요? Already?
1: That's right.
0: 네.
1: You don't have to say already.
0: 네네.
1: 그냥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그냥 already 해도 괜찮아요. Already.
0: Already. 그렇죠. 정말 벌써. 이미라는 뜻으로 already 그러면서 너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잖아라는 말을
1: You just bought those.
0: 네 이렇게 you just bought those라고 한 겁니다.
1: You just bought those.
0: 네. 자,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just가 쓰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1: Right.
0: 너 여기 방금 왔는데 벌써가 you just got here
1: Yeah.
0: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You just got here.
0: 그렇죠.
1: 5 minutes ago.
0: 네.
1: You're
0: 막 누가
1: leaving?
0: 막 맛있는 샌드위치를 누가 갖다 주는데 어머 저 점심 방금 먹었는데 I just had lunch.
1: Right.
0: 그렇죠.
1: I just ate.
0: 네. I just ate. 저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you just bought those 혹은 I just got here 혹은 뭐 I just ate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리신 이런 말씀드리신 이 모든 문장에서 공통점은 just 다음에 과거형이 왔다는 거예요.
1: Right.
0: just bought Just got, just 뭐 at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1: Right.
0: 뭐뭐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방금 뭐뭐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5분 전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you just bought those 그만큼 아주 그 가까운 과거를 말하고 있죠.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들을 얼마 전에 샀잖아라는 말로 those는 그 pants를 말하게 됩니다.
1: You just bought those pants.
0: You just bought those pants. 또 그거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산 거잖아라는 뜻이군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3: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0: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너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잖아라고 했더니 그래. 게다가 말이야.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1: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0: 네, yeah, 그렇지. I just bought those for my, nephews and nieces. 내 조카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they a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0: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이때 they는 pants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바지들이 허리 주변에서 너무 타이트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1: Too tight around the waist.
0: Too tight around the waist.
1: So either your waist is too big or your pants is, are too small.
0: Right.
1: Too tight.
0: 네.
1: It's 너무 꽉 끼는 거예요.
0: 네.
1: Too tight.
0: 어우, 얼마나 속상해요.
1: Your shirt can be too tight.
0: 네,
1: your jacket
0: 그렇죠.
1: can be too tight. Right.
0: 너무 그 꽉 낀다라고 할 때 too tight. Too t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두 지금 outgrow 하는 바람에 좀 벌어진 일이죠. 자, 이렇게 허리 주변에 허리가 꽉 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too tight around the waist. 이렇게 around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둘레를 말하는 거니까 허리 주변이 허리 둘레가 꽉 낀다. 자, 그런데 얼마나 꽉 끼는지 단추도 안 잠길 정도라는 거죠.
1: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He can't even button them up. He can't even 뭐뭐조차도 할 수 없다. He can't even 그다음에 단추를 채우다라는 말 button them up입니다.
1: The British version is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North American version is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Button.
0: 아 button.
1: Button.
0: 그렇죠. 그러니까 T-T-O-N 혹은 T. A-I-N으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1: sure.
0: mountain이라든지 captain 같은 경우도
1: sure.
0: mountain, captain 이렇게 yeah.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Right. Captain, mountain, mountain.
0: 그렇죠.
1: I live behind a mountain. So I live near a mountain.
0: 산 뒤에 산다고요?
1: I actually do.
0: Okay.
1: There is a mountain near right in front of my house.
0: 진짜 좋겠다.
1: 모기도 많아요.
0: 아, 네.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button up이라고 하는데요. B-U-T-T-O-N, 단추라는 뜻도 되고
1: yes.
0: 단추를 잠그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1: 세트로 배우세요.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Yeah, button up your shirt. Button up this, right?
0: 아, yeah. 그러니까 button them up. 여기서 이제 바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두
1: right.
0: 벌도 아니고 모두 다 이제 단추를 잠그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he can't even button them up. 그래서 button up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추를 채우다라는 뜻으로 그
1: right.
0: 왜 이거 단추 좀 채워줄래요? 라고 부탁할 경우에
1: right.
0: 지금 63쪽에도 이제 위에 그 미리 어휘 소개해드리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Can you button it up for me? 라고 될 수
1: right.
0: 있겠군요.
1: Button it up. That's right.
0: Button
1: to
0: it up.
1: To put each button inside the hole
0: right.
1: on the other side, right?
0: 네.
1: To button up. Sometimes my shirt button comes off and, say, and somebody would say, Juch, button up your shirt.
0: Button up your shirt.
1: Right.
0: 아, 셔츠 좀... 딱 채워 입으라고 단추 좀
1: yes.
0: button up your shirt. 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구나.
1: Mm-hmm.
0: 네. 자, 근데 선생님 button it up 하면은 단추를 채우는 거고 zip it up 하면은 지퍼를 올려
1: 지퍼죠.
0: 잠그는 거죠.
1: Yeah. 네. So zipper is the zipper. Zip zip zip. Button is 단추죠.
0: 네.
1: So there are two types of buttoning or putting your pants together.
0: Right, right.
1: Zipping and buttoning.
0: 아, yeah. 그러면 저 등 뒤에 이렇게 뭐 지퍼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1: oh.
0: Can you zip it up for me?
1: Sure.
0: 네.
1: Can you zip it up for me?
0: Can you zip it up for me?
1: Sure.
0: 뭐 뒤에 단추가 달려있다면 Can you button it up for me? 이렇게
1: yeah.
0: 말할 수 button 있겠다.
1: Button it up. Button
0: 네.
1: it up.
0: Button it up.
1: Right.
0: 네. 여기서는 button them up 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He can't even button them up. 뭐뭐조차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겠군요.
1: Can't even.
0: Can't even.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제 대화를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게 어떠니?
1: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네. 자, maybe, 어쩌면, 아마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여기는 단어잖아요. Maybe, 그 다음, buy a size up 하면은 한 사이즈를 위로 올린 것을 사다. Buy a size up. 그 다음에 다음엔 next time. 그러니까 딱 맞는 걸 사지 말고 만약에 10살짜리이다 그러면 뭐 11살짜리 옷을 사라.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잖아요.
1: That's right.
0: 어차피 크면 커면 더 작아져 이렇게 말하면서.
1: 근데 주변에 여성분들은 네. 꼭 자기 몸 사이즈의 옷을 사지 않고
0: 네.
1: 꼭 더 작은 사이즈 사고 싶어해요.
0: 누가 내, 그래요?
1: 난 무조건 뭐 사이즈 0을 입어야 돼. 꼭 사이즈 2 입어야 돼. 맞지도 않는데. So they said, I have to wear this size. 꼭 이거 아. 입어야 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럴까?
0: 아, 주건이제님 이제 네. 본인이 옷에다 네. 몸을 맞추겠다라는 예, 예, 각오를 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은 사이즈 뭐 4에도 작은 거예요, 선생님.
1: 어, 오케이.
0: 그러니까 뭐 미국 사이즈로 봤을 때 뭐 한 77을 입는다. 우리나라 오케이. 사이즈로 보면은. 오케이. 근데 실제 옷은 66이나 55를 사서 내가 거기에 나중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이지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예, 예. 이제 oh,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하면
0: 그렇죠.
1: 혼나요.
0: 아.
1: I get into big trouble.
0: 아, 근데 yeah. 보기에는 작아 보이나 보죠?
1: They like to think that they are a smaller size. 어. But in reality, it's not.
0: 아, 그래요, 선생님? 전 아니죠? 저는
1: not 굉장히, you, of
0: 아,
1: course.
0: 그렇죠? 네. 자, 그래서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선생님, 한 단계 더 큰 사이즈 그러면 한 단계 더 작은 사이즈는 뭐라 그래요?
1: Maybe buy a size down next
0: 아,
1: time.
0: 아, 그렇죠. Yeah. 다음에는 한 사이즈 적은 걸 사, sure. 작은 걸 사. Mm-hmm. Maybe buy a size down next time. Mm-hmm. 자, maybe라고 해서 나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들어보세요.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3: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2: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옷이 뭐 이제 작아졌다, 내 몸이 커져서 뭐 그런 표현들 outgrow도 있었고요. Mm-hmm. 허리 둘레가 좀 빡빡하게 꽉 낀다, too tight around the waist. 그리고 단추도 못 채울 정도다, can't even button them up. 그리고 한 사이즈 위 걸로 사다. Buy a size up 이란 표현까지 특히 유의하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겠습니다.
1: Let's go.
0: 제이크가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 안 맞아요.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1: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0: 올해 그 아이가 참 빨리 컸어. He grew so fast this year.
1: He grew so fast this year.
0: 아니 벌써? Already?
1: Already?
0: 그거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You just bought those.
1: You just bought those.
0: 그래. 아, 그리고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1: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0: 그래서 단추도 안 잠겨. He can't even button them up.
1: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아, 그러면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게 어때?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1: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자, outgrow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완료형으로 보통 많이 써서 he has outgrown, she has outgrown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That's right.
0: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성숙해져서 습관이라든지 관심사가 변한다라고 할 적에도 outgrow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That's
0: 왜
1: right.
0: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안 봐라고 할 때 she outgrew cartoon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 That's right.
0: 네. Grew out of it.
1: She grew out of it.
0: 네.
1: Yeah.
0: 이렇게.
1: Outgrew, grew out of it. 네. They're both fine.
0: 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ccelerate, 뜻은 속도를 높이다, 가속화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Favorable spring weather has boosted yields and accelerated shipments of domestic onions, driving wholesale prices down over 20%. 여기서 accelerate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의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company accelerated its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0: 그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였습니다. 뉴스에서 accelerate growth, accelerate chan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cceler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좋아하는 게 약점이라면 싫어하는 것은 권력이었다. 무언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놀림받은 경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싫어하는 걸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 이를테면 품이 넉넉한 옷을 좋아한다는 걸 몸에 붙는 스타일의 옷을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시기다. 나는 부정적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절대로 빼놓고 출발할 수 없는 귀한 승객이었다. 박수영 작가의 책 아무튼 새벽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레저의 Let It All Ou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제철소 출판사에서 펴낸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박수영 작가의 아무튼 새벽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네요. 하아영님. 아, 지난주에 읽은 책이에요. 아무튼 새벽. 출석합니다. 반짝반짝이라고 하셨고요. 이 아무튼 시리즈는 지금 5690 쓰시는 카페이님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거기다가 또더 좋아하는 단어인 새벽이 붙으니까 얼른 읽어봐야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뒤에 무언가 그 저자들이, 작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 같아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바로 이 지점을 깔아드렸습니다. 뭔가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너무 재밌잖아요. 부정적인 기운을 연료로 삼은 열차가 달려나갈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승객이 바로 나였다. 그 정도로 뭔가 부정적인 표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때큰 목소리 내는 그런 고객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 이제 말하련다. 좋아한다고. 그 대상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예, 해가 뜬 뒤에 달뜬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은 새벽이 고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작가. 새벽에 얽힌 여러 추억들, 에피소드, 단상들이 이 책에 가득 들어가 있고요. 읽고서 정말 박수영 작가는 새벽쟁이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 좀 어색해. 이런 표현에 비해서 생각보다 나 그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그거 사랑해. 나 그거 그거 편이야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로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무엇이든 갖고 있는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좀 드려볼까요? 이 아무튼 새벽 을 읽고 나니까 카페이님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는 이 시간대를 특히 좋아해요. 우리 1시간 단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저녁, 요즘 기준으로는 저녁 7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요. 일몰을 볼수 있는, 하늘이 예뻐지는 시간이니까 좋아하는데, 카페이님들도 물론 북카페 들으시는 시간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그거 기본으로 두고, 내 삶에서 특히 하루 중에 이 시간대 좋아해요 하는 게 있으면 언제인지, 아무튼 그 시간 하고 사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어떤 유형일까 궁금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중의 그녀가 웃지 않아, 그리고 몽니의 그대와 함께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 시간만 한번 골라보시죠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9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녁 6시 고르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하네요. 퇴근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님 밤 10시 고르셨어요. 밤 10시쯤부터 집에 간접등만 켜두고 책 읽거나 취미 생활을 해요. 형광등을 끄면 오늘 일과 끝! 이런 느낌이라서 오롯이 내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신데, 쭉 보면 공통적으로 오롯이 내 시간, 지금 채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를 많이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채연님에게는 밤 10시쯤이군요. 너무너무 그때 호젓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애청하는 한재웅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조용히 애청하시는데 지금 사연을 주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재웅님. 재웅님은 저는 요즘 밤 11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채연님은 밤 10시였는데 재웅님은 밤 11시입니다. 아이 재우고 운동까지 마치고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 알죠. 우리 오롯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좀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의 모서리를 살짝 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혜님은 아침 6시 고르셨습니다. 이제 약간 종달새형이 등장합니다. 아침 6시. 물한잔 하러 싱크대 앞 창문 넘어 신천을 바라볼 때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처음 딱 일어나자마자 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딱 시작하는 느낌, 그 시간대를 고르셨습니다. 최유하님은 오후예요. 오후 4시. 이유는 아무튼 살쪄도 당 떨어질 때 달달한 걸 먹는 오후 4시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애프터눈티를 마시는 그 시간대잖아요. 우리 이제 간식 좀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또 좋아하시는 유하님. 그리고 이승영님, 요즘 쉬는 날에는 오전 집안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11시부터 커피 내려서 1시간 무조건 책 읽기 합니다. 그 시간 소중해요 하셨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커피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그리고서 지금 12시에 북카페로 이렇게 마실 나오시는 거죠? 승영님의 또그 루틴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24시간 중에 이건 내 시간입니다 하고 빨리 찜 하세요. 네. 뭐 겹쳐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겹치면 또더 뭔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 한편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시간 많이 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적으로 특히 이타심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는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책 다윈 2.0에는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가 들려주는 인간의 이타심에 관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사는 조조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어느 날 하수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침팬지 조조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조를 바라보며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이 홀연 릭 스워프라는 남자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있는 데다 체중도 엄청난 조조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죠.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조조도 살리고 본인도 무사했던 그날의 일에 대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뜻 조조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 없나요? 모두가 그 눈을 보았을 텐데 누군가는 자신이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는 오래도록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에비게일 마쉬가 대표적입니다. 그의 연구 대부분이 이타주의와 희생을 감수하며 타인을 돕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이타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 본인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큰 교통사고를 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로를 지나던 사람에 의해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본인의 안전은 상관하지 않고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달려와 주었던 사람의 이타심에 크게 감동받은 그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이타적인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게일 마쉬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면 대조군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극히 이기적인 사람, 소위 사이코패스의 뇌를 먼저 연구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인식하는 편도체가 평균보다 10% 이상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 극도로 이타적인 사람의 편도체는 보통 사람들보다 8%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의 뇌도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체계가 반응한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보상 중추가 자극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리 스타일스의 Treat People with Kindness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이타심, 이 뇌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연구자도 있고, 이 편도체가 조금 더 크다는 거잖아요. 이 반대로 사이코패스들은 좀 작고, 평균보다도. 그러면 이게 타고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타고나는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의 뇌의 그 편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쉽게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모방 심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행복감이 전염되듯이 그렇게 많이 많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카페가 그런 영향 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이잖아요. 이승결님, 등굣길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시간이 좋아요. 이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꼽아주셨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로 상쾌한 에너지를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버스 기다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길가의 개미를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어요. 승결님 이렇게 주신 이 사연 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가 개미와 이렇게 눈맞춤도 하시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 정말 승결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져요.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이님은 오후 3시 20분 45초. 잘못 읽었네요. 오후 3시 20분 42초. 정확해야 되는데. 42초를 고르셨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 숫자가 좋은가 봐요. 라고 하셨어요. 오후 3시 20분 42초?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어제 왜 우리 이 송용진 교수님 수학자 오셔서 문명의 뼈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명의 뼈대 책에 보면 그 어제 교수님이 특히 좋아하는 수학자로 꼽아주셨던 몇분 중에 한 사람, 그 라마누잔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라마누잔 수학자가 택시를 탔나? 근데 그 택시 번호가 그 번호는 지금 기억 안 나요. 네 자리 1749? 뭐 이런 식의 번호였는데 그 번호에 대해서 그, 예를 들자면, 1749라고 한다면, 1749는 뭐 어떻게 하면 무슨 소수와 약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벽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그 숫자를 설명한 부분이 한 페이지에 걸쳐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 너무 재밌어서 모서리를 접어놨거든요. 그게 떠오릅니다. 어쩐지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이 오후 3시 20분 42초를 잘, 이 숫자적으로 잘 뜯어보시면 내가 이거를 완벽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한번 물고 뜯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철님은 아무튼 자정, 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이 시간, 아이들 자고 아내도 자고 있는 시간, 아이들 책상이 빈 공간이어서 제가 앉아 일기 쓰고 책 읽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 많은 카페인 분들이 바로 이 시간을 선택을 하십니다. 각자 시간대는 달라도 온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 인철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또한 느껴집니다. 윤상의 너희들 것이니까, 노랫말과 상관없이, 어쩐지 너희들 것이니까가,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지금 찜한 그 시간대에 온전히 가지시라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펼쳐보기 시작한 책은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이 작가가 스포츠 기자예요. 30년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열광의 순간을 함께한 39곡의 플레이리스트를 이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책 이렇게 넘겨서 목차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왠지 막 힘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포츠 명승부, 명장면들, 그리고 그 순간을 빚는 음악의 이야기가 책 안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격투기의 최고 무대는 일본의 프라이드 FC였다. 프라이드 FC에는 최고 선수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이벤트를 연출하는 능력에서 신생단체였던 미국의 UFC를 압도했다. 러시아의 표도르 예멜리아 넨코에게 60억 분의 1이라는 멋진 애칭을 선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스타를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프라이드 FC 선수들은 등장할 때부터 UFC를 비롯한 그 밖의 단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크로아티아의 영웅 미르코 크로캅은 1980년대 듀란듀란의 더 와일드 보이즈와 함께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고 미국 출신의 거구 밥샘은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리듬에 맞추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며 링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보통 선수들이 등장 음악부터 강함을 드러내려는 것과는 달리 격투기와는 어울릴 법하지 않은 잔잔한 음악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추성훈이다. 추성훈은 본격적으로 격투기에 뛰어들고 프라이드 FC 무대에 이름을 알리던 시절부터 세라 브라이트먼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입장곡으로 사용했다. 거친 격투기 세계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노래였지만 세라 브라이트먼이 잔잔한 음성으로 부르는 타임 투 세이 굿바이는 격투기 입장곡으로 절묘하게 어울렸다.

사실 Time to Say Goodbye는 거친 격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와도 같다. 한 전설적인 프로복싱 선수의 마지막 시합을 위해 탄생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독일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헨리 마스케로부터 은퇴 시합을 위한 노래를 부탁받았다. 헨리 마스케는 1988 서울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해 세계 챔피언에 오른 독일의 복싱 영웅이다. 그는 1996년 버질 힐과의 시합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은퇴 시합에 앞서 세라 브라이트먼에게 은퇴 무대에 알맞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헨리 마스케의 고별곡 부탁을 받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당시 무명이었던 안드레아 보첼리의 1995년 첫 앨범 보첼리에 수록된 그대와 함께 떠나리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라 브라이트먼은 이 곡을 Time to Say Goodbye로 리메이크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의 입장곡이자 마지막 시합에 어울리는 노래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은퇴 시합에서 헨리 마스케가 2대1로 패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한 뒤 팬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퇴장하려 했던 계획이 어긋난 것이다. 심판이 헨리 마스크의 2-1 패배를 발표하자 경기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헨리 마스크가 소감을 밝힌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장내에는 복싱 영웅에 대한 완벽한 헌정곡이었던 Time to Say Goodbye가 울려 퍼졌다.

사라 브라이트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한 곡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글에 등장한 곡 바로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박진영님이 아 제가 그 경기장에 있었다면 이 노래 들으며 광광 울었을 거예요. 광광 울었을 거라고.

아, 심금을 울리는 노래니까라고 하셨고요. 0092 쓰시는 카페이님은 30년 다닌 회사를 곧 은퇴하는 남편에게 저도 이 노래를 헌정하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곡을 그 은퇴할 때그 테마곡 이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무대든 거기서 이제 퇴장할 때 어떤 음악을 선물할 수 있을까? 또 선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고 있습니다. 이 헨리 마스케 선수의 은퇴곡 이 얘기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사실 아쉬울 수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은퇴 시합 11년 후에 다시 한번 버질 힐에게 도전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헨리 마스케 선수가 그때는 또 3대 0 판정승을 거두면서 11년 전에 패배를 서륙했고 두 번째 은퇴 시합을 멋지게 마무리했다는 이 후일담도 전해드립니다. 그때 관중들이 또 다시 또이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또 이제 부르면서 박수를 보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도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가볼게요. 뉴욕시티 필드에서 펼쳐진 뉴욕 매츠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 8회 초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공격이 끝나자 야구장에 낯익은 하모니카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야구장 전광판에는 뉴욕을 대표하는 가수 빌리 조엘의 모습이 나타났다. 뉴욕 매츠 모자를 쓴 빌리 조엘은 평소보다 더욱 행복해 보였다. 5만여 관중이 일제히 피아노맨을 합창하기 시작했다. 10월 30일 저녁 쌀쌀한 날씨에 털모자를 쓴 관중들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전광판에는 빌리 조엘이 흐뭇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잡혔다. 노래의 절정 부분으로 향할 때 관중들은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했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같은 음악으로 하나 된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전광판에 잡힌 빌리 조엘이 드디어 힘차게 피아노맨을 부르기 시작했다.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빌리 조엘, 그의 모습에 환호하는 관중들,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맨의 선율에 5만여 관중은 일체감을 느꼈다. 2015년 월드시리즈 3차전에 앞서 미국 국가를 부른 사람은 바로 빌리 조엘이었다. 빌리 조엘은 뉴욕에서 태어난 뉴욕 토박이로 뉴욕 매츠의 열혈 팬으로 유명하다.

빌리 조엘의 대표곡 피아노맨은 뉴욕 매츠가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발표된 노래다. 뉴욕 매츠는 1969년 기적의 매츠라는 애칭을 얻으며 월드시리즈 첫 우승을 했고 1973년에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두 번째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신흥 명문 뉴욕 매츠의 힘을 보여준 시즌이었다. 뉴욕 매츠의 월드시리즈가 끝난 1973년 11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 세상에 나왔다. 토요일 밤 술집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곡이다. 실제로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던 빌리 조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빌리 조엘과 피아노맨 합창으로 기억되는 2015년 월드 시리즈 3차전은 뉴욕 매치의 승리로 끝났다. 아쉬운 점은 이 경기가 2015년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매치가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는 것이다. 뉴욕 매치는 1승 4패로 패했고 월드 시리즈 우승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에게 돌아갔다.

뉴욕 매츠는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는 빌리 조엘이 월드 시리즈에서 미국 국가를 부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빌리 조엘은 뉴욕 매츠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1986년과 2000년, 2015년에 모두 미국 국가를 불렀다. 빌리 조엘은 2025년 5월 뇌질환 사실을 공개하며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949년생으로 만 76살인 나이가 걱정되지만 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음악을 듣기를 기대한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성윤 작가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축구, 테니스,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까지 다양한 스포츠에 그 얽힌 음악 얘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들 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 존 레전드가 함께한 곡 Please Baby Don't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가족, 연인, 친구.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연결을 꿈꿉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분리와 단절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단절의 의미 짚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미미님 오시자마자 우리 1부 끝자락에 읽었던 이 빌리 조엘 이야기, 이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수록된 그 부분 들으시면서 좀 울컥하셨죠? 약간 슬펐다고.
1: 그렇죠. 스포츠 팬이라면 네. 누구나 울컥하는 대목인데 현실이 또 반영이 됩니다.
0: 현실이?
1: 뉴욕 매치가 다시 우승하는 꿈을 꾸잖아요.
0: 네.
1: 현 시점 뉴욕 매치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0: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뉴욕 매치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카페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스포츠가 참 늘 네. 희로애락에 섞여 있는데 네. 뉴욕 매치 팬들은 지금 우울하겠지만 NBA 농구에서 뉴욕 닉스의 팬들은 오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0: 와.
1: 지금 챔피언 결정전인데 네. 오늘 한 점 차로 이기면서 3승 1패거든요.
0: 네.
1: 1승만 더하면 무려 53년 만에 우승입니다.
0: 와, 53년 한 사람이 그냥 장년이 될 때까지.
1: 아, 그렇게까지.
0: 그렇잖아요. 쉰을 넘어서
1: 아, 그러네요.
0: 53살에 이제
1: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우승을 받던 분이
0: 네.
1: 이제는 초로의 나이가 되어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뭉클할까
1: 그러네요.
0: 싶습니다. 아, 스포츠의 세계는 아무튼 너무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재미난 얘기라고 선그을 수 있는 것이 좀 좋기도 합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카페인 분들 중에서.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철학 에세이입니다. 제목이 아주 단호해요.
1: 맞아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클레르 마랭의 책이고요. 제목이 단절, 괄호치고, 들입니다.
0: 왜 괄호 안에 들을 넣지?
1: 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함께 전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이 책이 아주 쉬운 책은 아님에도
0: 네.
1: 프랑스에서는요. 지금까지 10만 부가 넘게 판매가 되었고 프랑스에서 매해 고등학생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철학책 이런 선정하는 행사가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선정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책이거든요.
0: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읽은 책?
1: 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0: 네.
1: 일단 제목에 단절이라는 말이 되게 힘 있는 말인데 저는 책 제목에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 차라리 반대쪽. 단절보다 뭔가 이렇게 이어가고
1: 연결 관계
0: 맞아요. 그런 것 많아도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딱 끊는 이런 말은
1: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0: 네.
1: 또 하나는 이 작가가 작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책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책도 제목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제목이냐면 제자리에 있다는 것.
0: 아, 이 책을 우리 지난주였나 그 시코너에서 한 챕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긴 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언어와 상황을 가지고
0: 네.
1: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란 제목을 들으면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0: 그렇죠.
1: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0: 네.
1: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발적인 거,
0: 네.
1: 우연적인 거, 이전과 다른 거, 변화 이런 게 생길 틈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삶을 당신에게 살라고 하면
0: 네.
1: 괜찮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순간 제자리라는 게 내가 알던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0: 네.
1: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0: 뭔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많이 책으로 쓰시네요.
1: 그렇죠.
0: 이분은
1: 이번 책 단절도 단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끼죠.
0: 그렇죠.
1: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0: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니까 뭔가를 실수.

0: 했나? 이런 잘못했나?
1: 아,
0: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러네요. 그런 단절이 벌어지면
0: 네.
1: 1차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0: 맞아요.
1: 뭘 잘못했나?
0: 맞아요. 이 단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단절의 경험들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많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작가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단절의 경험을
0: 네.
1: 단절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단절을 겪는다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0: 부인할 수가 없네요.
1: 그렇죠.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0: 그렇죠.
1: 보통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하고 단절을 반대쪽에 두기 때문에 탄생이나
0: 네.
1: 출생은 시작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0: 그렇죠.
1: 단절이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은 미처 갖지를 못하는 거죠.
0: 우리 뭐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뭐 태주를 끊고 뭐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그 끊음을 단절로 생각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휘 자체가 다르잖아요.
0: 네.
1: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 자체가 태아에서 아이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0: 네.
1: 엄마와 다른 방식으로 딱 연결돼 있잖아요. 정말 신체적으로.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런데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그것과는 단절이 되고 다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0: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서 이제
1: 맞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0: 네.
1: 우리의 삶은 오직 단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고 정리합니다.
0: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근데 이게 되게 묘하게 계속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프랑스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1: 뭐, 일상적인 단절의 경험은 훨씬 쉽게 예를 들수 있는데,
0: 네.
1: 뭐, 졸업이 있죠.
0: 아, 졸업.
1: 10대
0: 그쵸.
1: 때.
0: 네.
1: 그리고 뭐, 이사나 이주. 저는 사실 10대 때 이거 너무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0: 이사나 이주를?
1: 무슨
0: 전학
1: 얘기냐면,
0: 이런 거?
1: 전학이요.
0: 어.
1: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0: 네.
1: 전학해가지고, 자기소개하고 막, 잘 지내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네.
1: 그걸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
0: 전학생이 되고
1: 거예요.
0: 싶었던 거예요?
1: 그쵸?
0: 아니, 그러면 진짜 오롯이 전학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볼 법도 한데.
1: 그러게요. 근데 저는
0: 네.
1: 초중고를 다한 동네에서 쭉 다녔기
0: 아,
1: 때문에
0: 네.
1: 아, 그 경험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0: 전학생 미미님 상상하니까 너무 얼마나 또 준비 많이 하셔서 가셨을까.
1: 이렇게 단절을 꿈꿨던 저를 오랜만에 떠올려 봤는데 또 이런 단절도 있죠.
0: 네.
1: 투병. 건강한
0: 그쵸.
1: 삶과의 단절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별과 결별, 사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0: 보통 이런 걸 먼저 떠오르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데
0: 단절하면.
1: 앞에 딱 출산으로 시작을 하니까 뒤에 단절들은 너무 편안하게 들어오더라고요.
0: 그러네요. 네.
1: 아, 그럴 수 있는
0: 출산부터
1: 일이지.
0: 갈줄 몰랐어요.
1: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작가가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단절과 조금 비슷한 말 중에 분리가 있는데,
0: 분리.
1: 분리와 단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분리라는 거는요,
0: 네.
1: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딱 떨어졌다가 다시 합칠 수 있는 것. 단절은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0: 네.
1: 그에 비하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다.
0: 슬프잖아요. 슬프긴 슬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맬 수는, 아무래도 분리보다는
1: 아, 그걸
0: 어렵죠.
1: 꿰맨다.
0: 네.
1: 작가에게 한번 제안해 봐야겠는데.
0: 작가에게.
1: 이 작가는 이렇게 은유를
0: 네.
1: 하거든요. 단절이라는 거는 점선을 따라서 자르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분리는 점선도 있고
0: 네.
1: 도안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라내는 거니까 나중에 딱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다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단절은 그보다 긴밀하게 엮여있던 종이가 아니라 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확 찢는 거니까
0: 네.
1: 이거는 복원이 불가능하고 사실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0: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단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1: 그렇죠.
0: 인정하게 됩니다.
1: 그리고 그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위로 자르는 건 종이를 자르면 면이 깔끔하죠.
0: 맞아요.
1: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딱 찢어졌을 때
0: 네.
1: 이 실올들이 남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게 우리가 깔끔하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미를 되짚어 보면 오히려 분리가 단기적으로 깔끔하고 다시
0: 네.
1: 붙을 수 있고
0: 네.
1: 단절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지저분하고 지우고 싶은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 와, 그 비유가 너무

0: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찢는 거, 찢는 거. 찢다 보면은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찢고 보니까
1: 아,
0: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도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내 마음대로 안 되죠.
0: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뭐 깔끔하지 않음은 뭐 둘째 치고서라도. 여지영님, 아, 미미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선, 생각 너무 좋네요.
1: 네,
0: 라고
1: 제
0: 하셨습니다.
1: 생각이라기보단
0: 아,
1: 클레르
0: 네.
1: 마랭 선생님의
0: 네, 클레르 마랭의
1: 생각입니다.
0: 생각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최승명님이 미미님 월드컵 컨셉인가요?
1: 알아주시다니.
0: 와.
1: 요번 월드컵이 열기가 좀 덜한데
0: 네.
1: 내일 한국의 첫 번째 경기가
0: 맞아요.
1: 벌어집니다.
0: 맞아요.
1: 오늘 저의 착장이 이제 약간 축구
0: 네.
1: 유니폼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0: 일부러 지금 하루 전부터 입고서.
1: 아무도 모르는 것
0: 아,
1: 같아서 혼자 좀
0: 네.
1: 흥을 내보려고. 최승용님 너무 감사합니다.
0: 어, 지금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제 혼자서 흥을 내보겠다고 한. 자, 이용석님. 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매번 전학을 다녀서 개교 기념일을 4학년이 되어서야 알았는데, 4학년 때 집에 가서, 엄마 내일 학교 오지 말래. 개교 기념일이라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 부럽네요,
1: 또
0: 미미님.
1: 전학을 많이 다니신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군요.
0: 네. 아, 그리고 매번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을 피해서 전학을 다니신 거잖아요. 학교 쉴수 있는 하루를.
1: 맞아요. 좋은데 진짜 생각해 볼수록 왜 그렇게 그런 단절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나 그러면 가서 내
0: 네.
1: 소개할 때 존댓말을 쓸까? 평어를 할까?
0: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지? 저는 전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1: 그러세요.
0: 지금 그렇게
1: 지금 너무
0: 이게
1: 부러워졌어.
0: 두손 모아서 이렇게 감탄을 들을 정도인지 몰랐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학생으로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엄마가 막 연습시켰던 기억은 나요. 야무지게 잘 착한 인상을 보이면서 해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멘트는 기억 안 나지. 아무튼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죠. 나 너희를 해치지 않아.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었던 거겠죠.
1: 좀 다른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0: 아,
1: 해봅니다.
0: 그 당시 나로서 꿈꿀 수 있는 최대치의 이제 이동이라 함은 전학인
1: 그렇죠. 예,
0: 거니까.
1: 막뭐 이민 이런 건 생각할 수가
0: 그렇죠, 그렇죠.
1: 없으니까 전학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0: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메신저가 있기도 않고, 뭐 폰도 스마트폰도 없고 했기 때문에 전학이면 진짜 많은 걸 많이
1: 그러니까 생각해
0: 바꾸는
1: 보면
0: 거거든요.
1: 그때는 단절이 익숙했습니다.
0: 아, 지금에 비하면?
1: 전화가 안 돼도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약속을
0: 그렇죠.
1: 했으면.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냥 단절이라는 걸 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0: 네.
1: 네, 뭐 숫자일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든지.
0: 맞아요. 아, 시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풍경도 바뀌었는데, 자, 전학생을 꿈꾸던 미미님이 골라오신 오늘의 음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 음악 세 곡을 어떤 만남과 헤어짐과 재회의 흐름으로 골라봤거든요.
0: 네.
1: 첫
0: 아,
1: 번째
0: 많은 걸
1: 곡은
0: 준비하셨어요. 지금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1: 그 릴라 마일즈와 토일이 함께 부른 분리불안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사람인 출판사에서 펴낸 클레르 마랭의 단절,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들입니다. 단절, 단절들. 류제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지금 화면에 뜬, 보라 화면에 뜬그 미미님, 그 바이크 타는, 바닷가에서 바이크 타는 그 여름 버전 보셨죠?
1: 아, 남해로 떠나고 싶습니다.
0: 아, 보고 계속 지금 떠나고 싶으시다고.
1: 네, 그 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남해의 여러 섬들 여길 따라갈 때그 연륙교들이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 풍경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0: 와, 저는 그, 뭐, 어디로 가든 그 여행 혹은 조금 먼 소풍? 긴 소풍? 이런 것들도 그 또한 제가 약간 단절
1: 그렇죠.
0: 욕구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굉장히 능동적 단절이라고 봐야죠.
0: 그렇죠. 완전히 내 몸을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여행 또한 단절이구나. 아, 최은희님. 저도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로망, 단절되고 싶었던 10대 시절을 지금 돌아보셨습니다.
1: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단절에 대한 느낌이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545님도 단절하니까 와닿습니다. 저는 긍정적 단절을 위해 지금까지 폴더폰입니다.
0: 오,
1: 와, 야,
0: 멋있어요.
1: 이거 쉽지 않은데? 마치 아직 AI를 쓰지 않는 저와 비슷한.
0: 그러니까요. 이 긍정적 단절을 위해서 이 지금 1545 쓰신 카페인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1: 요즘 아마 뭐 전철 같은 데서 폴더폰을 꺼내서 이렇게 전화 받으신다면 다들 의아하게 쳐다볼 것 같기도 해요.
0: 신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0: 디자인. 요즘 워낙 다양한 게 많으니까. 자, 0829 쓰신 카페인님. 단절. 새로운 단계나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던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책이 궁금해지네요.
1: 맞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단절들 중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숙한, 그리고 하시기 쉬울 이야기를 하나 꼽아봤어요. 바로 연인과의 결별이죠.
0: 연인과의 결별.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단절을 원한다.
1: 그렇죠.
0: 그럼 얼마나 선 찢는 거죠.
1: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연인과의 이제 만남과 이별을 떠올려 봤는데,
0: 아, 연애담이 나오나요, 이제 미미님의?
1: 저는 그때가 첫 연애였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0: 그러면, 그럼, 뭐, 미래를
1: 아,
0: 상상하지
1: 그렇다고
0: 않았어요?
1: 뭘, 뭐 결혼을 꿈꾸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어떤 사건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방적 통보를 받고,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거의
0: 그렇죠.
1: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길바닥에 누워서

0: 길바닥에 왜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 놀라게. 왜 길바닥에
1: 아주
0: 놓냐고요.
1: 펑펑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0: 아,
1: 나네요.
0: 진짜요.
1: 네.
0: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남의 일 같죠?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그런 일이 있었나
0: 아,
1: 싶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단절을 경험하고 나면,
0: 네.
1: 이후에는 어떤 삐걱거림이 있을 때,
0: 무섭죠.
1: 무섭기도 하고, 단절을 그려보게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건 끝이 있을 수 있다.
0: 근데 저는 연애는 시작할 때부터 단절이 올수 있다는 것을,
1: 선행학습을
0: 아,
1: 하셨군요.
0: 선행학습을. 아니, 그렇죠. 우리가 책이나 뭐 영화 보면 이별이 있잖아요.
1: 내일이 아닌 줄 알았죠.
0: 난 괜찮을 줄 알았어, 그거. 네,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은, 이제
1: 네.
0: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페이님들 어떠세요? 한번 그 이별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지.
1: 고 이제 이별의 단절에 대해서 작가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일지 모른다.
0: 더 슬퍼요? 더 슬퍼.
1: 그쵸?
0: 아니, 그게, 그 묘하게 지금, 나를 원인에서 빼주는 것 같으나? 이 또한 약간
1: 이렇게
0: 더
1: 생각해 보시면
0: 단절시키는 느낌인데?
1: 보통 시작될 때는
0: 네.
1: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시작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떤 사람이 아니어서.
0: 슬픕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좀 전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별로 넘어오니까, 아, 이 철학자의 이 문장들이 후벼파네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0: 네.
1: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0: 네.
1: 아, 난 너의 어디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아름다워. 너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즐거워.
0: 네.
1: 이런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될 때 나에게 부여했던 장점과 의미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헤어지면 그 장점과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0: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1: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나일까? 이걸 묻더라고요.
0: 아니, 그거까지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 떠났다고 지금 갑자기 그 이미지까지.
1: 그래서 작가도
0: 네.
1: 이별이 잔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 진짜 읽으면서도
0: 네.
1: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나 싶은데, 이별한 거예요.
0: 네.
1: 갑자기 나는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너그럽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당신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0: 그렇게
1: 나를 봐준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0: 그렇죠.
1: 거라고 착각했는데,
0: 그렇죠.
1: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된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0: 맞아요. 진짜 빛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1: 네.
0: 예, 드는 거죠.
1: 그래서 그런 이별을 겪게 되면
0: 네.
1: 자아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0: 정체성에
1: 생각해보게
0: 대해서
1: 된다는
0: 다시 또
1: 거죠.
0: 질문까지.
1: 맞아요.
0: 와, 이별이 그냥 단순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이 끝나고 그런 이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벌어지는 그 다음 나의 정체성 대혼란 이게 이렇게 적확한 언어로
1: 그 제가
0: 풀어지니까
1: 읽다가 뭐라 그럴까? 정말 우리가 그 이별의 어떤 장면들에서
0: 네,
1: 상대의 탓을 하고 상대를 욕할 수 있는 어떤 이별의 장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0: 아.
1: 그럼 일단 나로 돌아올 필요가 적어지잖아요.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게 되니까.
0: 맞아요. 제가 나빴어. 제가 잘못했어. 난 피해자야.
1: 그쵸.
0: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핀 조명이 다 꺼지고 지금, 내가
1: 그렇죠.
0: 무대에서 떠나지 않고
1: 말씀처럼 나를
0: 있는,
1: 비춰주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0: 또 누가 켜주겠죠? 다음 누군가가.
1: 아,
0: 그
1: 그럴까요?
0: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아, 이거 어떡하나. 지금 최은희님이, 와, 뼈 때려요.
1: 네. 6634님께서도 위미님처럼 길바닥은 아니지만 이별한 다음날 출근한 아침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아프다는 핑계 대고 휴게실 가서 철퍼덕 엎어져서 하루 종일 끙끙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진짜 몸으로 오죠, 이 정도 되면.
0: 그렇죠. 진짜 이별의 충격이라고 하는 거. 유용하님, 30년 전에 홍대 앞 카페에서, 이렇게 특정 곳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30년 전 홍대 앞 카페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

0: 했는데 이불킥 하고 싶은 기억이 됐습니다.
1: 와,
0: 지금은
1: 30년 전.
0: 이불킥이지만 그땐 정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1: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22년 전이네요.
0: 그 홍대 앞 카페는 아니셨죠?
1: 다행히 전.
0: 그쪽은 아니고?
1: 예, 그, 집에 왔을 즈음에.
0: 집앞
1: 집에
0: 골목에서.
1: 들어가지 못하고, 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뭔가 이렇게 진짜 아까 얘기하신 그 천이 뜯기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뜯겨 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원래 내 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거의 딸려간 것 같은
1: 아,
0: 느낌.
1: 그럴 수 있죠. 그렇듯이 이별의 이제 모습도 여러 개가 있는데,
0: 네.
1: 작가가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페이딩이라고 해서 달이 기우는 것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거. 그래서 막뭐 엄청 싸우고 막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서로가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결별에 가까이 갈수록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0: 네.
1: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별임을 직감하는 거죠.
0: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
1: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제 개인의 연애사를 털어놓겠는데 어떤 한 번은
0: 어떤 한 번? 갑자기, 네, 서수가 이제 어떤 한 번으로
1: 그 이제
0: 됐어요?
1: 뭐 서로 마지막 만남을 하는 날에 서로가 알았죠.
0: 오늘 마지막이다.
1: 오늘은 그 얘기 서로 하는 날이다.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요즘 그리고
0: 그게
1: 요
0: 끝이에요? 더 들을 자신 있었는데. 네.
1: 여러 또 사례가 있어서
0: 네.
1: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손가락질하는 헤어짐의 방식, 고스팅.
0: 고스팅.
1: 네, 상대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행위.
0: 뭐 요즘이 아니라 이건 예전부터도 그쵸. 이거 너무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마냥
0: 네.
1: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왜 가면 간다 말을 못 하죠? 왜 끝나면 끝난다 말을 못 하냐고요. 욕먹을까 봐?
1: 그쵸.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0: 이거는 얘기해줘야죠.
1: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셨네요.
0: 지금 미미님 연애사에서. 근데 이런 지금 고스팅 이별 방식을 경험한 분들도 많으실걸요? 네.
1: 근데 고스팅이든 페이딩이든 이 저자가 이 결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헤어짐은 늘어지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어떤 촉발된 사건이나 다툼으로 결정될 수는 있지만
0: 네.
1: 거기 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늘
0: 네.
1: 맴돌기, 의심,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났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딱 그냥 끝이라면 좋겠지만
0: 네.
1: 그런 가지치기에도 불구하고 파편들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0: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쓸것 같아요. 왜 우리가 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진짜. 이 용성님, 이별 통보 받은 것보다 이별 통보 했을 때가 더 아팠어요. 더 오래, 더 깊게.
1: 그럴
0: 말을 먼저
1: 수도
0: 꺼내야 되는
1: 있겠군요.
0: 상황. 그쵸. 이 또한 진짜 계속 같이 갈순 없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또 아프게 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와 미래는 아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분리불안을 지나서 이별에 왔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들어왔습니다.
0: 너무 좋아하던 노랜데. 네,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7179 쓰신 카페인님 원미연의 이별여행 들으시고 정말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이 곡 이후로 이별여행이 유행했었죠. 제목처럼
1: 맞아요.
0: 그럴 정도 자, 이별 얘기에 지금 사연들이 올라오는 거 문자 반지를 보는데 특정 지명 같은 게 많아요.
1: 다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네. 거죠.
0: 단절된 순간.
1: 그렇죠.
0: 그 지명을 정확히.
1: 5624님께서도 이별이 단절이라니 슬프네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대와는 단절이지만 같이 했던 시간과 추억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떠오르더라고요.
0: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떠오르는.
1: 근데 이게 추억들. 이런 거죠. 이건 내 생각 속에서만 있을 때 괜찮죠. 만약 또 다시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면,
0: 네.
1: 그게 추억이 여전히 즐거운 것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단절과 이제 정서의 단절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0: 그죠. 속도도 다르고.
1: 네.
0: 0675 쓰시는 카페님, 연애 이야기 숨죽이며 듣고 있어요. 역시 북카페 늘 고마워요. 숨죽이면서 들으신다고 지금. 아, 다 내 맘, 니 맘 다 이런 거예요, 지금.
1: 네. 김미성님께서는 사람과의 이별도 힘들지만 우리 강아지. 제리와 이별한 지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순간 울컥하네요. 해주셨어요.
0: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마음이 변해서 지금 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정말 예상.

0: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1: 맞아요.
0: 기대하거나 바라는 일은 아니니까요.
1: 그렇죠. 어찌 해야 될지
0: 네.
1: 모르겠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0: 어떤 단절에든 단절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1: 네.
0: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거나 시도해보게 되거나 이런 여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1: 네.
0: 저자가 중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1: 네.
0: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의외의 그 변화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도 된다. 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딱 얘기가 이런 게 떠올랐는데,
1: 네.
0: 오른손을 다쳐서 예를 들어 깁스를 했다. 그러면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좀 신선한 일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쵸.
0: 제가
1: 전혀 몰랐던 경험들일
0: 그쵸.
1: 테니까.
0: 제가 이게 또 이제 어릴 때 저는 단한 번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1: 해본 적이
0: 그래서
1: 없다고요?
0: 아이들이 가끔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오면 저건 어떤
1: 또
0: 느낌일까?
1: 부러웠어요? 네.
0: 저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1: 네.
0: 부럽다기보다 궁금하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저자가 또 이어서 합니다.
1: 하긴,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일부러 편한 방식을 바꾸게 되진 않을 테니까.
0: 그렇죠. 내 의도에서 그런 걸 가는 일은 너무 힘들죠.
1: 네.
0: 근데 강제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거기에 적응해서 즐거움과 재미도 찾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첫 번째 단절, 그
1: 네.
0: 탄생의 얘기도 하는데 이게 관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여기서 생겨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와 조부모라는 관계의 존재가 생겨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에게는 외동이 아닌 상황으로 단절이 벌어집니다. 또 연결도 되죠.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보게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런 와중에 어쨌든 부모가 가장 직결되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부모에게는 이런 이제 이중의 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1: 이중의 단절이라고요?
0: 네, 첫째는 탄생이 일단 단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이거 굉장히 T인 분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1: 잠깐 티라고요.
0: 두 번째
1: 네.
0: 단절을 다가올 이별이라는 단절.
1: 아.
0: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1: 네.
0: 탄생의 단절이잖아요. 그때 이미 이 아이는 언젠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질 거잖아요.
1: 진짜 너무 엄청 멀리까지.
0: 그 단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1: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0: 네.
1: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0: 다행히 이 단절은, 이 분리는 점진적인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1: 아,
0: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1: 네.
0: 준비를 하느냐? 그 아이가 취약한 존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그 단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1: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 육아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접근을 하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들도.
0: 그렇죠. 단절이라는 말도 좀 어둡고 무겁고 차가워 보이지만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내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거,
1: 네.
0: 아이가 혼자서도 살아갈 능력을 키워주는 거,
1: 그쵸.
0: 이게 단절인 거잖아요.
1: 그리고 이게 뭐 아이 그 기질마다 또 집집마다 상황마다 이게 또 속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진짜 아이의 분리 독립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속도가 다를 테고, 여러 형태의 이별에 대해서.
0: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절이든,
1: 네.
0: 저는 이 책의 1장 제목이 재밌었거든요. 자신과 타자에게 늘 충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이라는 게
1: 네.
0: 뭐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1: 그쵸.
0: 그게 아니라는 걸 책의 1장부터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바꿔 말하면 단절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상수로 존재하는.
1: 상수다.
0: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그 단절을 마주했을 때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다음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1: 네.
0: 이것을 내 삶의 하나의 과정이자 순간이자 장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진짜 이런 책을 그 아까 프랑스 고등학생들 얘기도 했었지만 10대 때 읽으면 굉장히 이게 뭐 일시적으로 또 잊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것 같아요. 삶을
0: 그렇죠.
1: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0: 그런 10대들에게 훅할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모든 단절에는 자신을 찾고 싶은 희망과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함께 있다. 아, 정말 10대 같은 장면 아닌가요?
1: 모험이네요. 이
0: 그쵸,
1: 모든
0: 그쵸.
1: 단절은 모험이네요.
0: 네, 그리고 자신과의 단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1: 자신과의 단절.
0: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누군가가 되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정해놨어요. 그럼 거기서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난 실패한 사람이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되죠. 나를 더
1: 그렇죠.
0: 채근하게 되죠.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안 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1: 이거 정말 삶에 좋은 지침이 될수 있는
0: 예, 네,
1: 얘기들.
0: 그러니까 자신과의 단절이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늘려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멋진 말입니다. 이 서명희님, 이별과 이직이 늘어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점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듯하네요.
0: 아, 그러시군요.
1: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명희님 탓이 전혀 아닌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단절하면서 여기 이직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가 다음 달이면 만 20년이 되거든요. 한 달도 안 쉬고 지금
1: 고생하셨습니다.
0: 239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1: 그 매번
0: 예.
1: 어떻게 세시는 거예요?
0: 근데 제 일의 직장 생활에서 먼저 단절한 사람, 즉 퇴사를 나보다 먼저 한 사람 중에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확인된 결과입니다.
1: 아,
0: 오랜
1: 그래요?
0: 경험을 통해서.
1: 안 즐겁고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0: 네,
1: 아직은.
0: 맞아요.
1: 이거, 명희님, 지금 이 얘기 들으셨죠?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엔 이별 여행 다음 만남입니다. 어반자카파의 재회.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클레르 마랭의 단절들입니다. 아, 지금 재회 띄워주셨는데
1: 네.
0: 하승성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1: 이별, 단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 노래 제목도 재외로 들렸어요.
0: 재회인데 재회로 재회까지 지금 넘어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주현장님은 의존이 인간 본질이라고 보는데 단절이 본질일까요? 단절이 다른 연결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슬픈 일이죠.
1: 사람과의 관계에선 당연히 의존이라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저자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자는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요.
0: 분산.
1: 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것에, 즉, 단절하지 않고
0: 네.
1: 늘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 정해진 답,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기가 쉽고, 거기서 벗어나서 분산할 수 있으면,
0: 네.
1: 즉,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나도 다른
0: 그쵸.
1: 사람이 될수 있고,
0: 그쵸.
1: 여기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0: 아니, 이 클레르 마랭, 이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궁금증이.
1: 저는 그리고 이분의 얘기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인데,
0: 네.
1: 그래서 떠올리면서 읽어봤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
0: 네.
1: 예를 들면,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알츠하이머 같은 것.
0: 아, 그쵸.
1: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관계 맺고 존재하던 방식이 달라졌을 때,
0: 네.
1: 그걸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 그걸 내가 직감적으로 몸으로 알잖아요.
0: 그쵸.
1: 보게 되고.
0: 네.
1: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자가 머릿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0: 아, 머릿속에 죽음.
1: 네. 아직 오지 않았는데,
0: 네.
1: 내가 그걸 떠올려 보게 된다라는 거죠.
0: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모든 단절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슬픈데요. 머릿속의 죽음이라는 게.
1: 네, 저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남을 것 같고,
0: 네.
1: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머릿속에 지속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0: 머릿속의 지속.
1: 예,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있죠.
0: 네.
1: 야, 너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이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대해야, 만나지 않았던 긴 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이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머릿속의 지속도 좋은데요. 그리고 그게 막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처럼
1: 맞아요.
0: 느껴지는 거. 머릿속의 지속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정말 단절과 분리 오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전혀 다른 각도로.
1: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나누고
0: 네.
1: 싶은데, 이 책의 역자가 본인의 경험과 이해를 뒤쪽에 후기로 담아뒀는데,
0: 네.
1: 그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분리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0: 누세요? 무슨 얘기예요? 네. 또 솔깃한데?
1: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단절과 분리는
0: 네.
1: 우리 존재의 상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인지해야지
0: 네.
1: 자꾸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겐 사실 빨간 신호등이 켜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0: 아,
1: 네.
0: 그렇죠. 이게
1: 그래서 분리만이 답이다.
0: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류제화 번역가의 의견도, 이것도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정말.
1: 그리고 이 단절이라는 말을 우리 아까 이별 얘기도 했지만
0: 네.
1: 대체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당하거나 겪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0: 네.
1: 예. 네.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0: 인정하라고.
1: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내가 특히 내 삶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0: 네.
1: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기치 않은 단절 너무 많고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럴 때 너무 과도한 당혹스러움과 불쾌함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단절이 언제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올수 있다.
0: 상수로 늘,
1: 네.
0: 그림자처럼 늘 있다. 내
1: 그럼요.
0: 곁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신수아님이 북카페를 들으면, 아까 머릿속에를 계속 이제 우리가 변주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잔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리랑은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이 라디오는 끝나도, 그러니까 북카페 프로그램은 끝나도, 그 다음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잔상으로 남아서
1: 그렇죠.
0: 들었던 얘기가,
1: 언뜻 그 장면이
0: 네.
1: 떠오를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제가 꿈꾸는 우리의 연결도 그것입니다.
0: 그렇군. 지금 이 카페인님들의 하승성님 단절도 분리수거하자 이거 같다고 지금 이렇게 명언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 네, 이 클레르 마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하아영님은 목요일 이 시간은 테라피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오수미님 미미테라피라고 하셨는데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1: 아닙니다. 제가 우리 카페인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일주일 중에 가장 흥이 나는 시간이에요. 예. 아마 제가 목요일에 이 방송을 하고
0: 네.
1: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너무
0: 거네요. 카페인
1: 감사하죠.
0: 분들이. 그쵸.
1: 네.
0: 예, 미미님이 지금 이런 정도로 확신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망고빙수. 에 못지않게 지금 망고빙수랑 북카페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한 이 이야기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 얘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1: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미미님 감사합니다. 아, 9908 쓰시는 카페인님도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단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멈춤은 아닌 듯해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적당한 분리 그리고 단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오늘 좀 누려봤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곡으로 오늘 끝곡 정했습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쉽게 돌아서는 사람, 매몰차게 모른 척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참 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다정함을 놓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거야말로 독하고 멋진 게 아닐까.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세상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럼 우리 한번 독해져 보시렵니까? 끝까지 아끼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찰리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6월 11일 목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독하다라는 말. 보통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국어 사전에도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의지나 마음이 크고 강하다라는 뜻. 그것도 독하다 그런데요. 손절한다 그러죠. 아 그냥 아유 됐다 하면서 모른 척하는 게 사실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독한 그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친절이라는 거 베풀고 나면 기분 참 좋잖아요. 내가 받아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누구보다 다정하고 친절한, 더군다나 목요일만 되면 훨씬 더 친절한 우리 바다님들. 오늘도 매우 반갑습니다. 권태율님. 안녕하세요. 저 공개방송에서 선생님께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 테이프 선물 드린 권태율입니다.

테이프예요.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캐릭터 테이프? 캐릭터 돼 있는 거 되게 많았었는데 테이프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뭘까요? 캐릭터 테이프? 다시 보내주세요. 이정은님, 생선님 오늘 자켓 너무 예뻐요. 이 자켓을 제가 여의도 살 때니까 2000 한 6년, 7년에 맞추고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이그 국회의사당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살 때인데 1층에 이런 양장점이라 그러나요? 요즘은 잘안 보이던데. 거기에서 이거 그 당시에 35만 원 주고 맞췄나? 그랬는데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입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입은 거죠. 맞춘 다음에 라라라 33333님 생선님 오늘 빠숑 마들 같으세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임효정님은 저는 오늘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 어른이 되면 자기 절제가 좀 생긴다 들었는데 그거 도대체 언제 돼요? 지금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생각이 계속 난다고. 아이스크림은 어른이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돼도 좋아요. 이거는 어른이 된다고 자기 절제, 자기 절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사람들만 없어요. 제 생각에는 힘든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마음껏 드세요. 그런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좀 줄이자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의 아름다운 패션을 보고 싶은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은 샵 1045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라는 거 다들 아시죠? 경청의 보석과 함께하는 보석 같은 코너, 해정승제 크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레드카펫의 주인공입니다. 화려한 드레스, 턱시도, 팡팡팡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막 기자들 쫙. 레드카펫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잖아요. 영화 배우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아주 우아한 포즈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리고 영화제 말고도 국빈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공항에 그 비행기 앞에 이렇게 레드카펫 쫙 깔리죠. 전용기 계단부터 길게 깔아서 맨땅을 밟지 않게 잘 대접한다, 예우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영화배우도 아니고 국빈도 아닌 레드카펫의 새 주인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 발로, 발 네 개로 카펫을 밟는다고 합니다. 누구냐?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가족이 없는 강아지예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 새로운 가족을 새로 찾는 행사에 레드카펫을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한다 그러네요. 항상 불쌍한 처지였던 그런 유기견들을 대접해보겠다라는 의도. 아, 근데 정말 빨간 카펫 뒤를 막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다니는 모습. 아무래도 유기견이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좀 경계도 할 텐데, 그쵸?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안쓰럽고 귀엽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정말 사람보다 더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리샌리의 Love Attack 듣고 왔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강아지 얘기. 가족을 찾는 강아지들이 레드카펫을 걷는 행사예요. 연예인분들 가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꼭 그쵸. 쇼츠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사진 찍을 자리를 서툴러서 잘못 잡아서 거기 기자분들 이렇게 또 안내하기도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긴장되는 낯선 자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강아지면 또 오죽하겠어요. 그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기도 하고 막 냄새 맡다가 어떤 영역 표시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주 귀여운 강아지 풍경들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의미의 레드 카펫, 빨간색 카펫을 깔아주는 거. 앞으로 행복해야 해, 꽃길만 걸어야 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선님도 레드 카펫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서인호님, 고맙습니다. 4866님, 강아지들한테 나비 넥타이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일 멋지게 맞아요. 김서연님, 생선님 옷 보러 보라왔다고 보이는 라디오 멋진 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1251님은 안녕하세요 경청하기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1251님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오프닝 할때 얘기했었던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 테이프, 조금 전에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저기에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편지 봉투에 끝이, 저 기억나요. 봉투 안에 넣어 있는 거. 그거 쓰기 아까워서 제가 좀 모셔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알아요. 이제 기억났어요. 바다님들이 걷는 길에도 빨간색, 그런 레드카펫 깔아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생선님의 마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노래 한곡 듣고 저 다시 오죠. 브루노 마스의 노래 Just the way you are.

금요일까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DJ 생선님이 바람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진 예측할 순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오행만의 이행시 들어갑니다. 이행시. 단 이행시인데 이어서 받아쓰기.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다정하게 독한 사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행시를 짓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랑 바다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정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 다 필요 없어! 이어서 정으로 시작하는 한 줄의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정!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여자친구의 노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듣고 왔습니다. 장래 울문 생선물, 다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행시, 제가 첫 행을 지었어요. 다! 다 필요 없어! 여기에 받아주시는 우리 바다님들의 두 번째 행, 진아, 슈퍼 스트롱, 다 필요 없어! 정승재 선생님이 최고야! 아, 저 선생님 아닌데. 아, 요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선물을 놓치셨습니다. 9711님, 다 필요 없어. 정승재 forever. 괜찮죠? 응, 뿌듯하네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정승재 선생님과 윤혜정 선생님만 계시면 돼. 최지아님도 윤혜정 선생님은 맞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 탈락입니다. 홍현주님은 이렇게, 다 필요 없어. 정말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무난한 글귀. 78359님, 다 필요 없어. 정복만 하면 된다. 라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었던. 다 필요 없어. 정말? 라라라 3333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군요. 1251님은 다 필요 없어. 정답은 항상 승재쌤이 알려주시니까. 아, 이거 괜찮은데요? 햄버거 드려야 되겠는데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김설미님, 다 필요 없어. 정답은 너야. 이거 괜찮다. 김설미님께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신은재님, 다 필요 없어. 정신만 차리면 돼. 이거 괜찮습니다. 시험 공부하다가 정신만 잘 차리시면 됩니다. 신은재님도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 꼭 들어오셔서요.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단호한 시간. 해정승재 크로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요. 경서 예지와 전건호가 부릅니다. 다정이 내 이름 부르면.

0: 다른 사람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보태주는 바다님들이 있습니다.
1: 바다님들 덕분에 기운 뿜뿜, 다정이 뚝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바다 전용 상담소, 오늘도 문을 엽니다.
0: 해정,

0: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가방. 너무 예뻐요.
1: 너무 예쁘죠?
0: 오늘 사신 게 아니라 오늘
1: 네, 오늘
0: 받으셨다면서요.
1: 학교로 이렇게 예쁜 가방이 왔습니다.
0: 예쁜 가방을 바다님들이 이렇게 손수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다면서요.
1: 네, 진짜 너무 오늘 학교에서 제가
0: 너무 예뻐요,
1: 기말고사 출제도
0: 정말.
1: 하고 막 너무
0: 힘들었었는데.
1: 근데 딱 선물이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0: 저는 아직 도착 안한거 보니까, 잠깐만요. 아직, 아니, 설마, DJ를 패싱하고, 그쵸? 목요 코너지기에게만 보내진
1: 불가한
0: 않았을까?
1: 공작.
0: 불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김지은 바다님이라고요?
1: 우리 지은, 네, 지은
0: 예,
1: 바다님.
0: 지은 바다님은, 제가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신다면, 이 방송국 EBS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보통 가방 이게 지금 2개 정도 되게 예쁘다.
1: 너무
0: 저도
1: 예쁘죠? 너무
0: 진짜
1: 예쁘죠?
0: 너무 예쁜데
1: 너무
0: 정말.
1: 예뻐요, 정말.
0: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어떻게 그 고리 같은 것도 팔아요? 공방 같은데
1: 이런
0: 파나?
1: 부자재를 팔 거예요. 근데
0: 너무 예쁘다. 진짜
1: 너무
0: 그거는
1: 감동받았어요.
0: 그러니까 값어치가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해결이 아니라 제가
1: 진짜
0: 지금
1: 받아도 되나 막 이런 걸. 너무 감사해요.
0: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선생님이
0: 진짜.
1: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부러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0: 아니 진짜 부럽지. 정말 너무 좋아요. 저거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0: 그러니까 저는 살수 없는 선물이 그렇게
1: 아,
0: 좋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값어치 있는 선물도 되게 좋았는데 정말 지금 저희 사무실 가보면요. 한쪽 면이 다 진열돼 있어요. 살수 없는 우리 그 친구들이 하나씩 제 얼굴 그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선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그 김지은 바다에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그 배송 사고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다시 제대로 이렇게 배송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저러나 너무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1: 2주는
0: 진짜.
1: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2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
0: 그쵸?
1: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0: 정말
1: 네.
0: 너무
1: 너무
0: 오랜만에.
1: 막 떨리고 그런데요.
0: 어떻게 지내셨어요? 6월 모의고사 때문에 우리가 사전 녹음을 저번 주에
1: 네,
0: 해가지고 한 주를
1: 맞아요.
0: 건너뛰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 기억나세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바다님이랑
1: 네.
0: 전화 통화하는데 중간에 엄마 얘기하면서
1: 울적거리고 너무
0: 울었잖아.
1: 귀여워요.
0: 너무 귀여워서 정말. 야, 3679님이 지난 화요일에 문자 주시는 게,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수능 160일 남았다고 맞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린다 그러는데 열심히 잘하면 지금 160일 동안 하면 진짜
1: 그럼요.
0: 되지.
1: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여름방학이 있어.
0: 맞아.
1: 여름방학에는 진짜 환골탈태하는 거죠.
0: 맞아요.
1: 할
0: 그럴
1: 수
0: 수
1: 있습니다.
0: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쭉쭉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서현 바다님의 사연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9번이나 반장을 해왔고, 지금은 전교 회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 언제나, 야! 우리 할수 있잖아! 힘내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게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진짜 제 모습인 줄 알았고요.
0: 서연이, 우리 서연 학생은 회복 탄력성 완전 만렙이잖아.
1: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이 모두 인정해준 전데요. 수능이라는 거대한 벽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고3의 진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최악의 상상을 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진짜 힘든 건 이런 모습을 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주위를 보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일 피곤하게 등교하는 친구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모든 고3이 저마다의 불안을 숨기고 억지로 괜찮은 척 버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 흔들리고 무서운 이런 저희를 다독일 방법이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꿀팁이나 따끔한 잔소리, 혹은 생선님의 특별한 음식 레시피.

0: 알려주세요.
1: 갑자기? 아니, 글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 우리 친구는. 반장으로 뽑힌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은 전교 회장까지 하고 있는 서현 학생. 그런데 이 사연에 제목이 있어요, 또.
0: 제목이요?
1: 제목이 화양연화.
0: 화양연화 영화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1: 맞아요. 정말. 정말 꽃처럼 찬란한 시절을 뜻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화양연화 같은 시절. 응? 그런 자기 스스로를 또 그렇게 가장 빛날 시기라고 또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쵸?
0: 10대의 마지막이잖아요.
1: 맞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꽃이었어요. 지금은 보석으로 변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꽃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보석.
0: 뭐 괜찮습니다.
1: 어땠어요, 선생님은? 진짜 고등학교 때 꽃이었어요?
0: 고3 때요? 고3
1: 막
0: 때.
1: 찬란하게 빛난 느낌이었어요? 뚱뚱했죠?
0: 고3 때 제일 살이 아니다 아니다. 고3 때 제일 홀쭉해졌다가
1: 진짜?
0: 제일 뚱뚱해졌죠.
1: 그때가
0: 그쵸?
1: 지금이랑 몇 킬로 차이 나요? 키는 똑같죠?
0: 키는 똑같죠.
1: 그런데 한 얼마 차이 안 나죠?
0: 근데 그때는 왜 어렸을 때 젖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실토실했던 것
1: 진짜?
0: 같아요.
1: 귀여웠었겠다. 그랬었구나. 꽃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찬란한 시절이라는 화양연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고, 와, 어떤 친구인지 정말 기대되잖아요. 와, 우리 서현바다님. 일단 뭐 저는 아직 선물이 도착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받아주실?
0: 그럴까요? 기분도
1: 네.
0: 좋은데?
1: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서연아?
1: 서현이 안녕? 전화 연결된지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서현이? 아, 지금.
0: 여보세요?
1: 다행이다, 서현아.
0: 연결됐다.
1: 서현아, 지금, 서현이 그 라디오,
0: 여보세요?
1: 서현이 라디오 소리가 지금 타고 들어오니까.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이제
1: 선생님,
0: 됐다.
1: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0: 라디오를 꺼봐.
1: 라디오를 꺼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살짝 전화를 끊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서현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선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전화 먼저 딱 끊고 우리가 다시 전화를 걸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서현이는 라디오 소리가 지금 들어와서 하울링이 생긴다 그러거든. 계속 소리가 이렇게 잡음이 생기니까 라디오는 끊고 수화기로만 통화하면 돼요.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할 테니까 전화 끊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현이 여보세요 이러는데
0: 너무 귀여워.
1: 사투리 소리가 너무 귀엽다 정말.
0: 저는
1: 여보세요.
0: 고3 때 대구 친구들 두 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는 걸 알았어요.
1: 너무 귀여워,
0: 정말.
1: 진짜. 그 특유의 그게 있다니까요,
0: 네,
1: 그죠?
0: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1: 맞아요. 서현 학생 다시 연결된 것 같은데, 서현이 안녕?
0: 여보세요? 서현아?
2: 근데 저만 소리가 안 들리나요? 계속 연결되는 소리만 들리는데.
1: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0: 우리는 들리는데.
1: 그렇구나.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지금 뭘로 전화하고 있어요, 서현이? 휴대전화예요? 안 들리나 보다. 그쵸?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가 살짝 저거 할것 같은데,
2: 아니,
1: 그러면,
2: 뭐지? 왜안 되지?
1: 그러면 일단 끊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 또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반장 많이 하셨어요?
0: 저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항상 했고요. 중학교
1: 진짜?
0: 때는 부반장 해봤고,
1: 중학교
0: 고등학교 때는
1: 때?
0: 한 번도 안 했어요.
1: 곧 일부러 안 하신 거지, 공부하려고. 아니면 인기가 갑자기 확 떨어졌나요?
0: 인기가 떨어졌었나? 잘 모르, 기억이 안 나죠,
1: 기억이
0: 이렇게.
1: 안 나요. 초등학교 때는 계속해서 보통 2학년 때부터 반장
0: 네,
1: 뽑잖아요.
0: 맞아요. 항상 반장이었고,
1: 똑소리 났었구나, 진짜. 똑순이. 별명은 뭐였어요?
0: 별명이요? 저는 별명이 깜자, 깜자.
1: 왜?
0: 어렸을 때 얼굴이 까맸어요.
1: 진짜?
0: 네. 왜냐면
1: 뭐 썼어요, 그러면?
0: 너무 밖에서 놀아서.
1: 저랑 비슷했어요? 그건 아니죠?

0: 미쳤나봐요. 그랬었구나. 놀기도 잘 놀고.
1: 진짜 해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그래서 깜자였어요?
1: 말뚝박기도
0: 말뚝박기
1: 하고,
0: 했어요?
1: 저 진짜 잘했어요.
0: 진짜?
1: 고무줄놀이도 하고.
0: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1: 어머, 네.
0: 말뚝박기, 말타기, 말타기, 뭐 이런 거
1: 네,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딱 지내셨구나. 중학교 때도 부반장까지 하고,
1: 네.
0: 고등학교 때는 안 하고요.
1: 고등학교 때한 번도 안 했어요.
0: 한 번도 안 하고, 그러셨구나. 우리 서연 친구랑 연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텐데, 그 전에 노래 한곡 듣고 곧바로 한번 연결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믹스가 부르는 노래예요. 해비 세레나데.

0: 우리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윤서현 친구가 사연,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아주 멋진 사연, 그런데 너무 힘들다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휴대폰 한번 연결을 해봤거든요. 통화가 되려는지. 여보세요? 아, 좋다. 이제 소리 들린다, 그죠?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1: 좀더 크게 말해볼까요?
0: 더 크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이
0: 소리가,
1: 정도면 될까요?
0: 예,
1: 잘
0: 좋아요.
1: 들려요.
0: 지금 잘 들리죠?
1: 예, 잘 들려요.
0: 예, 잘 들려요. 우리 서현 친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0: 아, 대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윤서현 친구. 그쵸? 전화 연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했을까?
1: 제가 사실 6월 모의고사 치고 국어 성적을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어서

0: 와서 윤회장 선생님 DM으로 보내드렸는데.
1: 정말 기억나요?
2: 그럼요. 아, 서현이구나.
0: 안녕하세요. 그래서
2: 제가 서현이한테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내는 네가 처음이다. 막 그랬거든요.
1: 아, 진짜? 아, 서현이가 시험을 되게 잘 봤나 봐요. 그치?
0: 아니에요.
1: 그런데.
0: 그런데 그냥 선생님 수업 듣고 성적이 엄청 올라서 원래
1: 와.
0: 진짜 거의 좀 못했거든요. 인간이라도 불리기도 좀 버거울 만큼 못했었는데 이제
1: 그랬구나.
0: 좀 네.
1: 그래서 성적 많이 올라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DM까지 보냈어요? 와, 아니 지금 잠깐 통화해봤는데도 말을 되게 잘하잖아, 지금.
2: 그 너무
1: 막
2: 귀여워요.
1: 똑똑함이 막 묻어나오는 것 같아. 야, 반장까지 하고 지금은 전교 회장이잖아요.
0: 아니에요. 네, 맞아요.
1: 아니 친구들한테 어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무슨 비결 같은 건 있어요?
0: 저는 근데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딱히 애들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그 친구의 기분을 뭔가 이렇게 잘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네, 좀 배려해주는 그런 걸 좋아했어서 어쩌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또 고맙게 또 좋아해줘서.
1: 와.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계속 반장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오, 반장, 계속.
0: 네.
1: 그렇구나. 그런데 고민이 있네, 우리 서현 친구가.
0: 맞아요.
1: 회복 탄력성 만렙이잖아 라고 항상 이렇게 밝게 친구들한테 응원만 해주던 우리, 서현 학생이 요즘은 고3이 되고 불안한 마음에 좀 힘든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0: 네, 조금 그래요.
1: 어떤 모습에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좀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0: 네,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있고, 좀 뭔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3 육모가 끝나고 나니까, 솔직히 다음이라는 게 솔직히 몇번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들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옆에 애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거의 피토할 정도로.
1: 피터할
2: 진짜?
1: 정도, 야, 되게 좋은 학교다,
2: 진짜?
1: 거기.
0: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좀네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현타도 좀 오고 이래가지고.
1: 야, 그래서 좀 반장이고 회장이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성적은 조금 더 좋아야 되는데,
0: 네.
1: 그쵸? 그런 불안함도 있고 좀 그런가 봐요, 그쵸?
0: 조금 그래요.
1: 아직까지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나 보다.
0: 마음에 들면 안 돼요. 안 들어요.
1: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남겨줬네. 진짜 힘든 건 이런 모습을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누구나 이렇게 원활하게 막 흘러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거든.
0: 네.
1: 힘들면 그냥 내가 힘든 모습이 있구나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좀 약해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진짜 그래.
0: 근데 뭔가 제가 딱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1: 고1 때?
0: 네, 그때도 반장이었는데, 1반부터 11반까지 저 빼고 모든 애들이, 거의 모든 애들이 그 소위 말하는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그런 반 있잖아요. 특별반?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반장인데 공부도 좀 그러고 못하고 하면은 하니까 혼자 생각하기에 애들이 나는 약간 공부도 좀 못해서 신뢰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서 한 3개월 동안 학교도 잘안 나가고 하루 종일 그냥 엄청
1: 되게 우울했었구나.
0: 네 그랬어서 한번 우울함에 빠지면 그게 진짜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1: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아니잖아, 그치?
0: 네, 지금 약간 체념 느낌?
1: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게 무조건 1등이 공부로서 1등이 반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회 나가보면 더 알겠지만 진짜로 성적에 의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2: 맞아요.
1: 분명히 우리 서현 친구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걸 알아봐 준걸 거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지. 난 쟤네들보다 반장인데도

0: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난다. 물론 성적이 좀더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막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 우리 서연이만 해.
1: 그런가요?
0: 아, 그럼. 얼마,
1: 감사합니다.
0: 화양연화라는 말은 어떻게 또 붙인 거예요?
1: 일단 제 원래 인생의 모토 같은 게 어차피 똑같은 나이는 돌아오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이제 20살이 되고 21살이 되고 계속 나이는 먹잖아요. 저는 그
0: 아니, 나이를 이제 먹을 거예요. 예. 그래서
1: 나이마다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2: 맞아.
0: 생각해요.
2: 너
0: 정말
2: 어쩜 그걸
0: 어떻게
2: 아니?
0: 알았니? 정말 그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어른 되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 얼마나 인생이 서글플까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30살의 행복이 있고 40살의 행복이 있고 50이 됐을 때 행복이 있고 나중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보면 많이 웃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게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어쩜 그런 통찰이 있었을까? 그걸 어떻게 봤을까? 우리 서현이는?
1: 일단 저희 엄마만 봐도 엄마도 분명히 10대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20대가 있었을 거고, 30대가 있었을 거고 하면은 뭐 10대 때는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게그 시절만의 예쁜 꽃이라면, 20대 때는 또 이거 엄마 얘기 좀 들어봐야 되긴 한데, 저를 낳았고 제 동생을 낳았고
0: 귀여워, 어떡해,
1: 그러니까
0: 정말.
1: 그것도 나름대로의 엄마는 네 엄마야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업적 이래야 되나
2: 뭐라 해야 되노?
0: 나 미치겠다, 우리 서연이.
2: 서연이 같은 딸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0: 그러니까, 똑 부러지는 딸 아니야.
2: 서연아, 네가 말한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이라거나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라거나 그런 것도 딱 그때 느낄 만한, 그때 느끼게 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 선생님도
1: 맞는 것
2: 그랬고,
1: 같아요.
2: 그리고 그거를 또 이겨낸다?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지나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 너 되게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서연 학생이 참 말을 잘해서 그런지 벌써 1부 끝나갈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렵게 전화 연결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뭐 부모님한테도 좋고 친구들한테도 좋고 스스로 다짐도 좋고요.
1: 하고 싶은 말이요? 혹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나요?
0: 좋아, 그럼.
1: 이렇게 또 직접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일단 유재석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처음에 올해 3모를 치고 나서 선생님께 이제 성적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뭐 이렇다 이렇다 DM을 되게 약간 주구장창 보냈었는데, 다 하나하나 답장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너무 귀찮으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되고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고요. 그리고
0: 참.
1: 또 이제 생선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뭐지? 왼팔 들어 오른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우울할 때마다 그거 들으면서 막 웃고 그러는데,
0: 아유.
1: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제 눈에도 보여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저희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0: 아유, 정말 어쩜 말도 이렇게 참 힘이 나게. 아니, 윤혜영 선생님이랑 나랑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정말, 진짜, 이런 직업을 하기 잘 됐다, 잘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선생님, 정말. 어떡하니, 그런데 진짜 1부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노래죠?
1: 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라는 노래 좋아해요.
0: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서연 친구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9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모의고사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하는 시간 가져요. 예, 들어가세요.
2: 서연아,
1: 감사합니다.
2: 고마워.
0: 그래,
2: 그래,
0: 안녕.
2: 너도.
0: 사랑해.
1: 저도요.
0: 아, 너무 좋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윤 윤혜정입니다.
1: 훨씬 좋은데? 와. 마음껏 즐기세요. 즐기세요. 얼마나 좋아. 행복하겠다. 정말 나 다시 태어나면 윤혜정으로 태어나려고.
2: 오늘 뭐 저의 날인 것 같은데요?
1: 정말 너무 좋겠다 진짜. 어떻게 살면 그렇게 돼요?
2: 그냥 네? 열심히 살면 돼요.
1: 열심히 살면 돼요. 마법의 가루를 샤랄랄라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은.
2: 감사합니다.
1: 효과음에 목요일의 코너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요. 응원이 필요한 바다님, 고민 상담이 필요한 바다님들 사연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전화 연결도 하고 있고요. 야, 가우디 가우스님이 이렇게 전화 연결하니까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져서 옛날 이문세 아저씨 방송 같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문세 아저씨 방송을. 와, 팽수리님은 저보다 생각하시는 게 더 훨씬 성숙한 것 같다고 윤서연 학생 얘기하나 봐요. 친구들에게 잘 될 거라

0: 하고 했던 것만큼 서현바다님 스스로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너무 잘 해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윤영 선생님이 1부 끝나고 2부 넘어갈 때그 DM 받은 거 보여줬어요. 서현 학생.
1: 네.
0: 영상 보여줬는데 독서실에서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시험지 딱 시험 잘 봤다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딱 봤는데 너무 밝고 이쁘고 너무
1: 네.
0: 좋네 정말.
1: 그쵸.
0: 그쵸? 아이고 정말 원리님. 근데 선생님은 진짜 그런 DM들이 오면 워낙 많이 올 텐데 그거 다 확인하세요?
1: 아니, 다못 봐요.
0: 다못 보죠?
1: 그래서, 그리고
0: 그러니까
1: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보면 답장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0: 계속
1: 답장도 할수
0: 그치
1: 없고.
0: 모든 학생한테 다
1: 예. 근데
0: 못해주고
1: 제가 서현이 것도 진짜 이제 우연히 이제 본 거고, 그것도 서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여러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이건 답해주자. 이렇게. 또 타이밍이 또 맞을 때는 또 이렇게 답해주고
0: 아,
1: 그러거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야, 원리님은 저는 고3 때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치열하게 공부했었던 순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노을 지는 하늘 아래서 소화시킨 겸 운동 잘 돌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수다 떨었던 그 시간이라고. 숨 막히는 고3 시간들이지만 조금은 이렇게 숨통 트일 수 있는 시간도 남겨보는 거 추천해요. 또 이렇게
1: 맞아요.
0: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또 힘들어. 그리고 또 학교가 되게 우수하네. 애들이 피 터지게 공부한다고.
1: 제가 오늘
0: 정말.
1: 5교시에 3학년 수업이었거든요.
0: 예, 혼냈죠.
1: 네.
0: 니네 정신 안 차려!
1: 아니,
0: 이러면서.
1: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0: 예,
1: 근데 애들이
0: 예.
1: 너무 해맑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말고사가 18일 남았는데, 고3이. 그래서
0: 고3이.
1: 일단은 차분하게 프렌즈를 다 나눠주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0: 갑자기 화가 확 올랐어.
1: 네, 그래서
0: 예.
1: 되게 진지하게 막 인생이 깊은 데까지 막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또는 정말
0: 진짜, 애들이,
1: 5교시에
0: 예.
1: 단한 명도 안 졸고
0: 아,
1: 면황전과 수업을
0: 진짜.
1: 그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애들이
1: 너무 예쁘고 착해요,
0: 착하다니까. 너무
1: 진짜.
0: 예뻤어요. 또,
1: 네.
0: 또 그렇게 애들 막 떠들어가지고 화났다가. 천상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계속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언제 정년이에요?
1: 62세인데
0: 네,
1: 아직
0: 아직
1: 멀었죠. 네.
0: 멀었네.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1: 저 명퇴할 거예요.
0: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파다님의 고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한 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우리 절대 모르는 사이야. 알았지?
0: 뭐? 아니 왜?
1: 아니 솔직히 됐고 친구들이랑 나 옆에 있는데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 알아도 나 모르는 사람이야.
0: 네, 저도 압니다. 동생이 좀 노는 애들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잘 꾸밀 줄 모르는 그냥 흔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족인 걸 모르니까 애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다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1: 야, 쟤 걔랑 사귀잖아. 진짜? 야, 걔 욕 되게 잘하던데?
0: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솔직히 문제아까지는 아닌데요. 친구들을 좀 가려서 사귀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시 예전에 착한 동생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1: 동생이 뭔가 사고를 크게 친 건 아닌 것 같고 좀 걱정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은 이야기 들려오니까 얼마나 또 걱정되겠어요. 누나 입장에. 누난지 누나겠죠? 지금 그런
0: 잘
1: 느낌이죠?
0: 모르겠어요. 예.
1: 그렇죠? 누난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는 성별을 밝히질 않아서. 근데 저한테는 누나가 있어서 초등학교 두 살 차이니까 같이 다녔었고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는 따로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또 여동생, 남동생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다녔어요?
0: 여동생은 두 학년 차이여서 중학교까지는 네.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로 달랐고 이제 막내 동생은 9살 차이여서
1: 아, 같이 안 다녔죠.
0: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제 동생이 중1 때 제가 그 학교 교생을 나갔죠.
1: 아, 진짜로?
0: 네. 그 반 담임은 아니었고요.
1: 진짜?
0: 네.
1: 와, 정말 와 대박이다. 9살 차이가 또 그렇게 되는구나.
0: 네.
1: 그런데 그 여동생 이랑 사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면 아는 척하고 그랬어요. 언니 이렇게?
0: 응, 그럼요.
1: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에 누나 남동생 사이라면 남자의 세계는요. 가족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 딱 이맘때쯤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0: 그럼요.
1: 있어서 엄마가 학교에 온다던가 아빠가 온다던가 누나가 나한테 온다던가 이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
0: 그래 그래 부끄럽게 남자애들, 생각한 게 아니라
1: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 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만약에 이게 누나와 남동생이라면 그 이유예요. 놀린다니까 애들이. 엄마 오면 아유 엄마 왔어요 이런다니까 진짜로 진짜 그래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에서는 그 가족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있어. 좀 애들이 그러니까 막 어른인 척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다니까.
0: 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네. 이게 막 뭐 이렇게 자매나 형제나 이렇게 있으면
1: 네.
0: 네가 누구 동생이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사실 안 말하고 싶을 것 같긴 해요.
1: 안 말하고 싶다니까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막 그 누나를 창피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 자매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0: 요즘에는 또 시크한 자매들은 서로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1: 있어요.
0: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너희들은 집에서 서로 대화를 안 하는구나.
1: 아 정말.
0: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 맞아, 달라요.
1: 다 달라.
0: 네.
1: 그런데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0: 동생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놀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약간. 즐거운 학생들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니까
0: 근데 저도
1: 예.
0: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제가 이제 나중에 EBS에서도 뵙고 뭐 이렇게 출제 들어가서도 뵙고 그랬거든요.
1: 예.
0: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1: 예.
0: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혜정아 나는 네가 우리 반일 때 노는 애인 줄 알았어. 그러셨거든요.
1: 진짜?
0: 네가 좀 어울려 다닌 친구들도 그렇고 좀 제가
1: 얼굴이 약간 그런 끼가 있어.
0: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1: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아니야.
0: 그런데 네. 그렇게 좀 그래 보이지만 아우 지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1: 진짜?
0: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너무 또 걱정만 할 건 아닐 수도
1: 없어요.
0: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마 친구들이 좀 노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뭐라 그럴까 학생 대부분은 자기의 타고남, 그 성격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랑도 놀고 혼자 있을 때는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그냥 정확하게 그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어울려서 하는 거가 아닌 이상 그냥 어울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그 타고난 모습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려있는 인간관계에서 나름대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판단력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약 물론 누나의 입장이나 형의 입장이나 이렇게 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게 불안함은 있지만 그냥 믿고 지켜봐주는 것도
0: 좀 기다려주는 거 맞아요.
1: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또 이 사연, 이 고민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텐데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 지금처럼 남겨주시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 샵1045,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문자입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야, expectations. 이게 기대값이라고 수학에서는 평균할 때 E라고 쓰거든요. 네. 가로 열고 X. 그러면 X의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이런 뜻인데 와, 앤마리와 민니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부른 노래네요. Expectations.

0: 앤마리, 민니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부른 Expectations 들었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익명을 요청한 바다님의 사연. 동생이랑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티를 내지 말라 그랬다. 또 두 번째는 동생이 좀 노는 친구들이랑 친한 것 같다라는 건데 우리 바다님들도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만나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다른 부류의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네. 그게 무조건 한쪽만 만나는 것보다는 또 나중에 경험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불안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호두님은 저는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으면 학교 갈 때 따로 갈 것 같다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
1: 따로 가죠.
0: 아, 맞아. 5743님은 제 친구도 이 문제로 고민했었대요. 친구네 오빠는 사실 친구보다 공부도 잘했고 그때도 지금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냥 멋만 좀 많이 냈을 뿐이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친구 그쪽이랑도 놀다가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모범생이랑도 친한데 그 맨 뒤에 앉는 애들 있잖아. 걔네랑 친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
1: 그리고 노는 애들도 착해요.
0: 맞아. 나쁜 네, 애들 아니야. 맞아. 착해요. 맞아. 순수해. 네. 맞아. 그리고 또 저도 아는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이랑 있어서 불안하실 건데 그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줘. 야, 너 공부해야 되지 않아?
1: 맞아요, 맞아요.
0: 준다니까? 야, 너 이번 시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래. 그러니까 너무 생각한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그쵸? 맞다. 진짜 선생님 하신 말씀이 맞네. 걔네도 착해요.
1: 네.
0: 맞다, 맞다.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시간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 바다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2312 쓰시는 하윤바다님의 고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과학에 자신이 없어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대학 가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후회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3학년 선택 과목

0: 과목을 정하는데 권장 과목에 미적분 2가 있더라. 2학년 때 미적분 예습할 때도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또안 듣고 후회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담임선생님께서는 2등급 초반인 저한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1: 네.
0: 지금 미적분 2는 수능에 안 들어가는 건 확실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1: 네.
0: 이게 어떤 얘기예요?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1: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생명만 선택하고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선택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야지 1등급 파이가 커지니까,
0: 맞아, 그건 맞아.
1: 두려우니까. 그런데 대학에서는 그 등급의 숫자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권장 이수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0: 진짜.
1: 우리 학과에 와서 이 전공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학에서 이미 발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좋고,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선택자가 적은 과목일지라도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걸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0: 진짜 그렇게 정성평가를 해요?
1: 네.
0: 감안을 해준다라는
1: 네.
0: 얘기네.
1: 그래서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쉬운 걸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걸 선택해라. 그걸 선택해서 내가 등급이 쉽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을 내가 그걸 선택해서 등급이 좋은 것보다 오히려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등급 자체는 낮더라도 그걸 훨씬 더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을 하셨다는 건, 가능성도 있고, 또 필요하니까, 또 지금 화학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해보고, 지금 저희 학교 아이들도 선택한 과목을 이제 변경도 할수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상담을 깊이 해보고, 좀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0: 간호학과 쪽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학별로 확정이 100% 된건 아닐 것 같은데, 미적분이랑 기하를 수능에서 빼면서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때 발표를 했었냐면, 워낙 그 우리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쪽에서 권장 과목 쪽으로 수강을 유도할 수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아무래도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1: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0: 선생님은 추천을 하시는
1: 예,
0: 거네요.
1: 해야 돼요.
0: 해야
1: 예.
0: 된다.
1: 수능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 학과 전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면, 그리고 대학에서 권장 이수 과목으로 지금 발표를 해놓은 과목이라면 해야 돼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저도 지금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미적분 2랑 기하를 수능이 안 나오는데 강의를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되게 우리 팀끼리
1: 아,
0: 회의를 했었는데 찍어야 될 가능성이 높네.
1: 그럴 수 있네요. 내신으로.
0: 그러네요.
1: 내신으로.
0: 그렇구나. 내신에는 꽤 선택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강일 고등학교 연구부장 윤혜정 선생님, 이 경청에서는 주얼리를 맡고 계시는 주얼리 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래 한곡 듣고요. 실시간 고민도 같이 한번 나눠보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NCT 드림의 노래, 지금처럼만 듣고 오겠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NCT 드림의 노래, 지금처럼만 듣고 왔습니다. 최연우 바다님의 실시간 사연.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23일에 선생님들과 상담했던 최연우예요. 그날 생선님께서는 6월 모의평가 미적분에서 좋은 성과를 못 거두면 확률과 통계로 가자고 했는데, 3점짜리 3개 맞췄어. 야, 3점짜리 3개 맞췄으면 두개 틀린 거잖아, 그러면. 3점짜리도 두개 틀린 거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에 더한번 사연을 주라고 하셨던 걸 기억해서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보낸다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미적분에서 3점짜리를 3개 틀렸으면, 오, 우울하다. 3개를 맞췄다 그랬지. 그러면 2개를 틀린 거잖아. 그렇게 되면 2점짜리까지 합치면 뭐 하나 더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3점짜리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바꾸는 게 나을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 미적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면, 내가 지금 미적분을 3점짜리라도 다 맞추고, 그러면 공부 좀 어느 정도 한 거니까, 4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도 미적분이 28번이랑 30번이랑 많이 어려웠거든요. 29번은 좀 할만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맞출 수 있는 게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여서, 그럼 3점짜리 다 맞추는 걸로,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번더 가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3점짜리도 2개 정도나 3개 정도를 지금 틀렸다는 얘기니까, 내 생각에는 미적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대로 가더라도, 그게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러면, 확률과 통계에서 3점짜리 다 맞추는 거 내가 지금 저거 찍고 있잖아요. 그거는 스포가 돼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암튼 확률과 통계는 한 달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그래도 3점짜리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점짜리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생각을 좀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연우 친구에게 하고 싶어요. 미적분

0: 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저거는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메디컬을 노리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노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미적분에 이렇게, 그것도 3점짜리도 틀릴 정도면 거의 개념 공부도 안 끝난 상태인데, 시작밖에 못한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생각이었고, 1251님은 선택적 함구증, 그래서 말을 잘안 나왔었던 기억나시죠, 선생님?
1: 그럼요.
0: 생선님, 윤혜정 선생님, 저 2주 전에 고민 보냈었는데 기억하세요? 어제 처음으로 남자애랑 짧은 대화도, 어머!
1: 잘했어.
0: 잘했다! 오늘은 담임선생님과 웃으면서 대화했대.
1: 너무
0: 정말 잘했어!
1: 잘했어요.
0: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는 거라니까! 그런 연습하는 거야.
1: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어.
0: 너무 잘했죠. 그쵸? 그렇게 앞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 1, 2, 5, 1. 우리 친구 사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난 상황에서 선생님,
1: 네.
0: 언어는 막 엄매랑, 국어는 엄매랑 화자기랑 바꾸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1: 있죠.
0: 아, 그것도 가능한
1: 있는데, 예,
0: 거예요?
1: 그럼요.
0: 그것도
1: 충분히
0: 가능한 거구나.
1: 가능하고, 네.
0: 그런 거구나. 고민한 거라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군요.
1: 네.
0: 그렇구나. 아무튼 해정승제 크로스. 또 우리 주얼리는 없어지면 안 그래도 까만 얼굴 조명이 없어져서 더 까매질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마칠 시간이 또
1: 네, 또
0: 됐습니다.
1: 가야죠.
0: 그러니까 바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부터 수업 있으시죠?
1: 내일 1교시부터 있고, 내일은 수능 완성 촬영도 있어요.
0: 그 수업 준비는 다 하셨어요? 수능 완성은?
1: 집에 가서 이어서 해야죠. 하다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아까 윤혜정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5교시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요? 야! 정말 막 이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뭐 그런 건데 니네들은 노력이 10점 만점에 2도 안 하는 것들아 막 이러면서 막
1: 아, 제가
0: 그랬어요.
1: 언제 그런.
0: 뭐 그랬다면서요. 막 그랬다 그랬어요.
1: 그쵸.
0: 그쵸
1: 진짜
0: 그쵸.
1: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0: 막 맞아
1: 네.
0: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는 40대인데도 잠안 자고 수업 준비한다. 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서운데요. 우리 딱이 스튜디오에서만 주얼리윤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혜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민 사연 보낼 곳, 전화 연결 신청할 곳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리 경청 홈페이지에 있는 해정승제 크로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별그램 DM, 반 DM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는 바다님은요, 비밀글을 사용해서 사연 남기고 전화번호 같이 꼭 남겨주세요.
0: 고맙습니다. 바다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윤혜정 선생님과는 여기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1: 여러분,
0: 가세요.
1: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이무진의 뱁새, 김세정의 노래 터널.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내가 버텨. 스튜님의 사연.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도대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거 지켜보다가 저도 늦게 자는데요. 뭘 보냐면요. 아우, 내가 진짜 내가 생선님이 하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강의를

0: 웃으면서 봐요. 생선님 아니면 안 보겠대요. 어떡해요?
1: 아니, 걱정도... 무슨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웃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 따님은, 초등학교 6학년 이 학생은. 오, 대단한데요, 정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전에 50일 수학부터 차근차근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니까 웃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최건우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최건우인데요. 예전에는 뛰어놀던 추억이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요즘은 공부밖에 못해요. 사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용기 내고 보냅니다. 용기 냈다는데. 그래서 저는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놀았는데 요즘은 못 놀아서 아쉽죠? 다음번에는 용기까지 내지 말고 편하게 우리 건우 친구의 일상에 대해서 남겨주셔도 돼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쉴 땐 또 쉬어도 돼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시간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민님의 사연입니다. 5학년 때 별명이 미나리였거든요. 제 이름 때문에요. 제가 민씨거든요. 중학교 되면서 이제 그 별명으로 안 불리겠다 했는데 몇 달 전에 학교 급식에 미나리 숙주무침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애들이 또 미나리라고 부릅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중학생이 돼서도 별명은 그대로일까요? 얘들아 발전 좀 하자. 발전! 그러니까 그 이름이랑 생김새 가지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별명 붙이는 거 이거 참 정말 1차원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데 진짜로요. 확실한 건 뭐냐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나리로 불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미나리로 불러주지 않네 라는 생각. 현재를 씩 웃으면서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50/50의 노래 Starry Night, 세븐틴의 돌고 돌아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6월 11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너구리님이 생선님 EBS 확통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라디오 하시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자주 공부하다가 들러주세요. 윤연우님은 생선님 저 내일 체험학습 간다요. 애들이랑 챌린지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어요. 너무 설레요. 얼마나 설렐까 정말. 즐겁게 보내다 와요.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최종은님. 저는 퇴근하고 공부하는 30대 직장인인데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는 윤혜정 선생님 보고 힘내서 공부 좀 더 하고 자야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윤혜정 선생님이었네요. 종은님도 즐거운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요. 제이레빗의 노래예요. 웃으며 넘길래. 노래 되게 좋거든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 되뇌어 보면서 노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 잘 자요.

가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핀란드 사회민주당이요, 최근 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라. AI 뒤에서 일하는 인간 데이터 노동자를 뜻한답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분류하고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과를 평가하며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을 하고 있죠.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이 수백만 명이 넘는 데이터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 그들의 권익은 이 AI 산업 관련 논의에서 지워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AI에 가려진 이 노동자들은 21세기 탄광 노동자와 같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본선 6위 올라간 곡이죠. 바이올리니스트 린다 람페니우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피트 파르코넨 네, 연주와 노래로 라이킨 하이틴 화염 방사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비유가 딱이네요. 광산에서 뭐 희토류가 됐던 필수 광물이 됐던 일단 원석을 잘 분별하고 추려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산업군이잖아요. 신생 산업군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이런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걸. 근데 스멀스멀 이 산업군 여기에 그 노동자들이 착취 사례가 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관련 다큐도 온라인상에서 그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악랄한 고용 해고 구조로 이런 노동자들 개인이 피해를 보고 PTSD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세대 그 가공하는 그 인력들이 또 있었다면 이젠 2세대 그 데이터의 수준이 이젠 전문 인력, 그러니까 미주 본토 같은 경우는 뭐 각 분야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이런 고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가 쓱 봤는데,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건별로 실행해야 되는데,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제한 시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 감봉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싫으면 관둬요. 요런, 거칠게 좀 정리하자면 그런 노동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을 하든 보호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할 자유 등등.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0912님께서 하청업체가 AI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받는 돈은 더 적어지는 악순환 계속된다고 하네요. 뭐, 많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인력이 좀 늘어날수록 단가는 줄어든다. 이 간단한 논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가능합니다. 음악 두 곡. 듣고죠. 콜롬비아의 까롤지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아티스트죠. 스페인계 마누 차오 함께 발표한 곡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떠돌며 이어지는 곡 말리계 프랑스 아티스트 아야 나카무라의 두두 내 사랑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 Salida del vuelo con destino a la ciudad.

캐롤 G와 마누 차오의 Viajando por el mundo, 세계를 떠돌며, 그리고 이어서 아야 나카무라의 두두 내 사랑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5월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1: Et me laisser mourir.

1990년 캐나다 가스페 반도에서 열린 샹송 경연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당시 18살이었던 이사벨 블레는 자신의 사소한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친구들이 그녀 대신 신청하는 바람에 참여한 대회였을 뿐 본인은 문학도를 꿈꾸며 퀘벡으로 떠날 생각뿐이었다죠. 그 무대에서 그녀는 우승을 거둡니다. 1년 후 퀘벡시가 주최하는 프랑스 어권 음악 경연 대회에서 입상하자 문단보단 음악계에서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대신 노래하는 더빙 가수로 발탁된 지 2년 후 이사벨 블레는 프랑스에서 열린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이때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 중에 거장 작사가 윅 플라몽동이 있었습니다. 플라몽동은 2년 후 이사벨 블레를 불렀고 자신이 제작한 전설적인 록 오페라 스타마니아의 무대로 이끕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혁명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 마리잔느 역할로 이사벨 블레는 퀘벡의 유망주에서 샹송의 본고장 프랑스가 인정하는 국제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사벨 블레는 셀린 디온과 함께 쾌백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립니다. 그녀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파악하려면 가스페의 불꽃 라 플람 드 라 가스페시라는 별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스타마니아 무대에 서면서 프랑스 어권 음악계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이후 발표한 첫 앨범에서도 릭 플라몽동이 참여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샹송의 연극성 그리고 대중음악의 스케일을 익혔지만 이사벨 블레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벨 블레의 음악에서 중요한 정체성의 하나이자 샹송에선 흔히 접하기 힘든 스타일이죠. 컨츄리와 포크. 이 두 가지는 고향 가스페의 음악 유산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와 인접한 가스페는 일찍부터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이주민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이후 넘어온 영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다문화적 토양을 일궜습니다. 이 과정에서 켈틱 민요와 함께 미국의 블루그라스 초창기 컨트리 음악이 섞이며 이후 가스페 사운드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음악 문화가 형성됐죠.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의 대도시가 프랑스 전통 샹송이나 팝, 록 음악의 중심지였다면 라스베 반도를 비롯한 퀘벡의 외곽 지역은 컨트리 프랑코폰, 즉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컨트리 음악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스페에서 나고 자란 이사벨 블레가 에디트 피아프와 돌리 파튼을 동시에 듣고 사랑했다는 일화는 그녀가 왜 가스페의 딸로 불리는지를 단적으로 뒷받침했죠. 이사벨 블레의 음악은 거칠게 나누면 두 개의 갈래로 해석됩니다. 프랑스어권 샹송을 팝과 록으로 확장한 전성기 이후 어쿠스틱한 사운드, 절제된 가창 스타일을 강조하는 포크와 컨트리 락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 중후반기로 말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난 권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셀린 디옹과 함께 퀘벡의 위대한 목소리로 불리는 아티스트, 그리고 컨트리 포크 스타일을 프랑스 어권 샹송과 접목한 퀘벡 가스페 반도 사운드의 주역인 이사벨 블레를 만나봤습니다. 1998년 발표곡 난 널 잊을 거야, 난 널 잊을 거야 라는 Je t'oublierai 먼저 들으셨는데요. 릭 플라몽동 작사의 리카르도 꼬찌안테 작곡이네요. 스타마니아의 인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 노트르담 드 파리 작업하던 시기에 또 이런 작업이 있었군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차트 성적 45주간 퀘벡에서 머물렀고요. 평단의 평가도 좋았네요. 캐나다의 필릭스상 최우수 여성 보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도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된 게 분명하기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소죠. 올랭비아 공연을 또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그런 신고식을 치르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면서 퀘벡 지역 신인이 이제는 프랑스어권 전체의 스타가 되는 출세곡이다. 출세 음반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출세 음반이 항상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출세곡도 있고.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들은. 두 번째 곡은 가도 가도라는 그런 로드무비 테마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컨트리 테마 중에 뭐 윌리 넬슨 같은 사람의 On the Road Again이라는 곡도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Mille après mille, 가도 가도. 이 곡은 2011년 시기적으로는 뭐 자신의 뿌리라고도 말하는 이 가스펠 사운드로 또 집중한 그런 시기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요소들 뭐 페달 스틸 기타, 블루스 하프 뭐 이런 악기 구성도 명확하죠. 이 곡은 그러니까 이사벨 블레는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잖아요. 이 아주 탁월한 해석가로서 또 가스페 그 퀘벡 컨트리 전통의 스탠다드를 불렀습니다. 뭐 셀링 디온도 듀엣 형식으로 이 곡을 커버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세요맹에서 또 소개했던 로크 부아진 같은 아티스트도 언젠가는 불렀던 밀 아프의 밀 이사벨 블레에도 불렀습니다. 이 음반에는 미국 컨트리의 상징적인 아티스트인 돌리 파튼과 또 듀엣을 불러서 수록하기도 했고요. 재밌는 게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 평단에서 이 비평적 신뢰도를 높인 그런 전환점이다. 평단이 좋게 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쓰여 있네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후기에는 이 해석가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도 다 받았고, 팝 장르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니까 이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그런 뭐 고전이랄지 자신이 모델로 여기던 아티스트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헌정 음반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번 주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세아라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올게요. 독일 밴드 뮌헤너 프라이하이트의 Liebe auf den ersten Blick 첫눈에 반한 사랑 그리고 스웨덴 밴드 부캐스퍼스 오케스테르의 Innan alt Forsvinner 모든 게 사라진 지기 전에 두 곡 듣고 세요맹이 전한 노래 함께합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흐름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조지 뱅이 부르는 Feel You Maravilha. 괄호 열고 Feel You Maravilha. 괄호 닫고 입니다. 월드컵 시즌 맞춤 선곡이죠. 조지 뱅, 그가 1972년에 발표한 자작곡인데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클럽인 플라멩고의 공격수였던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에게 바친 헌정가입니다. 1972년 바로 그 해에 브라질에서 열린 플라멩고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투입된 피우 마라빌리아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은 순간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곡 제목이 중복되는데요. 정식 제목은 선수의 이름인 뭐 별명이죠. 피우 마라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사용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원곡자 조지 뱅은 음가가 비슷한 조어 Feel You Maravilha를 만들어내서 썼습니다. 대신 Feel You Maravilha 푸르면은 경이로운 아들이란 뜻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휘우 선수가 오해를 풀자 원래 제목을 그냥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Feel You Maravilha 그리고 휘우 마라빌리아 헷갈리는 이 두 제목이 혼용되기 시작했답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Criaia, 그가 다시 나섰다. 넘치는 영감, 넘치는 사랑과 감정을 에너지 삼아 힘차게 골을 넣었다. 후반 33분 관중을 뒤흔드는 천상의 플레이로 골을 터뜨린 것이다. 패스와 드리블을 오가며 수비수 두 명을 제치더니 툭 건드리듯 골키퍼까지 제친 것이다. 그는 공을 몰아 골문 안까지 그대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은 것에서 그의 겸손함이 묻어난다. 그것은 품격 넘치는 골, 그의 노련함과 담력을 보여주는 골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골이었다. 기념비

새겨야 할 골이었다.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천사의 골, 기념비에 새겨야 할 골. 감격한 관중은 노래했다. F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F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Fiu Maraviglia, 우린 널 좋아해. Fiu Maraviglia, 우릴 위해 한 골만 더 넣어줘.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뱅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아티스트 조르지 뱅의 1972년 발표곡 Feel You Maravilla Feel Maravilla 아주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아 경이로운 아들이었지 그리고 실제 축구선수의 이름까지 뭐 사람들은 그냥 브라질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듣겠네요. 김정한님께서 이 오해가 풀자는 오해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요. 저희 최 작가가 찾아봤습니다. 이 노래가 브라질 내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히트곡이 되자 Feel Maravilha 이 축구 선수의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였답니다. 변호사가 화근이었죠. 야, 네 이름 가지고 저렇게 돈을 잔뜩 버니까 너도 좀이 로열티 쪽으로 받아내야 된다라고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뭐 조르지 뱅 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됐답니다.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르지 뱅, 싱어송라이터 조르지 뱅이 이겼습니다. 창작에게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뭐 음악 저작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예, 나름 현명한 판단이었죠. 예. 이게 근데 참 예, 좀 안타깝죠. 조르지 뱅은 축구선수 휘우 마라빌리우한테 팬심으로 이걸 헌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곡인데 이런 흙탕물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실망감, 배신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선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까지 했다는데요. 뭐 그래서 탄생한 다른 표현, 피뉴 마라빌리아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아예 안 부른 건 아니네요. 이거 불러야 되는 히트곡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피우 선수의 지금 현재 근황은 아니고 은퇴한 후에는 평범하게 미국 가서 잘 살았다는데요. 언젠가 브라질 방송사를 통해서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이겠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이하립의 음악 정찬이죠.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컬 앙상블 Freshly Ground의 Do Be Do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생식력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핀란드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로 란탈라가 연주로 표현한 6월, June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도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요즘 뭐 유튜브가 전 세계로 통하는 이 통로가 된 지 오래죠.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청취자 한 분이 요즘 열심히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 즉석 통역기도 돌리면서 아크에인젤 0778 이 아이디 쓰시는 이 청취자 멕시코에서 들으시는 이분하고 소통도 나름 원활히 하고 있는데요. 취향적으로는 멕시코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루이스 미겔의 모든 곡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한 곡 저희가 골라보겠습니다. 아크에인젤 0778님을 위해서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겁게 타오를 때 1987년 루이스 미겔이 17살에 발표한 이 곡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크에인젤 0778님 지금 듣고 계시면은 고맙습니다. 음악 듣고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의 2부 순서 이어갑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채워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네. 영희 페스티벌.
1: 아 맞습니다. 내일 시작을 하죠.
0: 아립시 공연은 첫째 날인가요? 두 번째 날.
1: 두 번째 날.
0: 두 번째 날이에요.
1: 네, 율디와 같은
0: 토요일인가요?
1: 네, 토요일입니다.
0: 이 음악 루이스 미겔 노래 나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립시한테 공감을 좀 얻고자 말하려고 그랬더니 노래가 끝나버렸는데 그 이틀 전인가 그 네. 유명한 연주자들의 페스티벌 공연 실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럼 세계적인 드러머 그다음에 뭐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 와. 그를 서포트하는 후배 뭐 기타와 건반 주자 이렇게 와. 쿼텟의 연주였는데 이 그들은 뭐 경력이 막 수십 년이니까 뭐 덜덜 떨지 않죠 당연히.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첫 곡이 딱 시작되기 전에 이게 마치 시동을 걸어서 엔진도 이렇게 두룩 두룩 두룩 두룩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서
1: 네.
0: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래야 뭐 어디로 뭐 방향을 정해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짧은 순간이 있어요. 뭐 첫 곡의 전부든가 아니면 첫 곡의 도입부든가 막 그렇잖아요.
1: 네.
0: 그거는 누가 공연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맞습니다. 과정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약간 유기적인 뭐 어떤 건 것 같기도 하고.
1: 근데
0: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드러머가 굉장한 그 캐릭터거든요. 정말 막 천방지축 에너지 덩어리예요. 와, 저 사람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한 명 같이 서주면 모든 시선이 절로 가니까 살짝 고기에 이제 뒤껴 서서
1: 네.
0: 나는 좀 집중을 하면서 시선을 좀 피하면서 긴장을 덜 수 있을 텐데 그런 꼼수가 좀 떠올랐거든요.
1: 네.
0: 뭐 근데 저는 저와 함께 연주하는 뮤지션들, 아티스트 중에는 다 저 같은 사람뿐이 없어서
1: 진짜 드럼이 이제 그 스틱을 땅땅땅땅 이렇게 네. 시작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0: 네.
1: 뭔가 드럼에 좀 숨고 싶은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드럼은 항상 뒤에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뭐 이 경우는 드럼도 이제 피처링도 아니고 이제 메인 아티스트니까 이제 상소에 이제 이렇게 딱 앞으로 나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다들 그 사람의 얼마나 그 몸짓과 제스처들이 다 이렇게 커다란 그런 걸 볼 수 있죠.
1: 네.
0: 시선이 글로 뺏기는데
1: 네.
0: 아무튼 뭐 드럼이 됐든 기타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이 씬 스틸러가 필요해요.
1: 맞습니다.
0: 우리 같은 사람들.
1: 씬 스틸러 필요합니다. 뭐 저기 등신대라도 들고 들어가서 뭐 비욘세 등신대라도 들고 들어가서 정말 네. 그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빼꼼 정말 발가락 하나 내밀고 공연하고 싶은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0: 공연을 이틀 앞둔 우리 아립 씨가
1: 네.
0: 뭐 더 떨라고 하는 질문은 아닌데
1: 네.
0: 무대 공포증 극복 노하우가 있나?
1: 정말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마주 봐야 하는데
0: 네.
1: 혼자 이렇게 약간 주문 같은 거 있거든요.
0: 네.
1: 저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 방이다.
0: 야,
1: 여기는 내 방이야.
0: 내 방이다.
1: 내 방이야. 방이 좀 넓은 것뿐이야.
0: 저 약간. 앞에는 아무도 없고.
1: 이 앞에는 그냥 우리 집 고양이들 오키나와가 있는 거고 뭔가 보이면 그냥 그 유령이야. 약간 이런 식의.
0: 유령?
1: 뭐 저기 할머니도 계시고 다 약간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나는데 바로 깨지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다 다 깨지고 그냥
0: 그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예전에는 최악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럼 뭐 최악에 대비하는 뭐 이런 루틴이랄까 이런 매뉴얼이 이제 생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보다는 최고, 최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요.
1: 네.
0: 왜냐하면 최악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을 상상을 하면서 그냥 내가 거기 가 있다 하고 즐겨보면 좋지 않을까요?
1: 적어야 되겠어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0: 최악보다는 최상을.
1: 최상을 상상하면서
0: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 황홀한 광경 뭐 이런 거 있잖아.
1: 진짜 노래와 막 관객과 이런 게 물아일체가 돼가지고 막 네. 여기가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을
0: 영화에
1: 상상하면서.
0: 나오는 장면처럼.
1: 그게 마치 나인 거죠.
0: 근데 이거의 약점은 그 현장과의 괴리가 이제 딱 그게 자각이 되면 네네. 약간 좀 스스로
1: 너무 현타가
0: 에너지 떨어지는.
1: 네.
0: 괜찮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마음을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상상을 막 하면
1: 네.
0: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1: 야, 그 너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0: 뭐 그들도 졸이고 있잖아요. 저 찐팬들은 첫 곡이 어떻게 잘 나올까 하면서 손에 땀을 쥐더라고요.
1: 맞아요. 같이 보면서 네. 떠는 경우도 있어요.
0: 언젠가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졸이고 있구나 마음을.
1: 네.
0: 뭐 같이 가는 거죠.
1: 네, 같이 갑시다.
0: 뭐 뾰족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1: 네, 없는 걸로.
0: 오늘 음악 정찬 메뉴는 뭔가요?
1: 오늘 음악 정찬은 목요일에 추구미는 반전미.
0: 인절미도 아니고 반전미.
1: 네, 반전미.
0: 반전미.
1: 네, 추구미 요즘에 또 하는데 제가 그 가장 그래도 뭐 이런 미 저런 미 해도 반전미가.
0: 정부미도 생각난다든지. 그분 좋아했는데 저
1: 일반미
0: 정부미
1: 정부미도 저 좋아했어 네, 네. 저 정부미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0: 설마
1: 아버지냐 뭐 이런 얘기
0: 닮을
1: 들었었고.
0: 수 없는 얼굴인데 너무 뭐 하나뿐이 없는 얼굴 같아 독특한 분이셨잖아요
1: 이제 막 떠올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여러 미 중에 그래도 네. 최고의 반전 미는 반전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뭐 마동석님 같은 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되게 귀여운 키링 운영 키링을 꺼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0: 그런 반전은 우리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마동석 배우가 보여주셨잖아요.
1: 시동에서 보여주셨군요. 네,
0: 그
1: 이미
0: 아이돌 그
1: 힙합
0: 예, 그 댄스를 따라하는 네. 그 큐티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1: 그런 반전입니다.
0: 그런 반전
1: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첫

0: 번째 오늘 아티스트로 골라온 카메론 워터라는, 아,
1: 윈터,
0: 윈터.
1: 예, 윈터.
0: 미안합니다.
1: 예.
0: 카메론 윈터, 이분의 음악을 RM이 추천하는 걸 들었었어요.
1: BTS의 RM 씨가
0: 네네네.
1: 카메론 윈터를 추천했어요.
0: 네, 그래서 찾아 들었는데, 이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건, 왜 아버지가 저 낮에 기분 좋게 술 한잔 걸치시고, 약간 그 흥얼거리는 그 술톤의 목소리인 거, 완벽한 만취 음색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근데 2002년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듣고, 아, 반전미, 최고의 반전미에서 음악을 꾸려보자. 그래서 시작된
1: 카메론 윈터를
0: 오늘의
1: 중심으로.
0: 시작되었습니다.
1: 카메론 윈터가 솔로 활동도 하지만 이 밴드가 또 주목을 먼저 받았던 것 같긴 한데.
0: 네, 그 기스라는 또 밴드에서 보컬을 하고 있죠.
1: 네네.
0: 네.
1: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이게 너무 잘 나가니까 온라인상에서 이거 약간 기믹이다. 밴드. 연출과 이 약간 뭐 이런 거가 너무 많은 거다. 뭐 이런 말도 한다 그러는데.
0: 너무 다 잘하니까.
1: 근데 노래는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약간 비껴난 거 아니에요, 사실?
0: 저도 그런 것
1: 네.
0: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뭔가 흥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떤 에너지인가, 약간, 그리고 지금까지 노래를 부를 때는 뭐 여기를 써서 목을 성대를 지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반야신경
1: 그러니까,
0: 외는 느낌도 좀
1: 예.
0: 들고, 약간 그런 좀 신기한
1: 그러니까,
0: 목소리입니다.
1: 밴드로서 표현이 좀 약간 독특하면서 멋지다. 그 멋을 사람들이 알아봤다. 뭐 이런 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헤비메탈이라는 2024년 카메론 윈터의 데뷔 앨범이거든요. 데뷔 앨범으로 이런 솔로 데뷔 앨범으로 이렇게 독특한 음악이 나올 줄이라면서 찬사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 뮤비에서도 되게 또 재밌죠. 이렇게 기러기 막 날아다니는 공원에서 마이크 이렇게 들고 막 흔들흔들 휘청휘청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음주 청취를 부르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0: 그쵸? 네. 수연기가 좀 난다.
1: 근데 여기 보니까
0: 네.
1: 정보가 그 미국의 레이건 암살 시도해가지고 결국 법정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그 정신 이상으로 판명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그 악명 높은 존 힌클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0: 네, 그 사람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브라이언 존슨에 대한 그 언급도 있거든요. 그
1: 롤링
0: 롤링
1: 스톤즈
0: 스톤즈,
1: 멤버인
0: 네네. 이분이 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수영을 하고 있어 이런 가사도
1: 이
0: 나오거든요.
1: 사람이 익사였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인물들을 비유하고 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투영을 하면서 뭔가 그런 운명, 과거의 연인에게 맞닿으려는 그 처절한 시도를 노래하는
1: 그
0: 노래입니다.
1: 혹시 그 긍정화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0: 긍정화건?
1: 확언.
0: 화건? 아, 네네네.
1: 그러니까 나는 뭐 성공할 거다. 나는
0: 네.
1: 뭐 정확히는 뭐 내년이면 뭐
0: 결혼할
1: 대리가 될
0: 것이다.
1: 것이다. 뭐 이런
0: 네.
1: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긍정화건도 있더라고요.
0: 네, 미래지향적인
1: 네.
0: 글로. 네.
1: 이제 카메론 윈터는 이 곡을 통해서 아주 부정화건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의
0: 나는 이렇게 몰락할 것 같아. 약간,
1: 이게 반전인가?
0: 이게 진짜 반전인 것 같고요.
1: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이게.
0: 그리고 막 앨범도 헤비메탈이고, 이름, 노래곡도
1: 아니,
0: 롤링스톤스고요.
1: 음악 헤비메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혹시 그 위험한 중금속인가? 그런 생각. 수질 오염의
0: 진짜 이렇게 상상력을 더하게 만드는 음악가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1: 카메론 윈터.
0: 듭니다. 네.
1: 괴물 같은 신인.
0: 신인.
1: 그의 음악 더 롤링 스톤을 오늘 이하류의 음악 전찬 첫 번째 곡으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죠. 이하립의 음악정찬 목요일 2부 순서. 목요일에 주구미는 반전미라는 선곡 테마로 골라오신 음악 중에서 첫곡 들어왔고요. 캐머런 윈터의 The Rolling Stones였습니다. 조이선 청취자가 그저께 갑자기 헤비메탈 이 음반 땡겨서 들으셨다.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새 음행 매직이라고. 무슨 벗은 양말 휙 던지듯이 노래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양말의 포물선이 완전 예술이라
1: 와,
0: 넋 놓고
1: 진짜
0: 보게 된 느낌이다.
1: 비유가 정말
0: 네.
1: 너무 최고인데요? 네.
0: 조이선님의 얼굴로 향한 그 포물선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1: 나이 양말에 얼마든지 맞아줄 자신 있어.
0: 얼굴에나 뭐 이런 머리에 탁 떨어지면 땡큐.
1: 뭔가
0: 네.
1: 진짜 그 인디록 보컬이 아니라 많은 평론가들이 밥 딜런, 뭐 레너드 콘, 탐 웨이츠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요리님께서 톰 요크도 얘기하셨어요.
0: 고음역대로 또 올라가면 그런
1: 네.
0: 느낌도 나는데 결과적으로 딜런이나 뭐 코엔이나 뭐 심지어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1: 맞아요.
0: 그 문학적인 어떤 또 선지자적인 좀큰 단어를 쓰자면 그런 21세기에 그런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거군요.
1: 그러네요.
0: 예.
1: 근데 진짜 다음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0: 다음 모습 아직
1: 네.
0: 안 나왔나요?
1: 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0: 예.
1: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오늘 골라오신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 두 번째 곡 소개해
1: 네,
0: 주세요.
1: 두 번째 음악가는요, 사야 그레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일본계 음악가.
0: 아, 일본계예요?
1: 네, 일본계 캐나다인 음악가고요.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집안에서 음악가의 부모님들 아래서 자연스럽게

0: 작곡도 배우고 그렇게 음악을 10살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대요.
1: 아.
0: 그래서 10년 넘게 투어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는데 뭐 다니엘 시저의 투어 베이시스트였다고
1: 아,
0: 합니다.
1: 다니엘 시저.
0: 네, 그리고 윌로우 스미스의 음악 감독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쌓아오다가 자신의 이제 앨범을 쫙 하고 발매한 그런 뮤지션인데 앨범을 이분 음악을 예전부터 틀고 싶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뭘 골라야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렇게 베이시스트에서 자신의 음악가로 쫙 하고 나왔는데 너무 멋진 음악가이지만 이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게 음악이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뭔가 포크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컨트리로 갔다가 어쨌든 실험 음악을 계속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데 이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규정 짓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그래서 말씀 계속하세요.
0: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음악을 보여줘서 팬들도 이사야그레의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측 불가의 어떤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어도 진행 자체가 막팡 터지고 막 여기서 폭죽이 팡 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그레의 음악을 좀 예측 불가의 반전미로 또 들고 와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선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예, 미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것도
0: 예측 가능
1: 그거를,
0: 미.
1: 예, 그거를 팬들이 좀더 좋아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골라오신 음악 중에
0: 네.
1: 여성이면서 베이스 연주하는 분이 한분더 있지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1: 아,
0: 이어서
1: 바로
0: 그분도
1: 이어지는, 예.
0: 네, 베이시스트.
1: 혹시나 해서 체크. 예.
0: 네.
1: 자, 말씀하신 사이아 그레이, 캐나다의 일본계 아티스트의 Thus is why, 괄호 열고, I don't spring for love, 괄호 닫고, 25년 발표곡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이제 출발인 이하립 이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목요일에 죽음 있는 반전미 이 테마로 고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사야 그레이의 2025년 발표곡 Thus is why I don't spring for love 였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베이스 연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뭐잘 알려진 연주자들은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타리스트로 초청받는 여자 기타리스트이자 밴드 리더 뭐 그런 걸좀 찾으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베이스 연주자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도 그래요. 주변에 여자 베이스 연주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이 또 많나요?
1: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 말하면서 바로 떠오르네. 아도이라는 팀의 그
1: 맞아요.
0: 예, 그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1: 오히려 기타보다는
0: 예.
1: 베이스 주자들을 훨씬 더 많이
0: 좀더
1: 본것
0: 많은
1: 같아요,
0: 것
1: 공연에서.
0: 같아. 예. 그런데 그 빅베이비 드라이버가 이번에 오지은 씨 밴드에서 연주를 한다고
1: 아,
0: 그러더라고요. 예.
1: 진짜요? 빅배트가 하나 보다.
0: 그 어느 캐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쿠스틱을 주로 치시는데 이번에는 일렉트릭을 치시면서 오지은 밴드의 일원으로 합주를
1: 너무 좋을
0: 한다고
1: 것
0: 그러는데
1: 같은데요?
0: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그분이 있어요. 베이비
1: 맞아요.
0: 드라이버.
1: 맞아요. 그래,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왠지 이분 네, 이름을 치면 이제 나이는 안 나와서 살그레이가 95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0: 네.
1: 왠지 또래일 것 같은 한국의 음악가이고요. 이분도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앨범을 낸 그런 친구입니다. 우희준이라는 음악가고요.
0: 네.
1: 그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 2025년 앨범 제목 너무
0: 무서워.
1: 재밌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들도 너무 막 제목들도 막 나는 영영 모를 것들만 궁금하지 막 이런 노래도 있고 굉장히 이런 가사 이런 게 독특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자신은 이제 가사 등록을 하고 싶지 않대요.
0: 아, 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
1: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히
0: 네.
1: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개를 좀안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인터뷰도 살짝 읽었는데
0: 그러니까 피지컬 앨범을 사면 그 슬리브에는 가사가 작게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음반은 작게 있어도 암호처럼 이렇게 폰트 자체가 막 이상해가지고 돋보기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보지 말란
0: 네.
1: 얘기죠. 그냥
0: 그렇게라도 싫고 싶지 않다.
1: 귀 기울여 들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또 샛별처럼 등장한 한국의 음악가인데 이분이 2026년에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노래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고 그때 올해 신인상까지
0: 받으셨어요?
1: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넓은 집이라는 이 노래가 바로 올해 노래 노미네이트 된 곡인데요. 같이 노미네이트 된곡 보니까 이찬혁, 제니와 함께 노미네이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 뭐 나는 넓은 집에 살기 싫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무슨
1: 근데
0: 뜻인지 알것 같아.
1: 그쵸. 이게 뭔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수치심, 그런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0: 그냥 음악 자체는 되게 단조로워요. 베이스가 되게, 물론 되게 크고요. 그래서
1: 좋던데요.
0: 음악 되게
1: 미니멀한데 그 기타 리프도 저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니멀한데 엄청 울림이 크다. 근데 이 울림이 뭘까?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솔직함 이런 거를 또 들어주시고 어떤 가사의 어떤 은유나 철학을 담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럼 들어볼까요?
0: 네.
1: 우희준이 연주하고 부릅니다. 넓은 집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오늘 2부 순서 선곡 테마는 목요일에 죽음 있는 반전미 그렇게 골라오신 세 번째 곡으로 한국의 아티스트 우희준 그의 발표곡 넓은 집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1: 노래가 너무 그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0: 자유롭죠?
1: 네, 나는 이제 내 몸에 살기 싫어요. 막 이런 것부터 아 진짜 기타 마지막에 막 웅웅웅 하는 것까지
0: 클라이맥스인데 거기.
1: 뭐 어떤 형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0: 흘러가는 대로
1: 네.
0: 하는 느낌이 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1: 제가 언젠가 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말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이 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혀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도대체 몇 평에 사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의 그 예.
0: 그 평수만큼이나
1: 무의식에 이런 게 담겨 있나?
0: 아 진짜 정확한 네, 질문을 하셨. 답변 기억 안 나시죠?
1: 관심 없죠.
0: 어, 그치. 그냥 질문을 하는 거에 의미가
1: 예.
0: 있는 거죠.
1: 이하림의 음악정찬 목요일에 조금 있는 반전미 다음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인 선곡이네요.
0: 네, 진짜 기네스 펠트로 저 가끔씩 분기별로 들어주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1: 예.
0: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해가지고 그 영화 듀엣 OST였죠.
1: 네네네네.
0: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원래 킴 카니스
1: 킴카니스 버전이 정말
0: 네, 인기를
1: 라디오에
0: 많이
1: 엄청 나왔던
0: 맞아요.
1: 그 히트곡인데.
0: 네, 이제 베티 데이비스라는 그
1: 네.
0: 여배우.
1: 그러니까요.
0: 네.
1: 눈이 그렇게, 노래 듣다가 눈이 정말 그렇게. 근데 비디오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눈이.
0: 맞아요. 제가 그래서 베티 데이비스를 옛날부터 이제 찾아봤는데, 아,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 매력에 많은 분들이 다 빠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런 거리에서 그런 눈으로 이렇게 탁 보면은
0: 진짜 놀랄 것
1: 빠져들까?
0: 같아.
1: 아,
0: 가까이서 보면 놀랄 것 같아.
1: 그렇죠.
0: 예.
1: 이러면서.
0: 거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놀랄 것 같은데, 왕방울 눈이라고 써주셨는데, 아, 정말. 근데,
1: 캔디 눈 정도로 이렇게 보면 막
0: 맞아.
1: 거의 기절할 것
0: 그
1: 같은.
0: 만화 속
1: 예.
0: 그 캔디 눈 보면 눈 안에,
1: 눈에 3분, 얼굴에 3분의 1이잖아,
0: 네,
1: 눈이잖아.
0: 눈 안에 토끼랑 다 살잖아요. 토끼랑 다람쥐랑 뭐 모든 동물들이 다 살잖아요.
1: 큰 평수네.
0: 네, 진짜 그
1: 큰
0: 평수
1: 눈이네, 큰 눈.
0: 평수가 크다. 그래서 근데 정말 배우로 좋아하던 기네스 펠트로였는데 와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에게는 정말 반전이었던. 그리고 저는 이 기네스 펠트로 버전이 훨씬 좋아서 정말 자주 듣는데 뭔가 약간 처음에는 차갑게 AI가 부르는 것처럼 싹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친 목소리가 싹 들어오거든요.
1: 그래요.
0: 그럴 때 꺾여지거나 이럴 때 허스키해지는데 그때 저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반전에.
1: 알겠습니다.
0: 네.
1: 배우인 Gwyneth Paltrow의 노래로 Betty Davis Eyes 오늘 이하립 씨가 고른 네 번째 곡입니다. 듣고 오죠.

0: 배우 그위네트 펠트로우의 베리 데이비스 아이즈였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네 번째 메뉴로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선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마지막 목요일에 추구미는 반전이었는데
0: 네.
1: 마지막에는 그레이엄 콕슨의
0: 블러 출신의
1: 네, 블러의
0: 기타리스트,
1: 기타리스트. 네.
0: 싱어이기도, 싱송라이기도 하죠.
1: 네, 싱송라이기도
0: 네.
1: 한 그분의 2026년. 네, 올해의 신보 빌리 세이스. 빌리가
0: 아, 새로
1: 말하기를
0: 나온 곡이에요?
1: 예, 새로
0: 아.
1: 나온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커피 앤 TV 텐더의 그레이엄 콕슨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약간 생존 신고, 근황 신고를 제가 이렇게 대신 해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분이 기타만 잘 치는 그런
0: 네.
1: 음악가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렇게.
0: 화가예요?
1: 네,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림을 전공하고
0: 네.
1: 13 앨범도 다 이제 자신이 그리고 앨범의 아트웍을 거의 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0: 그 이런 음악가들 중에서 어떤 테라피 개념으로 그림하는
1: 분들도
0: 스스로를
1: 계시죠.
0: 위해서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도 약간 좀 평탄치 않았던 느낌이던데
1: 그렇죠.
0: 블러
1: 평탄치
0: 시절에
1: 않았죠.
0: 약간 좀 알코올
1: 알코올 중독을,
0: 의존성으로 막
1: 네.
0: 고생도 많이 하고
1: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0: 예.
1: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림이 또 너무 잘 그리시고 그래서, 아, 이 그림도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아트웍을 다 직접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기타리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기타리스트 중에 저는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1: 네.
0: 앨리스 쿠퍼 뭐 이런 사람들도 혹시 막꽃 그림 그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1: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이렇게 기타도 손으로 하는
0: 하긴
1: 거잖아요.
0: 앨리스 쿠퍼는 기타리스트가 아니구나.
1: 그래서 이렇게 줄을 뜯는 걸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간 붓을 쥐고도 하는 걸 잘할 수가 약간 하면서 저는 약간 놀랐고, 사실 기타 중에서도 굉장히 창조적이고 이 시대 가장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라고 심지어 독설가 노엘 갤러그도 이 그레이엄
0: 아,
1: 콕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그래서 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리다니 반전미에 들어가야겠군.
0: 블러 시절에 기타 리프나 이런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송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연주들이
1: 네.
0: 좀, 와, 이런 건 있었어요.
1: 실용적이었었어요. 네.
0: 런던 스웨이드인가? 스웨이드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시절에
1: 아,
0: 좀 약간, 예.
1: 스웨이드 너무 오랜만에. 너무 듣고
0: 네,
1: 싶네요.
0: 기타로 이끌어가는 그런 곡들이
1: 네.
0: 그립네요. 이
1: 맞습니다.
0: 새로운 곡은 어때요?
1: 새로운
0: 기타가,
1: 곡은
0: 네.
1: 그냥 신납니다.
0: 신나요?
1: 신나는 약간 그냥 팝, 락앤롤 약간 요런 신나는 노래고요.
0: 네.
1: 가사는 뭔가 가사가 또 되게 재밌어요. 가사가 뭔가 지금 그는 너에게 영원히 거짓말을 먹이고 있는 거야.
0: 아,
1: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0: 네.
1: 그러니까 그가 약간 여자친구가 있는데
0: 가스라이팅.
1: 나는 얘랑 헤어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올 거야 하고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너 걔한테 속지 마. 약간 요런 느낌의 노래 가사를.
0: 누구한테 이걸 이런 조언을 하는 건가?
1: 뭔가 조카의 남자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빌리는 그렇게
0: 조카.
1: 말하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어느 청취자분께서 너무 좋다고 우리 아립 씨 선곡이
1: 감사합니다.
0: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들어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감사드립니다. 공연 잘 하시고요.
1: 네, 공연
0: 살아서 우리 다음 주에
1: 화이팅
0: 봅시다.
1: 합시다.
0: 예,
1: 네,
0: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레임 콕슨의 빌리 세즈 올해 발표된 신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뭐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정말 좋은가 보네. 자, 이렇게 메즈리오 사게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만족해서 눈꼬리가 처진 모양, 부드러운 표정, 또 싱글벙글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대화 함께 보시죠.
1: 아라이 さん、珍しく可愛い待ち受けだね。
0: 아라이 씨, 메즈라시, 메즈라시는 드물다, 흔치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즈라시코 할때 웬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자연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웬일로 가와이 마치우케다네. 아주 귀여운 배경 화면이네.
1: 아, これ、おいっ子がうちに来た時に作ってくれたんだよ。
0: 아, 이거 오이코, 이거는 남자 조카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만들어준 거야.
1: え、そんなちっちゃなおいっ子ちゃんがいたのね。
0: 어머, 그렇게 어린 조카가 있었구나. 자, 여기서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남자 조카잖아요. 여자 조카일 경우에는
1: めいっ子。
0: 메이코라고 합니다.
1: 一番下の妹の子でさ、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もうかわいいのなんのって。
0: 一番下の妹、막내 여동생 아이인데, 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올해 4살이 되는데, 뭐, 가와이 노 난노 때. 야,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낼 때, 노, 난, 노, 때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1: 新井さんがそんな目尻を下げながら話すなんて本当可愛がってるのね。
0: 아라이 씨가 그렇게 메즈리오 싸게 나가라 하나스 좋아서 싱글벙글 이야기를 하다니 혼또 가와이 가떼르 너네 가와이 가루 예뻐하다 귀여워하다 정말 많이 예뻐하는구나
1: 孫みたいなもんだよ。
0: 마고 미다이다 거의 손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의 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손주 같은 손주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おじちゃん大好き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てあげるって。
0: 자, 여기서 오지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잖아요. 그래서 삼촌 너무 좋으니까 데르데르 보드 쭈꾸떼아게르 쭈꾸떼아게르 이거는 쭈꾸떼아게르를 아이에 발음하는 식으로 표기한 건데요. 삼촌 너무 좋으니까 맑은 인형 만들어줄게 그러더라고요.
1: うわー、かわいいな。その写真だと次の日快晴だったみたいだね。
0: 아이고, 귀여워라. その 写真だと, 그 사진 보니까, 次の 日, 다음날은, 快晴 だった 미다이네. 快晴 맑게 갠것 같네. 아마도 이 사진이, 테르테르 보즈 맑음이 인형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1: そう。でも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
0: 맞아. でも、그런데、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晴れても、なりけど、계속、吊るしておきたい、매달아두고싶어서、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지금도、그대로달아두고있어。너무나귀엽고、그런、귀한선물이기때문에、날이맑은다음에도치우지않고、그대로달아두었다。そのままなんだよ。
1: そりゃそうなるよ。宝物だね。
0: そりゃ、이거는 소래와가 취약된 꼴인데요. 소랴 소나리야 아이 그야 그렇게 되지. 즉 아유 그럴 만도 하지. 다카라모노다네 보물이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4살짜리 조카가 만들어준 소중한 데르데르 보즈 사진을 마치 우게로 해둔 그런 상황이죠. 이미오 칸가에 나가라 모이지도 욕구 기대 ください.
2: 아라이 산 珍しく 可愛い 待ち受けだね.
3: ああ、これ、おいっ子がうちに来た時に作ってくれたんだよ。
2: え、そんなちっちゃな甥っ子ちゃんがいたのね。
3: 一番下の妹の子でさ、今年で4歳になるんだけど、もうかわいいのなんのって。
2: 新井さんがそんな目尻を下げながら話すなんて、ほんと可愛がってるのね。
3: 孫みたいなもんだよ。おじちゃん、大好きだから、てるてる坊主。作ってあげるって。
2: うわー、かわいいなー。その写真だと次の日快晴だったみたいだね。
3: そう。でも晴れてもずっと吊るしておきたくてさ、今もそのままなんだよ。
2: そりゃそうなるよ。宝物だね。
1: 4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노난노 때.
1: 彼の代わり用に驚いたの

0: 난노떼 가와리요 변한 모양으로 그의 가와리요니 변한 모습에 오도로이다노 난노떼 정말 깜짝 놀랐어.
1: 도나리노히토가우르사이노난노떼이스이모데키나카타요.
0: 우르사이 시끄럽다. 우르사이노 난노떼 정말 얼마나 시끄러운지 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나리의 히토가 우르사이노 난노떼 아 이웃집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스이모데키나갔다요. 이스이모데키나에 한 잠도 못 잤어.
1: 渋滞가 히도이노 난노떼 3시간모 かかってしまったよ.
0: 渋滞 교통체증 히도이 심하다. 히도이노 난노떼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渋滞가 히도이노 난노떼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3시간모 かかってしまったよ. 3시간이나 걸렸어. 자,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올해 4살이 되는데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귀엽다?
1: 가와이. 가와이노 난노떼. 今年で 4歳 になるんだけど, もう可愛いの 난노떼.
0: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반갑던지, 반갑다라고 하는 것을요, 얼마나 좋던지, 기쁘던지 해서, 우레시를 쓸 수가 있는데요.
1: 우레시노 난노떼. 久しぶりに 아에테, 우레시노 난노떼.
0: 久しぶりに 아에테, 우레시, 우레시노 난노떼. 정말 얼마나 반갑던지. 공항에서 여권이 안 보여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당황하다.
1: 아세르. 아셌다노 난노떼. 공항에 파스포트가 미츠카라나쿠테 아셌다노 난노떼.
0: 자, 이렇게 노 난노떼 앞에는 이 형용사 또는 동사의 보통형이 이어집니다.

0: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1: 顔を描くと、てるてる坊主が願いが叶ったと勘違いするからだそうです。
0: 勘違いする、 착각하다란 뜻으로 가오 카쿠토 얼굴을 그리면 맑음이 인형이 내가이가 카났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간치가이 스루 카라다 소데스, 착각하기 때문이랍니다.
1: ただし、願いが叶った後に感謝の気持ちで顔を描くのはむしろい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
0: 다만 내가이가 카났다 後に 감사의 気持ちで 가오 카쿠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의 気持ち, 감사의 마음으로 얼굴을 그리는 것은 무시로 오히려 좋은 일로 여겨집니다.
1: 今では最初から顔を描く人も多く、
0: 요즘은 사이쇼카라 가오카쿠, 처음부터 얼굴을 그리는 사람도 많아서
1: にっこり笑った顔やピンクのほっぺなど、自分だけのてるてる坊主を作っています。
0: にっこり笑う、활짝 웃는 얼굴이나 핑크노 호빼, 호빼라고 하는 것은 볼이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색 볼, 즉 볼을 분홍색으로 칠하는 등 지분다케노 데르데르 보즈, 나만의 맑음이 인형을 만들곤 합니다.
1: ちなみに、てるてる坊主を逆さに吊るすフレフレ坊主には、
0: ちなみに참고로 아울러 맑음이 인형을 사카사니 쓰르스, 사카사 하면은 거꾸로, 사카사니 하면 거꾸로고요. 쓰르스 매달다죠.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는 후레후레 보즈, 이거는 비마중 인형, 후레후레 보즈에는
1: 雨が降ってほしいという願いが込められています。
0: 아메가 후떼 호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후레후레 보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맑음이 인형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건데요, 비가 오기를 바랄 때이 후레후레 보즈를 매단다고도 합니다. 후레후레 보즈 외에도요, 비가 와라 해서 아메아메 보즈, 또는 테루테루를 거꾸로 한 르테루테 보즈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선생, 가장 一番一般的なのはやはりフレフレ坊主でしょうかね。
1: そうでしょうかね。
0: そうですか。じゃあ、フレフレ坊主는비가오기를바라는인형이다。よろけ생각하시면되겠네요。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이비에스 중급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호, 재밌는 제목입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왕约车 软件.
2: 왕约车. 요거는 이제 택시는 택시인데. 모바일로 부르는 택시.
3: 对.
2: 그러니까 모바일로 일종의 콜택시죠.
3: 对对对.
2: 왕约车.
3: 软件这个跟韩国有点不太一样是吧？嗯，对。因为韩国的外面跑的大部分还是出租车，对，也有网约车，但是大部分都是出租车。对对对对。可是中国在外面跑的大部分是网约车。
2: 한국에서는 개인하는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게 없죠.
3: 对对对.
2: 근데 중국은 택시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일종의 콜택시가 바로 왕约车가 돼.
3: 没错没错。这是分开的。对对对。嗯嗯。对。
2: 对吧？对，外面看不出来。对对，外面完全看不出来。外面没有那种出租车的牌子，连网约车的牌子也没有。对，就完全个人的车，就是个人的私家车。嗯，但是呢，它是主要是载客人的。对，而且是归比较大的公司在管理的。对对，没错没错没错。所以说，网约车的概念。 我们都知道这是콜택시，对，但是这个韩国的这个콜택시不一样，完全不一样，不一样，不一样。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콜택시,
3: 网约车,
2: 网约车, 앱 어플,
3: 软件,
2: 软件, 대, 차량을 세는 양사 대,
3: 量,
2: 量, 앱 어플,
3: 应用,
2: 应用, 주문을 받다, 콜을 받다,
3: 接单,
2: 接单, 더하다.
3: 加,
2: 加, 추가 요금, 팁,
3: 小费,
2: 小费, 표시되다, 나타나다,
3: 显示,
2: 显示, 시간이 나오다,
3: 显示时间,
2: 显示时间, 위치가 나오다,
3: 显示位置,
2: 显示位置. 자, 시간, 위치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는 택시 잡기 힘듭니다. 基本上都是网约车，对，所以大部分是网约车。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
3: 아, 真的很重要，因为大家去中国的话，肯定用得上这个网约车。马路上可以找到出租车，但是很少很少很少，而且出租车会比较贵，对，比网约车贵，比网约车贵，而且
2: 택시가 이 网约车보다 비싸요.
3: 嗯，哎，그러니까
2: 중국에 가시면 바로 이 이용 网约车，对对对， 대략 아마도.
3: 大概，大概，
2: 과연 역시,
3: 果然，果然，
2: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3: 있다.有钱能使鬼推磨。
2: 그렇죠.
3: 这个词虽然不太好，但是常用啊。对，
2: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钱 돈이 있으면 能使鬼 귀신으로 하여금 투이모, 귀신도 부릴 수 있어요. 뭘 시킬 수 있습니다. 투이모는 이제 맷돌을 갈다인데요. 네, 그래서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뭐뭐인 셈이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3: 算是什么什么.
2: 算是什么什么. 뒤에 나오죠. 택시를 타다.
3: 打车.
2: 打车. 점점 더하다.
3: 越来越 怎么样?
2: 그렇죠. 越来越 뭐가 나오면 점점 더 뭐하다. 越来越 怎么样? 수월하다. 마음이 가볍다.
3: 轻松.
2: 轻松. 轻松.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다.
3: 保持轻松.
2: 保持轻松. 편안함을 가져다 주다.
3: 带来轻松.
2: 带来轻松. 신경 쓰다 걱정하다.
3: 操心.
2: 操心. 도로 상황.
3: 路况.
2: 路况. 주차 자리.
3: 车位.
2: 车位.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你叫车了吗?
5: 刚叫了一辆。
4: 叫到了吗? 我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啊。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 说得对，你经常用应用打车吗？
5: 以前不怎么用，最近用的越来越多了。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没错，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차
2: 불렀어?
3: 你叫车了吗?
2: 你叫车了吗?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뭐 집이 아니더라도 각자 가고 가야 되는 목적지가 다 서로 달라요.
3: 네, 自己叫自己的车.
2: 그러니까 각자 가야 되는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택시를 부른 거죠. 왕외车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你叫车了吗? 너 차 불렀어? 그러니까 방금 한 대 불렀어?
3: 刚叫了一辆.
2: 刚叫了一辆. 한 대 불렀지. 오. 잡혔어? 난 한참을 불렀어.

0: 그런데도 잡히질 않네.
1: 叫到了吗？我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
0: 오, 叫到了吗? 잡혔어? 자, 요건데요. 叫了하고 叫到了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죠. 刚叫了一辆, 叫了. 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결과를 모르죠, 지금. 차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차를 불렀어요. 그런데 叫到了라고 하면 내가 부른 것이 결과가 지금 있죠. 그래서 따오를 보통 결과보호라고 하죠. 叫到了라고 하면은 잡혔다. 没叫到,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叫了, 叫到了 차이점이죠. 아주 간단한 글자지만 사실은 요게 이제 중국어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참 배우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부위 더분 티. 요쪽 요点 쿤나. 그래서 깡叫了一辆. 그런데 여기서는 叫到了吗? 잡혔어? 한참을 불렀는데도 하면서 我在应用上, 应用이 이제 여기서는 앱이죠.
1: 对,
0: 예, 软件이죠. 应用上 叫半天了, 한참을 불렀지만 也没人接单, 아무도 잡히질 않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그 내가 주문한 것을 잡지 않는다. 즉 뭐죠? 내가 부르는 걸 여러 차례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거는 이제 그 일반 택시가 아니라 기사들이 딱뜬걸 보고, 아! 제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언제단? 오호. 난 요금 조금 추가했더니 벌써 잡혔어. 앱에 5분 후 도착이라고 했어.
1: 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
0: 그러니까요. 부르고 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그 받는 왕회처 기사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我加了个小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대리기사님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1: 哦，韩国叫代理司
0: 대리기사님
1: 机的
0: 부를
1: 时
0: 때
1: 候。
0: 잘안 잡히면 조금 가격을 올리면 바로 잡히거든요.
1: 오, 明白了。
0: 그거랑 비슷해요. 물론 대리기사 제도와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건 또 일종의 택시니까요. 我加了个小费. 그 약간의 추가 요금이죠. 여기서 消费는 팁이 아니라 消费 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팁이 아니라 추가 요금.
1: 对。
0: 加了个小费. 작은 돈을 추가했어요. 已经有人接单了. 벌써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주문을 잡았다. 즉, 그럼 뭐죠? 잡혔다라는 말이죠. 有人接单了. 应用上 그 앱에 显示 나타났어요. 大概 5分钟, 5분 후에면은 허다. 도착합니다. 显示 大概 5분 정도 후다. 오, 역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1: 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呀！
0: 그렇죠. 아, 내 钱, 중요하오. 자, 果然是有钱, 돈이면 能使鬼推磨呀. 요즘 조금 더 쓰는 것도 적은 돈으로 큰일 한 거라고 할수 있어.
1: 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
0: 그렇죠. 급할 때는 지하거시어페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 예수안시 뭐라고 할수 있지? 화샤오첸, 샤오첸, 약간의 적은 비용으로 반다시 아주 큰일, 중요한 일을 해낸 거라고 할수 있지. 맞아. 너 앱으로 자주 택시 부르니?
1: 说的对，你经常用应用打车吗？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1: 对。
0: 사실은. 저도 처음에 가서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그냥 꾹꾹꾹꾹 눌렀는데, 요런 또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说的对, 맞아. 你经常用应用打车吗?그 앱으로 택시 부르니? 그러니까 왕위의 철을 쓰냐는 얘기죠. 예전엔 잘안 썼는데, 요즘 점점 많이 쓰게 돼.
1: 以前不怎么用，最近用的越来越多了。
0: 그렇습니다. 이젠不怎么用. 예전에 많이 안 썼는데 最近用的越来越多了. 점점 많이 쓰게 돼. 其实最近去中国, 제가 好好利用一下这个网约车 软件.
1: 没错，如果用那会用的话，太方便了，太方便了. 价格又便宜。
0: 价格便宜.
1: 然后又方便，车又多。
0: 而且不用考虑 너무 多. 他就马上就到了你的目的地.
1: 没错。
0: 怎么过去？你不用考虑。
1: 你不用考虑，而且那个位置抓得特别准，那个误差，说实话比较小一点，
0: 对，
1: 有
0: 没
1: 这个
0: 错，
1: 感觉吧？
0: 是。 택시 타는 게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
1: 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
0: 네, 我感觉。

0: 따车 운전하는 것보다 비自己开车 운전하는 게 아니 택시를 타는 게 따车 비自己开车 하이 칭송 편리하잖아. 맞아. 교통 상황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주차 자리 찾을 필요도 없고 말이야.
1: 没错，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
0: 而且这个价格
1: 嗯，
0: 费用已经定了，
1: 对，
0: 不用担心堵车。
1: 没错，没错，有那种固定价格。
0: 固
1: 大
0: 定
1: 家
0: 价格，
1: 选择的时候要注意，有固定价格，
0: 固定价格，
1: 选固定价，那么堵车也不会涨价。
0: 对，当然这个如果堵车的话，可能这个司机
1: 师傅会有点，
0: 不接单，所以加了小费，
1: 对对
0: 加
1: 对，
0: 了小费，
1: 而且加小费也加不多，
0: 对，
1: 一
0: 加
1: 般。
0: 不多，加不多，没错，不用操心路况啊，交通上신경쓸거 없고요，也不用找车位，주차할 자리 공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42쪽입니다. 첫 번째, 显示, 기기나 화면 등에 표시되다, 나타나다. 휴대폰에 택배가 도착했다고 떴다.
1: 手机上显示快递到了。
0: 显示가 이때는 이제 나타나다, 드러나다가 이제 보통 되는데, 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手机上, 휴대폰에 显示, 떴습니다. 뭐가? 快递, 택배가 到了, 도착했다고 떴다. 에어컨 화면에는 22도로 표시되는데 방은 여전히 덥다.
1: 空调面板显示22度，屋里还是热。
0: 네, 콩调 면板 그대로 화면이죠. 면板 显示 22도, 22도로 표시가 되는데 우리 방은 还是 热, 여전히 덥다. 밥솥에 15분 남았다고 나오니까 우리 우선 식기를 준비하자.
1: 电饭煲显示还有15分钟，咱们先准备碗筷吧。
0: 电饭煲 그대로 이게 밥솥이죠. 전기밥솥입니다. 电饭煲 显示 나타납니다. 뭐가 하여 15분 밥 되기까지 15분 남았어요. 咱们 先 准备 우리 우선 준비를 합시다. 무엇을? 碗筷 碗 그릇 筷 젓가락 그래서 碗筷 식기를 준비하자. 두 번째 操心 신경 쓰다 걱정하다 마음을 쓰다. 아이도 대학에 갔으니 이제 그만 신경 써.
1: 孩子都上大学了，别操心他了。
0: 孩子아이가또上大学了，이제 대학에 갔으니까 上大学了，别操心他了，그 신경 그만 써, 别操心。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까지 다 신경 쓰신다.
1: 我妈连我穿什么衣服都要操心。
0: 所以不用操心，孩子大了嘛。我妈，우리 엄마, 连我穿什么，도대체 내가 무엇을 입는지까지도 穿什么衣服都要操心，신경을 쓰신다. 출발 전에 호텔이랑 차표를 다 예약해두면 다니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1: 出门前把酒店车票都订好，路上就不用操心任何事了。
0: 이게 지우디엔하고 车票가 제일 중요하죠,
1: 嗯。
0: 여행에서는요. 그러니까요. 出门前, 출발하기 전에 把 지우디엔, 호텔, 车票, 차표 都 订好. 다 예약이 끝났어요. 路上. 다니면서, 길에서 다니면서 不用 操心. 신경 쓸 게. 任何事, 어떤 일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不用操心. 43쪽입니다. 心灵鸡汤.
1: 别想一下造出大海，必须先由小河川开始。
0: 그렇죠. 한 번에 想 이샤 造出大海 하지 말고 必须 순서대로 先由 小河川 开始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叫车了吗？
3: 刚叫了一辆。
2: 叫到了吗？我在应用上叫半天了，也没人接单。
3: 我加了个小费，已经有人接单了。应用上显示大概5分钟后到。
2: 果然是有钱能使鬼推磨啊。
3: 加个小费也算是花小钱办大事吧。
2: 说得对，你经常用应用打车吗？
3: 以前不怎么用，最近用的越来越多了。我感觉打车比自己开车还轻松。
2: 没错，不用操心路况，也不用找车位。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 44쪽입니다. 콜택시 앱이 생기면서 외출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0: 편리해졌어요.
1: 有了轿车应用，出门方便多了。
0: 그러니까요. 有了 생기다 생겼다. 有了 轿车 콜택시죠. 应用 앱. 出门 方便多了. 외출할 때 훨씬 편해졌다.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잡기 어려워요.
1: 高峰时间不加价, 就很难叫到车。
0: 高峰时间이 출퇴근 시간, 加价 추가 요금이죠. 요금을 추가하다, 很难叫到 차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车. 휴대폰으로 경로를 보면 마음이 더 놓여요.
1: 在手机上看路线，心里更踏实。
0: 在手机上看路线，경로죠 이때 노선, 심리 更踏实 마음이 훨씬 더 놓입니다. 택시를 부르는 게 버스 타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돼요.
1: 轿车比坐公交省时间。
0: 轿车 택시를 부르는 게 비, 坐, 공交, 버스 타는 것보다 省时间. 운전하지 않아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갈수 있어요.
1: 不开车也能点对点到达目的地。
0: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죠? 목적지,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인 거, 点, 또이 点. 点이 점인데, 여기서는 그 출발 점, 목적지, 점. 그래서 점에서 점, 点, 또이 点. 到达, 目的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1: 有钱能使鬼推磨.
0: 我的新车明天就到了.
1: 아? 不是说这个车要等半年吗?
0: 我买了个 VIP 特权.
1: 哎呀, 天哪, 真是有钱能使鬼推磨呀.
0: 일종의 이제 VIP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돈을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1: 네, 不是什么权利,你要多付钱.
0: 그러니까요. 그 특권을 돈 주고 지금 사는 거라면 돈을 좀 추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새 차.
1: 신车.
0: 신车, 특권 혜택.
1: 特权.
0: 特权. 뭐뭐에게 뭐뭐에게 시키다.
1: 使.
0: 使. 귀신.
1: 鬼.
0: 맷돌질하다.
1: 推磨.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이에요.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토익 시험이 있죠. 여러분 부지런하신 분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토익킹 파트 7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한 분이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신데 꾸준하신 분. 그리고 또 기왕이면

0: 즐겁게 하시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너무 이제 자기를 가혹하게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 부르면서, 난 잘했다. 그래도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또 이제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또 공부를 해봐야죠. 우리 파트 5와 6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교재 71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해설이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10번 문제 같이 보시죠. The city's tourism site, 이 도시의 관광 웹사이트는 offers a brief blank of each public garden. 그래서 각 공원에 간단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Together with visitor information, 이 방문자의 어떤 정보, 이런 것과 함께. 여러분, 이걸 그냥 구체적으로 이 실용문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 관광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정원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설명. 그러면은 A번이 딱 좋죠.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긴 회의나 뭐 이런 것의 요약, 이런 뜻이 어울리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정원 설명, 이게 좋죠. 그래서 B가 좋아요. C번은 가능성, D번은 measure는 이제 조치, 조치를 취하다 할때그 조치 개념인데 뜻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트 5그 문제 설명이 choose the best answer예요. 가장 좋은 답을 고르셔야 돼요. 알았죠? 억지로 꿰어 맞추면 대강 될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용문에서 실제 상식선에서 쓰이는 거, 그게 토익의 정답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The city's tourism site offers a brief description of each public garden together with visitor information.
0: 111번입니다. At Vantore Capital에서 우리 고객들의 장기적인 성공은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 빈칸은 소유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대명사의 격 매번 출제된다, 주격 대의를 봤어요. 네, 소유격, our clients' long-term success, 우리 고객들의 장기적인 성공은 remains the company's highest priority, 이 회사의 최우선순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명사의 격, 매회 출제된다. 여기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 our가 정답. 111번 들어볼까요?
2: At Vantore Capital, our client's long-term success remains the company's highest priority.
0: 112번입니다. SkyBridge Airways라는 항공사는 has continued to expand, 계속 확장을 해왔다. Blank intense competition from discount airline across the region. 이 지역 전역에 할인 항공사로부터의 집중적인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해 왔다. 이런 거죠. 에도 불구하고 문맥이기 때문에 적절한 의미의 전치사는 despite가 되겠습니다. C가 정답. 112번 들어볼까요?
3: Skybridge Airways has continued to expand despite intense competition from discount airlines across the region.
0: 113번, Ardenna Manufacturing은 is focused on reducing expenses. 이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s that, 이 비용을 줄이는 일이 is vital, 중요하기 때문이죠. To the company's long-term stability, 이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시 바로 그 비용을 줄인다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reducing expenses를 대수로 받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이 뭐죠? 도우즈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is니까. such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또 제발 여러분 저 선생님들하고 싸움 붙이지 마세요. 또 누구는 such라는데요? 막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대시 맞습니다. 알았죠? 예, 그저 싸움 붙이지 마세요. 저 싸움 안 해요. 알았죠? 그리고 what은 여기서 이제 문법상 안 되고 이건 대시 정확해요. 대시 확실한 답입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2: Ardenna Manufacturing is focused on reducing expenses, as that is vital to the company's long-term stabilit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입니다. 6는 뭐니 뭐니 해도 문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Important update from NovaPay Digital Wallet으로부터의 중요한 업데이트 정보. Thank you for choosing NovaPay Digital Wallet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역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이에요. 이 업체를 선택해 줘서 고마워요. For your recent online transactions. 최근에 온라인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시제를 잘 보세요. We have blank received. 자, 그럼 이 자리는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리는 부사가 딱 들어갈 자리죠. 근데 131번 ABCD 보세요. 그 중에 previously는 이전에기 때문에 과거랑 어울립니다. 과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시하시고 현재 완료는 이래봬도 현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백한 과거랑은 못 써요. 예를 들어 have received인데 뭐 yesterday랑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알았죠? 뭐 since 과거 시점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단독으로 yesterday, last night 이런 거는 현재 완료랑 못 써요. previously도 그래서 안 돼요. recently는 돼요. 이 단어는 최근에로 현재 완료나 과거랑 다 어울리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답이에요. 최근에 notifications, 어떤 통보를 받았어요. That certain payments were processed more slowly than expected. 어떤 지불이 기대보다 더 느리게 처리되었다라는 그런 통보를 최근에 받았죠. To address this issue,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we have implemented upgrades.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실행했습니다. 요거 밑줄, 업그레이드를 실행했다.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We have implemented upgrades. 요거 밑줄. To our transaction platform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실행했대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또 받는 단어가 132번의 정답이에요. 업그레이드 된 것은 좋아진 거죠. 그러면 향상 이런 의미의 enhancement가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이 A번 뜻이 나쁘죠. 이거 실수, B번 조정, C번 수정 이런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enhancement가 딱 그 좋아진 뜻을 살려주기 때문에 D가 바로 upgrades를 paraphrasing 한 거예요. 바로 이런 upgrade가 will enable us, 우리로 하여금 to provide faster, 더 빠르고 more secure payment services, 더 안전한 지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When you shop online,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to the updated system. 이 업데이트된 시스템으로의 부드러운 이전, 변화죠. 부드러운 이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We ask, 우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All users, 모든 사용자들이 To confirm their personal and payment details. 개인 또 지불 세부 정보를 확인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바예요. Within the NovaPay platform 안에서 자 이런 걸 확인해 봐야죠. 이게 정보가 틀리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정보 확인하려면 어떤 그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얘기를 이어주는 것이 133번의 뭐죠? D번이죠. To complete this process 밑줄. This process가 앞에 나온 그 개인정보, 이 지불 세부 내역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simply log in, 그저 로그인 하시고 and select profile setting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서 D가 133의 정답이죠. 그 다음에 if you have any questions, 혹시 질문이 있거나 need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하면 please blank our customer support team, 우리 고객 지원팀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each, 여기서 보기 중에는 please 뒤에는 동사원형 명령문이 옵니다. 그래서 문법상 A번 동사원형 reach가 정답이에요. 시험 얘기해 드릴까요? 시험에는 이제 contact가 답이었어요. contact. 그래서 너무 시험과 똑같으면 안 돼서 좀 단어를 바꿨어요. 근데 포인트 똑같죠? Please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0: 알았죠?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볼까요?
1: Important update from NovaPay Digital Wallet. Thank you for choosing NovaPay Digital Wallet for your recent online transactions. We have recently received notifications that certain payments were processed more slowly than expected. To address this issue, we have implemented upgrades to our transaction platform. These enhancements will enable us to provide faster and more secure payment services when you shop online.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to the updated system, we ask all users to confirm their personal and payment details within the NovaPay platform. To complete this process, simply log in and select Profile Setting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please reach our customer support team.
0: 여러분, 공부할 게 정말 많은데요. 질문이 있으면 할 때,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거 question에 s 안 붙이면 틀린 영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쓸 일이 많잖아요. 질문 있으시면 뭐, please contact 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할 때, if you have any questions, 복수형이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글적이는 춘식이님, 노젓는 두더지님, 그냥님, 계속 잘 듣고 계신 거죠? 잠 깨시고 열공하는 시원이님도 김성애님, 박진우님, 퍼펙트 만보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현님 또 우리 이지훈님 늘 감사드립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110번 간단한 설명을 제공한다. 설명 (description)이 정답.
1: The city's tourism site offers a brief description of each public garden together with visitor information.
0: 111번 대명사격 소유격 our가 정답.
2: At Vantore Capital, our clients' long-term success remains the company's highest priority.
0: 112번 이런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 에도 불구하고 despite가 정답.
3: Skybridge Airways has continued to expand despite intense competition from discount airlines across the region.
0: 113. That은 앞문장이나 phrase를 받는 지시 대명사로 여기서 that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2: Ardena Manufacturing is focused on reducing expenses as that is vital to the company's long-term stability.
0: 131에서 134 함께 다시 듣는데요. 이게 한번 들을 때랑 두번 들을 때 달라요. 최근에 제가 그 청주대학교를 갔었죠. 그래서 특강하고 이제 거기 가까운데 정말 제가 방송 때 하던 김득신 그분의 그 묘소까지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열병을 알아갖고 그 기억력이 많이 나빴는데 보통 책을 한 번에 만번 이상 읽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80살까지 장수하시면서 크게 성공하셨어요. 그분 그림도 지금 유명한 그림으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두번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번, 100번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수록 도가 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1: Important update from NovaPay Digital Wallet. Thank you for choosing NovaPay Digital Wallet for your recent online transactions. We have recently received notifications that certain payments were processed more slowly than expected. To address this issue, we have implemented upgrades to our transaction platform. These enhancements will enable us to provide faster and more secure payment services when you shop online.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to the updated system, we ask all users to confirm their personal and payment details within the NovaPay platform. To complete this process, simply log in and select Profile Setting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please reach our customer support team.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를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작성해서 만들까요? 진짜 제가 과외하면서 강의 노트를 적은 거에 살을 붙여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름 가치가 높은 정보니까 같이 정리하면 좋아요. 알았죠? Contrary to 7번 할 차례입니다. Contrary to 뭐뭐

는 달리 자 예문 볼까요? Contrary to expectations 기대와는 달리 the new product 그 신제품은 sold out within 2 days 이틀 만에 매진되었다. Contrary to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와는 달리 it did not rain during the outdoor event 야외 행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contrary to company policy, 회사 정책과는 정반대로 employees, 직원들은 were allowed to use the main entrance during renovations. 이 renovation 공사 기간 동안 주 출입구 사용을 허용받았다. 그리고 contrary to earlier reports, 이전 보도와는 달리 the museum will remain open throughout the summer. 여름 내내 문을 열 예정이다. 여러분, remain도 무슨 동사? 이형식 동사. prove, remain, feel 이런 거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trary to what many customers expected. 많은 고객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the service fee was not increased. 이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contrary to가 주인공이지만 또 다른 그 문장 안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쭉 관찰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구조, 거기 볼까요? Contrary to expectations, 예상과는 달리 sales increased, 매출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B2 용법이 나오는데요. 예정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 new policy is to take effect next month. B2 용법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새 정책은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예정이 여기서 비투용법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what 네.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Friday?
1: 네, 자 페이지 넘버 68 보시면 네.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대화문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Mm-hmm. 너무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0: Oh.
1: Love Fool.
0: Oh. Wow, this song is so good. Yes, it is my go-to song at 노래방.

0: 2. A friend told me not to bother and to move on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I acted like I was fine, but on the inside, I was breaking down. Love me. Cherish me. Say that you adore me. I am begging you to take me back. I don't need anyone but you.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상큼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이게 The Cardigans라고 하는
1: 밴드?
2: 그 밴드에서 한 건데
1: 네.
2: 거기서는 이제 여자분이 보컬리스트잖아요.
1: 네네네.
2: So go ahead.
1: Me? Mm-hmm. Oh my gosh.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걱정돼.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한 친구는 내게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러더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날 사랑해줘. 날 아껴줘. 날 사랑한다 말해줘. 날 다시 받아달라고 너에게 애원하고 있어. 너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단 말이야. Love me, love me, say that you love me.
2: 아, 기억이 나네요.
1: 네.
2: 네. 자, 여기 있는 가사를 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이 중에서 사실 핵심 표현은요, 첫 문장에 있습니다.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해 달라고 강요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남을 뭐뭐 하게끔 강요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Force. 목적어 to 동사원형 force someone to do something.
2: 그러니까 force 한다는 게 강제로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 관련해 가지고 남한테 뭐 하게 만드는 거가 force가 가장 강합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뭐 make 정도 그리고 have 정도로 좀 강제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1: Yes.
2: Right.
1: 그래서 force는 매우 강해요.
2: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니까 남한테 너나 사랑해. 앞으로 사랑해라. 이런다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1: 네.
2: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너 그녀에게 널 사랑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거야. 이건 감정이라고 이런 느낌. 자, 넌 그녀에게 강요할 수 없어.
1: You can't force her
2: 널 사랑하게
1: to love you. You can't force her to love you.
2: 네. So force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to 동사원형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리아나는 마유에게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라고 강요를 했어. 역시 세리아나예요. 자, 세리아나는 마유에게 강요했어.
1: Seriana forced Mayu.
2: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게끔.
1: To say he likes her. Seriana forced Mayu to say he likes her.
2: 네.
1: I never forced you. We all know you like me.
2: 너 나 가뒀잖아. 세 번째 예문입니다. 아, 나 좀 있잖아. 너랑 같이 가자고 강요 좀 하지 마. 아, 나 가기 귀찮아. 막 이런 느낌. 예를 들어 뭐 누가 쇼핑하러 가자고 막 했는데 아우 나는 가기 귀찮은 거예요. 자, 내게 강요하지 마.
1: Don't force me.
2: 너와 함께 오게.
1: To come with you. Don't force me to come with you. I
2: 네.
1: just want to stay home.
2: Right. 그래서 force는 하기 싫은데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1: 네.
2: 자, 오늘의 핵심 표현 force someone to do something. 누군가를 뭐뭐하게 강요하다 해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신경 쓰다. 어, 신경 쓰다.
1: 네, 영어로는 bother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부정으로 많이 써요.
2: 네.
1: Don't bother.
2: 네, don't bother. 아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bother 하면 I'm sorry to bother you. 그래서 bother someone 남을 신경 쓰이게 하다만 배워봤지만 그냥 bother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Right? Don't
1: 맞아요.
2: bother.
1: 맞아요.
2: 신경 쓰지 마.
1: Yeah.
2: 자, 다음은요. 나아가다.
1: Move on.
2: Mm-hmm.
1: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사람에서 네. move on라고 하면 you're forgetting that person
2: right.
1: and you're, you know, going, doing something else.
2: 잊고 새 출발하는 느낌.
1: 네.
2: Right? So 어떤 슬픈 것을 극복한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1: 맞아요.
2: Move on. 자, 다음은요.

0: 뭔가를 받을 만하다. 무언가를 받을 만하다.
1: Deserve.
0: 네.
1: Deserve.
0: deserve. 이거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deserve something 하면은요, 뭔가를 받을 자격이 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격이라고 쓰면 뭔가 좋은 것만 받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걸 쓰지 않고요. 그냥 뭔가를 받을 만하다. 왜냐면 이렇게 쓰면 뭔가 상을 받을 만하다. 더 좋은 사람을 뭐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만날 만하다.
1: 네.
0: 이것도 되지만 나쁜 게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넌 받을 만해. 이런
1: Oh,
0: 것도 가능하거든요.
1: you
0: 그렇죠?
1: deserve that punishment.
0: Right.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다? 항상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 이렇게
1: 오,
0: 느껴주면 좋을 것
1: 너무
0: 같아요.
1: 좋아요,
0: Yeah, thank
1: 선생님.
0: you. 자, 다음은요.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1: Cherish. Cherish.
0: 오, 이거는 사실 love보다 더 아끼는 건가요?
1: 네, love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고, cherish는 감정 플러스 액션인 것 같아요.
0: 아,
1: 뭔가 진짜
0: 오.
1: 소중히 아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cherish 할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1: Yeah,
0: 그렇죠?
1: but you can also cherish a friendship, right? 선생님, I cherish our friendship, which is why I always bring you snacks.
0: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1: 네.
0: 단순히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거. 그렇죠?
1: 네.
0: 뭐 우선 음식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뭘 항상 뭐 옆에서 같이
1: 네.
0: 챙겨준다든가. 오케이. 자, 다음은요. 귀여워하다 혹은 사랑하다.
1: Adore입니다. Adore.
0: 이것도 love와 비슷하지만 특히나 어린아이를 adore 한다라고 할 때, 혹은 뭐 아기, 애인을 adore 한다고 할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absolutely. You can say it to anyone pretty much, right? But you're right. 그런 뭔가 귀엽고 아끼고 이런 느낌이 강해요.
0: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don't just love her, I adore 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표정이 adore 얘기를 할 때, 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1: Yeah.
0: 귀엽다는 얼굴이 표정이 보여졌거든요.
1: 맞아요.
0: 좀 그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빌다, 애원하다.
1: 네, bag입니다. 이거는 bag, 가방하고 확실히 구별해 주셔야 돼요. bag는
0: 네.
1: 짧아요, 소리가.
0: Okay.
1: bag.
0: BEG, bag. 뭔가 빌다라고 할 때, I'm begging you 하는 것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Beg of someone 이라고 해서 of를 넣는 경우도 있죠.
1: 맞아요. I
0: Right.
1: beg of you. 근데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냥 I beg you.
0: 어부를 빼고
1: 네네.
0: 회화체로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1: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뭐뭐인 것 같아, 걱정돼, 불안해.
1: I fear 병someone. I fear 병someone.
0: 네. 그러니까 이게 fear 하면 막 두려움 이래서 강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1: 네.
0: 그건 좀 과장되었을 뿐이고요. 그냥 불안함을 좀 표현한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1: 맞아요.
0: 괜찮아요.
1: 근데 I'm worried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은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좀 격식형으로 쓰이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뭔가 우리가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해. 자, 난 두려워.
1: I fear
0: 우리가 늦었다는 게.
1: we are late. I fear we are late.
0: 뭔가 격식으로 어울려요, 목소리가.
1: 네.
0: 자, 다음은요. 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해, 걱정돼. 자, 난 두려워.
1: I fear
0: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1: we are drifting apart. I fear we are drifting apart.
0: 네. 이 drift apart도 한번 정도 easy writing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떨어져 가면서 이 drift 한다는 게 천천히 뭔가 둥둥 떠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사이가
1: 맞아요.
0: 멀어진다라고 할때 조금 시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Yeah.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마음속에서는.
1: On the inside. On the inside.
0: 네. 그러면 반대로 쌤,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On the outside. 전치사 똑같아요.
0: 네.
1: On을 써서 on the outside.
0: 오케이. 그러면 쌤, on the inside 하나, 그 on the를 drop하고 그냥 inside 하나 의미 차이가 크지 않나요?
1: 네. 그냥 inside 써도 돼요.
0: 괜찮아요.
1: 네네.
0: 오케이. 자, 오늘은 대신에 붙여서
1: 네.
0: 써보겠습니다. 난 웃었어. 근데 이렇게 마음 안에서는 울고 있었어.
1: Oh.
0: 난 웃었어.
1: I laughed.
0: 하지만 안에서는
1: But on the inside
0: 난 울고 있었어.
1: I was crying. I laughed. But on the inside I was crying.
0: Oh no. 그렇죠. 뭐 세니나가 나의 발이 오리발로 변했다고 놀렸을 때 안에서는 울고 있었다.
1: 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아니에요. 네. 네.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녀는 정말 굉장히 말랑말랑해. 겉에서 봤을 때는 말이야. 근데 마음 안은 굉장히 강한 친구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네.
0: 그녀는 말랑말랑해 밖에서는
1: She is soft on the outside.
0: 하지만 강해 안에서는
1: But strong on the inside. She is soft on the outside, but strong on the inside.
0: 네.
1: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뭔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뭐 나이스해 보이고 그러는데
0: 네네.
1: On the inside, she's strong.
0: 아,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외유내강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이제 쓰게 되는데
1: 네.
0: 그게 딱 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바로 무너져 내리다. 어떻게 할까요?
1: Break down. Break down.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거가 break down 하면
0: 고장 나는 거.
1: 완전히 고장 나서
0: 끝난 거죠.
1: 이제 거의 맞아요.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죠.
0: Right. Okay.
1: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만큼 무너진 거예요.
0: 약간 mental breakdown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0: 흔히
1: 네.
0: 말해서 뭐 왜 우리가 멘붕 이러잖아요. 감정적인 내려앉는 거 이것도
1: 네.
0: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세리아나는 마유가 그녀를 거절했을 때 무너져 내렸어. 세리아나는 무너져 내렸어.
1: Seriana broke down.
0: 마유가 그녀를 거절했을 때.
1: When Mayu turned her down. Seriana broke down when Mayu turned her down. But I will not give up.
0: 왠지 딱 그럴 것 같았어요.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so 누군가를 turn down 시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누구를 거절하다, reject 한다는 느낌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그는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1: He was breaking down.
0: 안에서는.
1: On the inside. He was breaking down on the inside.
0: All 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7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걱정돼.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날 사랑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자, 난 두려워.
1: I fear.
0: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게.
1: We're in trouble.
0: 넌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1: You don't love me anymore.
0: 그리고 난 너에게 그러라고 강요할 수 없어.
1: And I can't force you to. I fear we're in trouble. You don't love me anymore. And I can't force you to.
0: 네. 쌤, 그러면 여기서 I can't force you to 뒤에 뭔가 생략이 된 걸까요?
1: 네, 맞아요. I can't force you to love me. 그러니까 생략됐어요. 근데 한번 처음에 언급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0: 네, 영어에서는 repeat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한 친구는 내게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을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그러더군. 자, 한 친구가 내게 말해줬어.
1: A friend told me.
0: 신경 쓰지 말라고.
1: Not to bother.
0: 그리고 나아가라고.
1: And to move on.
0: 날 받을 만한 누군가와.
1: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A friend told me not to bother and to move on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0: 네.
1: 여기서 deserve me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로, 그렇죠?
0: 그렇죠. 내가 상 같은 거예요.
1: 네.
0: 맞지? 자, 세 번째는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난 내가 괜찮은 것처럼 행동했어.
1: I acted like I was fine.
0: 하지만 안에서는
1: But on the inside
0: 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1: I was breaking down. I acted like I was fine, but on the inside I was breaking down.
0: 네. Act like를 해 버리면 그렇게 행동하다보다는 그런 척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실제로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날 사랑해 줘. 날 아껴 줘. 날 사랑한다 말해 줘. 자, 날 사랑해.
1: Love me.
0: 날 아껴줘.
1: Cherish me.
0: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
1: Say that you adore me. Love me, cherish me, say that you adore me.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날 다시 받아달라고 너에게 애원하고 있어. 너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단 말이야. 자, 난 너에게 빌고 있어.
1: I am begging you.
0: 날 도로 가져가라고.
1: To take me back.
0: 난 아무도 필요 없어.
1: I don't need anyone.
0: 너

0: 외에는
1: But you, I am begging you to take me back. I don't need anyone but you.
0: 네.
1: 선생님, what does it mean to take someone back?
0: 뭔가를 이렇게 말 같은 것도 take it back 하잖아요.
1: 네.
0: 내뱉었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you let me go 했는데 이제 나를 도로 데려가라.
1: Please take me back.
0: 다시 get back together 하자는 얘기죠.
1: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fear we're in trouble. You don't love me anymore, and I can't force you to. A friend told me not to bother and to move on with someone who deserves me. I acted like I was fine, but on the inside, I was breaking down. Love me. Cherish me. Say that you adore me. I am begging you to take me back. I don't need anyone but you.
0: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1: Cherish.
0: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1: Adore.
0: 빌다, 애원하다.
1: Beg.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강요하다.
1: Force 목적어 to 동사원형.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무너져 내리다.
1: Break down. That's all.
3: 6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이게 끝인 것 같아 불안해. 이게 끝인 것 같아 걱정돼.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I fear 병소문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귀가 트이는 영어.
8: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I'm Peter B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interesting news topics. Today, talking about commodity markets and how they are decreasing in terms of their value and prices.
8: 원자재 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Commodity markets라고 하면 딱 무슨 시장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순간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9: 그쵸.
8: 그 뭐 소위 말해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산업용 원자재 시장 전반을 commodity markets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얘기를 이 시점에 왜 하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유가가 이제 상승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폭등을 했고 물가가 다시 뛸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확산되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0: 오히려 이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 연준도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달러로 이제 돈이 좀 몰려서 금값이 폭락하는 약간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금값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올라갔었거든요.
1: Yeah, we did some articles about it hitting record highs. And we did talk in the past about how in times of uncertainty, people often turn to gold. So it's quite interesting that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the oil shock in Iran, actually, in some ways, it can drive down the prices, like you said, because of high interest rates.
0: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가격 등락 혹은 뭐 하락 그 측면이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 등일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조금 더 우려스러운 시각들은 이제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스태그페이션이 이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1: Yeah, we hope that doesn't materialize, but many experts are concerned about it, and that's why a lot of the commodities are sliding. We'll get into our article in the book for June. It's page 68 for part 1.
2: Global commodity markets slide thanks to oil shock.
3: Commodity markets saw a broad sell-off as both precious and industrial metals declined amid rising uncertainty. Prices for gold and silver dropped sharply, while copper and palladium also weakened as investors reacted to higher oil costs linked to geopolitical tensions. These developments have raised concerns that prolonged instability could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0: Commodity markets, 원자재 시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 Commodity markets saw a broad sell-off as both precious and industrial metals declined amid rising uncertainty.
0: 그렇죠. Sell-off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 시장 분석 관련된 기사에서 보게 되면 투매예요. 네, 대규모로 사람들이 던진 겁니다. 매도를 한 거죠.
1: 그렇죠. Yeah, that's a widespread financial thing where loads of people are selling it.
0: 그렇죠. 원자재 시장에서 광범위한 매도세가 목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누구나 다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라면. As both precious and industrial metals declined. Precious metals는 이제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말할 거고.
1: 그렇죠. For jewelry.
0: 그렇죠. Industrial metals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구리. 이지 싶습니다.
1: Yeah,
0: 전기선.
1: Used in lik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right?
0: 그렇죠.
1: And they declined amid rising uncertainty. If it's amid something, that's the backdrop. That's the situation.
0: 그 와중에, 그렇죠? 네, 점점 더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시장에서의 뭔가 매도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1: Commodity markets saw a broad sell-off as both precious and industrial metals declined amid rising uncertainty. Prices for gold and silver dropped sharply, while copper and palladium also weakened as investors reacted to higher oil costs linked to geopolitical tensions.
0: Okay. 자, 지금 뭐 금속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Prices for gold and silver, 금은 가격, 이게 이제 precious metals죠?
1: 그렇죠.
0: Drop sharply, 급락했다는 얘기고요. While copper and palladium, 팔라듐은 이제 백금 쪽 금속인데 주로 가솔린 차량 같은 데 주로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하네요.
1: 그렇죠. 네. It's kind of between both the precious and industrial metal, 맞아요. to be honest. They also weakened, the prices weakened, right?
0: 그렇죠.
1: Dropped.
0: 가격 약세를 좀 보였고, 자, 그 이유는 as investors reacted to higher oil costs, linked to geopolitical tensions. 지정학적인 긴장 상황들과 연관된 유가 상승에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선 거는 우리가 흔히 목격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과 연관된 그런 시장들의 동요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1: Prices for gold and silver dropped sharply, while copper and palladium also weakened as investors reacted to higher oil costs linked to geopolitical tensions. These developments have raised concerns that prolonged instability could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0: Prolonged instability. Uncertainty와 상당히 결이 비슷한 단어죠. 네, 불확실성, 불안정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불안정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could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1: Yeah, if something impinges on something else, it means to have some kind of negative.

0: negative, damaging impact on it.
1: 억누른다.
0: Mm-hmm.
1: 발목을 잡는다.
0: 네.
1: 약간 방해하다 쪽 동사예요. impinge는.
0: Yeah, to kind of restrict something.
1: Block something, right?
0: Mm-hmm.
1: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장기적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에는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멘텀이란 건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나 여세, 기세를 모멘텀이라고 하니까.
0: 그렇죠.
1: 경제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장 동력을 이제 제약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증폭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 these developments, 여기 development는 개발이 아니라 잘 써놓으세요. 상황 전개. 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0: Yeah.
1: 발달이나 개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 전개나 상황 변화를 또 development라고 합니다.
0: Any change in a situation is a development, right? These developments have raised concerns that prolonged instability could impinge on economic momentum. We're going to listen now to part two.
2: The rise in oil prices has fueled fears of renewed inflation, which may keep interest rates elevated. Higher rates and a stronger dollar have reduced the appeal of assets like gold, traditionally seen as a safe haven. At the same time, falling copper prices have signaled weakening demand, often viewed as an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
1: 자, 구리 가격 하락이 어떤 의미를 더 크게 갖고 있는지 설명이 마지막 부분에 돼 있네요. 자,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요.
0: The rise in oil prices has fueled fears of renewed inflation, which may keep interest rates elevated.
1: The rise in oil prices, 유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이 상태는 has fueled fears of renewed inflation. Renewed라는 말은 다가 살짝 약해졌다가 다시 뭔가 올라온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renewed라는 말을 썼겠죠.
0: Yeah, like a return of inflation that had disappeared temporarily, right?
1: 물가가 겨우 진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란 전쟁 전까지만 해도.
0: 네.
1: 갑자기 이제 이 전쟁 여파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이제 재점화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유가가 고공비행을 하다 보니 which may keep interest rates elevated. 그럼 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상황 분석이죠.
0: Yeah, if something's elevated, it's raised, it's above or raised, it's above its usual levels. And yeah, fuel fears here also is a kind of pun because oil is of course a fuel as well. But in this case, it's a verb, isn't it, to provide justification or energy for those worries. The rise in oil prices has fueled fears of renewed inflation, which may keep interest rates elevated. Higher rates and a stronger dollar have reduced the appeal of assets like gold, traditionally seen as a safe haven.
1: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0: Gotcha. So reduce the appeal of assets like gold. I mean, in Korean we say 어필하다. You know, 그거 어필해야 돼. But if you're talking about the appeal of something, it means the attractiveness, of it, right? 그 매력.
1: 어떤 매력도. 그러니까 금 같은 이런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고금리 달러 강세에는 이건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Traditionally seen as a safe haven. Safe haven 같은 경우는 안전한 피난처나 도피처를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헤지를 하기 위한 그런 자산, 안전자산이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0: 그렇죠.
1: 그래서 시장이 요동치거나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때 금을 사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헤징을 많이 한다는 그런 취지의 safe have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Yeah, not heaven, 천국이랑 달라요. H-A-V-E-N, haven.
1: Haven. 이러면 이제 도피처죠.
0: 그렇죠.
1: 피난처.
0: One more time with that one. Higher rates and a stronger dollar have reduced the appeal of assets like gold, traditionally seen as a safe haven. At the same time, falling copper prices have signaled weakening demand, often viewed as an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
1: Falling copper prices. Copper 이렇게 들으면 바로 구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시장 얘기니까. 자,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냐면 have signaled weakening demand. 수요가 점점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이 often viewed as an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 경기 이제 둔화가 오고 있다는

0: 조기 신호?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정도로 인식되는 게 구리 수요란 얘기입니다.
1: Yeah, early warning or early warning signs 이런 표현 많이 볼수 있죠. And yeah, obviously if industry doesn't need as much copper, that means probably people aren't buying as much of the product. So that's why it's an early warning.
0: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근데 지금 우리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 Yeah, so more worries, right? At the same time, falling copper prices have signaled weakening demand, often viewed as an early warning of slowing economic activity. Here's part three.
2: Markets are increasingly on edge due to the risk of stagflation, where growth slows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However, some analysts believe such an outcome is unlikely, pointing to past crises that did not result in prolonged downturns. Despite volatility, gold may regain strength as investors seek protection against rising debt and uncertainty.
0: 자, 보겠습니다. Markets are increasingly on edge. 이렇게 시작을 해요.
1: Markets are increasingly on edge due to the risk of stagflation, where growth slows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0: Okay. Stagflation 같은 경우는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죠.
1: 그렇죠.
0: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경제는 오히려 수축하고 있고. 자, 그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때문에 markets are increasingly on edge.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Yeah, if you're on edge, literally like on the edge of a cliff, you're nervous, you're
0: 그렇죠.
1: anxious, you might fall off. So figuratively, it means to be very sensitive and nervy.
0: 상당히 예민한 혹은 민감한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서리에 있으면 떨어질까 봐, 그죠? 상당히 좀 우려가 점층되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자, 이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Where 상황 설명이죠. Growth slows. 성장세는 둔화해요.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물가 인상률은 계속 높은 가운데서도 성장세는 둔화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걸
1: 그렇죠.
0: stagflation이라고 하죠.
1: Yeah, and stagflation hasn't been around for decades and decades. It's a relatively new term, combining the words stagnant, which means to stay still and not get refreshed, and inflation.
0: 그렇죠. 합성어죠. Stagnant inflation을 합쳐서 stagflation. Okay.
1: Markets are increasingly on edge due to the risk of stagflation, where growth slows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However, some analysts believe such an outcome is unlikely, pointing to past crises that did not result in prolonged downturns.
0: 자, 그러나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다 암울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어떤 전례들을 봤을 때 past crises. 자, 위기 하나는 crisis. 복수형 읽을 때는 길게 crises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1: Crises, 네, C-R-I-S-E-S, crises.
0: 그렇죠.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장기 침체로 귀결되지는 않았었다. 뭐 약간 침체나 둔화가 왔다 갔다 이내 다시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agflation이 찾아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단 얘기예요.
1: Yeah, they didn't result in those prolonged downturns, extended periods of recession or falling stock prices. However, some analysts believe such an outcome is unlikely, pointing to past crises that did not result in prolonged downturns. Despite volatility, gold may regain strength as investors seek protection against rising debt and uncertainty.
0: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금값이나 원자재들의 이제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등락이 심한 상태를 volatile하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So volatility 자체도 시장 내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장 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랬으니까 금이 곧 gold may regain strength 앞으로 힘을 되찾을 거란 얘기는 가격이 회복세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Yeah,
0: 혹은
1: of
0: 되찾을 수
1: course.
0: 있다.
1: As investors seek protection against rising debt and uncertainty. Seek protection against means you're searching for some safety against some kind of loss or damage.
0: 점점 이제 부채가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protection. 아까 얘기했었던 그 헤지 수단 말하는 거예요. 어떤 헤지 수단으로서 금을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세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1: Time for us to listen to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Klein.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라는 의미로 play it by ear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 현장에 가서 그 상황 보고하자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원래 뜻은 악보를 보지 않고 듣고 그대로 건반 같은 거를 연주한다. 원래 거기서 유래된 표현이잖아요.
3: 네네.
5: 오늘 사연 주인공은 이제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따님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피아노에서 어떤 음반을 쳐도 바로 어떤 음인지 맞출 수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도 몇 개 어떤 건반인지 딱 알아낸다고 하십니다.
3: 그러니까요.
5: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뭐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건반으로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고 악보 없이 뭐 소리만 듣고 피아노나 기타 다

0: 연주 가능하신데
1: Yeah.
0: 썸마 아빠가 야, 이곡좀 연주해 줘라. 그러면 그냥 듣고 연주해 주고
1: 그러니까요.
0: 음악에 즉석해서 하시는 play it by ear가 가능하신
1: 네,
0: 그런
1: 부럽습니다.
0: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이십니다.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이게 독학으로 기타를 이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를 동아리 친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나 신기하고 뿌듯할 것 같고요. 이게
1: 네.
0: 약간 타고난 어떤 음감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1: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약간 천부적인 재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영어를 들으면 절대 안 까먹는 재능을 가지고 싶은 제시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0: 영어도 정말 한번 듣고 읽으면 영원히 내 표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
1: 네.
0: 필명 보니까. 자, 절대 음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영어로 저희가 한줄한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Perfect pitch. My daughter started college this year, and she has a special talent.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When singers play pitch matching games on TV shows,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She can even hear everyday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or the sound of glasses tapping,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Thanks to this skill, she can play both piano and guitar just by listening, without any need for sheet music. Whenever my husband and I request a song we like, she listens for a moment, and then plays it on the spot. It feels like having a mini concert right at home. These days, she's in a college band club and leads the guitar training sessions. Even though she is self-taught,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I'm so proud of her.
0: 자, 올해 대학생이 된 우리 딸은 조금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1: My daughter started college this year and she has a special talent.
0: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재능 같은 걸 talent라고 하는데 특별하다 했으니까 special talent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She has a special talent. 좋아요.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으로 찾아내는 능력, 소위 말하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0: pitch라고 하죠. 이 음을. 네, 높낮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pitch.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음을 식별해낼 수 있다. 식별하다 동사 identify 동그라미 저렇게 이럴 때 딱 알아내다 어떤 의미로 쓸 수 있죠. So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어떤 음을 듣던지 그 음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위 뭐라고 부르는 그런 거니까 what people call 이렇게 삽입해서 붙이면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이게 이제 절대 음감이라는 영어권 단어죠. 그래서 이걸 절대 음감이라고 소위 부른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She can identify.
1: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0: TV 예능에서 가수들이 음을 맞추는 게임을 할 때 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췄습니다.
1: When singers play pitch matching games on TV shows,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0: Notes은 뭐 악보상의 그 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악보상의 음을 그대로 맞춘다. Get something right 하면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You got the answer right 하면 그 정답이야. 그럴 때 쓰는 건데 get right 그 구조에다가 every note 써서 그 악보상의 모든 음을 정확히 맞춰낸다. Without missing a beat.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1: So if you don't miss a beat, you're doing something when it should be done, right? So in this case, it means to do something very quickly, immediately, very smoothly.
0: 음악에서 그 비트가 빠르다고 할 때 그 비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를 놓치지 않고란 건 바로바로란 얘기예요.
1: 그렇죠. 네.
0: 뭐 딱 음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파샵
1: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맞춘다는 얘기예요.
1: Right.
0: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바로바로 어떤 음인지를 다 맞춰냅니다. 예능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pitch matching games, 음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자, 내가 피아노로 여러 음을 동시에 눌러도 듣고 다 알아냅니다.
2: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0: 뭐 하나하나가 아니라 뭐 건반 세 개 네 개 동시에 눌러도 어떤 음을 동시에 눌렀는지 그걸 그대로 맞춰낸다는
1: wow.
0: 얘기죠.
1: 와, it's 이건 incredible.
0: 네.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이 all at once는 동시에죠. 따로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예를 들어 세 네 개를 누르면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자, name 동그라미 칠게요. We identify처럼 어떤 음인지 거기에 이름을 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0: 도레미 파솔 뭔지를 이렇게 name 한다는 얘기는 음의 이름을 댈 수 있다. 즉 음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Okay? 자, even if 한 번 더요.
2: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0: 자, 그리고 그릇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같은 일상의 소리까지도 듣고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She can even hear everyday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or the sound of glasses tapping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0: 자, 여기 이제 단어들 중에 clink라는 단어라든가 끝에 tapping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작하면서 나오면 상당히 좋은 단어들인데 그릇끼리 그 부딪히는 딸그락거리는 소리 있죠. 그걸 clink라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 or the sounds of glasses tapping. 우리 유리잔 같은 것도 이렇게 부딪힐 때 경쾌한 소리가 좀 나잖아요. 땡땡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와인잔 같은 거 건배할 때 나는 소리.
1: 네.
0: 그걸 tap한다고 하는데 the sound of glasses tapping이니까 유리잔끼리 부딪힐 때 살짝 부딪힐 때 나는 소리와 같은 것들을 듣고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그렇죠? 피아노상에 다시 재현을 해낼 수 있다. 건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2: She can even hear everyday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or the sound of glasses tapping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0: 자, 이런 능력 덕분에 악보 없이 소리만 듣고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2: Thanks to this skill, she can play both piano and guitar just by listening without any need for sheet music.
0: Sheet music이 악보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악보 없이도 바로 듣고 연주가 가능하다. Thanks to this skill, 이 능력 덕분에 she can play both piano and guitar just by listening. In other words, she can play it by ear. 그러니까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죠. By listening 그랬으니까. Without any need for sheet music. Okay. 그래서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곡을 요청하면요. 딸은 잠시 듣고는 즉석해서 연주를 해줍니다.
2: Whenever my husband and I request a song we like, she listens for a moment and then plays it on the spot.
0: 우리 며칠 전에 했었던 그 김밥 주제에서 나왔었던 on the spot 있잖아요.
1: 네.
0: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연주를 해줍니다. 즉석해서의 의미로 on the spot 별표 쳐놓으시고. Okay, 자, whenever 다시 한 번요. Whenever.
2: Whenever my husband and I request a song we like, she listens for a moment and then plays it on the spot.
0: 어떤 곡을 신청하다라고 할 때 you request a song, 그 다음에 그 행위 자체를 song request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디 가서도 연주자한테 이것 좀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여러분이 you can request a song to the person who's playing sometimes.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 It feels like having a mini concert right at home.
0: It feels like having a mini concert right at home. 바로 집에서. Right은 강조사니까 바로 집에서 콘서트를 갖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은 대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 강습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2: These days, she's in a college band club and leads the guitar training sessions.
0: 기타를 이제 그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she leads the guitar training sessions. 이건 training이라는 자체는 누구한테 레슨을 해주는 그런 세션을 말하겠죠. So she's in a college band club. 그렇죠? 밴드 동아리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스스로 배웠다는 의미로 독학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공연을 하고 중요한 이런 동아리에서 임무까지 맡아 수행하는 딸이 참 대견합니다.
2: Even though she is self-taught,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I'm so proud of her. So even though she is self-taught, 그러니까 어디 레슨을 받은 게 아니라 혼자 배운 거잖아요. 독학을 하였지만 she's performing, 연주도 하고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리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1: I'm so proud of her. 너무나도 대견합니다.
0: Take on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구동사 많이 나왔던 구동사죠. 어떤 역할을 맡다라고 할 때, you take on a role, you take on some responsibilities, 책임을 맡다 할 때도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도맡다, take on 힘주시고, a leadership role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대견하다. I'm so proud of her. Self-taught도 잘 알아두세요. 뭐 I am self-taugh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저 기타 저 혼자 배웠어요. 독학했어요. 뭐 영어도 저 혼자 공부했어요. 뭐 I am self-taught, 뭐 she is self-taught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잘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Perfect pitch. My daughter started college this year, and she has a special talent. She can identify the exact pitch of any sound.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When singers play pitch matching games on TV shows,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Even if I press several keys all at once on the piano, she can hear and name them all. She can even hear everyday sounds, like the clink of dishes or the sound of glasses tapping, and recreate them on the piano. Thanks to this skill, she can play both piano and guitar just by listening, without any need for sheet music. Whenever my husband and I request a song we like, she listens for a moment and then plays it on the spot. It feels like having a mini concert right at home. These days, she's in a college band club and leads the guitar training sessions. Even though she is self-taught,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I'm so proud of her.
0: 자, 오늘과 같은 입지영 사연은요, 입지영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사연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읽어보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이라면 앞에 새싹이라고 머릿글 꼭 달아주세요. 자,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소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는이라는 말을 중간에 삽입할 때 what people call 이거 쓰는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갈게요.
1: It's what people call perfect pitch.
0: 소위 절대음감이라 부르는 그것이다. 자, 나는 사람들이 소위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1: I've started to practice what people call the miracle morning.
0: 그죠? What people call the miracle morning. 그죠?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다. 동사는 practice고 중간에 What people call만 넣어주시면 돼요. Practice와 Miracle Morning 사이에. 이 문장을 오늘 통해 1번으로 갈게요. 그렇죠? What people call 넣어서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1: I've started to practice what people call the miracle morning.
0: 오케이. 이거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통황 1번. 자, 그 다음에 망설임 없이 뭐 전혀 지체 없이 바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럴 때 쓰셔도 돼요. Without missing a beat 이럴 때 씁니다. 가볼게요.
1: She gets every note right without missing a beat.
0: Without missing a beat. 자, 전혀 주저하지 않고의 어감으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에 바로 답했다. 그럴 때 쓰세요.
1: I answer the question without missing a beat.
0: 망설임 없이 그대로 답했다. I answered the question without missing a beat. 그 다음에 그녀는 끊김없이 매끄럽게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갈까요?
1: She changed the topic of the conversation without missing a beat.
0: 화제 전환을 빨리 했다는 얘기죠.
1: Yeah. 네. Very smoothly.
0: 자, 리더 역할을 맡다. Take on. 언에 힘주시고 이 구동사를 이제 뒤에 role과 같이 쓰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통한 게 문장 하나 지정할게요. 자, 본문 문장 먼저. She's performing.
1: She's performing and even taking on a leadership role.
0: 오케이. 자, 리더 역할을 맡으려면 많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It's a lot of responsibility to take on a leadership role.
0: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도 그냥 It's a lot of responsibility. 이 자체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o take on a leadership role. 어디 가서 어떤 단체를 이끈다거나 리더가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책임이 수반된다. 이 문장 통한 2번 갑시다. 그대로 외우세요.
1: It's a lot of responsibility to take on a leadership role.
0: Take on a leadership role. 억양에 on 힘잘 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완기 문장 두 가지 지정해 드렸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I heard your daughter has perfect pitch.
2: Yes, she can hear any sound and tell the exact note right away.
3: Wow, can she play without sheet music?
2: Yes, she just listens to music and plays it on the piano or guitar.
3: You must have concerts at home all the time.
2: That's right. If we name a song, she'll play it on the spot. It still amazes me every time.
1: The man says, I heard your daughter has perfect pitch. Mm-hmm. 절대 음감이라면서. Mm. 했더니 여자가, yes, she can hear any sound and tell the exact note right away.
0: 그렇죠. 아까 뭐, without missing a beat. Mm-hmm. 그 대신에 right away. 자, 바로 지체 없이 어떤 음인지 정확하게 듣고 찾아낼 수 있다. Right?
1: 와, 그러면서 악보 없이도 연주해? Can she play without sheet music?
0: Okay.
1: Mom says, yes, she just listens to music, 일단 음악을 듣고, and plays it on the piano or guitar. 곧바로 피아노나 기타로 연주를 할 수 있다.
0: Okay.
1: You must have concerts at home all the time. 아, 그럼 집에서 음악회를 자주 열겠네. 했더니 엄마가, that's right. If we name a song, 일단 곡명을 말하면, if we name a song.
0: 동사 자체가 name이에요.
1: Yes.
0: 이 어떤 곡의 제목이나 이런 걸 그대로 이름을 얘기하면, name 동사로 쓰인 걸 잘 표시해 두세요.
1: She'll play it on the spot. 바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 It still amazes me every time. 매번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워.
0: 깜짝깜짝 놀란다.
1: Yeah.
0: It still amazes me every time. 그러면 한 번 본 게 아닌데 여러 번 봤는데도 아직도 놀랍다. 이런 어감이 살아나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손으로 꼭 써가면서 오늘 표현들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의 별표치고 꼭 해보세요.
1: All right, that's a wrap, everyone. We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 Bye-bye.
0: Bye, everyon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비와 관련된 표현들을 쭉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비 오는 날에도 좋고 여러 날에 쓸 수 있는 It's kind of nice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비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What is it?
1: Today's expression is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빗속에서 잡혔어. caught by the police? 네, 경찰에게 잡힌 건가요? 아니죠. 자, 이 표현은 나 빗 쫄

0: 자, 비를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I로 시작을 하겠죠. 영어는 나비 쫄딱 맞았어. 나, 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I로 시작을 하고요. 행동이 오죠. 거의 곧바로. 자, 내가 뭘 당했어요? 뭘 당했죠? 지금 걸려든 거죠. 비 속에. 그래서 got caught.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got caught. get의 과거 형태 got을 쓴 거죠. 이미 내가 비에 쫄딱 맞은 거니까요. I got caught 이라고 하면 나 갇혔어. 나 어딘가에 갇혀버렸어. 사로잡혔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갇혔는지 곧 뒤에 나와야 되겠죠?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in the rain은 비 속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내가 갇혀버린 거죠. I got caught in the rain. 자, 그러면 우리 스타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냥 나비 안에 있었어. I was in the rain.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I got caught in the rain은 갇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의도치 않게 비를 맞아서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뉘앙스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 got caught in the rain. 내가 비를 쫄딱 맞은 상태를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I got caught in the rain means that the rain surprised you. But that's not the only thing that can surprise you or catch you up.
0: Right. 자, I got caught in the rain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잭쌤이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비를 맞은 서프라이즈 이펙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Well, you can say, I got caught in traffic.
0: Traffic.
1: Yes,
0: 정말
1: especially if
0: 갑작스럽게.
1: you live in Seoul.
0: Or big cities anywhere
1: Right?
0: around the world. 네, 특히 서울이나 뭐큰 도시에서는 나 교통체증에 갇혔어. 즉, 차가 막혀서 꼼짝도 못했어 라는 뜻의 I got caught in traffic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got caught in 뭐뭐는 어디에 갇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뭐뭐를 우연치 않게 만나서 옴짝달싹 못했어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What else?
1: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0: A bad situation. A bad situation. 어가 꼭 들어가는데요. 안 좋은 상황은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어가 들어가죠.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안 좋은 상황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1: You can also say, I got caught in a lie.
0: Oh, I got caught in a lie? 그러면 거짓말 속에 갇혔다고요? What does that mean?
1: That means that someone found out about your lie.
0: 맞아요. 이거는 나 거짓말한 걸 들켰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속에 갇혀버렸다? 이거는 들통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caught in a lie. 나 거짓말한 거 들켰어. 여기서 caught는 진짜 약간 catch의 의미. 경찰 아저씨가 나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1: 네.
0: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1: You're finally here. Why a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어?
0: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회의 중간에 발목이 잡혔어. 이것도 약간 경찰 아저씨가 잡은 것처럼 회의하는 사람들이 나를 잡은 거네요. 그쵸?
1: 네.
0: 네. 그래서 갑자기 회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를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1: And you saying that reminded me, All of these situations are things where

0: You feel a little bit stuck or helpless.
1: 맞아요. caught이 들어가서 근데 get caught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catch가 한게 아니라
0: 아니요, it happened to you.
1: 맞아요. 내가 당한 거기 때문에 약간 아, 좀 짜증이 나고 곤란한 상황일 때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죠.
0: Here's another one. I got caught in a blizzard.
1: 아하,
0: It's
1: blizzard라고
0: more serious
1: 하면
0: than rain.
1: 맞아요. Or even snow.
0: Right.
1: Blizzard는 눈보라라는 뜻이에요. Blizzard.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0: Blizzard is Blizzard.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펠링도 참 Z가 두개 들어가니까 뭔가 좀
0: Blizzard.
1: 심각하게 느껴지는 느낌인데, 나 눈보라에 갇혔어. I got caught in a blizzard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0: I got caught in a shower.
1: 아, 또 날씨 얘긴데 shower? 잠시만요. 그럼 내가 진짜 샤워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는 아니죠. 비 중에서도 샤워는 소나기를 뜻해요. 그래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어. I got caught in a shower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샤워를 하다가 if you have train of thoughts, right? that come to you and you were just in there in the shower, 그러면 이 표현을 또쓸수 있을까요?
0: Well, also, it might be that someone came to visit your house, but you were taking a shower.
1: 아, 그럴 수도
0: So you
1: 있겠네요.
0: got caught in the shower.
1: 맞아요. 자, I got caught in the shower라고 하면 또 내가 샤워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방문하러 온 거죠.
0: 딩동!
1: 어떻게
0: 딩동!
1: 할 수가 없어. 나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 다 젖었는데 어떡하지? I got caught in a shower
0: Yeah.
1: situation이 되겠네요. 그쵸? When else can we use this?
0: I got caught in the act.
1: I got caught in the act. 자, the act라고 했잖아요. act는 act인데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액션을 뜻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들킨 겁니다. 약간 I got caught in a lie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들켰다. I got caught in the act.
0: A little bit ago, we said I got caught in traffic. That's with cars, but if it's people, you could say I got caught in the crush.
1: Oh, in the crush. That's right.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 차가 많을 때는 traffic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는 I got caught in a crush라고 하죠. crush 스펠링도 알려주세요.
0: CRUSH.
1: crush가 이렇게 짓누르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죠. 그래서 I got caught in a crush.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0: Let's do a couple more.
1: Okay.
0: I got caught in the waves.
1: Caught in the waves. 자, 요거는 어떤 뜻일까요? 파도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걸까요?
0: Well, when you're swimming,
1: Yeah, it could be.
0: sometimes the waves push you around.
1: 그래서 우리가 파도 타기 하잖아요. 파도 타기 할때 파도가 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다. I got caught in the waves. 그래서 좀 약간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어.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졌어.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0: This one is kind of an expression. I got caught in my own net.
1: I got caught in my own net. 나의 그물망에 내가 갇혔어. 라는 의미이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Well, maybe you are trying to, I don't know, make somebody's life difficult, but it backfires and it makes your
1: 그쵸.
0: life difficult.
1: 맞아요. 그래서 net라고 하면 우리가 그 거미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미줄. 내가 쳐놓은 거미줄에 내가 걸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다가 내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된 그럴 때. 약간 내가 내 무덤을 팠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때 약간 쓸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got caught in 뭐뭐라는 표현을 쭉 만나봤고요.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있었지만 다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I got caught in traffic.
1: I got caught in traffic.
0: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1: I got caught in a bad situation.
0: I got caught in a lie.
1: I got caught in a lie.
0: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1: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 meeting.
0: I got caught in a blizzard.
1: I got caught in a blizzard.
0: I got caught in a shower.
1: I got

0: got caught in a shower.
1: I got caught in the act.
0: I got caught in the act.
1: I got caught in the crush.
0: I got caught in the crush.
1: I got caught in the waves.
0: I got caught in the waves.
1: I got caught in my own net.
0: I got caught in my own net. 네, 그물 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너 다 젖었잖아.
3: 비를 쫄딱 맞았어.
2: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3: 고마워. 너무 춥다.
0: 아, 타월을 건네주는 친구 너무 고맙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 뭐야, 너 다 젖었잖아. 흠뻑 젖은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일단 젖은이라고 할 때는 wet라는 uh-huh. 표현을 쓰죠. 그죠? 비를 쫄딱 맞았어. 여러분,
1: 아하.
0: 아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지금 영어로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쫄딱 비를 맞았다라고 했더니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라고 했어요. 자, 수건은 타월이라고 우리도 말하는데요. 발음은 조금 다르죠. towel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다 줄게 라고 할 때는 뭐뭐 할게요 라는 표현, 제가 뭐뭐를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투로 쓴다고 했죠. 근데 물론 허락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let me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장을 시작해 보시고요. 어, 고마워. 너무 춥다. 라고 했는데 뭐 고맙다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너무 춥다. 너무너무 춥다. It's very cold.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1: sure. But there's another word that means very cold.
0: 네, very cold 대신에 쓸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냉동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동고.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You are all wet.
5: I got caught in the rain.
4: Let me get you a towel.
5: Thank you. I am freezing.
0: 아, 자, 너 다 젖었잖아. 이 표현 다시 한번 듣고 올까요?
4: You are all wet.
0: One more time.
1: You are all wet.
0: 네, you are all wet. 라고 하면 여기서 all이라는 표현은 전부라는 뜻이죠. 네, 조금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젖었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상태일 때 you are all we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았어.
5: I got caught in the rain.
0: Again?
1: I got caught in the rain.
0: 자, 이 표현은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I got caught in the rain. 어, 그래, 내가 수건 가져다 줄게.
4: Let me get you a towel.
0: One more time.
1: Let me get you a towel.
0: Let me를 시작했죠? 내가 뭐뭐를 해줄게 라는 표현을 영어는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뭐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뭐뭐 해줄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et you a towel. 당신에게 타월 하나를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겠죠. Let me get you a towel. 제가 당신에게 수건을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고마워. 어, 너무 춥다.
5: Thank you. I am freezing.
0: Again?
1: Thank you. I am freezing.
0: 네, 뭐 thank you는 넘어가고요. 너무 춥다를 it's very cold라고 안 하고 I am freezing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I am 나는 어떠한 상태다인데 freezing. freeze가 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eezing은 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라는 말을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얼고 있는 것 같아.
1: My daughter likes to take her magic wand
0: uh-huh.
1: and then point it at me and say, "Freeze."
0: 얼음이라는 네. 뜻이죠. 네. 우리말로 하면 얼음이에요. Yeah.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 땡 하잖아요. Freeze가 가만히 있어. 멈춰! 약간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이지가 우리 잭쌤한테 마법의 봉을 들고 하지만 영화 보면은 그 경찰관들이
1: 맞아요.
0: 네, 맞아요. criminal, 범죄자들을 보면서 freeze!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1: Stop right there.
0: 맞아요. 거기서 멈춰!

0: 라고 할 때, freez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그냥 달리고 있으면 그 상태로 멈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I am freezing까지 봤고요. 이제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You are all wet.
2: I got caught in the rain.
1: Let me get you a towel.
2: Thank you. I am freez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I got caught in the rain이었는데요. caught in, 여기 연음되는 거, 그래서 t가 리을처럼 발음된다는 거, the는 살짝 발음해 주시고요. rain이 아니죠. rain, r 발음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3: I got caught in the rain.
0: I got caught in the rain.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Outstanding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3: English.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uge.
2: 네,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의류를 제대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care label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3: Sure.
2: 그다음에 어제는 옷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몸이 쑥쑥 자라니까 옷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outgrow가 있었습니다.
3: 옷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커지는 거죠.
2: 맞아요. 네.
3: You outgrow your clothes, right?
2: 맞습니다. 네. Yeah. 그러니까 out가 앞에 붙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내가 더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 Yes.
2: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코미디를 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 된 미국 TV에서 방영되는 코미디를 한국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기를 She always tries to outdo me 이런 말을 했었어요.
3: Outdo me.
2: 네.
3: 아,
2: 항상
3: okay.
2: 나보다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래.
3: Yeah.
2: She always tries to outdo me.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en I say bye, she always says bye bye bye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꼭 나보다 더 강도를 크게 해서 말하고 그 outdo라고 하더라고요.
3: When you outdo someone, you're trying to be better than that person. Trying to do more than the person.
2: 그렇군요.
3: Outdo.
2: 네.
3: Yeah.
2: 그래서 outgrow 같은 경우도 yeah. 옷과 내가 뭐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yeah. 그 옷보다 내가 더 커져서 크기를 봤을 때 내가 더 자랐다라고 할 때 outgrow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쓰임이 되겠습니다.
3: That's right.
2: 네, out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도 out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out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완전히 뭐뭐했다, 싹 뭐뭐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할 적에 out가 자주 쓰이는

0: 경우 많이 보셨죠?
1: That's
0: 자,
1: right.
0: 오늘 대화는 청바지가 완전히 헤어져서 나달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 Think of this word, worn.
0: Worn.
1: 옷을 입었다, 입다가 wear이잖아요.
0: 네.
1: 과거형 worn. So if something is worn out, you wear it so much, it became old and weak and they're breaking apart.
0: 아,
1: worn out.
0: Worn out.
1: Yes.
0: 그렇군요. 그 worn out. 그 옷을 하도 많이 wear 하는 바람에
1: yeah.
0: 그 옷의 입장에서는 하도 많이 wear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1: That's right.
0: 그래서 이제 아주 나달나달해지고 이렇게 뜯어지게 되고 그래서 worn out 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 주로 자동차의 타이어를 worn out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So tires get worn out after many years.
0: 그치, 마모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 청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듣죠.
1: 이 청바지가 완전히 해졌어.
0: 아유, 그거 너무 오래 입었잖니. 천도 뭐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은데?
1: 아유, 그러게. 하지만 너무 편해. 기워서라도 입을까?
0: 진짜? 아유, 색깔도 정말 다 바랬잖아. 이젠 버릴 때가 됐어요.
1: 네. You know, I have clothes like this.
0: 어.
1: I have old clothes I don't want to throw away.
0: 맞아요. 저도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 정말 진짜 그 뭐 만져서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정리에 달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설레진 않는데 옛날 생각이 나고
1: yeah.
0: 그 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maybe I can go back to that size.
1: Maybe I can shrink to that size.
0: 그렇죠. 내가 shrink 해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망상을 갖고도 있는 거죠.
1: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0: 네.
1: sentimental reasons.
0: Sentimental reasons.
1: Sentimental reasons.
0: 그러니까 센치해진다는 말을 보통 하거든요. 센치해진다. 뭔가 좀 가을이 되고 그러면 뭔가 괜히 멀랑벌리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근데 그 센치가 sentimental에서 온 거죠.
1: That's right.
0: Sentimental. Sentimental.
1: Sentimental.
0: 네, sentimental. 그러니까 뭔가
1: right.
0: 좀 괜히 나른해지는 기분상 이렇게 yeah. 되는 거잖아요.
1: So you have a lot of memories with these clothes.
0: Right.
1: You don't want to throw them away.
0: You have so many or so much things to remember this by.
1: That's right.
0: 그렇죠?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청바지 봐. 이거 완전히 해졌어.
1: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뭐 is worn out 하게 되면 뭐뭐 혹은 are worn out 비동사와 함께 worn out 하게 되면 옷 같은 것들이 주로 다 해졌다는 말이 됩니다. 네.
1: Jeans.
0: Jeans.
1: We're talking about blue jeans or maybe black jeans.
0: Sure.
1: White jeans.
0: 네.
1: They're basically jeans.
0: Uh-huh.
1: I always put S at the end. Jeans.
0: Jeans.
1: Oh, I love your jeans.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청바지, 보통 바지를 가리켜 말할 때
1: yeah.
0: jeans를 쓰게 되는 거죠.
1: Sure. That's
0: 네.
1: right.
0: 그래서 그 이 청바지가 라고 할 때 일단 바지라는 개념은 그 바지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꼭 S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pants라고 하는 것처럼 jeans라고 해서 뒤에 S를 붙이게 되니까 그 앞에는 이 청바지라고 할 때 this jeans가 아니라 these jeans라고 맞춰줘야 됩니다.
1: Right. These jeans.
0: These jeans. 그렇다고 해서 청바지 여러 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한 벌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그 자체가 복수라서 these jeans. 그러니 뒤에 오는 비동사는 are가 되는 거죠.
1: Right.
0: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뭐 조금 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해진 거군요.
1: Yeah, completely worn out. They're like torn apart, there are holes everywhere,
0: right.
1: and they're so weak, and it looks like you need to throw them away.
0: 아, 이제 버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
1: right.
0: 그런 정도. 자, completely worn out. Completely, 완전히 라고 하는 뜻의 이 단어도 발음 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1: Completely?
0: Completely?
1: Completely worn out.
0: Completely worn out.
1: Mm-hmm.
0: 네, 자, 그랬더니 지수는, 야, 네가 그거 입어도 좀 심하게 오래 입었지 않니?
1: You've had those forever.
0: 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ve had those forever. 자, 잘 보시면 these jeans, 그 다음에 those 이렇게 복수형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1: Right.
0: 자, you've had those jeans라는 뜻이 되는 건데 you've had those forever. 너는 그것

0: 옷들을, 바로 네그 청바지를 평생 동안 영원히 가지고 있어 왔잖니. You've had those forever.
1: Right.
0: 네.
1: Sometimes you can say you've had them forever.
0: 그렇죠.
1: 아, you've
0: Those
1: had them
0: 대신에
1: forever.
0: you've had them forever.
1: Those pants.
0: 그렇습니다.
1: Them.
0: 네.
1: Yeah.
0: The those 그것들 이런 뜻으로 뭐 그것들 뭐 them those 그렇죠. You've had those forever. 설마 뭐 영원이라는 시간만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오래 갖고 있었잖냐. You've had those forever라고 말한 다음 천도 보니까 옷감이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아.
1: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네,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threadbare라고 했는데 먼저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라고 해서 그 옷감 천이 the fabric이 looks 어떠해 보이느냐 하면은 threadbare인 것처럼 보여. 자,
1: Right.
0: threadbare가 뭘까요?
1: If something is bare, it means it's kind of naked.
0: 아,
1: 없다는 뜻이에요. Bare.
0: 그렇죠.
1: So if there's no thread, threadbare, the threads are coming off, right? So threads are loose and they're slowly unwinding.
0: 네, 좀 어려운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1: 그쵸, 예.
0: 네, 그 bare, bare 하게 되면 그 barefoot 우리가
1: Barefoot?
0: 그럴 때 bare라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1: Right.
0: 저는 barefoot 하면 맨발이란 말이
1: 맨발이죠,
0: 되잖아요. 그
1: 예.
0: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은 그런 barefoot이라고 한 것처럼 bare를 이번에는 thread 실이라는 뜻의 단어 thread 뒤에 붙여서 낡아서 올이 다 드러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1: Right.
0: threadbare. 아,
1: Threadbare.
0: 근데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threadbare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예를
1: Right.
0: 들어서 이 양말이 너무 낡아서 점점 해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 These socks are getting threadbare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1: 주로 옷이 잘 꾸며져 있으면 이
0: 네,
1: 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그렇죠.
1: 너무 이렇게 낡고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트레드가 보이기 시작해. So you can see the thread slowly coming apart. Oh, I can see the thread. They're bare. They look naked. Threadbare.
0: 실의 입장에서는 벌거벗겨진 것 같이
1: 그쵸.
0: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말이 threadbare가 되겠습니다.
1: 네.
0: 아까 몇번 말씀하셨는데, something is worn out 하게 되면 that means it's falling apart, it's coming apart.
1: Sure,
0: 이런
1: falling apart,
0: 말씀하셨죠.
1: coming apart, like tires,
0: 다, 그렇죠.
1: like shoes, they become worn out. I'm actually wearing slippers that are really old. They're completely worn out.
0: Really?
1: The bottom is completely bare and slippery, so they're worn out.
0: Worn out.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닳아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1: 그쵸.
0: 드러났다라는
1: 네.
0: 말이 bare가 되는 거군요. Worn out.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처음 보는 그런 단어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Right?
0: Thread, thread는 실을 가리키고요. 실이 겉으로 드러났다. Threadbare. 실이 낡아서 올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
1: Right.
0: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1: I know.
0: I know.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편안하는 거야.
1: But they're so comfortable.
0: But they are so comfortable. 자, 여기서도 there라고 했죠. THEY apostrophe RE. They are라고 해서 복수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se jeans, you've had those forever. 여기서도 they are so comfortable. 모두 한결같이 복수형으로 바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요.
1: Right.
0: 자, they're so comfortable. 이것도 발음이 만만치 않아요.
1: comfortable이 맞는데
0: 네.
1: 스펠링도 comfortable인데
0: 네.
1: 빨리 발음하면
0: 네.
1: comfortable.
0: comfortable.
1: 그냥 comfortable.
0: comfortable.
1: Oh, that looks so comfortable.
0: That looks so
1: Oh,
0: comfortable.
1: this chair is so comfortable.
0: So comfortable. 네, 정말 편안하다. 그 옷을 입어서 편안하다라고 해서 they are so comfortable.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자가 comfortable하고
1: Sure.
0: 옷이 comfortable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1: That's
0: 그
1: right.
0: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지만
1: Right.
0: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할 때, the chair is comfortable, the shirt is comfortable. comfortable. These jeans are comfortabl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1: They're. 근데 그냥 comfortable이 아니라 네. so comfortable.
0: So comfortable.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게 물론 다 worn out.

0: 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I don't really want to throw them away yet. 자, 그러니 기워서라도 입을까라고 할 때,
1: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0: 네,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think 일단 넌 이렇게 생각하니 혹시? Do you think 다음에 그것들이 뭐뭐 할 만한 거라고 they are worth patching up 바느질 등으로 이어서 기웁는 거. 기우는, 깊게 하는 거, 수선하는 거, 그게 바로 patch up이 될 텐데요. patch는 어떤 다른 천을 갖다 대서 이렇게 어떤 구멍을 메꾸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1: Patch.
0: patch, 그죠?
1: Right.
0: 네, 여기서 기워 입는 걸 말합니다. Do you think they are worth patching up? 자, patching up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워서라도 입을까? Do you think they are worth patching up?
1: Yeah,
0: 그렇죠.
1: that's a good question.
0: 네.
1: Is it worth patching it up?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뭐를 할 가치가 있을까? 자기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때 이렇게 do you think 다음에 뭐뭐 is worth 다음에 ing를 붙여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야 그거 갖다 버려라. 어떤 기계가 있을 때 갖다 버리라고. 근데 아니야 수리해서라도 쓸래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1: Right.
0: 그냥 수리해서라도 써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봐요라고 한다면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 Yeah.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0: 네.
1: and using it again?
0: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fixing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Do you think these are worth fixing? worth 다음에 fixing, worth keeping, worth 뭐 여기서는 patching up, worth 다음에 ing가 붙은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1: You know, I have all these old baseball cards and all these old book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I wonder if they're worth keeping. Are they worth keeping? It's a question I have to ask all the time.
0: 그렇죠. 저도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쓴 책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쓴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대학 때 썼던 공책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I always ask myself, are they worth keeping?
1: Do you think it's worth keeping?
0: Well, something to think about, really.
1: Depends.
0: 네.
1: 딱 이럴 때 depends.
0: Depends. 그렇죠. 아유,
1: Yeah.
0: 어떡하지? 나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0: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그랬더니, 아니, patching up을 해서까지 입겠다고? 너 진짜니?
1: Honestly?
0: Honestly?
1: Honestly?
0: 네, 정직하게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때 honestly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1: Seriously?
0: Seriously?
1: Are you being serious?
0: 그렇죠.
1: 이런 거예요.
0: You gotta be kidding me.
1: 진짜?
0: 농담이겠지. 설마라는 뜻으로 honestly라고 말한 건데요. 색깔도 다 바랬잖아.
1: The color has faded badly.
0: The color has faded badly. 자, fade 하게 되면 점점 색깔 같은 게 옅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바래지는 걸 말하죠. 바래는 거. 그게 fade. So fade out. 뭐 이렇게 말하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촬영 기법 같은 거 말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faded badly. 아주 심하게, 이렇게 색깔이 다 바래져 버렸다고.
1: Right. The color has faded badly.
0: 네.
1: And Jisoo basically continues to say, time to toss them.
0: 그러니 내 말은 한마디로 버릴 때가 됐다 이거야. Time to toss them. 우리가 바로 엊그제도 toss the laundry in the what is it?
1: The
0: The
1: washer,
0: dryer.
1: right?
0: Dryer
1: The
0: washer.
1: dryer, right?
0: 그렇죠. 건조기에 옷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집어 던져 넣다시피 했다라는 뜻으로 throw it 혹은 toss it 이런 말 쓴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도 time to toss them 하면은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혹은 버리거나 time to toss them 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1: Here, throwing it away. Oh,
0: 네.
1: just toss it.
0: toss it.
1: Toss them.
0: toss them.
1: Throw them away.
0: 네. time to toss them.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3: You've had those forever.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2: I know, but they're so comfortable.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3: Honestly, the color has faded badly. Time to toss them.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입던 옷이 다 헤졌다라는 말도 있었고, 실이 밖으로 다 나왔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과 같이 말해보죠.
1: Let's go.
0: 이 청바지가 완전히 헤졌어.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1: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0: 그거 너무 오래 입었잖아. You've had those forever.
1: You've had those forever.
0: 천도 실이 다 풀어진 것 같은데.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1: The fabric looks threadbare too.
0: 그러게. I know.
1: I know.
0: 하지만 너무 편해. But they're so comfortable.
1: But they're so comfortable.
0: 기워서라도 입을까?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1: Do you think they're worth patching up?
0: 진짜야? Honestly?
1: Honestly?
0: 야, 색깔도 정말 다 바랬잖아. The color has faded badly.
1: The color has faded badly.
0: 이젠 버릴 때가 된 거지. Time to toss them.
1: Time to toss them.
0: 여기까지입니다.
1: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0: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음흠.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잡초는 왜 척박한 땅에서 자랄까? 거리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사이로 삐죽 잡초가 솟아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라기 좋은 땅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척박한 곳에 털을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식물들보다 연약한 식물인 잡초는 경쟁을 하면 질 것을 알기에 일부러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에 닿더라도 최대한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싹을 틔운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잡초의 생존법,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한 번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Friday the 12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We all know we shouldn't do it, but scrolling through your smartphone in bed with the lights off, well, that's become a nightly habit for a lot of us. Eye specialists are now offering yet another reason to break that habit. It may increase the risk of acute glaucoma, a serious condition that can threaten your vision. 잠들기 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 화면만 밝힌 채 누워있는 시간, 아마 하루를 마무리하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버릇에 대해서 안과의사들은 급성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Glaucoma cases have been rising in recent years, including among younger adults. Experts say using a smartphone in a dark room can temporarily raise eye pressure, especially if you're doing it while lying on your side or on your stomach. And because optic nerve damage is often irreversible, early treatment is crucial. 최근 들어 녹내장 환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서의 발병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도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일 때도 모두 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게 되면은 녹내장 발병 위험은 더 치솟게 되고 더구나 시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현재 의학으로는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하니 잠들기 전 스마트폰 루틴은 이제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0: Do you think about me? That was Benjamin Ingrosso. Right, well, we're thinking about some expressions from those stories. We have five to go over, and the first one is 이전의, previous.
1: Please refer to the previous page.
0: 이전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The previous page. So the page before.
1: The page before.
0: Instead of saying what page it is, you can just say the previous page.
1: The previous page. The last page.
0: Yeah. 그래요. 바로 앞페이지, 이전 페이지, the previous page. 다음 표현은요. 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다. To reduce dependence on 뭐뭐뭐.
1: I should reduce my dependence on caffeine.
0: 카페인 의존도를 좀 줄여야겠어. 낮춰야겠어. 그래서 dependence on caffeine. 자, 다음 표현인데요. 사용할 준비가 됐다. Something is ready for use.
1: The room has been cleaned and is ready for use.
0: 방 청소가 다 끝났고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If something is ready for use, 사용할 준비가 됐다. 자, 다음 표현인데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가 될 수도 있고, 그 줄임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것은 무언가의 줄임말입니다. Something is short for 뭐뭐뭐.
1: FAQ is short for frequently asked questions.
0: 네, FAQ는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대혼란, 카오스, chaos, mayhem이라는 단어.

0: Every time.
1: Oh, really?
0: But I mean, I already kind of knew that you were a big sort of economics buff and you like numbers and things like that. But our listeners may not have known. And so this could be news to them.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은 마일리지였습니다. That's not used to measure economic growth. Do you say economic or economic?
1: I say economic.
0: 아, 그래요. 요 이제 경제의 형용사 형태는 두 가지 발음이 다 됩니다. Economic is okay. Economic is okay as well.
1: The economy, the economy, economics, economics. Yeah,
0: Yep.
1: it's all the same.
0: 맞아요. 발음은 달라도 그냥 똑같은 의미니까 다 이해하고요. There's no trouble there. All right, so the answer was number two.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당첨이 됐는데 뭐 문자로 보내주신다든지 반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 주소 확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에다가 당첨자 주소방이 있으니까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ing to move on with Michael Jackson, Chicago.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다리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12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and we have Ray in the studio. 자, 잠시 후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뉴스 커버리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경제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air of an animal and its meat? 1. Hog and pork. 2. Deer and venison. Or 3. Duck and luncheon meat.
0: Okay. 동물과 고기의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1. Hog and pork. Number 2. Deer and venison. Or number 3. Duck and luncheon meat.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EBS 반디 앱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게요. This is Jamiroquai with 7 Days in Sunny June.